오늘 여러분들은 누구의 음성을 지금 듣고 계신가요? 하나님께 속한 양들은 일상의 다양한 목소리 속에서도 주님의 음성을 분별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리고 이들은 사람들의 의견이나 인기 있는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선택을 하죠. 어느 목사님께서 그러시더라고요. 기도하는 가운데 응답을 받는 것은 바로 성경 안에 있다라고 말입니다. SNS나 미디어의 영향 속에서도 진리와 비진리를 분별하며 마음을 지켜낼 줄 알아야 할 겁니다. 그리고 관계와 상황 속에서도요, 우리의 마음이 흔들릴 때가 있어요. 그럴 때에도 하나님의 뜻을 먼저 묻고 또 순종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의 평안과 기쁨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양들은 일상의 구체적인 선택 속에서 오직 자기 주인의 음성을 따라 살아가려고 하죠. 오늘도 우리가 세상의 소리보다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잘 분별할 수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속에 평안을 선물해 주세요. 그래, 이것이 주님의 마음이구나. 그럴 때 내 마음의 합한 자로서 주님 역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일을 하실 거라 믿습니다. 오늘도 옳은 길을 따르는 여러분들을 응원하고요, 축복하기 원합니다. 사랑의 뜰한 5월 28일 목요일 아침 여러분들과 함께 시작할게요.

아멘. 크룩스의 오른길 따르라 의의 길을 오늘 사랑이들한 첫 곡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오른길 따르라 주의 길을 주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세요. 이 말씀에 우리가 아멘 하면서 순종하며 따라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 출첵 제시어는요. 따르라입니다. 따르라. 여러분 무엇을 따르기를 원하세요? 주님이 여러분에게 옳은 길을 따르라. 주의 길을 따르라. 순종의 길을 따르라. 뭐 여러 가지 말씀해 주시겠죠. 오늘 따르라라는 세 글자로 출첵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9030번 우물정 버튼의 9030번으로 네모 따르다라고 보내주시면 되겠어요. 따르라도 좋고요. 따르다도 괜찮습니다. 네. 6182번님 안녕하세요라고요. 출첵 보내주셨습니다. 반갑습니다. 2042번님도 차분한 목소리 피디님 너무 좋습니다. 주님의 음성 부르심에 감사와 순종의 하루가 되기를 기도해 봅니다라고 하셨는데요. 아유,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그 부르심 앞에 우리가 감사로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또 2042번님 우리 뜨란 가족 모두가 되었으면은 좋겠습니다. 아, 참 따르기 어려운 상황이 있어요, 그죠? 내가 이것을 너무나 육체적인 생각으로는 하기 싫은데 또 성령님께서 말씀하셔서 하지 않으면 안될 그런 상황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하면서, 그죠? 우리가 기도하며 따르기를 원합니다. 오늘 따르다, 따르라 어떤 표현도 좋습니다. 감동이 오시는 대로 지금 출첵 보내주시면 되겠어요. 트리니티 싱어즈의 찬양으로 준비했습니다. 말씀에 순종하여 찬송가 573장 함께 찬양하시죠.

아멘. 말씀에 순종하여 찬송과 함께 나눴습니다. 오늘 따르다 또는 뭐 따르라라도 좋습니다. 어디에 따라가기를 원하시는지 지금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문자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고요. 샵 9030번, 우물정 버튼에 9030번으로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3459번님, 안강에서 방송을 듣고 계시대요. 오늘도 말씀 따라 살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3459번님이셨어요. 경주 안강에서 듣고 계시는 거잖아요. 네. 아유, 잘 들어오셨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어디에서 방송 듣고 있습니다라고 하시면서 들어오셔도 좋을 것 같네요. 6581번님 말씀 따르다 보면은요. 영생이, 구원이, 승리가 따라오죠라고요. 아멘. 우리가 정말 어떤 것을 따르다 보면은 거기는 결과가 있어요. 그죠? 네. 또 열심히 공부한 학생을 열심히 공부하다 보면은 따르다 보면은 또뭐 좋은 성적 얻을 수도 있죠. 네. 하나님의 사명을 잘 따르다 보면은 또 거기에는 열매가 있습니다. 오늘 무엇을 따르기를 원하시나요? 따르다, 따르라. 좋습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9030번으로 지금 들어오세요. 주보열 월쉘 찬송가 앨범의 찬양 앨범에 있는 곡 준비했습니다.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라는 찬양 함께 찬양하시죠.

돌발 찬양 퀴즈. 돌발 찬양 퀴즈 준비했어요. 찬양 한 곡을 들려드릴 텐데요. 이 찬양의 제목을 완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찬양은 조수아님의 땡땡 하시면이라는 찬양이에요. 물론 이 곡은 다른 찬양사역자들도 많이들 불렀죠. 예수전도단도 불렀고요. 뭐 최수종 하이라 부부도 또이 찬양에 참여를 했습니다. 오늘은 조수아 씨의 음성으로 땡땡 하시면 준비했습니다. 여기 들어갈 두 글자입니다. 무엇 하시면일까요? 땡땡 하시면. 정답 아시는 분들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9030번, 우물정 버튼에 9030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겠어요. 오늘은 보기를 좀 준비했습니다. 보기 준비했는데 1번 기도하시면, 2번 말씀하시면. 1번은 기도고요. 2번은 말씀입니다. 기도하시면일까요? 말씀하시면일까요? 아, 그래 좀 헷갈린다 하시는 분들은 이 찬양을 또 끝까지 들어보시면은 네, 가사가 나옵니다. 땡땡 하시며 조수아님의 찬양이고요. 정답 아시는 분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9030번, 우물정 버튼에 9030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겠어요. 조수아님의 땡땡 하시면 이 찬양 함께 나눕니다.

조수아의 땡땡 하시면이란 찬양이었습니다. 보기를 드렸어요. 1번은 기도하시면, 2번은 말씀하시면. 1번과 2번 중에 보내주셔도 되고요. 기도입니다. 말씀입니다. 라고요.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문자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9030번, 우물정 버튼에 9030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겠어요. 6181번님 정답 보내주셨고요. 2684번님도 몇 번, 뭐뭐 하시면입니다. 라고 남겨주셨네요. 0704번님, 땡땡입니다. 어릴 때는 몰랐는데요. 성인이 되고 아이 낳고 살아가다 보니까 주님의 이거 한마디 한마디가 가슴에 와닿고 또 되새겨지고요. 또 노트에 적어보며 하루의 삶이 소중하게 여겨집니다. 하셨어요. 맞아. 우리가 철이 없을 때는 어릴 때는 그냥 그 말씀이 마음판에 새겨지지 않을 때가 참 많이 있죠. 근데 이제 좀 어른이 되고 또 가정을 이루고 아이를 낳고 살아가다 보면은 특히 또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게 되잖아요. 그럴 때 그 말씀이 와, 정말 팍팍 와닿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 말씀을 이제는 노트에도 적어보고요. 하루의 삶이 참 소중하구나. 우리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라는 걸 날마다 경험하며 살아가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0704번님 잘하고 계세요. 정답도 잘 맞춰주셨습니다. 1052번님께서도요. 정답 보내주셨어요. 어젯밤부터 둘째 아이가 열이 나기 시작하더니 결국 학교를 결석을 했어요. 저도 이제 서둘러 퇴근을 하고 아이를 데리러 집으로 가는 길입니다. 말씀으로 치유받는 놀라운 은혜가 가득한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셨어요. 아이고, 어젯밤부터 둘째가 또 한숨도 못 잤을 것 같은데 갑자기 열이 나기 시작하면서 결국 오늘은 또 학교를 결석까지 하게 됐네요. 엄마가 애타는 마음으로 열심히 또 집으로 가는 중이실 것 같습니다. 안전운행하시기 바라고요. 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둘째 아이를 지켜주시고 또 깨끗하게 치유해 주실 거라 믿습니다. 믿음으로 선포하시고요. 또 그렇게 또 기도하시는 우리 부모님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같은 마음으로 기도하도록 할게요. 이렇게 참 아이를 키우다 보면은 크고 작은 일이 참 많이 일어납니다. 그쵸? 그럴 때 내 힘으로 할 수 없어요. 주님만을 의지하고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시고요. 그 안에 또 하나님께서 응답을 선물해 주시죠. 오늘 그런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있어서 말씀의 은혜 받으시고

받으시고 응답 받으시고요. 또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참 사랑하시는구나. 그런 고백을 드릴 수 있는 저와 메뚜란 가족 모든 가정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황다은의 하나님이 너를 엄청 사랑하신대 함께 나눴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엄청 사랑하신대요. 아멘이시죠? 오늘 하나님의 그 사랑을 듬뿍듬뿍 받으시고요. 또 사랑을 나눠줄 수 있는 그런 축복의 통로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돌발 찬양 퀴즈 정답 발표합니다. 땡땡 하시면이라는 찬양이었죠. 조수아님의 정답은 말씀. 2번이었어요. 말씀하시면이 정답이었습니다. 말씀 출첵합니다. 이번 주 진짜 바쁘네요. 유유하셨어요. 진짜 바쁘셨나 봐요. 이틀만 일하면은요, 여행 가는 낙으로 버팁니다. 라고 하시면서 보내주셨습니다. 오늘과 내일 하고 지나면은 주말에 어디 가시나 봐요. 그죠? 네. 주일은 아마 교회를 가셔야 되니까. 주말에 아마 여행 일정이 있으신 것 같은데, 아, 그걸 바라보시면서 힘을 내시는 것 같습니다. 조금만 더 버티세요. 네. 자, 정답 보내주신 분들 4423번님도 잘 말씀입니다라고 보내주셨고요. 3459번님도 말씀입니다. 말씀 붙들고 힘차게 살기를 기도합니다라고 남겨주셨습니다. 오늘 보내주신 분들 중에서요, 선물 받으실 분두 분을 추첨했어요. 휴대전화 뒷자리 번호 2684번님, 그리고 1052번님 축하드립니다. 두 분께는 뜰 안에서 준비한 선물 보내드릴게요. 받을 수 있는 주소, 이름, 문자로 남겨주세요.

0: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사랑이 들어한 1부는 이렇게 여러분들의 신청곡과 함께 퀴즈로 나누고 있고요. 2부 시간에서는 오늘 소나기도 준비가 되어 있어요. 농어촌 미자립교회 섬김 프로젝트 소망 나누기, 줄여서 소나기라고 하죠. 잠시 2부 시간 함께 나눌 예정이고요. 오늘 2부 시간에서는 사역의 열매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아, 몇년 전에, 2년 됐을까요? 목사님 오시면 한번 정식으로 제가 여쭤봐야 될것 같은데, 땅끝 교회, 네, 강경신 목사님 오시고 그동안 어떤 또 아름다운 열매가 있었는지 방송 후기를 좀 들어보는 시간 준비했으니까요. 2부도 함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 오스월드 챔버스 목사님의 주님은 나의 최고봉 365일 말씀 묵상 준비했습니다. 낭독에는 김민정 자매입니다. 함께 하시죠.
1: 5월 28일 질문 없는 계시.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요한복음 16장 23절 말씀.

그날은 언제입니까? 승천하신 주님께서 당신을 하나님과 하나 되게 하실 때는 아닙니까? 그날의 당신은 예수님처럼 아버지와 하나가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날에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부활하신 생명이 당신 안에서 나타날 때까지는 당신은 이것저것 묻기를 원합니다. 그 후 시간이 좀 지나면 당신은 모든 질문이 사라진 것을 발견합니다. 더 이상 질문할 것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목적에 완전히 부합하는 예수님의 부활 생명에 온전히 의존하는 자리에 온 것입니다. 당신은 그 생명으로 살고 있습니까? 아니라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당신이 잘 이해할 수 없는 어두운 것들이 있을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을 향한 당신의 마음을 떼어놓을 수 없습니다.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당신은 물을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은 하나님께서 주의 뜻에 따라 모든 것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분명히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마음 상태는 실제로 요한복음 14장 1절처럼 될 것이고 더 이상 질문할 것이 없어집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이상하게 당신과 하나님 사이에 뭔가 끼어들면 당신의 지성으로 설명하려고 하지 말고 당신 속의 성향 가운데 무엇이 잘못되었는가를 찾으십시오. 당신의 성향이 예수님의 생명에 기꺼이 항복하면 당신은 아버지와 더 이상의 거리를 느끼지 않게 되며 완벽하게 다 이해가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당신을 아버지와 하나 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0: 아멘. 달고 오묘한 그 말씀, 랄프 로드 싱어즈 찬양이었습니다. 육안의 81번님께서 신청해 주신 곡이었고요. 질문 없는 계시, 아무 질문 없어도 알게 되는 그날이 온다 라고 오스와드 챔버스 목사님의 주님의 날 최고봉 같이 들으시고요. 한 줄의 짧은 메시지 보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시간 뜰 안에서 준비한 선물이 있습니다. 어떤 선물 준비되어 있는지 들어보시죠.
1: 사랑의 뜰 안에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경주시 분당로에 위치한 카페 분당에서 아메리카노와 와플 세트를, 포항시 북구 두호동에 위치한 베이크 투게더에서 베이커리 교환권을, 다양한 즐거움과 행복을 빚는 사람들 한만두에서 만두 세트를, 포항시 남구 효자동에 위치한 꽃관 안에서 꽃바구니를, 포항시 남구 연희읍에 위치한 색을 담다에서 2인 식사권을, 포항시 남구 상도로에 위치한 하나투어 전문 판매점 우리 여행사에서 여행용 가방을, 경주시 성건동에 위치한 사진관 시선에서 5인 가족사진 촬영권을, 포항시 북구 우현동에 위치한 명가사진관에서 가족사진 촬영권을, 주식회사 해세드바이오 아슈브에서 화장품과 두피에어 에센스를, 구룡포에 위치한 일해수산에서 방건조 오징어 10마리를, 포항시 북구 죽도동에 위치한 믿음의 기업 누가의료기에서 토르시아 치약 비누 세트를, 울릉군 독도박물관 옆에 위치한 카페 만디에서 2인 커피 교환권을, 경주시 대경로에 위치한 예담 갤러리에서 2인 음료권을, 경주시 충효동에 위치한 투엔즈 커피에서 2인 음료권을, 포항시 북구 양덕에 위치한 델리든에서 3만원 상당의 식사 이용권을, 경주시 북성로에 위치한 카페 에셀나무에서 2인 음료권을 선물로 드립니다.
0: 네, 뜰 안에서 준비한 선물까지 소개해드렸습니다. 오늘 사랑의 뜰 안 1부 끝곡은요. 사랑의 교회 슈키나 찬양단의 원데이, 그날 준비했습니다. 함께 하시고요. 저는 잠시 후 10시 2부 소나기로 다시 돌아옵니다.

0: 1분 칼럼 하나님의 일꾼을 키우는 영남신학대학교 제공입니다.
1: 영남신학대학교 총장 유재경입니다. 미국과 이란 전쟁의 와중에도 코스피는 8천을 향하고 있습니다. 정권과에서는 한국 주식시장이 저평가되었기 때문에 앞으로 더 상승할 것이라고 합니다. 외국인 투자자들이 몰려올 것이란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런 와중에 모두가 성공과 보상을 이야기하지만 우리 사회엔 어두운 곳이 많이 있습니다. 자영업 폐업은 늘어나고 있고 청년층 취업난은 여전히 심각하고 외식 물가는 치솟고 수많은 가게들이 대출 부담에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도 밝은 면이 있으면 어두운 면이 있습니다. 우리 사회에도 큰 혜택을 누리는 밝은 곳이 있는가 하면 생활고에 허덕이는 어두운 곳이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이 그리워집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21장 포도원 품꾼 이야기에서 일찍 일터로 나온 자나 늦게 일터로 나온 자에게 똑같은 임금을 주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이야기를 들으면 공정의 잣대로 예수님을 비난할 겁니다. 하지만 우리 예수님은 공정을 넘어 다른 사람을 배려하며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공생의 길을 여셨습니다. 우리 주님의 배려와 지혜가

0: 필요한 시대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공정을 넘어 우리 주님이 주시는 배려의 마음으로 함께 살아갈 세상을 만들어 가시면 좋겠습니다.
1: 1분 칼럼 하나님의 일꾼을 키우는 영남신학대학교가 함께했습니다.

0: 이 기쁜 소식을. 이 기쁜 소식을 오늘 이 시간에는 아름다운 고백교회 김정헌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1: 에스더 강의 네 번째 시간입니다. 에스더 2장 8절에서 18절 말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에스더서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구속 역사를 이루어 가실 때 선한 일도 사용하시지만 또한 우리의 실수와 허물까지도 선하게 사용하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러한 일하심을 일컬어 하나님의 섭리라고 부릅니다. 내 인생에 일어나는 모든 일, 그것이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결국 합력하여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는 과정임을 믿는 것이 바로 섭리 신앙입니다. 혹시 요즘 일이 뜻대로 되지 않아 삶이 허무하게 느껴지시거나 건강 문제나 재정적인 압박으로 잠 못 이루는 분이 계십니까? 무엇보다 이 캄캄한 상황에서 하나님 도대체 뭐하고 계십니까? 라는 원망 섞인 의문이 터져나오는 분도 있으실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오늘도 여전히 우리 삶에 개입하여 역사하고 계십니다. 성도가 겪는 모든 일은 결국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됩니다. 현재 내가 겪는 상황들은 끝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과정일 뿐입니다. 그래서 신앙인은 환난 중에도 담대할 수 있습니다. 선하신 하나님이 주신 소망이 있기에 기뻐할 수 있습니다. 말 그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새로운 왕후를 뽑기 위한 조서가 반포되자 페르시아 전역에 아리따운 처녀들이 수상궁으로 모여들었습니다. 이때 에스더도 궁으로 이끌려가서 내시 헤게의 수하에 속하게 됩니다. 이것은 마치 전국구 경연 프로그램과 같았습니다. 에스더가 지역 예선을 거쳐 본선에 진출한 것인데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에 따르면 이때 최종 선발된 왕후 후보만 무려 400명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도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이 숨어 있습니다. 원래 페르시아의 전통은 귀족 가문에서만 왕후를 택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왕후 선발대회가 열렸을까요? 왕후 와스디의 폐위를 주장했던 신하들은 행여나 왕이 와스디를 그리워해서 다시 불러들이면 자신들이 왕후에게 보복당할 것이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페르시아 전역의 처녀들을 모아 대대적인 미인대회를 열자고 제안하여 왕이 와스디를 떠올리지 못하게 수를 쓴 것입니다. 만약 이 특수한 상황이 아니었다면 유다인이었던 에스더는 왕후 선발대회에 접수조차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더구나 2장 8절을 보면 에스더가 왕궁으로 이끌려갔다고 기록합니다. 이는 에스더가 왕후가 되고 싶어서 선발대회에 출전한 것이 아니라 왕의 조서가 반포되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왕후 후보로 간택되어 수상궁으로 끌려간 것임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 눈으로 보기에는 이 모든 일이 우연히 일어나는 일로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모든 일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차근차근 진행되고 있습니다. 만약 이런 방법이 아니었다면 평민이자 이방인인 에스더가 어떻게 페르시아의 왕후가 될 수 있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에스더를 왕후로 세우고자 작정하셨기에 온 제국의 역사가 그 선하신 뜻에 맞춰 완벽하게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2장 9절은 에스더가 국녀

0: 를 주관하는 내시 해계에게 은혜를 입었다고 기록합니다. 여기서 은혜로 번역된 히브리어 원어는 헤세드입니다. 헤세드는 주로 우리 성경에서 인애, 자비, 성실 등으로 번역되는데 그 의미를 한마디로 풀자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말로 다할 수 없는 성실한 언약적 사랑이라 할 수 있습니다. 즉 헤세드는 1차적으로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베푸시는 사랑을 표현할 때 쓰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유다인도 아니고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하는 이방인인 헤게가 에스더에게 헤세드를 베풀었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다른 용어를 쓸 수 있었을 텐데 에스더서의 저자가 굳이 헤게가 헤세드를 베풀었다고 표현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헤게가 에스더에게 은혜를 베푼 이면에 하나님의 섭리가 작용하고 있음을 밝히고자 한 것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헤게가 에스더를 어여삐 여겨 돕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실상은 하나님께서 친히 헤게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에스더를 돕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여기서 굳이 하나님의 은혜를 가리키는 헤세드라는 용어를 사용한 것입니다. 에스더와 아무 상관없는 내시 헤게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일이 진행됩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비그리스도인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자녀인 우리의 인생을 도우시고 완성해 가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의 열심을 엿볼 수 있습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선택하심과 헤세드의 은혜를 굳게 의지하여 담대하게 세상을 이기며 나아가시는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1: 이 기쁜 소식을 지금까지 아름다운 고백교회 김정헌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해 주셨습니다. 오늘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242국에 4339번, 이사이에 4339번 아름다운 고백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0: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전도 캠페인 복음 전파 70년 다시 복음으로 극동방송 전도 프로그램 새깨라를 통해 전주 샘물교회를 나가게 된 서영님 집사님. 집사님은 본인처럼 가족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가족 전도를 바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집사님이 극동방송을 통해 교회를 가게 된 지 한 달 뒤부터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1: 14년 6월 30일에 이제 등록을 했고요.
2: 그렇죠. 네.
1: 그리고 이제 한 달 후에 남편이 했고요.
2: 네.
1: 그 뒤로 한 3개월 후에 큰아들하고 며느리하고 손수가 왔고요.
0: 손주까지.
1: 네. 여기서 끝이 아니고 전주에 같이 사는 여동생이 있어요. 새벽마다 언니가 기도한다. 이제 이번 주에 같이 갈래? 그럴까? 나왔어요. 그 다음 주에는 이제 친정엄마가 이제 등록을 하셨고 한 2주 뒤에 오빠도 근데 제가 전도를 해본 적이 없어요. 전도를 해본 적이 없는데 저는 이제 하나님의 역사심이라고 이제 믿을 수밖에 없고 그 14년도 6월 달에 이렇게 눈물이 나려고 하는데 그 새끼라 우리 뭐 연락이 됐던 게 그거로 인해서 지금 이렇게 된 거잖아요. 전도를 제가 20년 동안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데 전도를 하고 싶어서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작정하고 하시려고 하니까 이 모든 게 이렇게 이루어졌구나. 극동방송의 힘이 이렇게 크구나. 네. 같이 이렇게 영접기도 하실 때 저희도 이제 아멘 아멘이 나와요. 그냥 들으면서 너무 감사한 일들이 많아서 정말 극동방송이 큰 일을 하고 있다. 네. 한 명 전도하기도 힘든데 이렇게 제가 큰 노력도 안 했는데 그 말 한마디에 이렇게 문자 한 통에 그냥 본인들이 스스로 나와서 이렇게 해준다는 게 너무 감사한 일들이 많아서
0: 지금까지 극동방송을 통해 본인뿐만 아니라 온 가족

이 전주 샘물교회를 가게 된 서영님 집사님의 고백이었습니다. 서영님 집사님은 지금도 극동방송을 애청하며 온 가족과 함께 기쁨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극동방송을 듣게 하십시오.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전도 캠페인 복음전파 70년 다시 복음으로.

0: HTBC Mission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성구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Z, 극동방송에서 10시를 알려드립니다.

0: 네, 사랑이들아 매주 목요일 이부 시간 농어촌 미자리교회 섬김 프로젝트 소망 나누기 소나기로 함께합니다. 오늘 함께해 주실 포항 송동교회 박희원 목사님, 소망교회 박미경 권사님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두분 안녕하세요.
1: 네,
2: 네,
1: 반갑습니다.
0: 반갑습니다. 잘 지내셨죠?
2: 네, 특별히 잘 지냈습니다.
1: 네,
0: 우리 권사님도
1: 잘 지내고 있습니다.
0: 네, 얼굴 뵈니까 굉장히 좋아 보이세요.
1: 아, 그래요? 감사합니다.
2: 네. 좋으시겠어요? 아, 근데 지난주 진짜 잘 지낸 거 맞아요?
1: 뭐예요?
2: 지난주 잘 지내셨어요?
1: 네, 잘 지냈어요.
0: 네. 끄덕끄덕 하시네요. 아니, 벌써 이제 5월도 얼마 남지 않았네요, 목사님.
2: 그렇죠.
0: 네.
2: 진짜 그 옛말에 뭐 이렇게 흐르놓으면 금방 뭐 그런다듯이 이제 진짜 5월이 끝나고 6월이 가까웠잖아요.
0: 네.
2: 그래서 한 해 한 시간 시간들이 흘러가는 것이 너무 빨라서 아 요즘 참 이제 목회자로서 사실 고민이 많죠. 이제 한 해를 시작하면서 기도 제목도 있고 또 어떤 영혼에 대한 비전도 가지고 이런 시간을 거느려 가는데 아 하나, 올해는 하나님 어떻게 하실까 기대를 하면서도 좀 뭐랄까 마음이 다급해지는 그런
0: 네.
2: 시간이 흘러가니까 아, 하나님 목표를 이걸 잡고

0: 가는데요. 그런데
1: 네.
0: 아우 잘 보이지 않아요. 이런 느낌이 들면 아니 다급해지잖아요. 예,
1: 네.
0: 그래서 유월이 다가와서 이 뜨거운 유월에 하나님 어떻게 또 역사하셔서 일어나 주실까 그런 이제 기대를 사실 하고 가는데 아 어저께는 한 분이 따님이 오셨어요.
1: 네.
0: 따님이 그 지역에 사는 사람이 제가 막 이제 면사무소에 약속 있어서 막 나갔는데. 주차장 앞에서 문 차들 차가 한대딱 들어오더니 교회 혹시 목사님 계세요? 이러는 거예요.
1: 목사님 보고.
0: 그러니까
1: 네네.
0: 아 그래서 차를 세우고 아 제가 목사입니다. 그랬더니 이제
1: 네.
0: 자기 어머니를 모시고 교회로 온 거예요. 시내 권사님이신데 그래서 목사님 우리 어머니 꼭 전도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인사하고 모시고 온 거예요.
1: 네.
0: 그래서 아 하나님 또 이렇게 또 그저 시내에 따님을 보내서 우리
1: 네.
0: 기도하고 있는 영혼들을 하나님 보내시는구나. 그래서 어제 또좀 약속은 늦었지만 그분들을 뵙고 또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그런 또 기대를 가지는 하나님이 또
1: 네.
0: 시작점을 또 주셔가지고 하반기 또 하나님이 더큰 은혜 주시겠구나 그런 소망을 가지게 되어졌어요.
1: 좋은 일이네요, 진짜. 감사합니다. 네.
2: 저는 시간이 가는 거에 대해서 조금 뭐랄까, 목사님 아쉽다고.
0: 그죠. 그죠.
2: 이제 저도 계획이 있잖아요. 저는 이제 필사예요.
0: 네,
2: 아,
0: 그렇죠.
2: 끝내야 되는데 올해 안에는 끝내겠다라는 생각으로 하고 있는데 너무 시간이 빨리 가는 거예요. 그래서
1: 네.
2: 아, 올해 안에 올해가 왜 이렇게 짧은지
1: 시간이 굉장히 빨리 갑니다. 우리
0: 그렇죠.
1: 뭐 젊은 직원들도 그 얘기 같이 해요. 시간이 왜 이렇게 빠르죠?
2: 아,
1: 라고
2: 그래요?
1: 같이 얘기하더라고요. 네.
2: 전 저만 빠른 줄 알았어요.
1: 많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네. 오늘도 귀한 목사님 한분 모셨는데요. 저도 그 시간이 이렇게 지나간 줄 몰랐어요. 저는 한 2년 전인가 했더니 1년밖에 되지 않았더라고요. 방송 나간 지. 네. 오늘 귀한 목사님 모셨습니다. 포항에 위치한 땅끝교회 강경수 목사님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3: 네, 반갑습니다.
1: 네, 환영합니다. 박수 한 번.
0: 반갑습니다.
3: 아유,
0: 잘
3: 감사합니다.
0: 오셨습니다.
1: 목사님께서 저희 소나기 방송 출연이 언제였죠?
3: 2025년 1월 달에 그때 방송했었거든요. 네,
1: 네.
3: 그때 방송 나가고 난 뒤에 싱크대 후원, 뭐
1: 네.
3: 그다음 찹쌀 후원 이걸 받아가지고 제가 이제 미자립교회 개척교회에서 힘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1: 네.
3: 그때부터 이제 찰밥 전도 나가고 이렇게
1: 네.
3: 해서 하나님 은혜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1: 아유,
0: 아멘.
1: 감사합니다. 이제 1년하고 이제 5개월이 좀 지나가고 있는데 그동안 참 많은 변화가 있었다고 들었고요. 우선은 물론 그날 방송 이후에도 저희가 감사하다라고는 인사는 했지만 그 목사님 오늘 자리에 오셨으니까 그날 방송 이후에도 기도해 주시고 또 싱크대 후원해 주신 분들 찹쌀로도 후원해 주신 분들 있으시잖아요. 한번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인사해 주셔도 좋을 것
3: 아,
1: 같아요.
3: 네. 너무
1: 네.
3: 감사드립니다. 그때 방송 들으시면서 싱크대 후원해 주신 정다정 집사님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때 이제 그분께서 우리가 이제 이전하고 난 뒤에 또 화장실 수리하는데 또 많이 보탬을 주셨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때 이제 마미손 이게 장갑을 주시더라고요. 그래, 이게 웬 거냐 그러니까 마미손 남편께서 사업을 하신다면서
0: 그래요?
3: 그러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러면서 그때 이제 우리가 은혜로 화장실 수리도 잘했고요. 그다음에 찹쌀도 그때 후원해주신 권사님께서 후원해주셔서. 그때부터 우리가 이제 공원에서 찰밥 전도를 할수 있는 그런 힘이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1: 네. 기억나시죠, 군사님? 찰밥. 네.
2: 네. 근데 제가 지나가다가 분명히 이쪽에서 취재했는데 차를 타고 가는데 땅끝교회가 딱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 땅끝교회 우리 가던 데 아니야? 혹시 다른 곳 아니야? 이러면서 목사님한테 목사님 혹시 이전하셨어요? 하고 이제 제가
1: 연락을 드렸네요.
2: 해본 거예요.
3: 그때 제가 방송 나가서 이제 어른들한테 찰밥을 이렇게 드릴 때 기도했었어요. 그 2층이니까 어르신들이 오기가 힘들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저분들 전도해서 우리 교회에 와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2층에서 1층으로 옮기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했거든요. 그리고 이제 1층으로 옮기게 되었는데 1층이 원래 월세가 좀 비싸잖아요.
1: 그렇죠.
3: 그래서 조금 저렴한 데로 가다 보니까 이제 수리할 곳이 좀 많았던 거예요. 그래서 화장실 수리도 하고 밑에 미장도 하게 되고 이렇게 했던 겁니다. 근데
1: 네.
3: 지금은 그 장소가 너무 은혜로운 장소 대표가 되는 이유가

0: 그 마당이 있어서 그곳에서 붕어빵 전도도 하고 이렇게 전도할 수 있는 그런 장을 주님께서 열어주셨어요. 그래서
1: 네네.
0: 너무 감사드립니다.
1: 거기 위치가 연일 시장
0: 네네네.
2: 입구죠.
1: 입구인가요?
0: 연일 시장 우리는 끝이라고 하거든요.
2: 그렇죠.
0: 네. 입구는 앞쪽이고 네네. 끝이라서
1: 연일 시장 끝.
0: 네네. 끝이라서 그쪽에서 이제 기도하면서 장날이 38 5일장이에요. 그래서 그때는 우리가 이제 기도하고 이렇게 건빵 전도를 합니다. 하는데 이제 요번에 5월 23일 날 처음으로 이제 붕어빵 전도를 했는데 그때 이제 2명을 전도했거든요.
1: 와,
0: 네네.
3: 2명이
0: 너무 감사해요.
3: 얼마나 귀해요.
0: 네. 그래가지고 그 앞에 건빵 전도를 할 때는 이렇게 건빵 전도를 이렇게 예수님 믿으세요 이렇게 전하잖아요. 그러면 꼭 하나님께서 준비된 영혼을 붙이시는 거예요. 그래서 한 영혼 만나면 이제 그 하인 예언, 하나님, 그다음에 인간은 죄인이다, 그다음에 예, 예수님에 대한 거, 그다음 믿음에 대한 거, 이런 영접 기도까지 하고 그렇게 해서 지금 이제 3명 전도했거든요. 그래가지고 지금 우리 개척교회가 성도들이 별로 없었는데 지금 8명이 예배드려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1: 감사합니다.
3: 축하해요.
0: 네,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입니다.
1: 네, 아니 저는 그래서 연일 시장 끝이고 땅끝 교회잖아요.
3: 그렇네요. 근데 제가 봤다고 했잖아요. 뭔가 제 눈에도 운전 중에 봤는데 거기가 목이 좋을 것 같아요.
0: 맞아요.
3: 사람들이 지나가다가
0: 네.
3: 좀 들리기도
0: 맞습니다.
3: 쉽고,
0: 네.
3: 그냥 더 많이 부흥할 줄
0: 아,
3: 믿습니다.
0: 아멘. 감사합니다. 그래, 요즘에 제가 이제 전도 구호가 있거든요. 나가면 있고, 안 나가면 없다. 말하면 있고, 말안 하면 없다. 기도하면 있고, 기도 안 하면 없다. 전도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1: 아멘.
3: 부흥이 하는 것 같아요.
0: 그리고 오무가 있어요, 오무. 손가락에 다스니까 오무. 무릎으로 전도, 무조건 전도, 무시로 전도, 무엇보다 전도. 무한해도 전도.
2: 목사님 대단하셔요. 그죠?
3: 아니 목사님 그때 우리 취재 나갔을 때 이러지 않으셨는데
0: 그때 이후로 제가 전도에 대한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그래가지고 전도하면 할수록 하나님께서
3: 역사하셔요.
0: 역사하셔요. 그래서 요즘에 저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28장 31절 말씀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기도하기를 하나님의 나라를 이렇게 전파하면서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는 그런 바울처럼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1: 아멘, 아멘. 굉장히 담대해 보이시고 거침없어 보이세요.
3: 아니 좀 다르지 않나요? 1년 6개월
1: 다르지 않았어요.
3: 전하고 그죠? 예, 많이 다르시네요. 아니 근데 저는 정말 주위에서 제가 직접 많이 보고 있잖아요. 전도하면 어떻게 된다는 것을 그쵸? 우리 많이 알고
1: 그럼요.
3: 있잖아요. 목사님 정말 보입니다.
0: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면 우리 주님께서 제게 모든 필요들을 채워주신다는 것을
1: 아멘.
0: 목도하고 있습니다.
1: 아멘, 아멘. 무엇보다 목사님이 전도지세요. 표정이 굉장히 밝으세요.
0: 할렐루야.
1: 활짝 웃으시면은 다들 뭐 그냥 저절로 교회로 따라 들어가실 것 같은데요. 그렇죠.
3: 감사합니다.
1: 네.
2: 저희는 이제 그곳을 연일시장 입구라 그러는데.
3: 목사님 성동에서는
2: 그렇죠. 예. 우리 들어올 때는 이렇게.
0: 연일시장 간판이 저 위쪽에
2: 그렇죠.
0: 있어요.
2: 저쪽에
0: 간판이
2: 있는데.
0: 있고 그러면 쭉 들어오거든요.
2: 그래서 저희는 입구라고 이야기하고 목사님은 끝이라고 이야기하시네요. 그죠? 근데 어쨌든 끝이든 입구든 이제 시장을 이렇게 조금 그죠? 끝부분에 또 시작 부분에 있어서 연일 시장의 어떤 흐름들이 그부터 시작이 되잖아요.
1: 그렇죠.
2: 예, 그래서 그 자리에 또 교회가 세워진 게 너무 감사하고 또 그곳을 통해서 지나다니면서 보면 하여튼 교회가 너무 평안하고 너무 따뜻해요, 이게. 예, 너무 따뜻 교회다라는 느낌보다는 그냥 이웃같이 쉼터 같고 그렇게 쉬어갈 수 있는 공간처럼 그런 부분이 늘 느껴지는데 너무너무 귀하게 또 사역하시면서 야 우리 교회 경쟁자가 나타났구나.
0: 전혀 저는 그냥 그때 성동교회 얘기 들었을 때 협력자가
1: 협력자가 나타났다.
2: 아멘.
1: 협력자입니다, 목사님. 동역자면 동역자.
0: 많은 그 기도로 후원해 주시고 이렇게 하니까 전 너무 감사하죠.
2: 그러니까 정말 제가 오늘
3: 혹시 알아요? 찹쌀로도 후원해 주실지.
0: 할렐루야.

0: 우리 새벽기도 마치고 네. 한 분이 기도를 하셔요. 네. 우연히 이제 기도 제목을 듣는데 땅 그 교회 목사님 기도를 하시는 거야. 그래서 저분이 누군가 사실 되게 궁금했어요. 네네. 아니 본교회 목사도 이제 기도하긴 하는데 어느 교회인데도 이제 오늘 새벽 오셔서 저를 기도하시나 그랬는데 오늘 지나가다 보니까 땅 그 교회 딱 있는 거예요. 아 이분이시구나.
1: 네. 네. 네. 오늘 이렇게 두 분 만나게 해주시네요.
2: 아, 할렐루야. 네. 너무 감사드립니다.
0: 우리 집사님이 참 얼마나 또 그저 귀하고 감사했으면 너무 우리 교회 와서 그렇게 기도를
2: 하셨어요. 아니 제가 전도할 때 네. 이렇게 건빵을 저 드리잖아요. 네. 그럼 예수님 믿으세요 라면 믿는다고 하시는 분들은 네. 기도해 주세요 이러면서 드리거든요. 네. 건빵도 드리고 네. 찰밥도 드리고 네. 이렇게 믿으신다는 분들은 네. 땅끝 교회를 기도해 주세요 이러면서
1: 네. 기도 부탁을 하시네요.
2: 네네네. 기도가 중요하니까요.
1: 아. 네네. 잘하시네요.
3: 기도가 많이 네네네. 늘어나겠네요.
2: 네 맞습니다.
1: 네. 네네. 우선 지난주부터 그러면은 붕어빵 정도 토요일을 하신 거예요? 네네. 시작을 하신 거예요? 네네. 시작하자마자 두 분이 그러면은 네. 교회로 다 오신 거죠?
2: 그래가지고 우리가 찰밥 전도를 1년 6개월 했잖아요. 네. 이분들이 찰밥에 대한 그런 것들 있어요.
3: 향수가 있나?
2: 네. 그래서 이게 소문을 들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주일날 오셨을 때에 이제 예배 마치고 가실 때 찰밥을 드렸거든요. 네네. 너무 좋아하시면서 다음 주에도 꼭 오겠다고 약속하시고 네. 그렇게 가셨어요.
1: 네. 아니, 그럼 공원에서도 이렇게 전도도 하고 계시고 어르신들에게 그 예배도 같이 짧게라 드리신다면서요.
2: 네네. 공원에서 이렇게 5분 설교로 우리가 이제 제일 처음에 찬양 1장하고 그다음에 사도신경하고 네. 그다음 말씀 전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 영접기도도 해요 같이 천국 가는 약도도 읽고 그다음에 영접기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주기도문으로 이렇게 예배를 마치는데 네. 5분 설교에서 완전 이제 복음을 전하는 거죠. 네. 그분들이 찰밥 받으시려고 앉아서 복음을 듣는 거죠.
1: 복음을 들어야지 찰밥을 드릴 수 있으니까.
2: 그래서 비가 와도 그분들이 오셔요. 그래가지고 한 번도 안 빠지고 지금까지 1년 6개월 했거든요. 너무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그렇게 인도하신 것은 진짜 저가 아니고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너무 감사드립니다.
1: 그렇게 해서 정말 교회 나오신 분이 계셨다면서요.
2: 그렇죠. 한 분 계시고 지금 점차 늘어나실 그럼요. 겁니다.
1: 저희는 사실 찰밥이 좀 약간 새로웠어요. 그렇죠? 우리가 뭐 건빵이나 뭐 붕어빵 전도는 들어봐도 와 찰밥은
3: 근데 어르신들이 붕어빵 이 그 또 아까 뭐라고
1: 건빵,
3: 건빵. 이게 이거보다는 찰밥을 더 좋아하실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혼자 또 사시는 분들도 많으니까 네. 한 끼 식사가 되잖아요.
2: 네네, 맞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찰밥 좋아하시는데 또 할아버지들은 또 찰밥 별로 안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가 그분들은 제가 기도하면서 구운 달걀을 해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구운 달걀하고 건빵을 좋아하세요. 그렇게 드리고 그러니까 보면 하나님께 지혜를 주셔요. 그래가지고 그 찰밥을 좋아하신 분은 찰밥을 또 구운 달걀을 좋아하시면 구운 달걀을 또 이런 식으로 하시는 것 같아요.
3: 메뉴가 네. 메뉴가 네. 있어야 되겠네요.
2: 네 맞습니다. 네.
1: 근데 목사님 혼자 나가서 이렇게 전도를 하세요?
2: 전도할 때 이제 제 혼자 이제 하다가 우리 옆에 주변에 다른 교회 이제 권사님이 한 분 오셔가지고 커피 다 오셔요. 그래 같이 이제 합니다.
1: 그 다른 교회가 송동교회는 아닌가요?
2: 네, 아닌가요?
0: 제가 들은 바가 없습니다.
1: 없습니다. 아니군요. 아니 그렇게도 커피까지 같이 타오셔가지고 옆에서 도와주시고
2: 네, 맞아요.
1: 와, 힘이 되실 것 같네요.
2: 네, 많이 힘이
3: 전도를 네. 하면 꼭 자기 교인 아니래도 전도하고 싶은 어떤 갈급함이 있으신 분들이 정말 주위에 좀 있어요. 그런 분들이 많이 좀 도와주는 걸 보거든요. 도와주는 것만이 아니라 또 그분들이 기도해 주잖아요.
0: 그렇죠.
3: 네, 네. 그러니까 항상 역사는 있는 것 같아요.
1: 네. 목사님께서 올해죠 6년 1월에 이전을 하셨는데 이전 감사 예배가 6월 1일입니다.
3: 아 그래요?
1: 네. 이번 주입니다. 이번 주 그죠?
2: 월요일.
1: 아, 네네. 월요일 다음 주 월요일. 네네. 6월 1일 다음 6월 주 월요일이 이전 감사 예배가 있었어요. 그래서 오실 때 그냥 안 오시고 기념 타월을 가져오셨어요. 직원들 선물로. 아우, 감사합니다. 떡도 가져오시고.
3: 그래요?
1: 네네. 아 축하드립니다.
2: 감사합니다.
0: 네. 아직 안 된 거잖아요.
1: 그렇죠.
0: 네네. 그렇죠? 네, 다가옵니다.
1: 네, 그렇죠? 좀 늦어진 네. 사연이 있으시죠?
2: 이제 그 우리끼리는 우리 교인들끼리 하고 이렇게 이제 아시는 분끼리 예매 드렸는데 노회장님께서 네. 시간이

0: 그때 대신 나셔가지고 네 백석교회 노회장님 이제 모시고 6월 1일 날 우리가 이제 오전 11시에 예배드립니다.
1: 네, 박수 한번 축하드립니다.
2: 네,
1: 감사해요.
0: 감사드립니다.
1: 와, 잔치 분위기가 나겠네요,
0: 네네.
1: 그날. 네. 그날 또 이제 시장 끝이니까 어르신들이 좀 왔다 갔다 하시면서 좀 들어오셔도 좋을 것 같은데요.
0: 그렇죠.
1: 네.
0: 기도하고 있습니다.
2: 그날 뭐 어르신들 가면 예, 드실 것도 있나요?
0: 네, 떡하고 이제
2: 네.
0: 다과 이제 이런 거 준비했고 또 오시면 우리 이제 점심 때는 갈비탕 먹으러 가거든요.
1: 와, 갈비탕 드시고 싶으시면 오시면 좋겠네요.
0: 네네.
1: 네. 아, 좋습니다. 저는 사실 그 분위기를 모르잖아요. 시장 분위기가 어떤지, 뭐 위치가 어딘지는 사실 잘 모르지만 우리 목사님 너무 잘 아시잖아요.
0: 그렇죠.
1: 네.
2: 저도 잘 알아.
1: 아, 우리 권사님도 아시고. 네. 근데 그 장소가 너무 정말 전도하기에,
0: 네네,
1: 물론
0: 맞아요.
1: 그 전보다는 평소는 좀 작다고 하지만 전도하기엔 너무 좋은 장소다 하시더라고요.
2: 그냥 딱 지나가는데 이렇게 봤어. 그냥 뭐 아무튼 운전하고 가면 좌우 살피잖아. 땅끝교회. 딱 그냥 전체적으로 마당인지 도로인지 막 그런 느낌이에요.
0: 마당이에요.
1: 마당.
0: 네, 그래가지고 이게 붕어빵 할수 있도록 전선을 밖으로 뺐거든요.
1: 네네.
0: 그래 지금 필요한 게 약간 이제 위에
3: 처마가
0: 굽는데
3: 필요하고.
0: 처마가 좀 필요해요. 처마가 약간 필요하고 그리고 이게 계약할 때 약간 민원이 들어오면 파기한다 뭐 이렇게 주인 좀 그랬어요. 그래서
1: 네네.
0: 약간 방음, 약간
1: 네네.
0: 시설 이런 것도 약간 조금 지금 필요한 상태예요.
1: 네네.
0: 네네.
1: 그럼 그 시설이 필요하다는 거는 또그 시설을 좀 해야 되는, 마련을 해야 되네요. 그죠? 그죠?
0: 네.
1: 그럼 거기에 대한 또 물질도
3: 그렇네요.
1: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데,
0: 네네.
1: 거기서 기도하고 계시나요?
0: 네네. 지금 이제 기도하고 있습니다.
2: 물질도 필요하고, 목사님 계속 끊임없이 전도하기 위해서는 찹쌀도 필요하고.
1: 재료비가 필요하죠.
0: 네네.
1: 네.
0: 그리고 붕어빵 전도를 계속 하려면 이게
1: 네.
0: 재료비가
1: 재료비 만만치
0: 만만찮아요.
1: 않아요.
0: 네네네.
1: 잘 아실 거예요, 우리 박 목사님도. 그래서 오늘 방송을 들으시고 이제 한 1년 6개월 만에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사역의 열매 우리 땅끝교회 강경심 목사님 소개해드리고 있는데, 보다 열심히 또 전도 힘쓸 수 있도록
2: 네.
1: 여러분들께서 전도를 좀 물품을 후원하는 마음으로 후원을 좀 보내주시면 좋을 것
3: 네.
1: 같습니다. 네. 문자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9030번, 우매성 버튼의 9030번으로 후원 남겨주시면은요, 목사님 또 붕어빵 전도하는 재료비가 만만치 않아 요즘에. 그래서 여러분들 많이들 또 후원해 주시면 열심히 또 영혼 구원하는데 네, 전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3: 네. 제가 계속 이제 연예 시장 입구라 그러는데
1: 네.
3: 사실 이제 표지판이 붙어 있는 곳은 저쪽 입구예요.
2: 목사님,
3: 그쪽.
2: 그냥 목사님 그 성동교회에서
3: 그렇지.
2: 가는 오는 쪽 거기에다 표지판을 하나 만들면 거기도 입구가 돼요.
3: 근데 그쪽이 참 감사한 게 사실은 저쪽보다는 입구보다는 이쪽이 사실은 이제 더 많이 살죠. 저쪽은 아파트 중심이라면
0: 맞습니다.
3: 이쪽에 이제 아파트와 함께 또 단독 주택들이 많이 있고 그래서 사실 전도의 어떤 장으로 바라보면 이곳이 입구예요.
0: 네,
3: 입구죠.
0: 맞습니다. 이게 가정집이
3: 네,
0: 많죠. 네,
3: 그러니까요.
0: 맞아요.
3: 그래서
0: 거기는 상가가 많고, 네,
3: 그래서
0: 입구에는.
3: 참 귀한 자리에 또 이렇게 세워져서 어쨌든 이 시대 교회가 또 해야 될 일들 중에 지역과 같이 가는 거고 지역을 섬겨야
1: 네.
3: 되잖아요. 그렇죠?
1: 그럼요.
3: 그래서 그일 속에 다른 어떤 교회보다 귀하게 찹쌀 나눔
1: 네.
3: 붕어빵 너무 잘하셔요. 정말 부러울
1: 네.
3: 정도로 너무 잘하시고
1: 네.
3: 그 이렇게 같은 지역을 섬길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
1: 네.
3: 우리 귀한 교회가 땅끝 교회인데 그죠? 땅끝 교회가 정말 비전을 가진 그 목적대로 아름답게 쓰임 받고 정말 어려운 분들이 많이 있는데 그한분한한 분들이 진짜 다 나와서 예배하는 예배 처소
1: 아멘.
3: 그 교회 예배 처소가 그리고 빨리 또 확장되어지면서
1: 네.
3: 연일에 새로운 바람 일으키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 아멘,
3: 정말
1: 아멘.
3: 귀하셔요.
0: 감사합니다.
1: 우리 3407번이 후원 보내주셨습니다.
3: 축복합니다.
1: 감사합니다. 8815번님도 후원 하트 보내셨네요.
3: 감사합니다.
1: 감사합니다. 목사님 아시겠지만 그 붕어빵 재료비가 만만치 않죠.
3: 그렇지만 않죠.
1: 네.
2: 아니, 전에는 재료비가 그렇게 비싸지 않았대요. 근데 요즘 하시는 분들 말씀이 다 올랐다고.
3: 그렇죠.
2: 다
1: 그렇죠.
2: 올랐다고.
1: 네.
2: 이것도 만만치
1: 또
2: 않다고.
1: 좋은 재료를 쓰려면 좀더 비싸잖아요.
0: 네, 맞아요.
1: 네.
2: 맛있어야 돼요.
0: 네,
3: 아니,
0: 맞아요.
3: 저기
2: 네.
3: 우리 교회들이 하는 그 붕어빵은 진짜 맛있어요.
1: 네.
3: 그

0: 크기도 커서
1: 크죠.
0: 예, 드시는 분들이 정말 행복해하세요. 예,
1: 네네.
0: 그래서 교회 빵, 붕어빵을 먹어본 분들은 다른 것을 못 먹어요. 그래서 저희들도
1: 맞습니다.
0: 이제 좀 쉬고 있는데, 아, 목사님 붕어빵 언제 구워요?

0: 무너지는 붕어빵은 질도 좋고 맛도
1: 네.
0: 좋고 크기도 크고 예수님의 사랑이 다 담겨 있어서
1: 아,
0: 정말
1: 그래서
0: 그분들에게
1: 더 맛있죠.
0: 그렇죠.
2: 정성이 들어가 있으니까.
0: 맞아요. 그래서 그만큼 이제 나눠주기 위해서는 더 많은 이제 사전 경비가 필요하죠. 그러나
2: 네.
0: 또 하나님 하시잖아요, 그죠? 이제
2: 아멘.
0: 안 하면 가만히 계시던데 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손발 다 거두시기를 하셔요.
2: 네,
0: 이제
2: 맞습니다.
0: 보내시고 또 일으키시고 또 사람도 붙여주시고 또 영혼 구원의 열매도 거두게 하시고 우리 목사님이 전도 구호를 작성했는데 야
1: 아까 안 하면 없다.
0: 당연한 진리임에도 불구하고 참 쉽지 않아요.
2: 네. 우선 그 전도 5개 선포한 거 있잖아요. 다시 한번 좀 읽어주시겠어요?
3: 구호는 나가면 있고 안 나가면 없다. 말하면 있고 말안 하면 없다. 기도하면 있고 기도 안 하면 없다. 전도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2: 아멘. 아니 그 멘트를 딱 듣는데 진짜 전도하고 싶어지는 마음이 생기네요, 진짜.
1: 아니 있고 없고에 엄청 이제 확 들어오는 거예요. 그렇죠?
2: 그러니까요.
1: 너무 뭐랄까 쉬운 얘기인데 그 말씀 너무 쉬운 얘기인데 우리가 실천을 잘안 해가지고 좀 부끄럽죠?
2: 우리 지금 육아는 81번님께서 후원 소액입니다라고 하시면서 보내주셨습니다. 아유, 아닙니다.
1: 소액이 아니죠.
2: 그럼요.
1: 정말.
2: 귀하게 사용됩니다.
0: 어쨌든 영혼을
1: 오병이어의 기적이
0: 살립니다.
1: 일어날 수도 있어요.
2: 맞습니다. 맞습니다. 여러분들의 보내주시는 후원이 모여서 또 전도할 수 있는 귀한 전도 물품이죠. 바로 또 붕어빵. 재료비로 사용될 예정이니까 방송 들으시고 우리 강경신 목사님께서 또이 붕어빵을 혼자서 이렇게 만드시잖아요. 그래서 배우셨대요. 반죽도 배우시고 그래서 열심히 또 지난주 토요일부터 붕어빵 전도를 하고 계시는데 많은 분들이 후원으로 보내주시면 더 열심히 또 전도할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9030번, 우물정 버튼의 9030번으로 후원 두 글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직접 만들어 보시니까 어떠 잘 되던가요? 붕어빵?
3: 네. 제가 이제 붕어빵을 원래는 그 2층에 있을 때도 제가 그걸 사서 기도하면서 한번 해봤거든요. 그러면서 그 위에서 교회 안에서 구웠었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구우면서 아, 이게 밖에서 이렇게 구우면 너무 좋을 텐데. 네. 그때부터 제 마음에 그런 소원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 그때는 그냥 그 안에서 교회에서 굽고 전도하러 이제 가고 이렇게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그 모든 조건들을 하나님께서 다 열어주신 거예요. 그래 지금 땅끝교회 마당 앞에서 거기서 이렇게 굽는데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때 이제 약간 더운 날씨였는데도 너무 감사하고 이렇게 전도할 수 있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로 인해 가지고 또그 영혼들이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듣게 하셔서 감사하고 그래 이제 붕어빵 기계를 두 대였는데 한 대는 팔았어요. 그리고 이제 한대 가지고 하는데 그게 이제 계획적인 거예요. 이게 그분들이 오시면 붕어빵이
0: 기다려야
3: 많은 게
0: 되죠.
3: 아니고 기다려야 돼요.
2: 그렇죠.
3: 그래 가지고 한대 가지고 5개가 나오는데 5분 기다리셔야 됩니다. 앉으세요. 이러고 혹시 예수님 믿으십니까? 물어봅니다. 그러면 그분이 뭐라고 대답을 해요? 그러면 난 불교인데 뭐 이러면 그래도 믿으셔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러면서
2: 바로 기도로 들어가시네요.
3: 네. 그렇게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하는데 그때 이제 믿어볼란다. 이러면 이제 바로 이제 구원 복음이 들어가는 거죠. 그렇게 해서 예수님 소식 전하고 이렇게 해서 또 이제 그쪽에서 먹고 아, 차, 커피 한잔 하실래요? 이러면서 교회로 안으로 이제
2: 안으로
3: 자연스럽게 들어와서 커피 한잔 다 드리고 이제 교회도 한번 보시고 그리고 우리 교회가 지금 꽃을 많이 심어놨어요. 그래가지고 밖에는 꽃 같은 게 많고 교회 안에는 이제 제라늄 이렇게 꽃이 핀게 있어요. 그래서 할머니들이 꽃을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꽃 구경하세요 이러면서 그러면서 전도하고 있습니다. 요새 꽃이 전도하고 있습니다.
1: 아니, 그때 우리 취재 갔을 때 아이들 얘기도 좀 하신
2: 아,
1: 것
2: 맞아요.
1: 같아요.
2: 떡볶이
1: 그쵸?
2: 얘기하셨어요.
3: 아이들은 지금 이제 왔다가 안 왔다가 이러는데 약간 수평 이동이 좀 많습니다. 여기 와서 전도에 제가 이제 막 구원을 복음을 이렇게 했는데 또 어느 교회에 갔다 이런 소식이 들리고 그래도 예수님을 잘 믿게 하니까 감사하고 그래요. 그래 우리 이청에 있을 때도 제가 막 열심히 전도해서 한 5명 왔거든요. 근데 이제 좀 아이들이 자기 집 아이들이 있어서 큰 교회로 갔다 이렇게 소식이 들리면 뭐 그리고 또 주님 안에서 그렇죠. 이동하는 거니까 너무 감사하고 가끔 만나요 그분을.
2: 네네.
3: 그러면 그때 이렇게 전도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다고 이런 얘기.

0: 이도 듣고, 그리고 그 교회 권사님을 또 어떨 때 만나면 그분을 이렇게 자기 구역으로 왔는데 너무 감사하다. 그분은 신앙생활 너무 잘하고 계시고, 남편분도 지금 성가대 하시고 그러신다면서 이렇게 감사한 금을 또 우리 교회에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훈훈하게, 네.
1: 아유, 감사하네요. 우리 지금 계좌는요, 저희 방송 끝나고 우리 땅끝 교회 계좌를 보내드릴 테니까, 문자로 보내드릴 예정이니까 우리 3407번이 방송 끝날 때까지 기다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8747번님도 부족하지만 섬깁니다. 계좌
0: 아멘.
1: 부탁드려요라고 하셨는데,
2: 너무
1: 네,
2: 감사합니다.
1: 보내드릴게요. 우리 4630번님 후원입니다. 저희 교회도 매주 수요 전도합니다. 목사님 말씀에 힘이 납니다
2: 네,
1: 하셨어요.
2: 힘이 나요, 지금. 그죠?
1: 그럼 힘이 나네요,
0: 네.
1: 진짜.
0: 오무 해볼까요?
1: 오무,
0: 오무.
1: 오무하면서.
0: 무릎으로 전도, 무조건 전도, 무시로 전도, 무엇보다 전도, 무한해도 전도.
2: 무한해도 전도. 전도할 때 정말 무한할 때
1: 무한할 때
2: 있잖아요.
1: 있잖아요. 목사님도 거절당하고도 무한할 때 있지 않으세요?
0: 네네, 있습니다. 그래도 이제 그때는 활짝 웃으면서, 그래도 예수님 믿으셔야 합니다.
2: 근데 목사님, 오무잖아요.
1: 네네.
2: 용무도, 무서워도. 아니, 그게
0: 아,
2: 아니고,
1: 네네.
2: 왜 이런
1: 무서울
2: 얘기를
1: 때
2: 하냐면,
1: 있어요.
2: 아니, 정말 이렇게 전도를 하는데, 지나가시는 분이 좀 불신자인가 봐. 아니면 교회에 대한 어떤 내가 총이 있으면 쏘고 싶다. 그런 마음, 그런 얘기를 하더래요. 정말 전도하다 보면 예를 들어 욕 먹는 건 다반사고 무서울 수 있어요. 거기다
0: 그렇죠.
2: 무서워도 하나 더
0: 네,
2: 넣으세요.
0: 무서워도. 할렐루야.
3: 열개 해야 돼요.
2: 네.
3: 손가락이 5개인데 10개 또다 해야
2: 아, 열개
3: 되잖아요.
2: 해야 돼요? 그것까지 빨리 생각이 안 나요?
1: 저 오늘은 땅끝 교회입니다.
2: 네.
1: 교회 이름 한번더 말씀 부탁드려요라고 하셨는데 땅끝 교회고요. 위치가
0: 여수단 연일시장.
1: 연일시장.
0: 네.
1: 네.
2: 연일시장 끝.
3: 연일시장
2: 영동교회에서
3: 입구.
2: 시작하면 입구.
1: 네.
3: 네, 연일 읍사무소.
1: 연일
3: 읍사무소
1: 읍사무소
3: 쪽으로
1: 쪽으로. 네네.
2: 아,
1: 있습니다. 연일 쪽으로 가시면 됩니다. 우리 8747번님.
2: 우리 언제
1: 네.
2: 시간
1: 네.
2: 되면
1: 한번
2: 붕어빵 한번
1: 가야죠.
2: 먹으러 가요.
1: 네네.
2: 네.
1: 갈게요.
2: 할렐루야.
1: 네.
2: 감사합니다.
1: 그러니까 붕어빵 전도는 매주 토요일마다 하시는 거죠?
2: 네.
1: 토요일마다.
0: 토요일마다. 우리 거기 찰밥전도 갔다가 이제 와서 하면 3시 반, 뭐 4시 이 정도 돼요.
1: 네네.
3: 근데 제가 붕어빵을 하다 보면 진짜 많은 분들이 요구하세요. 그렇죠? 그건 더욱이 시장 입구에서 하다 보니까
1: 네.
3: 정말 많은 분들이 오실 텐데 저분들 어떻게 다 감당하시나 사실 걱정이에요. 그렇죠?
0: 네네.
3: 진짜
0: 재료가 끝나면
3: 그래.
0: 끝입니다.
3: 아, 그거 중요한 거다, 그죠? 항상 제가 식당에
2: 그러니까요.
3: 가보면
0: 네.
3: 재료가 소진됐습니다. 이 식당 가고 싶어요. 그렇죠? 그래서 다 주는 게 아니라 진짜 주의가 필요해요. 그래서 다음을 기다리게 하고 그 다음에 오시면 먼저 해드리고
1: 저는
3: 그런 관계들을 계속 맺어가는 게
1: 그 생각해봐요. 요즘 젊은 MZ세대 오픈런 많이 하잖아요. 딱 열기 시작하면 줄이 쫙 선단 말이에요. 이런 모습을 한번 좀 기대해보게 될것 같아요.
3: 정말 좋죠.
2: 여기까지입니다.
3: 네.
1: 오픈런 여기까지 마감입니다.
3: 번호표 없죠, 뭐.
0: 기다리면서 그냥 기다리시는 게 아니라 복음을 듣는다는 거죠.
1: 그렇죠.
0: 네네.
1: 복음을 들으면서 그 옆에서 극동방송 좀 틀어놓으세요,
0: 아, 네.
1: 목사님.
0: 할렐루야.
1: 네. 라디오를 좀 저희가 드려야 될것 같아요.
2: 네.
1: 라디오를 좀 틀어놓으시면서 그런 분 있어요, 진짜.
2: 역시 정말 예사심이. 역시 아니
3: 예사심이.
2: 그게 아니고 제가
1: 네.
2: 그 얘기를 하려고 했거든. 그냥 복음송
1: 라디오를.
2: 같은 거 찬양 틀어놓고 하면 안 돼요? 이렇게 내가 하려고 했는데 극동방송 딱 얘기를 하니까 할 말이 없는 거. 아, 역시나.
0: 그렇죠.
1: 왜냐하면 원주에 사시는 한 부부가 그 붕어빵 전도를 붕어빵을 하세요, 그냥. 사업이 이제 붕어빵인데 이분이 극동방송을 틀어놓으시더라고요. 전도를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0: 맞아요.
1: 그 얘기를 듣고 제가 우리 목사님께 말씀을 드리는
2: 아, 그런
1: 거예요.
2: 거예요?
1: 네네.
0: 좋은 아이디어 감사합니다.
1: 네. 분명히 또 자연스럽게 찬양을 듣고 말씀을 듣고 또 물어보시고 그러실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우리 강경심 목사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전도 구호를 문자로 받고 싶다고. 목사님 저한테 한번 주실 수 있나요?
0: 네네네. 드릴게요.
1: 주시면은 제가 8815번님 문자로 네,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우리 8815번님처럼 전도 구호를 좀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 있으시면은 전도 구호라고 남겨주세요. 저희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전도 구호를 어떻게 알게 되신 거예요?
0: 저는 전도에 관심이 많아서 이제 고구마 전도법, 뭐
1: 아.
0: 붕어빵 전도법, 뭐 여러 가지 전도에 대한 책을 이렇게 읽다가
1: 네.
0: 이제 하나가 확 제 가슴을 찔른 거예요. 그래서 지금

0: 지금 열심히 이제 전도는 정말 우리의 그 선택이 아니거든요. 필수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 이거다 이러면서
1: 이거다.
0: 네. 그러면서 제가 잡은 겁니다. 네.
1: 네네. 근데 목사님의 그 메시지에 굉장히 힘이 있으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왜좀 이렇게 해야 되나 망설임 없이 아주 이렇게 시원시원하게
2: 네.
1: 선포하시는
2: 아,
1: 게 너무
2: 목사님,
1: 힘이 있네요.
2: 우리 시작할 때도 얘기했지만, 목사님 너무 바뀌었어요. 너무
0: 전도하면
2: 바뀌어.
0: 이렇게 됩니다.
2: 너무 바뀌어가지고,
1: 네.
2: 그때 모습이,
1: 그쵸, 다르죠.
2: 그때 모습하고 지금 어떤 모습이 진짜인지.
3: 그런가요?
1: 어떤 분이 그러세요? 저희가 사실 그 전도하시는 부부가 계시잖아요. 우리 박 목사님, 예배분 계시는데. 아유, 낮 시간에 좀 힘들지 않으세요? 졸리지 않으세요? 좀 피곤하지 않으세요? 했더니 오히려 전도 현장에 가면 힘이 나신다고.
0: 맞습니다.
1: 거기서 더 에너지를 받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을 받는다 하시더라고요.
0: 네.
1: 목사님도 그러세요?
0: 저도 그래요. 저도 이렇게 전도회로 가서 사람들 만나면 제가 힘이 나요. 그래서 전도하고 오면 아, 기도도 너무 잘 되고, 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이걸 제가 느껴요. 그래서 아, 하나님께서 이걸 전도하는 걸 너무 기뻐하시는구나. 네.
2: 아멘.
0: 그래서 지금은 우리 교회는 전도. 지금 오직 전도.
2: 오직 전도.
1: 오직 전도입니다. 우리 땅끝 교회 포항
3: 네,
1: 연희를 위치해
3: 맞습니다.
1: 있는 우리 강경심 목사님 함께 나누고 있고요. 여러분들 지금 붕어빵 그 재료값이 만만치 않아요. 목사님 재료가 소진되지 않도록 여러분들께서 후원의 문자들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9030번 우매장 버튼의 9030번으로 후원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2: 저번에처럼 찹쌀을 직접 보내주셔도
1: 계셨어요.
2: 좋죠. 물론
1: 네네.
2: 이제 뭐 돈을 그냥 후원해 주셔도 좋지만 뭐 이제 좀 여유 있게 뭐 있다 있는데 안 먹는다 뭐 이러신
1: 네네네.
2: 분들 찹쌀로 직접 하셔도 그래도 우리 목사님 요긴하게 잘 쓰실 수 있죠.
0: 네, 맞습니다. 그때
2: 네.
0: 40kg 들어왔었는데 그게 이게 바닥이 날려면 또 들어오고 바닥이
2: 아. 오.
0: 날려면 또 들어오고
2: 아멘.
0: 그래서
1: 와.
0: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구나. 네, 그걸 많이 느낍니다. 네.
1: 아니, 그럼 같은 분이 계속 이렇게
0: 아니요,
1: 다른
0: 다른
1: 분이.
0: 분들이. 네.
3: 그렇죠. 하나님 참늘 우리가 고백하는 거지만 참 대단하시고 딱 맞으시고 그저 딱 맞으시고 긴장을 끝까지 놓지 않게 하시고 그죠?
2: 기왕이면 좀 넉넉하게 주시면 좀
3: 긴장이
2: 풍성하게
3: 떨어지죠.
2: 주시면 되는데
1: 네.
2: 그냥 하나님은 너무
3: 그렇죠.
2: 정확하게
3: 그리고 진짜 목회자든 누구든 전도자에게 가장 큰 힘은 생명 구원의 열매잖아요. 그렇죠? 그런 나가서 만난 영혼들이 도돌아오고 그 영혼 한 영혼 한 영혼들이 세워지는 게 천하보다 귀한 생명들이 세워지는 일이니까 진짜 힘이 나요. 제일 힘이 목회자도 빠질 때는 결국 성도가 교회가 힘을 잃고 줄 때잖아요. 그런데 한분한분 늘어가고 그분들이 빈자리를 메우며 함께 찬양할 때 그때 목회자는 최고잖아요. 그래서 우리 강
1: 아멘.
3: 목사님의 귀한 고백들이 생명 구원의 역사로 이어지는 것이고 그걸 열매로 거두기 때문에 한마디 한마디가 그저 담대하고 선포고 감격이잖아요.
2: 힘이
3: 그죠?
2: 느껴지고 지금 1년 반? 근데 우리 한 1년 반 후에 다시 모시면 그때는 목사님께서 어떤 간증을 하실까 기대가 돼요.
1: 근데 그때 또 이전하지 않으실까요?
3: 그렇죠? 예,
1: 네, 부흥이 돼서.
2: 네, 아멘.
1: 와, 우리 0010번님은 새싹분이세요. 처음으로 문자 보내시는데
3: 와,
1: 후원하셨습니다.
3: 10번이네요. 축하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1: 감사합니다.
3: 함께
1: 네.
3: 하십니다.
1: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이 후원, 네, 우리 땅끝 교회 계좌를 다시 한번 문자로 보내드릴 예정이니까요. 여러분들 많이들 후원해주시고 또 가장 필요한 게또 기도잖아요, 목사님. 기도의 후원이 필요합니다. 많이들 우리 땅끝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끝으로 목사님 나누고 싶은 기도 제목이 있다면 우리 방송 가족들과 한번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0: 네, 기도 제목은 저희 우리 땅끝 교회가 예수님의 꿈을 이루어드리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1: 네. 네.
0: 그리고 이제 우리 땅교회 지금 전도하니까 전도에 대한 그런 기도와 또 후원 이게 끊이지 않고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 이제 성도들이 지금 이제 들어오시는 분들은 다 새 신자들이에요.
1: 네.
0: 수평이동이 아니고
3: 그렇죠.
0: 그분들이 이제 말씀 안에서 잘 믿음이 성장되어질 수 있도록 예, 이렇게 기도해 주시고 또 제가 이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건강

0: 달라고 기도 네. 부탁드립니다.
1: 아멘, 아멘. 아멘. 들으셨죠? 우리 방송가족 여러분들, 우리 땅끝교회 강경신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459번님께서도요, 후원 기도하겠습니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2: 감사합니다.
3: 감사합니다.
2: 그냥 넘쳐납니다.
1: 네. 교회가 또 궁금하신 분들은 토요일마다 또 이렇게 또 붕어빵 전도를 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연일시장 네, 쪽으로 가시면은 우리 땅끝교회 우리 목사님 만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가셔서 방송 잘 들었습니다. 기도합니다. 라고 많은 분들 가셔서 격려해 주시면 큰 힘이 될 거라 믿습니다. 네, 오늘 소나기 함께해 주신 분들 감사하고요. 여러분들 후원의 문자 계속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9030번입니다. 오늘 준비한 끝곡은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우리 강경식 목사님이 참 좋아하시는 찬양이다라고 하셨는데 이 찬양 전해드리면서 저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오늘 함께해 주신 박희영 목사님, 박미경 권사님, 땅끝교회 우리 강경식 목사님 귀한 말씀 고맙습니다.
2: 감사합니다.
4: 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1: 네, 저도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정인숙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생명의 말씀. 생명의 말씀 오늘 이 시간에는 안강 순복음교회 최지용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시간의 번개통 방송을 애청하시는 모든 애청자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축복하심을 기원드립니다. 오늘은 창세기 15장 13절 14절 말씀과 출애굽기 3장 21절 22절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의 물질의 주인이 누군가에 대해서 먼저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창세기 15장 13절 14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정령이 알라. 내 자손이 이 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게 하리니 그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치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아멘. 출애굽기 3장 21절 22절 말씀입니다. 내가 애굽 사람으로 이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할지니라. 너희가 갈 때에 빈손으로 가지 아니하리니 여인마다 그 이웃 사람과 이 자기 집에 우거하는 자에게 은 폐물과 금 폐물과 의복을 구하여 너희 자녀를 꾸미라. 너희가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리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한다는 것은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집에 양식을 채우는 것입니다. 이를 위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재물의 주인이 누군가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확실하게 알아야 우리에게 주신 재물로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의 사랑을 이루어가는 믿음의 증인이 되는 축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지금 소유하고 있는 모든 물질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우리 열심히 일한 대가로 얻은 것이므로 당연히 물질의 주인은 우리 자신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출애굽 과정을 통해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물질의 주인이 누구인가를 분명하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먼저 창세기 15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직 조성되지도 아니한 그의 자손 곧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이 백성으로 택할 것을 약속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창세기 15장 13절 14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정령이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게 하리니 그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치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아브라함의 후손 곧 이스라엘 백성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며 400년 동안 고통받은 후에 하나님이 그 섬기는 나라를 징치하심으로 인해 그곳에서 나오게 될 것이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들이 몸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큰 재물도 함께 이끌고 나오게 될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이때로부터 700여 년이 지난 후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이끌어내라는 사명을 주실 때에도 동일한 약속을 하십니다. 오늘 본 말씀 출애굽기 3장 21절 22절 말씀입니다. 내가 애굽 사람으로 이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할지라 너희가 갈때 빈손으로 가지 아니하리니 여인마다 그 이웃 사람과 및 자기 집에 우거하는 자에게 은폐물과 금폐물과 의복을 구하여 너희 자녀를 꾸미라 너희가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약속대로 이스라엘 자손은 애굽에서 나올 때 은금폐물과 의복을 구하는 대로 가지고 나오게 되는데 그것은 출애굽기 12장 35절 3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히 12장 35절 36절 말씀에 보면 열 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내실 때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애굽 사람에게 은금폐물과 의복을 구하며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으로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사 그들이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들이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였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은 모세의 말대로 애굽 사람에게 은금폐물과 의복을 구하였고 이때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으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셔서 그들이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들이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스라엘 백성이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많은 물질을 소유하고 광야로 나갈 수 있었던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입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무엇을 깨달을 수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와 광야로 들어간 사건은 오늘날 우리가 세상에서 나와 교회로 들어오는 것을 예표합니다. 따라서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를 주로 고백하고 세상에서 교회로 나올 때에 우리의 몸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재물 얻을 능을 주셔서 세상에 속한 재물을 구하는 대로 즉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8장 18절 말씀해 보면은 네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을 얻을 능을 주셨음이라 이같이 하심은 네 열조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라고 모세가 출애굽한 1세대와 2세대를 모아놓고 마지막으로 유언처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땀을 흘려 수고하여 얻은 물질이라 할지라도 그것은 우리의 능력으로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재물 얻을 능을 주셨기 때문에 취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물질은 우리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므로 물질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며 우리는 다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물질을 맡아 관리하는 청지기일 뿐인 것입니다. 욥도 하루아침에 자신의 모든 소유를 잃고 나서 고백하기를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다라고 고백함으로 자신이 가지고 있던 모든 물질의 주인이 하나님의 것을 인정하였습니다. 욥기 1장 21절 말씀입니다. 가로되 내가 모태에서 적신이 나와 싸운즉 또한 적신으로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욥의 고백처럼 모든 물질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애굽의 물품을 취하여 광야로 나가게 하셨습니까? 다시 말해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세상의 물질을 취하게 하여 하나 주님 앞에 나오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신 목적, 즉 구원하신 목적은 하나님을 섬기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무엇으로 하나님을 섬기라고 하셨습니까? 출애굽기 10장 8절 9절 말씀에 보면은 모세와 아론을 바로에게로 다시 데려오니 바로가 그들에게 이르되 가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갈 자는 누구누구뇨
모세가 그러되 우리

0: 여호와께 절기를 지킬 것인즉 우리가 남녀노소와 우양을 데리고 가겠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서 알 수 있듯이 하나님은 남녀노소와 우양 즉 그들의 몸뿐만 아니라 물질로도 하나님을 섬기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애굽 사람의 음근 폐물과 의복을 취하여 광야로 나가게 하신 것은 그것으로 하나님을 섬기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재물을 능을 주사 세상의 물질을 취하여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신 것도 그 물질로 하나님을 섬기게 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과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으신 후 그들에게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가에 대해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중 물질 부분에 있어서는 하나님이 주신 물질로 성전을 건축하고 성전의 각종 기물들을 위해 또한 세상을 필요를 채우기 위해 가난한 이웃을 구제하고 5대 제사 즉 번제와 소제와 속제제와 속건제와 화목제의 재물을 위해 사용함으로 하나님을 섬기라고 하셨습니다. 이 가운데 오늘 본문의 말씀인 말씀이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과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으신 후에 그들에게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가에 대해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중 물질 부분에 있어서는 하나님이 주신 물질로 성전을 건축하고 성전의 각종 기물들을 위하여 또한 제장을 세우고 개성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가난한 이웃을 구제하고 5대 제사 즉 번제와 소제와 속제제와 속건제 화목제의 재물을 위해 사용함으로 하나님을 섬기라고 하셨던 것입니다. 이같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재물을 얻을 능을 주시고 재물을 주신 것은 그 재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고 하나님을 섬기라고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재물을 얻을 능을 주셨다고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무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씨는 심어야 합니다. 그래야 거둘 것이 있습니다. 또한 먹을 양식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안에서 부유함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재물로 하나님을 잘 섬기는 믿음의 축복자들로 또 하나님 기뻐하시는 지혜로운 청지기로 살아가는 믿음의 축복이 있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1: 생명의 말씀 오늘 이 시간에는 안강 순복음교회 최지용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해 주셨습니다. 오늘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안강 순복음교회 762국에 3092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생명의 말씀 오늘 순서를 맺습니다.

0: 바쁜 출퇴근 시간, 나만의 찬양 집회를 가질 수 있는 곳이 있습니다. 가족이 함께 떠나는 여행, 뜨거운 말씀 부흥회를 가질 수 있는 곳이 있습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과 기쁨이 있는 곳, 극동방송을 들으며 운전하는 시간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시간이 됩니다.
1: 지금 차는 막히지만 차 안에서 찬양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 기쁩니다. 운전대를 잡아서 박수는 못 치지만 사실 지금 방송 들으시는 분들 가운데에도 아마 뭐 운전하시면서 그런 네. 분들이 들으실 텐데 우리가 어디에 있던 그 삶의 자리에서도 하나님 맞습니다. 내가 예배자입니다. 이런 고백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2: 아, 네.
1: 저도 그런 마음으로 오늘 그 찬양 좀 같이 고백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0: 극동방송 스티커를 차량에 부착해 주세요. 다른 운전자들에게 복음을 전해 주세요. 운전하며 예배합니다. 운전하며 복음을 전합니다. 극동방송 주파수 스티커 부착이 전도의 시작입니다.

0: HTBC Mission FM.
1: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그리스도의 축복을 한없이 부어주시는 성령의 충만한 은혜에 감사드리며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소망의 기도 목요일 진성의 사모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4절 말씀입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 이러라. 아멘. 요즘 가요계에서는 악뮤의 신곡 소문의 낙원이 큰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몽골 선교사의 자녀로 알려진 악뮤 남매가 독립 후에 직접 기획사를 세우고 발표한 첫 앨범에 있는 곡인데요. 발매 직후 멜론 차트 1위를 기록을 했고 지금도 상위권에 머물며 많은 이들이 사랑을 하고 또 율동 챌린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노래를 듣다 보면 마음을 붙드는 가사가 있고 이어지는 노랫말 속에는 마치 천국의 초대와도 같은 메시지가 담겨 있더군요. 내용은 이렇습니다. 잠깐 앉아요. 따뜻한 스프와 고기가 있어요. 소문의 낙원, 우린 모두 그곳을 찾아 떠나왔죠. 겁쟁이는 절대 모를 세상이 있죠. 지치고 병든 나그네요. 외톨이 나그네요. 당신의 불치병은 그곳에 존재할 수 없어요. 처음 이 가사를 들었을 때 마치 요한계시록의 한 장면을 노래로 옮겨놓은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도대체 이런 깊은 영성과 시적인 가사가 어디서 나왔을까 궁금해서 찾아보게 되었는데요. 알고 보니 악뮤의 오빠인 이찬혁이 슬럼프로 힘들어하던 동생 이수연을 위해 함께 합숙 생활을 하자 하고 제안을 해서 매일 하루의 첫 시간을 식탁에 앉아 30분씩 성경을 읽고 기도로 시작했다고 하더군요. 아마도 그들의 영감의 샘터는 바로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머무는 시간, 기도로서 하루를 여는 삶 속에서 울림 있는 노래가 흘러나온 것이 아닐까요? 이러한 크리스천 청년 뮤지션들이 하나님 안에서 계속 빛나며 선한 영향력을 세계로 흘려보내길 기도합니다. 우리 방송 가족분들도 날마다 말씀의 은혜를 삶 가운데 선포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세상에 전하는 기도하는 복된 그

그리스도인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은 생방송으로 보내드리는 포항극동방송 소망의 기도 시간입니다. 개인과 가족, 지인들, 교회와 세계를 위한 중보기도의 제목을 보내실 분들은 전화는 2562개 3000번, 문자는 단문 50원, 장문 100원에 정보 이용료가 있는 샵 9030으로 보내주시고요. 울릉도에서도 샵 9030으로 문자 주시면 찬양 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성령이여 강림하사 찬송가 190장 함께하

0: 저동침례교회의 이영보 목사님께서 이 자리에 함께 하십니다. 목사님 반갑습니다.
1: 안녕하세요. 이영보 목사입니다. 반갑습니다.
0: 네, 오늘은 포항극동방송 스튜디오에서 목사님이 하시는 게 아니라 울릉도에 지금 계십니다. 울릉도 지금 날씨가 어떠신가요? 어떤가요?
1: 오늘은 조금 흐린데요. 그래도 네. 대체로 좋은 날씨 속에 있습니다.
0: 아, 네. 이렇게 또 귀한 자리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오프닝 기도 제목으로 우리 울릉도에 있는 그 도민들을 위해서 주민들을 위해서 영적으로 또 깨어 있고 하나님 말씀에 그리고 기도에 깨어 있어서 하나님 나라를 널리 선포하는 귀한 주님의 자녀들 되도록 그리고 또 목사님이 원하시는 기도들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 자녀 삼아주시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는 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특별히 울릉도 땅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130년 전에 이 땅에 복음이 들어오게 하셨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많은 이들이 주님을 예배하는 땅으로 인도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아직 구원받지 못한 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알지 못하고 의지하지 못해서 세상의 많은 어려움과 문제들 속에서 낙심하고 절망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셔서 이 땅에 9천 명의 도민들 다 예수님 만나고 예수님 믿어서 이 땅에서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고 죽어서도 영원한 천국을 누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 가운데 있는 35개의 모든 교회들 하나님 역사하여 주셔서 부흥하며 성장하며 날마다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며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는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또한 오늘 함께 청취하며 기도하는 귀한 청취자들 한 사람 한 사람 돌봐주시고 오늘도 간절한 기도의 소원을 가지고 주님 앞에 올려드릴 때 기도마다 응답받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주님께서 이 시간 함께하시고 인도하시고 응답하시고 복주실 줄 믿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0: 아멘. 예, 우리 목사님 귀한 기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예, 목사님 오늘 첫 번째 기도 제목으로 6446번님이 보내주신 기도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치유의 하나님 아버지, 연약한 이 종이 폐암 4기 판정받았습니다. 이 종에게 유전자 검사 결과에 따라서 치료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종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도와주시길 간절히 빕니다. 이렇게 주셨습니다. 아, 폐암 4기 판정을 받으셨으면 굉장히 그 힘든 시간을 보내셨겠네요. 네, 목사님의 기도 부탁드립니다.
1: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우리 6446 성도님 하나님 돌봐주옵소서. 하나님께 연약함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연약한 모습 가운데 폐암 4기 판정받고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유전자 검사의 결과에 따라 치료 잘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시고 도와주옵소서. 아멘. 하나님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아멘.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하셨습니다. 아멘.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나아가오니 하나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고 낙심하고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알고 하나님을 더욱 바라보며 의지하여서 살아계시고 역사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우리 6446 성도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 모든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고 모든 치료의 과정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고 늘 기도하면서 주님 의지하여 주님이 역사를 누릴 줄 믿습니다. 아멘.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돌보아 주셔서 그의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또 옆에서 보필하는 모든 가족과 도와주는 모든 이들 가운데 함께 하셔서 함께 주님 바라보고 함께 주님을 경험하는 귀한 기회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께서 만져주시고 고쳐주시고 하나님이 모든 일들 가운데 인도해 주실 줄 믿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0: 간절한 기도 감사드립니다. 목사님의 기도와 같이 치료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으실 줄 믿습니다.
1: 아멘.
0: 네, 이어서 3923번님이 보내주신 기도입니다. 죽장 정자교회 박상국 목사님 사모님은 1년 365일 붕어빵을 구워서 건빵으로 노방전도를 죽도시장으로 죽장 장터로 기계 장터로 하고 계신데요. 큰일을 하고 계시지만 연로하신 분들만 계셔서 건빵 구매할 재정적 어려움이 있다고 합니다. 능력의 예수님께서 풍성하게 채워주시옵소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샬롬. 이렇게 메시지 주셨습니다.
1: 아멘.
0: 아멘.
1: 자, 목사님 사모님 귀한 일 하시는데 하나님께서 모든 것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0: 아멘.
1: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9323 성도님의 간절한 기도 주여 응답하여 주옵소서.
0: 아멘.
1: 하나님 사랑하셔서 죽장 정자교회 우리 박상국 목사님 사모님 하나님 은혜 가운데 날마다 날마다 전도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0: 아멘.
1: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채워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0: 아멘.
1: 특별히 그 교회 가운데 놀라운 부흥이 있게 하시고 전도할 때 사람들의 마음이 열려져서 열매 맺는 모든 전도의 활동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0: 아멘.
1: 하나님 모든 것들은 심은 대로 거둔다고 하셨습니다. 때로 낙심이 되고 절망이 되고 눈앞에 열매가 없어 보여도 하나님이 때가 되면 반드시 거두리라 하셨습니다. 우리 목사님 사모님 심고 있는 모든 사역 가운데 하나님 큰 열매를 맺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돌보심이 하나님 많은 역사들 가운데 경험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교회에 힘을 주시고 능력 주시고 재정적으로도 풍성하게 채워주셔서 전도함에 부족함 없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0: 아멘.
1: 하나님께서 우리 목사님 사모님과 함께 하시고 또 이를 위해 기도하는 9323 성도님과 함께 하시며 놀라운 역사로 인도해 주실 줄 믿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0: 아멘. 아멘. 예, 우리 목사님의 귀한 기도 감사드립니다. 이어서 8929번님이 보내주셨는데요. 8929번님 새싹분이세요. 아, 감사합니다. 며칠 전에 같이 동역하시던 최규인 안수집사님 다행히 고비를 넘기시고 주님의 사랑과 은혜로 가남을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렇게 적어주셨습니다. 아, 같이 동역하시는 집사님이 안수 집사님이 이렇게 간암에 걸리셔서 이렇게 메시지로 또 함께하는 기도를 올렸습니다.
1: 네, 함께 기도하는 동역자가 있기 때문에 네. 하나님 은혜 가운데 귀한 역사 누릴 줄 믿습니다.
0: 아멘.
1: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8929 성도님의 간절한 기도 응답하여 주옵소서. 함께 동역하는 우리 최규인 안수 집사님 하나님 어려운 고비를 하나하나 넘기게 하시고 하나님 그러나 가남으로 고통 가운데 있사오니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그 가남을 잘 이길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0: 아멘.
1: 어떤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어도 하나님과 함께할 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될 줄 믿습니다.
0: 아멘.
1: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허락하지 아니 시험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쯤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하셨습니다. 하나님 이길 수 없을 것 같은 어려움이지만 하나님께서 다 이기게 하시고 감당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힘 주시고 능력 주셔서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 붙잡을 때 승리한다는 것을 기억하고 오늘도 주님 붙잡고 승리하는 우리 최규인 안수 집사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0: 아멘.
1: 이 모든 치료의 과정 가운데 그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고 그 가정을 돌보아 주시고 그 교회를 돌보아 주시고 안수 집사님을 통하여 더욱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0: 아멘.
1: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돌보시고 역사해 주시고 치료해 주실 줄 믿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0: 아멘. 아멘. 예, 우리 목사님 귀한 기도 감사드립니다. 네, 이어서 1289번

0: 님 전화로 접수된 기도 같은데요. 최아린, 최혜린 학교에서나 어디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진심으로 믿는 쌍둥이들 되게 해주세요. 우리 가정에 화목이 넘치길 기도합니다. 이렇게 주셨습니다. 아마도 최아린, 최혜린 부모님이나 조부모님 되시는 것 같은데요. 네.
1: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0: 네.
1: 하나님, 우리 1, 2, 8, 9 성도님의 간절한 기도 응답하여 주옵소서. 최아린, 최혜린 학교에서나 어디 있어나 살아계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진심으로 믿고 살아가는 귀한 쌍둥이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가정과 그 가정의 사랑과 화목이 넘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셨소. 하나님, 우리 귀한 자녀들 은혜 가운데 쓰임 받게 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늘 경험하며 이땅 가운데 믿음의 리더들로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 따라갈 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돌보심을 어릴 적부터 경험하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귀하게 쓰임 받는 최아린 최혜린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를 위해 기도하는 이 가정 가운데 하나님 복을 주셔서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따라갈 때 하나님께서 행복하게 하시고 돌보시고 모든 것들을 채우시는 은혜들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 가정 가운데 놀라운 은혜로 더하여 주실 줄 믿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0: 아멘, 아멘. 네, 우리 목사님의 간절한 기도 감사드립니다. 이어서 7087번님이 보내주신 기도입니다. 아들이 군대를 갔는데요. 코 고는 것 때문에 너무 힘들어합니다. 밤새도록 생활관 애들이 옆에서 욕하고 힘들게 합니다. 주님께서 아들의 코골이를 해결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들이 마음의 상처를 많이 받고 내무반 아이들에게 마음을 열지 못하고 있는데요. 주님께서 마음을 붙들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5대기 훈련 중인데 너무 힘들어하는데 주님을 붙들 생각을 안 합니다. 힘들 때 주님을 붙잡는 아들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아직 복무 기간이 1년이나 남았는데 PX 같이 갈 친구도 못 사귀고 적응 못하고 너무 힘들어합니다. 우울증 약도 먹고 있습니다. 기도 좀꼭 부탁드립니다.
1: 그래요. 하나님께서 이 아들 돌봐주시고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7087 성도님 귀한 어머니 기도에 주여 응답하여 주옵소서. 아들을 위한 간절한 기도 하나님 응답하셨어. 우리 아들 군대 생활 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런저런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코를 고는 문제 하나님 해결하여 주셨어. 생활관 아이들과 정말 좋은 관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이 코골이를 고쳐주시고 해결되게 하셨어. 정말 이 어려움 없도록 주님 돌보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런저런 마음의 상처로 고통 가운데 있는 이 아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정말 군대 생활 가운데 좋은 친구들을 또 좋은 선임들 후임들 만나게 하셨어. 정말 주님을 붙잡고 나아갈 때 행복하게 하시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훈련 중에 하나님 힘들어함에도 아직도 주님을 붙잡지 못하고 있는 그런 아버지 하나님 연약한 모습에 어머니의 마음이 아픕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들 돌봐주셔서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 만나게 하시고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 붙잡게 하셔서 이 힘들고 어려운 시간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는 축복의 시간으로 바뀌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남은 복무 기간 1년 동안 하나님과 뜨겁게 만나고 좋은 친구들도 사귀고 새로운 환경에서도 잘 적응하는 아이가 되었어. 이제는 세상 가운데 또 다른 새로운 환경들 속에서도 잘 쓰임받고 성장하고 귀한 리더 역할을 할수 있는 아이로 성장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군대 생활 어쩌면 힘들고 어려운 시간일 수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본인의 서서 하나님 만날 수 있는 시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성장하게 하시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쓰임받는 아들이 되고 가는 훈련의 시간인 줄 알고 염려하고 낙심하고 절망하는 시간이 아니라 도리어 하나님 만나고 일어나고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승리하는 귀한 아들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 네.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돌보

0: 오셔서 이 아들과 어머니와 이 가정 가운데 놀라운 은혜와 복으로 인도해 주실 줄 믿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1: 아멘. 아멘. 목사님 귀한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어서 0211번님이 보내주신 기도입니다. 아들 하석진이가 올해 안에 예쁘고 싹싹한 믿음 좋은 배필을 만나 결혼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좋은 직장도 허락해 주세요. 이렇게 올리셨습니다.
0: 네, 예. 우리 귀한 아들 예쁘고 싹싹하고 믿음 좋은 좋은 배필 얻도록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0211 성도님 귀한 아들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들을 사랑하고 아들을 위해 기도하는 그 어머니의 기도 주여 응답하여 주옵소서. 모든 기도는 응답되는 줄 믿습니다.
1: 아멘.
0: 특별히 아들의 결혼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올해 좋은 며느리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예쁘고 싹싹하고 믿음 좋은 배필을 만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시고 돌보셔서 믿음의 가정 이루고 믿음의 가문으로 나아가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특별히 우리 하석진 하나님 돌봐주셔서 믿음의 아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붙잡는 아들이 되게 하시고 무엇보다 하나님 붙잡고 나아갈 때 하나님이 가정도 돌보시고 또 귀한 직장도 허락하시고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하석진 믿음으로 하나님 붙잡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모든 것들이 형통하게 이루어지는 것들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1: 아멘.
0: 그래서 이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돌보시고 복 주실 줄 믿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1: 아멘. 아멘. 네, 목사님의 귀한 기도 감사합니다. 찬양 후에 2부 기도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찬양은 찬송가 183장 빈들의 마른 풀 같이 함께 하시겠습니다.

0: 아멘. 지금 여러분께서는 포항극동방송 소망의 기도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 시간은 또 방송가족분들이 생방송으로 보내주시는 기도 제목을 위해서 울릉도에 있는 저동침례교회 이영봉 목사님께서 함께하십니다. 개인과 가족, 지인들, 교회 그리고 세계를 위한 중보기도의 제목을 보내실 분들은요. 2563000번 문자는 단문 50원, 장문 100원에 정보 이용료가 있는 샵 9030으로 보내주시고요. 울릉도에서도 같은 번호인 샵 9030으로 문자 주시면 찬양 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네, 다음 2부 첫 기도로 시작될 기도는요. 3639번님이 보내주신 기도입니다. 아들 영욱이가 업무적으로 또 손자들을 양육하느라 요즘 많이 바쁘고 피곤해합니다. 언제나 주님 함께 하셔서 건강하고 복되게 하소서, 이렇게 주셨습니다.
1: 네, 우리 귀한 아들을 위한 기도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네. 감사합니다. 우리 3639 성도님의 간절한 기도 응답에 주옵소서. 우리 아들 영욱 성도님 하나님 돌봐주셔서 업무적으로도 할 일들이 많고 또 자녀를 양육하느라 바쁘고 피곤하고 정말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참 힘든 시간들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주님과 함께하게 하셔서 건강도 지켜주시고 복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때로 힘겹고 어려운 삶의 무게들이 있을 때 낙심하고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 붙잡아서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0: 아멘.
1: 하나님을 바라볼 때 이기는 줄 알고 하나님 의지하여서 모든 어려움들 감당할 수 있고 하나님이 하게 해주시고 인도해 주심을 알고 늘 하나님 붙잡아서 도리어 힘겹고 어려운 상황들 가운데 결국은 넘어가게 하시고 결국은 이루어주시고 결국은 그것이 감사가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0: 아멘.
1: 그러나 하나님 그 과정 가운데는 이런저런 어려움이 있고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낙심이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때 하나님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주셔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0: 아멘.
1: 주님께서 이 아들과 함께 하시고 또 이 가정에 복 주시고 자녀들 믿음으로 잘 자라게 될 줄 믿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드립니다. 아멘.
0: 아멘. 아멘. 네, 우리 목사님의 귀한 기도 감사드립니다. 이어서 익명으로 보내주신 기도가 있습니다. 저희 교회 한 부부를 위해 기도합니다. 결혼하고 7년 동안 아기가 생기지 않아서 계속 기다렸는데요. 지난 토요일 임신이 됐다는 소식을 듣고 참 감사하고 기뻤습니다. 그런데 그저께 그분의 남편이 심근 경색으로 새벽에 응급치료를 하게 되었는데요. 아직 의식이 없습니다. 뇌사 판정이 내려질 것 같고 오래 버티지 못할 것 같다고 합니다. 오래 버티기 힘든 상황이라 장기 기증 절차를 진행하게 될 것 같습니다. 양가 부모님도 병원에서 임신 소식을 알게 되었는데요. 아내와 양과 부모님 그리고 뱃속에 있는 아기가 안전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 부탁드립니다. 아, 네, 가정에 큰 어려움을 당하셨는데 힘든 과정을 겪고 계십니다. 목사님 기도 부탁드립니다.
1: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자녀를 위하여 7년 동안 기도했고 하나님 은혜

0: 가운데 자녀가 생겼지만 하나님 남편이 심근경색으로 무너져서 아버지 하나님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이런 상황 가운데 기도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하나님 이 가정을 주여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양가 부모님을 인도하시고 아내와 그 가정 그리고 그 뱃속의 아기까지 하나님께서 돌보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답답하고 갑갑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하오니 하나님께서 이 가정을 만져주시고 돌봐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하나님 앞으로 가도 주님이 계시지 않는 것 같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않고 왼쪽으로 일하시나 왼쪽에서 일하시나 만날 수가 없고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뵐 수가 없었던 이욥의 갑갑한 상황들 가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가는 길을 하나님이 아시고 하나님이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고백했던 욥의 고백처럼 정말 답답하고 어려운 상황 속에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 여전히 살아계시고 여전히 역사하고 계시고 여전히 인도하고 계실 줄 믿습니다.
1: 아멘.
0: 아버지 어려운 상황 가운데 주님을 바라보오니 이 가정을 위로하여 주시고 돌봐 주시고 지금은 우리가 알지 못하나 하나님께서 결국에는 인도하셔서 돌보아 주실 줄 믿습니다.
1: 아멘.
0: 하나님 더욱 주님 바라보게 하시고 더욱 주님 의지하게 하시고 어렵고 힘들 때 낙심하고 절망하고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미래와 소망을 주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줄 알고 낙심되고 절망되는 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바라보고 소망을 잃지 않는 아버지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그래서 주님 붙잡았어 결국에 이 어려운 상황들을 하나하나 넘기고 이 어려운 산들을 넘고 하나님 능력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돌보셨다고 고백할 수 있는 이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 가정 가운데 함께 하시고 돌보시고 복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회복을 주실 줄 믿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1: 아멘. 아멘. 네, 우리 목사님의 귀한 기도 감사드립니다. 네, 이어서 8118번님이 보내주신 기도입니다. 기도 좀 부탁드립니다. 1번 위층에서 밤새도록 수도 사용을 해서 잠을 잘 수가 없어요. 밤낮 집에만 있는데도 불구하고요. 주님께서 악한 영이 떠나도록요. 기도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위층 남자가 밤낮 집에 있으며 오후 화장실에서 담배 매일매일 펴서 여러 세대에 피해를 줍니다. 주님께서 도와주시도록요. 아멘. 세 번째는 위층으로 오랜 기간 8년 동안 저의 상처 치료 억울함 모두 신원해 주시도록요. 아멘. 기도 좀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0: 네, 힘든 상황 가운데 우리 8118 성도님 하나님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1: 아멘.
0: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8118 성도님 하나님 그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고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오니 하나님께서 모든 어려움 속에서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1: 아멘.
0: 하나님 이웃과의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밤낮 그 어려움으로 인해서 힘겨워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힘겹게 하고 어렵게 하는 모든 악한 상황들 속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그래서 하나님 그로 인하여 마음의 상처 하나님 만져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억울한 마음 하나님이 신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더욱 붙잡고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1: 아멘.
0: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이 어려운 가운데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아뢰게 하시고
1: 아멘.
0: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지혜 가운데 평강 가운데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그래서 아버지 8118 성도님 어려운 환경 속에 있지만 하나님이 하나하나 해결해 주시고 하나하나 인도해 주시고 무엇보다 마음을 잘 지키고 마음을 주님을 붙잡았어 마음의 평강을 얻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주님께서 우리 8118 성도님과 함께 하시고 돌보시고 역사해 주실 줄 믿고

0: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1: 아멘. 아멘. 예, 우리 목사님의 간절한 기도 감사드립니다. 예, 이어서 오철진 장로님이 보내주신 기도입니다. 저희 교회 부부 집사가 암 환자이십니다. 여자 집사님은 대장암 수술 후에 5년째 항암 치료 중이신데요. 최근에 남편 집사님이 폐암 판정을 받았습니다. 수술도 되지 않아 항암 치료만 받고 있습니다. 빠르고 완전한 회복을 기도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주셨네요. 부부 집사님 모두 암 환자이십니다. 기도 부탁드립니다.
0: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교회 부부 집사님 가정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여자 집사님 대장암 수술 5년째 항암 치료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 그 치료를 잘 이겨내고 강건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남편 집사님 폐암 판정을 받고 수술이 되지 않아서 항암 치료만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하나님 눈앞에 있는 현실이 너무도 힘겹고 어렵고 낙심이 될 상황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가 기도할 수 있음에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어려움이 있다고 내가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붙잡지 않으면 무너지는 줄 알고 이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 붙잡게 하여 주옵소서.
1: 아멘.
0: 그래서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해결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치료해 주시는 은혜를 주여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1: 아멘.
0: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하셨습니다.
1: 아멘.
0: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께 나아갈 때 우리 하나님 치료해 주실 줄 믿습니다.
1: 아멘.
0: 지금은 넘어져 있지만 지금은 병상에 누워 있지만 하나님이 주신 은혜 가운데 하나님 뛰어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날이 올 줄 믿습니다.
1: 아멘.
0: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인도하셔서 놀라운 회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가정 하나님 더욱 붙잡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간증할 수 있는 귀한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이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돌보아 주실 줄 믿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1: 아멘. 아멘. 축복의 말씀 또 치유의 말씀과 함께 기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어서 8870번님 이분도 새싹분이세요. 감사해요. 8870번님이 보내주신 기도 올려드립니다. 샬롬 목사님 기도 부탁드립니다. 아들 현성이가 취업을 위해 시설관리공단에 지원하였고 5월 31일 필기시험과 6월 8일 면접시험이 남아있습니다. 아들이 과민성 대장 증후군으로 시험에 영향을 끼치지 않게 도와주시고 합격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며 믿음이 더욱 굳건해지도록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현성이가 되게 기도 부탁드립니다.
0: 아멘.
1: 네.
0: 아들을 위한 간절한 기도 하나님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1: 아멘.
0: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8870 성도님의 기도에 주여 응답하여 주옵소서. 아들 현성이 하나님께서 잘 자라게 하셨고 이번에 취업을 위하여 시설관리공단에 지원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5월 31일 필기시험이 있습니다. 6월 8일 면접시험이 있습니다. 하나님 지혜와 총명 주셔서 준비한 것들을 잘 시험 볼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1: 아멘.
0: 과민성 대장증후군으로 인하여 영향받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의지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돌보시고 잘 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셔서 꼭 합격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시험의 과정 가운데 우리 아들 현성이 하나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항상 기도하며 공부하게 하시고 기도하며 준비하게 하시고 하나님 의지하게 하시고 결국에 모든 것들을 주관하신 분이 하나님이신 줄 알고 하나님 따라갈 때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셨어. 이번 시험의 과정을 통하여 믿음이 더욱 굳건하여지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귀한 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 우리 하나님,

0: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시는 줄 알고 하나님 의지하는 귀한 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이번 시험을 통하여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셔서 좋은 결과도 얻게 하시고 믿음의 아들이 되게 하시고 또한 응답받는 기도가 되게 하셔서 주님 끝까지 쓰임받는 믿음의 가정 가문 되게 하여 주옵소서.
1: 아멘.
0: 주님께서 이 가정 가운데 함께 하시고 돌보시고 복 주실 줄 믿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1: 아멘. 아멘. 예, 우리 목사님의 귀한 기도 감사드립니다. 소망의 기도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 시간 방송 가족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신 저동 침례교회 이영범 목사님께 감사드립니다.
0: 감사합니다.
1: 소망의 기도 지금까지 제작의 홍서영 PD, 기도의 저동 침례교회 이영범 목사님께서 진행은 포항 영남교회 진성의 사모였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2: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포항 극동방송입니다. FEBC 게시판. 이 시간에는 우리 지역 교계 정보를 안내해드립니다. 포항 제1교회에서 베리트 부부학교를 시작합니다. 5월 30일부터 7월 4일까지 토요일 5회 과정이며 오후 2시부터 5시 20분까지 진행됩니다. 한국가정사역협회 사무총장이신 오강근 목사부터 지구촌 가정훈련원 상담소장 최수경 소장 등 다양한 강사가 함께하며 하나님 나라와 가정의 영성, 부부 성격 분석 그리고 부부 대화 등 유익한 프로그램이 준비됩니다. 선착순 15쌍의 부부를 모시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라며 자세한 문의사항은 054-244-3311 포항제1교회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미랄선교회 심장재단에서 심장병 어린이를 위한 음악회를 평해 제1교회에서 개최합니다. 5월 31일 주일 오후 1시 30분에 시작되며 찬양사역자 이실로 권사가 함께해 은혜를 전합니다. 무료로 입장 가능하오니 사랑의 음악회에 많은 관심과 참여 바라며 자세한 문의사항은 051-255-4105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포항 중섬로교회가 설립 40주년을 맞아 홈커밍데이 및 이웃 초청잔치를 개최합니다. 6월 7일 주일 오전 10시 30분부터 예배가 드려지고 이어서 기념행사 및 작은 음악회가 시작됩니다. 한동대학교 풍물패 한풍과 댄스 동아리 고 그리고 중섬로 여성 중창단의 축하 공연 등 다양한 무대가 준비되며 참석하시는 분들께는 고급 탁상용 시계와 텀블러 세트를 선물로 드립니다. 자세한 문의사항은 054-276-9191 포항 중섬로교회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어린이 전도협회 주관 2026 여름성경학교 강습회가 열립니다. 이번 여름성경학교는 다음 세대와 교회의 진정한 변화를 소망하는 체인지 업을 주제로 다루며 찬양과 율동, 설교 해설 등 다양한 활동 프로그램이 준비됩니다. 포항지회 강습회는 6월 1일 월요일 저녁 6시 20분부터 9시 40분까지 포항 충진교회에서 진행되고 경주지회 강습회는 6월 6일 토요일 오후 1시부터 5시 30분까지 경동노회 회관에서 진행됩니다. 자세한 문의사항은 포항지회는 054-281-0191로 경주지회는 054-741-7991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포항 남노회 중고등부 연합회 주최로 찬양 발표제가 6월 6일 토요일 오후 1시부터 5시까지 포항 연일교회 본당에서 열립니다. 중고등부를 대상으로 교회별로 한 팀까지 참가할 수 있으며 참가 부문은 찬양 또는 중창입니다. 1부는 찬양 발표제로 진행되고 2부는 기프티드의 찬양 콘서트로 이어집니다. 참가 감사 시상금뿐만 아니라 행운권 추첨의 시간도 있으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라며 자세한 문의사항은 휴대전화

010-5090-4915-4915-4915-4915-4915-4915-4915-4915-4915-4915-4915-4915-4915-4915-4915-4915-4915-4915-4915-4915-4915-4915-4915-4915-4915-4915-4915-4915-4915-4915-4915-4915-4915-4915-4915-4915-4915-4915-4915-4915-4915-4915-4915-4915-4915-4915-4915-4915-4915-4915-4915-4915-4915-4915-4915-4915-4915-4915-4915-4915-4915-4915-4915-4915-4915-4915-4915-4915-4915-4915-4915-4915-4915-4915-4915-4915-4915-4915-4915-4915-4915-4915-4915-4915-4915-4915-4915-4915-4915-4915-4915-4915-4915-4915-4915-4915-4915-4915-4915-4915-4915-4915-4915-4915-4915-4915-4915-4915-4915-4915-4915-4915-4915-4915-4915-4915-4915-4915-4915-4915-4915-4915-4915-4915-4
우리교회에서 남성 관리직원을 모집합니다. 지원 자격은 건전한 교단에 속한 세례교인으로 일종 보통 운전면허 소지자며 대형면허 소지자를 우대합니다. 교회 관리, 교회 행사 지원, 차량 운행 등의 업무를 맡게 되니 관심 있으신 분들의 많은 지원 바라며 자세한 문의사항은 054-285-8066 포항연일교회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포항극동방송에서는 지역교회 음향시스템 점검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미자립교회를 비롯한 교회의 음향 또는 음향시스템 운용에 어려움이 있어 도움이 필요한 교회는 샵 9030으로 점검이라고 두 글자 보내주시면 신청 가능한 링크를 보내드립니다. 도움이 필요한 교회는 점검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FABC 게시판에서는 신앙생활에 유익한 정보를 안내해드리고 있습니다. 각종 집회 행사에는 이단들의 활동도 예상되니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지역 교계나 교회 소식을 알리기 원하시는 분들은 포항 극동방송 256-3000번, 팩스 253-9100번으로 또는 극동방송 홈페이지의 공지 요청 게시판을 이용하시면 무료로 공지해드립니다. 또한 게시판 내용을 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9030번으로 게시판이라고 보내주시면 안내 링크를 보내드립니다. 방송된 내용은 포항극동방송 홈페이지에서 다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FEBC 게시판이었습니다.

0: RTBC 미션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성구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정오를 알려드립니다.

0: 나의 사랑, 나의 조국, 나라를 위한 기도. 전주 태평교회 권주일 목사님입니다.
1: 사랑의 주님, 이 땅 가운데 미움과 분열보다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마음이 더욱 커지게 하옵소서. 이 땅의 지도자들에게 정직함과 겸손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자신의 유익보다 국민과 나라를 먼저 생각하는 지도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경제 어려움과 삶의 무게로 지친 이들을 돌보아 주시고 그들에게 소망과 담대한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한국교회가 세상의 빛과 소금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사랑과 섬김의 삶으로 복음이 드러나게 하옵소서. 대한민국을 혼란 속에서 붙들어 주시고 희망의 길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2: 2026년 5월 28일 목요일 극동방송 교계 뉴스입니다. 5대양 6제주 선교 인프라를 구축해온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전 세계 파송 선교사들과 함께 글로벌 성령운동의 패러다임을 주도할 선교대회에 막을 올렸습니다. 이용철 기자가 전합니다.
3: 여의도 순복음교회는 어제부터 내일까지 사흘간 여의도 대성전과 파주 영산 수련회에서 선교, 오직 십자가의 능력으로를 주제로 제52회 순복음 세계 선교대회를 갖습니다. 어제 개회예배에서 재단법인 순복음선교회 이사장 이용훈 목사는 담대하게 거침없이를 제목으로 전한 설교를 통해 십자가 복음과 성령의 능력이 세계 선교의 유일한 해답이라며 어떤 척박한 환경 속에서도 복음 전파의 사명을 멈추지 말고 전진하자고 강조했습니다. 선교사 보고 시간에는 미국과 인도네시아 등 최전선 사역 현황이 상세히 공유됐으며 30년 근속상 시상과 우수 선교사 표창 등을 통해 장기 사역자들을 격려하는 시간이 마련됐습니다. 현재 여의도 순복음교회는 전 세계 67개국에 677명의 선교사를 파송하고 1256개 교회를 개척해 글로벌 복음화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대회 기간 중에는 선교사 수련회와 선교사 자녀 캠프, 그리고 다음 세대와 선교사가 함께 부르짖는 금요 성령 대망회 등 영적 재충전을 위한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이어질 예정입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는 사흘간 전개되는 이번 대회를 통해 최전선 선교사들의 영육간 회복을 도모하고 다음 세대로 이어지는 선교유산 상속과 차세대 복음화 전략 수립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습니다. 극동방송 교계뉴스 이용철입니다.
2: 가장 전도하기 어려운 영역으로 꼽히는 기성 부모 세대를 위해 열차 전체를 복음의 소통 공간으로 탈바꿈시킨 이색 맞춤형 전도 여행이 열렸습니다. 눈물의 편지와 눈높이 영성 집회를 통해 하루 동안 비신자 부모 10명이 무더기로 세례를 받는 놀라운 결실을 맺었습니다. 오다인 리포터가 전합니다.
4: 초여름 풍경이 펼쳐지는 달리는 열차 객실 안이 거룩한 감동과 눈물의 예배당으로 변모했습니다. 온누리교회 전도사역본부는 지난

0: 15일 60세 이상 비신자 부모 세대와 자녀 등 총 44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맞춤 전도 기차 여행 기차는 행복을 싣고 사역을 전개했습니다. 이번 여정은 도심을 벗어나는 기차 안에서 자녀들이 부모에게 직접 쓴 전도 편지를 낭독하며 마음의 문을 열고 충북 제천의 리조트로 이동해 부모 세대의 눈높이에 맞춘 문화 집회를 이어가는 방식으로 진행됐습니다. 집회를 인도한 여성민 목사는 예수 그리스도를 내 생명을 대신해 내어줄 수 있는 참된 친구로 소개하며 활용 가능 여부보다 관계의 본질을 분별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이번 여행에서는 사전에 결신한 부모들을 위한 세례식뿐 아니라 상경하는 상행선 기차 안에서도 성령의 감동으로 추가 세례 요청이 빗발쳐 열차 좌석 현장에서 즉석 세례 교육과 집례가 전격적으로 이뤄졌습니다. 이날 하루 동안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복음의 새 출발을 확증하며 세례를 받은 비신자 부모는 총 50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교회 측은 자녀들의 오랜 눈물의 기도와 성육신적인 배려의 환대가 완고했던 부모 세대들의 영적 거부감을 깨뜨린 비결이라며 앞으로도 문턱을 낮춘 관계 중심의 대안적 문화전도 모델을 더욱 정교하게 확장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극동방송 교계 뉴스 오다인입니다.
1: 청년 선교회 최대 황금어장이자 군 보그마의 심장부인 논산 육군훈련소 연무대 재단에서 훈련병 2,500명이 한꺼번에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는 대규모 진중세례식이 열렸습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 전국남전도회 연합회는 지난 23일 충남 논산 육군훈련소 연무대 군인교회에서 제45회 육군훈련소 진중세례식을 개최했습니다. 이번 세례식에는 전국 각지에서 모인 예장합동 소속 목사와 장로 등 교단 지도자들이 141개조로 나뉘어 집례위원으로 참여했으며 예배당에 마련된 20개의 세례대를 통해 훈련병 2,500명에게 세례를 베풀며 십자가 군병으로서의 새 출발을 다짐했습니다. 기조 설교에 나선 배만성 목사는 하나님을 만나라란 제목의 메시지에서 군생활 가운데 세례의 자리까지 인도함 받은 하나님과의 만남은 인생 최고의 축복이라며 어느 부대로 배치되든 주님이 함께 하실 것을 믿고 담대하게 임무를 감당하라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전국 남전도의 연합회장 조형국 장로는 장병 전원에게 성경책과 십자가 목걸이를 전달하며 대한민국을 지키는 믿음의 군사로 청년 인재들이 성장해 줄 것을 당부했다고 총회 관계자는 전했습니다. 개신교 역사 160년이 넘었지만 복음화율이 0.43%에 머물고 있는 일본 선교의 장벽을 허물기 위해 한국과 일본 교회의 구조적 협력이 시급하다는 제언이 나왔습니다. 일본 복음 선교회는 지난 25일 서울 광진구 동성교회에서 제11회 JEM 일본 선교 아카데미를 개최했습니다. 강연에 나선 이수구 대표 선교사는 2023년 기준 일본 개신교 성도 수는 53만 6,857명으로 전체 인구의 0.43%에 그치며 주일 예배 출석 인원이 20명을 넘지 못하는 교회의 영세성이 심각하다고 분석했습니다. 특히 일본 교회의 15%가 담임 목사가 없는 무목교회이며 목회자 평균 연령도 70세에 달해 사역 계승이 단절되고 있다며 교파 분열을 극복하기 위해 한국교회가 위로와 연합의 구심점 역할을 감당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사포로에서 사역 중인 이케다 소조 목사는 한일 선교협력이 과거 파송 선교사 개인에 의존하던 시대에서 교회 대 교회의 유기적 연결로 전환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케다 목사는 안일한 신앙생활에 익숙한 일본교회를 깨우기 위해 현지에 깊이 들어가는 협력 선교와 다른 문화권 인재들의 유입이 대안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포항 현재 기온 27도로 경북 지역 비 그친 후 오후부터 맑은 날씨 보일 예정이며 평양 25도입니다. 극동방송 교계 뉴스 김보석입니다. FEBC
2: 예, 포항주는교회 손태훈 권사입니다. 저는 매일 죽도시장에서 포목하고 있는데 바느질하면서 출근하면 바로 극동방송 틀어놓고 말씀에도 은혜 받고 복음 전하는데 너무 진짜 감동을 먹고 그거는 따로 없어요. 아침부터 틀면 벌어 말씀이 나오잖아요. 이 교회 저기 말, 목사님들 그 말씀하고 그 다음에 또

0: 뭐 등등등등 막 계속 찬양 좋지. 찬양도 좋고 그 또와 이게 저거 믿다가 몇 년 방학하고 예 그것도 너무 내가 그 감동을 받았거든. 그래 정말로 방송이 하는 일이 너무 크고 보람된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전파 선교사로 많이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1: 손태원 권사님의 행복의 비결 바로 극동방송과 함께하며 매일 말씀과 찬양으로 함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파 선교사로 함께 동역한다면 그것이 바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길입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행복 우리 함께 누려볼까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9030번으로 전파라고 두 글자 보내주세요. 방송을 통해 생명을 살리는 극동방송의 사역에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도심 속 숨겨놓은 물길이 다시 흘러 생명을 찾습니다. 물길에 따라 사람들이 모이는 아름다운 학산천. 맑은 물이 흐르는 학산천이 옛 물길 흐르는 자연 생태하천으로 복원되어 자연과 사람이 공존하는 친수 문화 공간으로 재탄생합니다. 우현 도시숲에서 동빈 내항을 잇는 물길인 학산천 복원 사업은 모두 세 구간으로 나누어 진행됩니다. 자연과 문화가 어우러지는 생태 문화 구간, 자연 친화형 생태 힐링 구간, 생태가 살아 숨쉬는 생태 복원 구간, 누구나 살고 싶고 누구나 찾고 싶은 푸른 도시 포항, 생태하천 복원으로 만들어갑니다. 이 캠페인은 포항시와 함께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나의 기쁨, 나의 소망, 김경화입니다. 명품의 배후에는 장인의 정성이 깃들어 있고요. 명작의 배후에는 작가 열정이 있습니다. 승리와 영광의 역사에는 희생과 투혼이 있기 마련이고요. 또 정상의 환호 이면에는 눈물이 있고요. 오늘의 조국이 있기까지, 오늘의 내가 있기까지, 오늘의 우리가 있기까지 돌이켜보면 누군가의 도움과 희생이 있었죠. 대한민국은 일제강점기 또 동족상잔의 비극을 겪는 등 쓰디쓴 고통의 시대를 지나왔는데요. 하지만 우리나라는 폐허를 딛고 일어나 괄목할 만한 경제성장을 이루었고 21세기를 맞이한 오늘날 한류문화 확산과 더불어서 세계적으로 주목받는 나라가 됐습니다. 이런 성공의 배후에는 무엇이 있었을까요? 그 배경에는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이 있었지요. 그리고 나라를 위해 희생한 많은 이들의 피와 땀이 있었고 한국 교회와 선배님들의 기도가 있었습니다. 오늘의 우리가 있기까지 누군가의 기도가 있고 눈물과 희생이 있다는 것, 무엇보다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가 있다는 것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에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면 어떨까요? 아름다운 찬양으로 출발할게요.

나에게 뿜 나의 소망 찬양으로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전국의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고 있는 나에게 뿜 나의 소망 이 시간 문도 활짝 열려 있습니다. 참여하기 원하시는 분들은요. 우물정 1069 문자 우물정 1069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로 듣고 싶은 찬양이나 살아가는 소소한 일상이야기 기도 제목 감사 제목 보내주시면 함께 하겠습니다. 아름다운 찬양 계속해서 이어드릴게요.

믿음의 책을 읽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박순용 목사님의 여호와께 물으며 산다 가운데 하나님께 물으며 사는 것을 배우다 편 읽어드립니다. 다윗은 뼈아픈 시련을 통해 하나님께 묻는 것의 중요성을 알고 그것이 실제로 자신의 삶이 되도록 했습니다. 이처럼 우리도 실패를 통해서라도 하나님께 묻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 이것은 우리 인생을 완전히 바꾸는 일입니다. 삶의

를 바꾸고 삶의 환경에 대한 이해를 바꿉니다. 그러니 시련과 고난 속에서라도 이것을 배우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이것만큼 우리 영혼에 안전하고 복된 일이 없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바로 이 사실을 알고 누렸습니다. 자신의 현실조차 흔들 수 없는 하나님에 의한 삶을 말이죠. 그는 이전에도 이것을 어느 정도 알았지만 얼마 전 실패를 통해서 더욱더 뼈저리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 후로 그는 하나님께 묻는 습관을 갖게 되었고 그것이 삶이 되었습니다. 전체 시편 가운데 절반 정도가 다윗이 기록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시편들은 그가 하나님께 묻고 부르짖는 모습을 반복해서 보여줍니다. 그의 삶의 여정에 관한 사무엘서 기록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가 여호와께 물었다는 표현이 본문 이후로 계속 나옵니다. 예를 들면 사무엘상 23장 9절에서 그 일날을 구한 뒤에도 그는 하나님께 묻고 사무엘상 30장에서 아말렉을 칠 때도 에봇을 가져오게 한 뒤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라고 물었습니다. 이처럼 그는 상황이 아무리 급박해도 하나님께 묻는 일을 결코 빠뜨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사무엘하 2장에서도 사울이 죽고 난 뒤 자신이 당연히 왕위에 올라야 함을 암에도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까라며 여호와께 묻습니다. 또 자신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된 후에도 블레셋이 이스라엘 경내로 들어왔을 때 내가 블레셋 사람에게로 올라가리까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라고 물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 묻고 행하는 것이 그에게는 삶이 되었습니다. 믿음의 책을 읽어드리고 있습니다. 박순영 목사님의 여호와께 물으며 산다 가운데 하나님께 물으며 사는 것을 배우다 편 읽어드렸습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이제 마칠 시간입니다.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라. 이사야서 12장 2절 말씀이에요. 나의 힘이 되시고 구원이 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오늘도 감사와 기쁨의 하루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김경화였습니다.

0: TBC 미션 FM
1: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한 시를 알려드립니다.

0: 우리 주님과 함께 더 행복해지는 시간 생방송 오 해피데이
1: 5월 28일 목요일에 인사드립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임지현입니다.
0: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

0: 최근에 미국을 중심으로 한 인도와 호주, 일본까지 이른바 쿼드라고 불리는 안보협의체 회의에서요. 북한의 비핵화를 강조했습니다.
1: 네.
0: 그런데 이를 접한 북한에서 반응을 내비쳤죠.
1: 비핵화는 절대로 영원히 없을 거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0: 네.
1: 뭐 이란도 북한도 핵 개발을 통해서 안정을 꾀하지만 국제사회에게는 평화를 깨는 위협이잖아요. 긴장을 계속해서 조성하고 있죠.
0: 그렇습니다. 미국을 비롯해 많은 나라가 핵 확산을 경계하기 때문인데 자 북한이 더 나은 삶 그리고 안정을 원한다면 핵무기로서 보장받는 게 아니라 대화의 장으로 나와야죠. 그리고 오늘도 북한의 강경한 대응이 아니라 변화를 촉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1: 오늘도 그렇게 북한의 변화를 위해 기도하길 원합니다. 핵 개발을 포기하고 변화할 수 있도록 무력이 아니라 주민들을 돌아보는 북녘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식량난에 힘겨워하는 주민들을 보살피는 것에 먼저 나서는 북녘당이 되기를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기도하길 소망합니다.
0: 오늘도 많은 방송가족 여러분들과 또 한국교회와 함께 남북의 하나됨과 복음 통일을 꿈꾸며 기도하는 생방송 오 해피데이
1: 오늘의 첫 찬송 올려드리면서 여러분의 출석 인사를 기다립니다. 우물정 1069번으로 보내주세요.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문자 용료 부과되는 샵 1069번. 북한을 위한 여러분의 기도의 한 줄도 좋고요.
0: 네.
1: 어디서 이 방송을 무얼 하며 듣고 계신가요? 계신 지역도 궁금합니다. 우물정 1069번, 그리고 극동방송 어플리케이션 통해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0: 생방송 오 해피데이. 오늘의 저 찬양 마커스 워십의 찬양으로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오랜만에 전해드렸는데요. 주님의 이 큰 영광이 빛나는 영광이 이 땅 안에 가득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북녘땅도 변화가 되고 복음으로 통일된 그날을 여러분 기대하면서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 마음으로 출석 체크해 주신 분들이 오늘 또 속속 지금 많이 참여하고 계시네요.
1: 네, 양양에서 먼저 보내주셨어요. 북한의 복음화를 위해서 비핵화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5276님 문자 주셨고요. 네. 포항에서도 북한을 위해서 기도 많이 많이 하고 있어요. 저의 식사 중에 고정 채널 오 해피데이 오늘도 전도하고 와서 식사하면서 듣고 있습니다. 네. 3135님 반갑습니다.
0: 자, 부산에서도 참여하셨어요. 1419님 반갑습니다. 그리고 아이들과 축구하며 점심 먹으며 듣고 계시대요. 6878님도 어플로 남겨주셨고 북한에 대해서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자세히 알려주시기 때문에 이렇게 저도 함께 기도를 동참하고 있습니다. 6551님 문자 주셨는데 여러분 그냥 북한의 어떤 문제들을 놓고 북한 관련해서 그냥 막연하게 기도를 했다면 매일매일 저희 오해피데이를 함께 하십시오. 그러면 분야별로 또 구체적으로 사안별로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구할지 저희가 안내해 드릴 테니까요. 매일 꼭 함께해 주십시오.
1: 오늘 그렇게 여러분의 출석 인사 기도에 한 줄 한 줄 계속해서 기다리면서 또 목요일이잖아요. 목요일에도 여러분과 함께하는 여러 코너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0: 네.
1: 남과 북의 언어 차이를 퀴즈로 풀어보는 한뼘 차이 잠시 후에 만나보고요. 또 남과 북의 청년들이 북한과 통일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는 너와 나의 어울림까지 끝까지 함께해 주시면 좋겠고요.
0: 네.
1: 출석 인사도 저희 오해피데이가 끝나는 시간까지 계속해서 받고 있으니까요. 여러분 어디서 방송을 듣고 계신지 지역도 적어주시고요. 북한을 위한 복음 통일을 위한 기도의 한줄도 좋습니다.
0: 네.
1: 우물정 1069번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문자 이용료로 참여해주세요.
0: 청주에서 손녀 학교 기다림에서 정치하고 계시다는 6263님 손녀분과 행복한 시간 보내시고요. 저 8968 성도님은 전라도 광주에서 또 9700님은 일산에서도 참여하셨네요. 찬양 함께 하시고요. 한편 차이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1: 홀리원의 바다로 함께 찬송합니다.

0: 오늘도 한 가지 남북한 언어 차이를 퀴즈로 함께 풀어볼까요?
1: 마음은 가볍게 하지만 딱 한 뼘만이라도 남북한 마음의 거리를 좁혀봅시다. 한 뼘
0: 차이! 저희가 가끔 녹음할 때가 있잖아요.
1: 네.
0: 이 오후가 돼야지 차이가 이게 맛깔나게 나오는 것 같아요. 여러분 같이 외치셨나요? 자, 남북한에 뭔가 한참 마을 멀리 떨어져 있는 것 같지만 마음의 거리 그래도 한 뼘만이라도 좁혀가는 시간, 오늘도 남북한 언어 차이 퀴즈 함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 북한이 고향인 아내의 말을 잘 들어보시고요. 예. 북한어 표현이 하나 나오는데 이 북한어 표현이 무슨 뜻일지 샵 1069번으로 정답을 보내주시면 됩니다.
0: 네, 저희 힌트도 드릴 거예요. 어려워하지 마시고 여러분은 잘 들으셨다가 강구하셨다가 정답 보낼 준비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5월의 마지막 한뼘 차이입니다. 여러분 함께 만나보시죠.
2: 민수와
3: 하나의
2: 한뼘 차이.
4: 여보, 이 빼랍이 왜 이렇게 안 열려요? 아, 잘 안 빠져요.
5: 빼랍? 뭘 빼라는 것 같은데?
4: 아니, 이걸 빼랍이라고 하지 뭐라고 해요? 아유, 거기 있는 가위도 필요한데.
5: 이거 말하는구나. 잠깐만.
4: 어머, 바로 열리네.
5: 아, 내가 이런 것도 잘 하지. 나 해결자잖아, 해결사.
4: 어머, 빼랍을 빼랬더니 이게 뭐예요? 옆이 부서졌잖아요.
5: 어? 뭐 부서졌어? 어디?
4: 아니 여기 보시라요. 여기 틀이 아주 비틀어져서 아유, 빼랍을 망가뜨리면 어떡해요.
5: 자기야 걱정하지 마. 내가 또 고치면 되지. 내가 잘 고쳐. 가만있어.
4: 그냥 드시라요. 그러다가 빼랍이 아예 다 부서지겠어요.

0: 펫업을 망가뜨렸어요. 에이, 그래도 남편이 도와준 게 어디예요?
1: 아니 이게 네. 망가뜨리는 경우가 그렇게 흔치가 않은데.
0: 그런가요? 힘이 얼마나 장사니까 그렇겠지. 뭐 자, 빼람이라는 표현이 나왔어요. 단어예요.
1: 네.
0: 뭔가 이렇게 어딘가에서 이렇게 빼는 거예요. 그렇죠? 빼는 거. 집안의 살림 중에 빼는 거예요. 이게 큰 힌트가 됩니다. 자, 보기 드릴게요. 1번.
1: 서랍.
0: 서랍이다. 2번.
1: 장독대.
0: 장독대다. 자, 서랍일까요? 장독대일까요? 정답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069번 또는 극동방송 애플리케이션 로그인하시고 무료 문자 남겨주십시오. 힌트 좀 주십시오.
1: 이게 참 그런 것 같아요. 빼야 할 것만 담아두는
0: 오.
1: 보통 쌓아두잖아요.
0: 네.
1: 여기다가
0: 네.
1: 막 공부할 때 사무용품이나 아니면은 뭐 요거는 좀 버리면 안 될 것 같다는 뭐 이렇게 작은 간식들도 두고 빼야 할 것만 사무실에서도 그렇고 네. 여러분 뭐 공부하는 공부방에서도 그렇고
0: 오.
1: 하는데 2212님은 할머니께서 이걸 빼랍이라고 하셨던 기억이 난대요.
0: 그래요. 어르신들이 예전에는 이렇게 표현하셨던 적도 있는 것 같아요.
1: 네.
0: 근데 힌트를 듣다 보니까 우리 지현 씨 빼랍에는 간식이 많군요.
1: 아니,
0: 저도
1: 거기,
0: 좀 나눠주세요.
1: 거기 두면은 네. 유통기한이 금방금방 저기 하는 것 같아요.
0: 그러니까 다 버리더라고.
1: 잘 네. 빼놔야 돼요.
0: 아니, 빼람이라는 걸 보면요, 여러분. 뚜껑이 없는 거예요. 어떤 큰 장 같은 데나 이런 데서 넣다 뺐다 할 수 있는 거. 그래서 위에 덮개가 없는
1: 네.
0: 수납함 같은 거를 빼람이라고 합니다.
1: 저희 집도 다 망가졌어요. 근데 망가져도 이거 쓰긴 쓰는 것 같아요. 이게 어떻게 덜그덩덜그덩
0: 쓸 수 있어요. 그리고 너무 뻑뻑하면 요즘도 그러나? 옛날에는 초칠한다고 했는데 나 옛날 사람인가 봐.
1: 맞아요. 처음 들어봤
0: 처음 들어봤다고?
1: 아니 서랍 글쎄요. 서랍에
0: 네. 아니 문틀 이런 거는 창문이나 이런 거
1: 나
0: 진짜 옛날 사람이네요.
1: 큐브에 기름칠한 건 들어봤어요. 서랍에다 이렇게
0: 초칠 자 빼람 북한어 표현인데요. 옛날 어르신들이 썼던 또 옛날 말이기도 합니다. 1번
1: 서랍.
0: 서랍이다. 2번
1: 장독대.
0: 정답 어디로요?
1: 우물정 1069번으로 보내주세요. 샵 1069번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문자용료 부과되고요. 극동방송 어플리케이션 통해 들어오시면 무료로 참여하실 수가 있습니다.
0: 야, 어느 지역에서는 빼다지라고 했었대요. 오.
1: 경상도 경상도
0: 빼고 닿는 거.
1: 오.
0: 강원도에서도 빼다지라고 했다고. 자, 정답대 보내주시고 찬양 함께 하신 후에 오늘 목요일의 코너 만나보겠습니다.
1: 크룩스의 온 세상 위하여 찬송합니다.

0: 남북한 출신 청년들과 함께 통일에 대한 깊은 얘기를 나누는 시간
1: 너와 나의 어울림.
0: 올해도 함께해 주신 2030 남북한 출신 청년 여러분 소개합니다.
2: 안녕하세요.
0: 각자 인사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3: 안녕하세요. 서울에서 온 보람입니다.
4: 서울에서 온 찬송입니다.
5: 함경북도 청진에서 온 사랑입니다.
6: 네, 저는 북조선에서 온 철수입니다.
0: 반갑습니다.
7: 안녕하세요.
0: 아니, 우리 사랑이는 왜 이렇게 부끄러워하세요?
3: 네. 얼굴도 빨개지셨어. 네.
0: 청진에서 온 우리 자랑스러운 에미나이신.
5: 원래 말을 잘했는데 오늘따라 좀 그러네요.
0: 자, 이렇게 오늘도 남한 출신 청년 두 분과 북한 출신 청년 두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눌 주제 먼저 살펴볼까요?
3: 여러분은 통일 이후 우리나라의 모습을 그려본 적 있으신가요? 80년 넘게 분단되어 있던 남북이 하나가 된다면 사뭇 새로워질 겁니다. 나라 이름은 어떻게 할지, 수도는 어디에 둘지도 논의해야 할 거고요. 우리의 삶의 모습도 많이 달라지겠죠? 그런데 통일에 대해 관심이 없고 또 경제적 부담이 된다는 이유로 통일을 반대만 하고 계시진 않으셨을까요? 하지만 지금부터 우리가 통일을 기대하고 또 그려보지 않는다면, 먼저 준비하지 않는다면 통일은 더 멀게만 느껴지고 통일이 어려워질 겁니다. 오늘은 2030 남북한 청년들과 함께 통일된 나라 그려보기라는 주제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여러분도 함께 상상해보시죠.
0: 오늘의 주제는 야 통일된 나라의 모습을 그려보기입니다.
5: 멋있어요.
0: 자, 통일된 나라 어떤 모습일까요?
6: 아, 생각만 해도 설레네요. 와.
5: 저는 부흥했던 고려시대를 생각해보게 됩니다.
0: 갑자기 고려시대를?
5: 부흥했던 고려시대를 생각해보게 됩니다.
0: 아니, 조선시대는 아니고 부흥했던 고려시대. 그
6: 영토가 제일 컸던.
5: 조선시대 때는 왠지 막 자꾸만 임진왜란도 있고 이런 안 좋은 기억들이 자꾸만 먼저 있어서 그런지 고려시대는 되게 그 뭐 후기를 빼고 전기에는 되게 부흥했잖아요. 네. 그걸 그려보게 되는 것 같아요. 그
7: 기계가 당차게 말 타고 달리다.
5: 뭔가 이렇게 부흥하고 잘 살고 그리고 그때는 뭐 왕권이고 뭐고 뭐 글쎄 왕권이 있었겠지만 그래도 백성들도 잘 살았던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근데 조선시대는 자꾸만 이게 침략이 들어오고 약탈이 들어오고 하다 보니까 나라도 힘들어지고 안 좋았던 기억들이 있는 것 같아요.
6: 마치 그 시대 살았던 분께서 아주 생생하게
0: 고려에서 온 여인이. 네.
5: 제가 역사를 너무 좋아하는.
0: 자, 그리고 여러분이 그리는 통일된 나라는 어떤 모습이에요?
7: 일단 나라 이름부터 정해야 될 것 같은데요. 근데 저는 대한민국이라고 지으면 흡수통일됐다라는 인상이 있을 것 같아서 익숙하긴 하지만 다른 이름을 지어야 될 것 같아요.
5: 조선도 아니죠 그러면.
0: 그러네요.
5: 네, 그럼 조선도 아니죠.
7: 그러게요.
5: 고려로 갑시다 그러면.
7: 고려를
5: 제가 고려를
6: 저는
5: 좋아합니다.
6: 사실 조선을 좀 생각을 했었어요.
7: 아 그래요?
6: 왜냐면 이게 약간 조선이 이게 아침이 빛나는 나라라는 뜻이잖아요.
0: 네.
6: 근데 우리나라가 동방의 예루살렘이잖아요.
7: 네.
6: 복음으로 하나 된 우리나라가 예루살렘까지 그 빛이 복음의 빛이 빛나는 나라 조선 너무 멋있지 않아요?
7: 약간 설득됐어요.
0: 그러니까. 아, 근데 의미는 좋은데 어쨌든 이제 조선이라는 봉건 왕조가 무너졌기 때문에 다시 그 이름을 쓸 일은 그게 많지 않지 않을까?
7: 조선을 좀 많을 그럼 것 같아요. 지금 한반도에서 세 번째 쓰는 거 아니에요?
0: 그러니까요.
7: 그래서 고조선 됐잖아요. 예전 조선이.

0: 세조선?
1: 세조선
2: 신조선?
1: 아, 너무 웃기다. 신조선.
2: 나라 이름을 정하는 게 사실 국민적인 합의도 있어야 되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대한민국이 중심으로 되면 대한민국으로 쓸 거예요, 분명히.
0: 그렇죠.
2: 근데 이제 북한이 무너졌을 때 또 정치적으로 어떤 협의를 통해서 통일이 이루어진다면 흡수 통일이 아니라면 아마 이런 국호를 정하는 것부터가 큰 논의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근데 뭐 영토는 우리가 좀 익숙할 것 같아요.
0: 그렇죠.
2: 한반도기
1: 네. 네.
2: 그 네. 토끼나 네. 호랑이라고 불리는 네. 그 정도 예 영토는 좀 문제가 없습니다.
1: 문제는 없는데 수도는 네. 문제가 될 것 같아요.
2: 수도
3: 네. 수도 정해야죠.
1: 그러니까 어디야지?
4: 아 수도 저는 또 한번 또 거려를 가겠습니다.
1: 아, 네. 개성이 개성인가요?
4: 아직까지 거기는 좀 수도라는 인상이 깊어서
2: 개성이
4: 네, 네. 그리고 이게 남한과 북한에서 이렇게 해서 올라온 중간 지점 아닐까 하는 생각에 저는 이랬던 저랬던 제가 봤을 때는 좀 좋을 것 같아요.
2: 그 통일 이후에 수도를 어디에 둘 것인가 이런 뭐 세미나처럼 열렸던 적이 있었어요. 그때 새로운 수도 후보 중에 하나 개성이 있었어요.
1: 아 진짜요?
2: 네. 그러니까 뭐 수도의 요건 중에 큰 강이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가까이 항구가 있어야 되고
4: 평야지대야 되잖아요. 또.
2: 예, 그런 네. 것들을 봤을 때 그렇구나. 서울에는 인천이 있고 평양엔 또 남포가 있는 것처럼 근데 서울과 평양 이외의 곳을 고른다면 개성 성이 후보지였습니다. 네. 옛날에 고려시대 때 네. 병란도라고 예, 개성 근처에 무역항이 있었지 않습니까? 네. 이런 식으로 공부 많이 하셨네요.
4: 역시 제가 고려를 너무 사랑합니다.
1: 사랑님, 고려 사랑님이었나요?
2: 네. 진짜 수도를 어디에 정하는지도 사실 중요할 것 같긴 해요.
3: 네. 저는 사실 단순하게 생각하면 서울이 교통편이 굉장히 잘 돼 있잖아요. 그래서 서울을 일단 수도로 하고 그리고 평양이 약간 판교처럼 IT 기업들이 막 들어가면 그럴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되게 많이 했어요.
1: 그러니까 좀 거점을 그러니까 어떤 중심의
3: 맞아요,
1: 지역인지를
3: 맞아요. 신도시 같은
1: 걸로?
3: 것도 해도 좋겠다.
2: 새로운 신도시. 수도를 건설해서 야 시간과 돈이 많이 들겠다. 아니 근데 뭐 어쨌든 통일을 하는 데에서는 새로운 상징도 필요하다. 네.
1: 저는 이거 되게 공감하는 게 제가 독일 놀러 갔을 때 그러니까 대부분의 다른 유럽 나라들도 마찬가지로 딱 그 수도만 다 몰려 있어요. 뭐 프랑스는 파리, 뭐 이탈리아는 로마 이런 식으로 다 몰려 있는데 독일은 좀 독특하게도 각 지역마다 그 도시가 골고루 균형적으로 발전했다는 인상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아예 그냥 색깔을 다르게 서울은 수도지만 나머지 뭐 IT는 어디가 유명하지 이런 식으로
2: 맞아요 맞아요
1: 해도 괜찮을 것 같다는
2: 뭐 생각이 정치적으로 수도를 하나 있고
1: 네, 그렇죠.
2: 뭐 경제적 또 문화적 네. 사실은 미국도 보면은 경제 수도는 뉴욕이고 정치
1: 그렇죠.
2: 수도는 네, 이제 네. 워싱턴이고
1: 맞아요.
2: 또 문화 수도는 LA이고 뭐 이렇게
0: 그렇죠.
2: 좀 있잖아요.
0: 중국도 상해랑 뭐 북경이 완전히 다르잖아요.
1: 맞아요. 네.
3: 제가 실제로 이거를 검색을 해봤을 때 그 독일도 통일이 된 나라잖아요.
2: 네.
3: 그래서 통일될 때 이런 방법들 썼었대요. 그래서 오히려 갔을 때 그런 인상을 받았을 수도 있겠구나.
2: 네.
4: 근데 제 생각에는 그런 생각을 해봐요. 이게 지금 뭐 다른 뭐 독일이나 미국이나 뭐 다 이게 발전해서 지금은 안정됐으니까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만약 통일 초기에 수도를 가지고 논의를 한다면 아마 서울이 하게 되면 북한 사람들이 반대를 할 것 같고 평양을 하면 또 서울 사람들이 반대할 것 같고
2: 그래서 또 개성인가요?
4: 네. 그래서 중간 지점을 잡고 서울과 평양은 야. 그냥 이렇게 뭐 다른 IT 이런 진짜 발전하는 도시로 이게 하면 좋지 않을까?
0: 아니면 이런 방법이 있어요.
1: 네?
0: 남한과 북한이 모두 사랑하는 땅이 있습니다.
2: 어디예요?
0: 독도.
1: 아 뭐예요?
3: 뭐지? 하는데
2: 백화우가 해야 돼. 독도는 우리 땅.
5: 네. 독도는 우리 땅. 북한에서도 그러거든요.
2: 수도의 주소는 독도에다 두자.
3: 괜찮을지도.
1: 이거는 단결이 금방될지도.
2: 네. 그리고 우리가 또 그려볼 수 있는 통일된 나라의 모습은 또 뭐가 있을까요?
4: 통일된 나라의 모습은 한 언어를 쓰고 같이 한복을 입고 왕래하고 기차 타고 다니고 좀 그런 모습이 있지 않을까요?
2: 야 서로가 이제 함께 네. 오가고 함께 어우러지는 우리가 잠깐 어렴풋이 생각했던 것이 일상이 되는
1: 네.
2: 그런 순간 야.
0: 예배의 모습도 그려볼 수 있을 것
3: 네.
0: 같아요.
3: 와.
0: 이 북한 분들은 어떻게 예배를 드릴까?
2: 네.
0: 네, 우리도 그렇고 이제 그때가 되면 너무 자유롭게 거리에 나와서 같이 예배를 드릴까?

0: 이지 않을까.
1: 네. 찬양 버스킹 하면 너무 좋겠다.
2: 아, 너무 좋다.
0: 너무 좋죠.
1: 북한 거리에 가서
0: 제 고향에 와서 한번 해주세요.
1: 어, 청진. 고향 어디시라고
0: 청진인데,
1: 그랬죠?
0: 청진 구석탱이 산골이에요. 아, 산 속에서 우리 한국교회 초창기에 손 너무 많이 뽑으셨다.

0: 하나가 됐다는 것만으로도
1: 네.
0: 세계 속에 귀감이 되고 또 모범이 되지 않을까.
2: 평화의 상징이 되겠네요.
0: 맞아요.
3: 그렇죠.
4: 지금은 두 나라잖아요. 근데 저는 요즘에 언어에 대해서 자꾸 생각을 하면 어떻게 이렇게 한국에서 우리를 받아준 게 결국엔 한 민족이고 한 언어잖아요. 네.
0: 맞아요.
4: 그런 거에 진짜 감사하게 생각하는 게 어떻게 우리는 이렇게 한 언어를 쓰면서 맨날 두 나라로 살까. 네, 그런 생각을 해보는데 만약 한 나라가 돼서 한 언어로 같은 성경을 보면서 예배를 드린다면 너무 멋있을 것 같고 이게
0: 네.
4: 도로 길에 나서면 막 은혜가 막 길에 넘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0: 우리가 이제 통일된 나라를 그려보는 게왜 중요하냐면, 통일이라는 걸 생각했을 때 요즘 젊은 세대도 그렇고, 뭐 북한도 그렇지만, 통일이라는 걸 이루기까지 가는 길이 너무 험난할 것을 먼저
2: 맞아요.
0: 생각을 하는 거예요.
1: 네.
0: 근데 남녀가 만나서 결혼할 때도 마찬가지고,
2: 그렇지.
0: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진통이 필요하고, 서로 이해하고 양보하고, 하나들은 노력은 당연히 필요하거든요. 그것은 뭐 지역 간에도 마찬가지인 거고, 우리 방송 가족 여러분과도 마찬가지인 거고, 나와 다른 누군가와는 모두가 다 똑같은 상황인데, 같은 언어를 쓰고, 같은 역사를 공유하고, 같은
4: 맞아요.
0: 민족인 우리가 통일하지 않으면, 우리는 누구와 통일을
1: 그렇죠.
0: 하겠습니까?
4: 안 되죠.
0: 네.
1: 아니, 그러고 이게 통일의 모습이 생각보다 혼란스럽지 않을 수 있어요.
0: 그럼요.
1: 네, 우리가 통일됐는지 느끼지도 못할 거예요, 아마. 왜냐면 서서히 정책적으로 조금씩 녹아들 거기 때문에
0: 네.
1: 세금 부담도 막 갑자기 늘어나는 게 아니고 조금씩 조금씩만 체감은 그렇게 안될 것이다.
0: 맞아요.
1: 네,
0: 네.
1: 겁먹지 않으셔도 될것 같다.
4: 저는 좀 그런 생각을 해요. 길이 넓어질 것 같다, 통일이 되면. 네, 이게 길이 넓어지고 우리가 가서 이게 막 어디든지 가면 이게 볼 것이 많을 것 같은 그런 황홀감이 이제 머리에 이게 넘치는 것
0: 네,
4: 같아요.
0: 아마 모든 것이 여유로워지고 풍요로워지고 아마 혼란도 분명히 있겠지만 우리 삶이 더 향상이 될 거라는 생각도 많이 듭니다.
2: 그러려면 지금 이 자리에서 할수 있는 노력이 좀 나랑 다른 사람이랑 좀 친해져 보는 연습들, 말 걸어보고 어떻게 다른 것들을 맞춰갈 수 있을까 이런 걸 연습해 보는 게 중요하겠네요.
0: 우리가 참 요즘에는 엘리베이터를 타러 서로 인사도 안 하잖아요. 네,
2: 맞아요.
0: 그냥 다들 휴대폰만 보고 있고
2: 맞아.
0: 점점점 삭막해져 가고 있는데 우리 민족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서로 어려운 일이 있으면 함께 나누고 또밥한 끼라도 또 서로 나누고 그랬던 민족이 바로 우리 한민족이에요.
2: 그러니까요.
0: 예. 결국에는 보면은 예수님의 그 사랑과 그 가르침을 온전히 실천하는 우리나라가 됐으면
1: 네,
0: 좋겠어요.
1: 맞아요.
0: 네.
1: 아니, 제가 지하철을 타고 이렇게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올라가는데 내려오는 분이랑 눈이 마주쳤어요. 그 제가 이렇게 목례를 했거든요. 그랬더니 이분이 씩 웃으면서 화답해주는 게 아니라 이렇게 우 당황해하다가 핸드폰 쓱 보시는 거예요. 야, 이러면 통일되면 쉽지 않다. 그냥 뭐 반갑게
2: 그러니까
1: 인사하고.
2: 인사부터 잘해야겠네요.
1: 야,
0: 지금부터 우리의 생각과 의식과 또 행동이
1: 네.
0: 변화돼야 돼요. 통일 이후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꿈꾸는 그 나라가 행복한 일상이 될수 있도록.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통일의 은혜를 기쁨으로 맞으며 누릴 수 있기를 우리가
2: 진짜.
0: 함께 지금부터 기도로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2: 아멘.
0: 오늘은 우리가 통일된 나라를 그려봤는데 여러분의 교회에서도 가정에서도 한번 얘기를 나눠봤으면 좋겠어요. 통일되면 우리나라 어떨까? 나라 이름은 뭘로 하면 좋을까? 또 우리의 삶은 어떻게 변할까? 한번 연습해 보시고 상상해 보시고 그걸 놓고 기도하자고요. 예. 하나님께서 분명히 아름답게 이루어주실 통일을 우리는 기다리고 또 기대했으면 좋겠습니다.
2: 아멘.
0: 자, 오늘도 너와 나의 어울림 함께 해주신 우리 네 분의 청년 여러분 이제 보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1: 철수,
4: 사랑이,
2: 찬송이, 보라였습니다.
4: 너와 나의

0: 제가 행복이라는 찬양을 지금 들려드리고 있는데 우리 남북한 출신 청년들이 꿈꾸는 통일된 이 나라 생각만 해도 좀 행복하죠? 여러분도 가족들과 또 교회 지체들과 함께 그런 행복한 상상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실현되도록 함께 기도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오늘 생방송 OAP데이 목요일 함께하고 계신 시각 1시 37분 향해 가고 있는데 오늘 한병자의 문제 한번 다시 풀어볼까요?
1: 북한에서 이야기하는 빼람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0: 빼람?
1: 빼람.
0: 네.
1: 무슨 뜻일지 1번 서랍,
0: 네.
1: 2번 장독대 가운데.
0: 자, 서랍이냐 네. 장독대냐 어디로 남기시면 된다고요?
1: 우물정 1069번으로 정답 보내주시면 되고요. 네. 이게 아까는 경상도에서 이렇게 불러요 라고 하신 분도 있었는데
0: 전라도에서는요?
1: 빨간이라고 합니다.
0: 빨간.
1: 어릴 적에 할머니께서 빨간이라고 말씀하셨거든요.
0: 근데 또 다른 전라도 할머니께서는 빼다지라고 하셨대요.
1: 이게 참 사투리가 각 활동에서 다 있나 봐요.
0: 그러니까요. 오늘은 저희는 이제 표준어로 정답을 드릴 겁니다. 서랍이냐 장독대냐. 아직 정답 못 남기신 분들은 선물 소개해드리는 동안 2분 안에 남기세요.

0: 오늘도 남과 북의 하나됨과 복음 통일을 위해 기도하면서 문자로 퀴즈 정답과 출석 체크해 주시는 분들 가운데 추첨을 통해 드리는 오 해피데이에서 준비한 선물 소개합니다.
1: 믿음의 기업 JMB 라이프에서 간헐적 소식과 단식을 돕는 2박 3일용 만나 한끼 제품과 건강 회복을 돕는 월동 무차.
0: 믿음의 기업 아마란스 화장품에서 수분 충전 워터드롭 수분 크림을.
1: 우리 땅 독도를 알리는 기업 한국이 월드에서 한국이 자석 키링을.
0: 맛과 가성비 통닭의 검증을 마치다 가마치 통닭에서 통닭 두 마리 교환권.
1: 청정 제주의 농산물로 건강하고 올바른 먹거리 제주 자연식품 제주앤팜에서 청차 세트.
0: 하나님께서 키우시고 기르시는 다육이 기업 철이 다육이에서 다육이.
1: 파주 헤이리 커피 1970에서 신선함을 담은 맞춤 커피 원두를.
0: 100% 국내산 원물만 고집하는 천연 조미료 전문 기업 주식회사 강고집의 국물 팩 세트.
1: 하나님이 세우시고 경영하시는 기업 주식회사 그리심에서 김나라 뚝딱 도시락김.
0: 항산화 물질이 풍부한 메밀 추출물로 만든 닥터 능나 화장품 메밀 2종 스킨케어 세트.
1: 건강한 삶을 기도하는 믿음의 기업 제스파에서 힐링 에이스 눈 마사지기.
0: S&P 인터내셔널에서 프리미엄 티 세트.
1: 하나님께서 대표이사로 계시는 주식회사 더 황금푸드. 대한민국 대표 곱창 황금곱창에서 소곱창 전골 밀키트 세트를.
0: 곰치 아빠가 기도로 만든 맛과 영양이 뛰어난 건강한 먹거리를 생산하는 기업 자연의 맛과 향 청정향에서 곰취 제품.
1: 예쁜 마음을 갖고 있는 아이에게 예쁜 마음 그림 성경 책을 선물하세요. 구약 신약 총 7권 예쁜 마음 그림 성경 세트를 선물로 드립니다.
0: 복음 통일을 위해서 한마음으로 기도해 주시고 또 선물 협찬으로 참여해 주시는 모든 하나님의 기업에 더 풍성한 은혜와 복이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0: 자, 오늘 그래서 한표차의 퀴즈 정답은요?
1: 빼람의 우리말 표현 정답은 1번 서랍입니다.
0: 서랍이 정답이었어요.
1: 오늘은 거의 이
0: 다 맞추셨죠?
1: 네,
0: 거의?
1: 그쵸? 못 봤어요. 못 봤어요.
0: 빼다지 빼깐 또 뭐 있었죠 아까? 예, 어쨌든 서랍이 정답입니다. 자, 보내주신 문자도 소개해드릴게요.
1: 할머니가 이렇게 부르셨던 게 기억이 나요 라고 하셨던 분들도 몇 분 계시고요. 네. 경상도도 서랍을 빼다지라고 합니다 하시면서 주신 분도 계시고. 네.
0: 자, 그리고 남북통일을 위해 기도합니다 8322님 정답 1번 남겨주셨고, 막차 탑니다 3974님 막차 아니셨어요. 참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1: 그리고 1번 서랍입니다 1087님도 네. 서랍이라고만 두 글자 보내주신 분들도 꽤 많으시고요.
0: 우리 7820님은 여기 전라도 광주인데요, 예전에 뭔가 찾을 때 어디 있어요 물어보면 빽간에서 찾아봐라 하시던 엄마의 음성이 들리는 것 같습니다. 서랍장.
1: 시흥에서도 0354님 주셨어요. 네. 이틀 비웠다고 오늘 햇님이 너무 반가워요 하시면서 서랍인 것 같습니다. 예. 정답도 잘 맞춰주셨네요.
0: 대구는 날씨가 흐리대요. 오늘 문제가 좀 쉽네요. 여성분이 북한 분인지 억양이 북한 말씨와 관대하셨는데 여러분 모르셨죠? 우리 하나와 민수 남한 남자 역할하는 분과 북한 출신 아내 하신 두 분 다 탈북민이세요.
1: 맞아요. 네. 저희가 이 북 연기도 혹시나 필요할까 싶어서 했는데 맞아요. 너무나 또 어투를 그쵸? 잘 이렇게 융화를 시키셔가지고.
0: 자, 그리고 어릴 때 어머니가 빼다지라고 했던 말이 기억나는데 북한말이 정겹네요 하시면서 추억 소환해 주셔서 감사하다고 정답 남겨주셨고요.
1: 예수님 서랍에 제 마음을 저장하고 싶어요. 1137님 서랍 잘 보내주셨고요. 네. 서랍을 열어놓으면 저희 집 고양이가 들어가 있어요. 오! 이렇게 작은 공간을 좋아한다고도 그렇구나. 하더라고요. 할렐루야 서랍 하시면서 1번 보내주신 8544님도 계시고요. 네. 어릴 때 서랍장 말할 때 이 말을 사용했는데 그래서 일본 온 줄 알았어요. 1149님 그럴 수 있죠.
0: 자, 그리고 남북이 하나 되는 놀라운 기적이 속히 이루어지길 소망합니다. 2231님도 정답 남겨주셨는데 이분들 가운데 오늘 당첨자는 어떤 분들이실까요?
1: 장애인학교에서 오전에 일하고 복귀 중에 못 견디고 차를 멈추고 1번을 보내셨다는 네. 0515님 퇴근 외근 복귀 중에서 우리 정답 보내주셨던 청취자분 선물 드리고요. 남부지방에서는 빼다지라고도 합니다. 서랍 보내주신 8345님도 드리고요. 네. 생전 처음으로 문자 보내신다고 두 분 화택요 하셨던 4300님도 선물 보내드리고요. 가볍게 간단하게 보내도 저희 선물 당첨 드린다고 했었잖아요. 네. 8445님을 비롯해서 제가 몇 분 더 선정해서 답장 보내드릴게요. 링크가 있는 답장 샵 1069번으로 받아보신 분들이 오늘의 당첨자시니까요. 링크 클릭 후 성함, 주소, 연락처 입력해주세요. 모든
0: 죄를 예전에 저희 부모님이 쓰던 말을 들으니까 마음이 몽글몽글해져요 라고 하신 분도 계셨는데 남북한이 사실은 이렇게 함께 한 표현을 썼었는데 그리고 이제 지방마다 사투리가 달랐던 것뿐이었죠. 네. 이제 또 함께 소통을 원활하게 할 그날을 기대하면서 여러분 매일매일 한편 차이 그냥 재미로라도 풀어보시고 참여하시면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러면서 기도의 마음도 꼭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내 마음의 한자리 끝 찬양으로 전해드리면서 저희는 인사드리고요. 다음 주 월요일 6월의 첫날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생방송 오 해피데이 제작의 극동방송 북방사역국, 저는 김상균이었고요.
1: 임지연이었습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과 동행하면서
0: 더 행복하세요. 북녘땅에서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유일한 방송
1: 극동방송 복음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0: 1분 칼럼 한국가족보건협회 김지연 약사입니다.
1: 자신의 성 정체성이 여자라고 주장하며 법적으로 인정해달라는 남자들이 있는데 최근 들어 그런 트랜스젠더들에 의한 성폭력 사건이 종종 보고되고 있습니다. 미국 와이오밍주에 거주하는 남자 미겔은 자신의 이름을 여성 이름인 미셸로 바꾸고 자신이 성전환자라고 주장하며 평소 여자 화장실을 드나들던 사람입니다. 자신을 절대로 남자로 봐서는 안 된다고 한결같이 주장해오던 미겔. 그는 실제로 머리를 여성처럼 기르고 화장을 하는 등 여성으로 보이도록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여자 화장실에 들어갈 권리를 얻은 그가 결국 10살 여자아이를 화장실에서 성폭행하는 사건이 터졌습니다. 그의 죄질이 심각하여 그는 최대 70년형을 선고받을 수도 있는 위기라고 미국 언론은 전한 바 있습니다. 여성으로 성별 정정을 한 사례가 한국에서도 최근 발생했는데요. 이를 본 많은 국민들의 불안을 호소하는 댓글들을 인터넷에서 종종 보게 됩니다.
0: 한국가족보건협회 김지연 약사였습니다.

0: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포항 극동 방송입니다.
1: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2: 제가 들어드릴게요.
3: 여기 앉으세요.
4: May I help you?
1: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 협의회

0: 학문은 붕대고 발전했지만 교회는 영적으로 퇴부했습니다. 신학자들이 영성이 없기 때문에, 십자가와 부활을 믿지 않기 때문에, 설교는 자기 아는 지식으로 말씀을 전했지만 생명이 없기 때문에 목회를 못하는 거예요. 신학자들이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이 말씀하시도록 무릎을 꿇고 기도해서 가슴에 신학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신학은 학문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라. 신학자들이 영혼이 메말리니까 신학생들한테 지식으로만 전달했지 학문을 더 의지하고 믿는 거예요. 한국교회의 놀라운 부흥을 이끌어 나갈 수 있는 거는 신학은 학문이 아니다, 개혁주의 생명신학으로 예수 생명이 흘러야 하는 거예요.
1: 기독교 대학의 글로벌 리더 백석대학교. 백석대학교는 백석총회와 함께하는 대학입니다.
2: 현대인들의 필수품 중 하나인 전기. 전자제품 사용량이 더욱 많아짐으로 인해 생활안전사고가 중요시되고 있습니다. 극동방송에서는 가스전기 사고를 줄이기 위한 예방 요령을 알려드립니다. 먼저 가스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선 가스를 사용하기 전에 반드시 냄새를 맡아 가스가 누출되지 않았는지 확인하고 점화하는 습관을 길러야 합니다. 가스가 누출되면 절대 당황하지 말고 먼저 코크와 중간 밸브, 용기 밸브를 잠그고 창문과 출입문 등을 활짝 열어 환기를 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전기를 사용할 시에는 전기기기와 배선에 절연 처리가 되어 있지 않은 부분은 노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전기기기는 땅이나 수도관과 전선으로 연결해야 하며 누전 차단기를 설치하여 감전과 화재 등의 사고를 방지하시기 바랍니다. 전기기기의 스위치 조작은 아무나 함부로 하지 않도록 하며 젖은 손으로 전기기기를 만지지 않아야 합니다. 수동개폐기의 표주로 동선이나 철사를 사용하면 매우 위험하므로 반드시 전격 표지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자동개폐기는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 정기적으로 테스트를 하시기 바랍니다. 불량 제품이나 부분적으로 고장이 나 있는 제품을 무리하게 사용하지 마시고 배송용 전선은 중간에 연결 접속하여 사용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상 가스전기사고 예방요령을 알려드렸습니다. 안전한 가스전기 사용으로 우리는 소중한 생명을 지킬 수 있습니다.

0: FEBC 미션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2시를 알려드립니다.

0: 1956년 겨울 인천의 한 앞바다에서 라디오 전파가 송출됐다. 1973년 제주 민간 최대 출력 250kW의 아세아 방송도 시작됐다. 북방으로 송출된 이 두 소리 방송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한 극동 방송의 시작이었다. 전파로 예수님을 전파하는 전파 선교사. 지금 여러분께서는 전파 선교사들이 만들고 있는 극동 방송을 듣고 계십니다.
1: So take my hand. 모든 것들을요, 우리가 극동방송에 문자나 이렇게 정말 언제든지 급할 때 진짜 이렇게 생명을 살리는 이 극동방송에 방송을 들으시면요, 새로워지실 거예요. 정말 기쁘고 행복하고.
2: 오늘도 방송을 들으며 주 안에서 행복한 전파 선교사님들의 목소리로 만들어갑니다. 복음을 전하는 소리, 복소리, 이인성입니다. 신말순 권사님의 간증으로 시작합니다.
1: 저는 부산 남구 대현동에 있는 속보교회를 섬기고 있는 신말순 권사입니다. 우리 큰애가 한 5살인가 이럴 때 이제 아기를 데리고 성경 공부하러 갔는데 그때 이렇게 달고 단 말씀이라는 것을 깨닫게 됐죠. 그때부터 말씀을 좀 읽었고요. 제 학원을 또 크게 옮기게 됐어요. 이곳이 재개발 지역이 된다고 하니까 주변에 좀 시기, 뭐 질투 이런 것도 있고요. 학원이 점점 그러면서 막 빚이 늘어나고 물질의 어려움을 굉장히 겪게 되면서 남편과의 관계가 또 돈해지게 되고요. 그러다 정말 하나님을 진하게 만나는 그런 계기가 있었죠.
2: 고난 중에 기도하게 하시고 찬양을 들려주시고 말씀을 깨닫게 하십니다.
1: 내 몸 부르시며 기도하다가 만왕의 왕 내 주께서 그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그리고 무지의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빌립보서 4장 6, 7, 7절 말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그 말씀도 주시고요. 그때 정말 나게 하나님을 만난 후 정말 너무 많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이제 다 회복되었어요. 지금은
2: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는 하나님께서 극동방송을 듣는 중에 세미한 음성까지 들려주십니다.
1: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알아가게 되니까요. 제 영이 그러니까 살아난다고 할까요? 그 말씀이랑 그 찬양이요. 전부 다 제게 하는 말씀과 찬양 같고요. 그렇게 말씀 들으면서 정말 제가 세미한 음성에 이제 귀를 기울일 수 있는 거예요. 피디님들이 말씀하시는 것이나 찬양 들으면서 또 제가 제 나름대로의 그 세미한 음성들이 막 들려오면요. 제가 막 문자를 막 해요. 물론 이제 운행 중에는 문자 안 하죠. 이제 잠시 이제 정차 중이나 이제 또 잠시 쉬는 시간

0: 하잖아요. 그럴 때 또 막 이렇게 문자하면서 정말 너무 기쁘고 즐겁고 행복해요.
1: 극동방송을 들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기에 세상이 줄 수 없는 평강과 기쁨이 흘러넘칩니다. 이 기쁨을 이길 수 없어 극동방송을 들으라고 권하고 전파 선교사로 헌신합니다.
0: 삶이요, 진짜 하루하루가요. 너무너무 행복하답니다. 많이 많이 들으시고 또 전파 선교사로도 그 헌금의 금액에 그 구애를 받지 않잖아요. 커피 한 잔 뭐 한두 잔 아끼면서 그걸 방송 선교로 한다면 극동 방송이 아마 없었으면 우리가 주님 없이 못 살잖아요. 근데 이 방송이 들려짐으로 인해서 이 방송이 정말 빛과 소금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그 축복의 통로와 은혜의 통로가 되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섬겨 드려야 돼요. 간곡히 부탁드릴게요.

0: 진짜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정말 어마어마하고 정말 엄청난 복을 주셨어. 은비는 정말 이렇게 피아노 학원을 너무나 잘 운영하고 있고 교회도 반주자로 섬기고 있고 우리 둘째 은지는 임용고시에 합격해서 초등학교 선생님으로 잘 근무하고 있고 믿지 않는 가정에서 그래도 잘 섬기고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 우리 은주는 카페를 운영할 수 있는 그런 또 복을 하나님께서 주셔서 이 코로나 시국에도 너무나 풍성한 은혜로 카페도 잘 되게 해주시고 그 너희들이 이렇게 복을 받고 있는 거는 하나님의 너무나도 크고 놀라우신 은혜인 걸 깨닫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삶 살아가기를 간곡히 부탁해.
1: 축복의 사람,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 나라의 사람으로 살아가라는 엄마의 눈물 젖은 음성 편지에 이어 기도 제목과 바람 함께 나눕니다.
0: 말씀했듯이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라 함이 아니라 섬기로 오셨다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교회도 이 섬기는 사역들이 좀 기도하면서 하나님 재충전의 시간을 가지면서 우리가 이제 교회들이 다시 그 지역 사회를 섬길 수 있는 그런 섬김 사역을 했으면 좋겠어요. 이 극동 방송을 되게 많이 좀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이 방송이요 사람을 살리는 방송이세요.
1: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선한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는 이 방송을 지금도 듣고 계시고 듣게 하시는 방송 가족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북소리 오늘은 부산에서 교회를 섬기시고 많은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계신 신말순 권사님을 만났습니다. 이인성이었습니다. 지금 극동 방송을 들려주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목소리 오늘 방송을 들으시고 전파 선교사로서의 헌신을 다짐하시는 분들은 지역번호 054-256-3000 054-256-3000번 포항극동방송으로 전화 주시거나 단문 50원 유료 문자 샵 9030 우물정 9030번으로 전파라고 두 글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복음을 전하는 소리 복소리였습니다.

0: 복된 삶을 향하여. 오늘 이 시간은 한굶교회 류현철 목사님께서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성령 충만함을 받은 사람이라는 제목의 말씀 전하십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1: 성령 충만은 아버지의 약속입니다. 누가복음 24장 49절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또한 주님의 명령이기도 합니다. 요한복음 20장 22절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또한 사도의 권면이기도 합니다. 에베소 5장 18절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 충만을 받지 않으면 안 됩니다. 목회자에게 가장 큰 욕은 성령 받지 말고 목회하라이고 교우들에게 가장 큰 욕은 성령 받지 말고 신앙생활하라입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 40일을 제자들과 함께 보내셨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에도 제자 훈련에 열중하셨습니다. 승천하시기 직전까지도 제자들을 말씀으로 훈련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당부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4, 5절 우리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두 가지를 당부하셨지요. 첫째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는 거예요. 둘째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거다라고 하셨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의 뜻을 제대로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6절 보시면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이까 하니 그래서 엉뚱한 질문을 했지요.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에 대해 말씀하셨는데 그들은 세상 나라에 대해 물었어요. 그들의 질문에 예수님은 약간은 책망 섞인 대답을 하시지요. 사도행전 1장 7, 8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기에 너희가 알 바가 아니다 라고 하시죠. 나라의 회복도 중요하고 언제 회복되느냐도 중요하지만 더 급한 것은 성령을 받는 거라고 하셨어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그리스도인에게 성령 받는 것보다 더 우선적인 것은 없습니다. 성경은 아예 그 안에 성령이 없으면 그리스도인이 아니다라고까지 하시죠. 로마서 8장 9절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성령을 받고 자기 증인으로 살 것을 부탁하신 후에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승천하셨어요. 예수님의 모습이 시야에 사라졌을 때 그들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이때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수가 약 120명쯤 되었고 그들은 성령 받기를 위하여 기도했습니다. 사도행전 1장 13, 14절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레,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로딘,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그들은 전혀 기도에 힘썼습니다. 오로지 기도에 힘썼습니다. 기도에 전념했다는 거예요. 기도에 목숨을 걸었다는 거예요. 며칠을 기도했을까? 오순절.

됐죠. 그날도 그들은 오로지 기도에 힘썼어요. 그런데 갑자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온 집에 가득하더니 불의 혀 같은 것이 갈라지더니 각 사람이에 임하였어요. 그리고 모든 사람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이건 너무나 갑작스럽게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호련이라고 표현했어요. 그 전날까지도 아무런 징조가 없었어요. 그저 기도하기만 했어요. 그런데 오순절날이 이르자 호련히 성령이 임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전에도 제자들에게 성령을 보내시겠다고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부활하신 이후 승천하시기 직전에도 말씀하셨죠. 사도행전 1장 5절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런데 언제 받을 거라고 정확하게 말씀하시지는 않았어요. 그럼 뭐라고 하셨어요? 몇 날이 못되어. 그러니까 120명은 무작정 기도한 거예요. 언제 성령 받을지도 모르고 성령으로 세례 받으리라는 말씀만 믿고 그냥 기도한 거예요. 날마다 성령 세례를 기대하며 기도한 거예요. 예수님의 약속을 기다리며 기도한 거예요. 그랬더니 오순절에 성령이 임한 것입니다. 사실 기다리는 건 뭐라도 쉽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신앙의 기다림이라는 것은 아주 중요한 요소입니다. 예레미야 애가 3장 25, 26절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하나님은 기다리는 자에게 응답을 주세요. 하나님은 기다리는 자에게 선을 베푸세요. 기다리지 못해서 화를 당하거든요. 이스라엘 초대왕 사울이 그 대표적이에요. 사무엘상 13장 8, 9절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이레 동안을 기다렸으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함에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지는지라 사울이 이르되 번제와 화목제물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여 번제를 드렸더니 13장 13절 14절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거늘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그는 너무나 급하고 급한 나머지 기다리지 못하고 자기가 번제를 드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 후로 그 일로 그는 돌이킬 수 없는 화를 입었어요. 오늘날도 기다리지 못해서 화를 당하는 경우가 많아요. 기다리지 못해서 가정에 불화가 일어나고요. 너무 급해요. 느긋함이 없어요. 뭐 당장 어떻게 되기를 바라죠. 기다리지 못해서 사업에 성공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아요. 조금 하다가 안 되면 그냥 접어요. 관둬요. 안 된다 싶으면 곧바로 접어버려요. 히브리서 기자를 통해 말씀하세요. 히브리서 10장 36절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의 약속을 받기 위해서도 인내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기다리는 자에게 성취되거든요. 어떤 목사님이 길을 가다가 거지 소년을 만났어요. 소년은 손을 내밀고 좀 도와주세요라고 했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소년에게 물었어요. 너 어머니가 계시냐? 아니요. 그래? 그러면 나를 좀 따라오렴. 선생님 좀 도와달라니까요. 동전 하나면 돼요. 나를 따라오너라. 더 좋은 것을 주마. 목사님은 그렇게 말하고는 앞장서서 갔어요. 그리고 속으로 목욕도 해주고 머리도 깎아주고 새 옷도 입혀주고 학교에도 보내주어서 훌륭하게 키워줄 그런 생각을 했어요. 목사님이 가다가 뒤를 돌아보니까 소년은 벌써 도망가고 없었어요.
소녀는 당장을 생각했어요. 당장 돈 몇 푼이 필요한데 목사님은 따라오라고.

하니까 기다리지 못하고 가버린 거예요. 오늘날도 우리도 이 거지 소년처럼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해요. 주님, 당장 뭐가 필요합니다. 당장 이걸 주십시오. 당장 이렇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주님은 그래, 나를 따라와라 하세요. 그래서 따라 나서요. 그러다 잠시 후에 물어요. 주님, 얼마나 가면 됩니까? 언제까지 가야 합니까? 이제 다 와 갑니까? 조금만 더 기다리렴 하면은 실망하는 눈빛으로 돌아서고 말아요. 기도의 사람 다윗은 고백해요. 시 40편 1절.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기다리고 기다렸더니에요. 하나님은 기다린 자의 기도에 귀를 기울여 주세요. 하나님은 기다리는 자의 부르짖음을 들어 주세요. 신앙생활하면서 성령 충만이 필요하다는 걸 모르는 사람은 없어요. 누구나 느껴요. 그리스도인 치고 성령 충만의 중요성을 누가 모르겠어요. 마가 그러나 성령 충만을 받기 위해서 기다리지 못하죠. 마가 다락방에 모인 120여 명은 꼬박 10일을 기다렸어요. 사도행전 1장 14절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그렇다고 막연히 기다린 건 아니죠. 오로지 기도에 힘쓰며 기다렸어요. 몇 시간만 부르짖어 한번 기도해 보세요. 아니 몇 분만 소리 지르면서 기도해 보세요. 그게 쉽지 않아요. 그런데 그들은 10일을 그렇게 했어요. 그들은 오로지 성령을 받겠다는 목적으로 10일을 오로지 기도에 힘썼어요. 120명이 마음을 같이 하였어요. 한 명의 이탈자도 없었어요. 한 마음이 되었어요. 그들의 사정이 절박했다는 것을 감안하면 그들은 제대로 먹지도 않고 기도했을 거예요. 잠도 제대로 자지 않고 기도했을 거예요. 이른바 필사적인 기도, 사력을 다하는 기도를 했을 거예요. 하루 이틀도 아니고 열흘 동안을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주셨어요. 4절 오늘 본문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120명 전부에게 말이에요. 오늘 우리에게도 예수님의 말씀은 유효해요. 누가복음 11장 13절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냐고 물으세요. 주시겠다는 말이에요. 주시지 않겠다는 말이에요. 주시겠다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세요. 우리가 이 땅에서 받을 수 있는 최고의 복이 뭐예요? 눈에 보이는 건 성경, 눈에 보이지 않는 건 성령. 성경은 일반 서점에 가도 있어요. 돈만 주면 마음대로 살 수 있어요. 종류도 다양해요. 디자인도 가지각가지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축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문제는 그러다 보니까 성경이 귀한 줄 모른다는 거예요. 성경을 그렇게까지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진 성경이 엄청난 축복이에요. 그에 반해 성령은 성경처럼 살 수 없어요. 돈 주고 구입할 수 없어요. 성령은 하나님께 직접 받는 거예요. 기도하는 자만 받게 되는 거예요. 사도행전 4장 31절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무리가 모여서 빌기를 다음에 성령 충만함을 받았어요. 성령 충만을 위해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또 어떻게 하면 성령 충만 받습니까? 사도행전 2장 38절 읽으시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죄사함을 얻어야 받는다 그랬죠. 죄사함을 어떻게 받을 수 있어요? 회개를 통해서죠. 세례를 받음으로서죠. 누구에게나 예수를 믿는 순간 성령이 임하십니다. 그러나 모든 그리스도인이 성령 충만하지는 않습니다. 성령 충만과 거리가 먼 그리스도인들을 흔히 볼 수 있습니다. 죄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는 말씀을 이미 성령이 내주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적용하면 마음에 죄가 있으면 성령 충만이 사라진다는 말이에요. 그리스도인이 죄를 회개하지 않으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사라진다는 말이에요. 그러므로 성령 충만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회개하여 성령의 다스림을 받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또 어떻게 하면 성령 충만을 받습니까? 사도행전 5장 32절 읽겠습니다.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하나님이 자기를 순종하는 사람에게

우리에게 주신 성령이라고 했어요.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성령 충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말씀에 불순종하는 자가 성령 충만을 받을 가능성은 제로입니다. 가능성 제로. 성령 충만을 받기 위해서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만약 불순종하는 자에게 성령 충만이 주어진다면 그는 하나님도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이 되고 말 거예요. 이걸 누구보다도 잘 아시는 하나님이 그를 성령 충만하게 하실 리가 있겠어요? 말씀과 성령은 언제나 함께합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의 공통된 특징은 말씀을 가까이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듣고 싶어집니다. 말씀이 읽고 싶어집니다. 말씀에 목마르고 말씀에 갈급하고 말씀에 주린 증상이 나타납니다. 그 말씀에 우리는 순종해야 합니다. 마음에 와 닿을 때 지체하지 말고 순종해야 합니다. 깨달아진 말씀부터 순종해야 합니다. 성령 충만 받으면 언어 생활이 달라집니다. 4절, 오늘 본문 4절 읽으시겠습니다.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혀가 성령의 지배를 받는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쓰는 말이 달라집니다. 언어 생활이 달라집니다. 성령 충만을 받기 전에는 툭하면 원망합니다. 자기 마음에 들지 않으면 불평합니다. 사사건건 부정적인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을 받고 난 뒤 말이 달라집니다. 언어가 새로워집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좋습니다. 축복합니다. 될 겁니다. 해봅시다. 말이 달라집니다. 언어 생활에 대해 한번 점검해 보십시다. 주로 쓰는 말이 원망하고 불평하는 말이라면 성령 충만한 사람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주로 부정적인 말을 사용한다면 성령 충만과는 거리가 멀다고 보면 틀림없습니다. 성령 충만하여 우리의 언어 생활이 달라지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말을 하고 소망의 말을 하고 사랑의 말, 감사의 말, 축복의 말을 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의 충만을 받으면 말씀을 전하고 싶어집니다. 사도행전 4장 31절 아까도 읽었습니다.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에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성령이 충만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우리는 바뀐 입술로 말씀을 전해야 합니다. 담대히 나가서 말씀을 전파해야 합니다. 어떤 특별한 체험이 없어도 속에 자꾸 전도하고 싶은 마음이 든다면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다. 성령 충만이 없이는 전도할 수 없습니다. 마틴 루터는 말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영은 전도의 영이다. 그리스도의 영인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은 전도하고 싶은 마음으로 충만할 수밖에 없습니다. 전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어집니다. 성령 충만한 아내는 남편에게 전도합니다. 성령 충만한 남편은 직장 동료에게 전도합니다. 그러나 전도를 했지만 결실까지는 맺지 못할 수 있습니다. 사실 전도의 결실은 내가 맺는 게 아닙니다. 나는 심고 물 주는 일까지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우리가 전도에 대해 오해하는 것은 꼭 열매를 맺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열매까지 맺으면 좋습니다. 그러나 열매를 맺지 못해도 크게 문제될 건 없습니다. 교회로 인도하는 사람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 영혼이 교회로 나오기까지는 그를 위해 기도하는 사람이 수없이 많았습니다. 그에게 좋은 영향을 끼친 사람이 수없이 많았습니다. 그에게 예수 믿으라고 권하는 사람이 한두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를 교회로 인도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그 모든 앞에 있는 사람들이 전도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다 전도의 상급을 받게 될 것입니다. 성령 충만을 받으면 기도하게 됩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성령 충만을 받기 위해서 전혀 오로지 기도에 힘썼고 성령 충만을 받은 후에도 기도에 전혀 힘썼습니다. 성령 충만을 받았다고 하면서 기도하지 않는다면 연구해봐야 할 사람입니다. 성령 충만하면 제발 기도하지 말라고 도시락 싸들고 다니며 말려도 기도합니다. 기도할 자리가 보입니다.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하여 자기의 다른 스케줄을 조정합니다. 기도 시간을 확보하기 위하여 인간관계를 간소화합니다. 사실 만나고 싶은 사람 다 만나고 시간이 없어서 기도 못한다고 한다면 그는 성령 충만한 사람이 아닙니다. 밤에 자기 하고 싶은 일 다 하고 늦게 잠자리에 들면서 나는 새벽기도 체질이 아니다고 말하는 사람은 절대로 성령 충만한 사람이 아닙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아도 일을 밤새워 가며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는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아마 단 몇 분도 못할 겁니다. 성령 충

0: 그것 중에 하나가 또 방언의 은사입니다. 방언은 기도의 은사입니다. 방언을 받은 것은 믿음이 좋아서가 아닙니다. 다른 사람보다 더 잘 믿기 때문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보다 더 기도하라고 주신 것입니다. 또 다른 사람을 위해 중보기도 하라고 주신 것입니다. 성령 충만을 받으면 영육간에 강건해집니다. 에베소 3장 16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성령은 치유의 영입니다. 성령은 고치는 영입니다. 성령은 회복시키는 영입니다. 성령은 자유케 하는 영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지면 강건해집니다. 밤마다 가슴에 심한 통증을 느낀 한 집사님이 있었습니다. 병원에 진단을 받아보니 폐암이었습니다. 자기 딴에는 술, 담배도 끊고 올바른 신앙생활을 한다고 했는데 이렇게 폐암으로 쓰러지고 보니 하나님이 원망스러웠습니다. 하나님, 도대체 나는 죽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는 성경을 읽고 또 읽으면서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지금까지는 기도도 제대로 못하던 사람이었지만 죽음 앞에서 눈물을 흘리며 간절히 기도하다가 성령 충만을 받게 되었습니다. 방언이 터지고 마음이 뜨거워졌습니다. 그리고 믿음이 생겼습니다. 아, 나는 폐암으로 죽지 않는다. 나는 결코 암으로 죽을 사람이 아니야. 하나님 앞에도 기도를 매달렸습니다. 치료의 하나님을 체험하게 하셔서 나로 하여금 많은 사람에게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는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 찬송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죽더라도 기도하다가 죽겠다는 심정으로 계속해서 새벽에도 기도하고 낮에도 기도하고 밤에도 기도했습니다. 그러는 어느 날 잠을 자고 일어났는데 가슴에 통증이 사라졌습니다. 아프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이상해서 가까운 병원에 가서 엑스레이를 찍어봤습니다. 의사는 결과를 보더니 아니 멀쩡한 사람이 왜 병원에 왔어요? 하고 핀잔을 줬습니다. 그래서 처음 갔던 병원에 가서 재촬영을 했습니다. 폐암을 선고했던 의사는 지난번에 찍었던 엑스레이 사진을 놓고 번갈아가며 쳐다봤습니다. 그리고는 이해가 안 간다는 듯이 고개를 갸웃갸웃거렸습니다.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폐암으로 다 죽어가던 사람이 멀쩡한 사람이 나타났으니 그로서는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런 의사를 보고는 걱정이 된 집사님이 물었습니다. 선생님, 뭐가 잘못됐습니까? 아니 왜 그러십니까? 없어졌는데요. 뭐가요? 폐암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의사가 집사님에게 물었습니다. 아니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겁니까? 아, 뭐 하나님께 기도한 것밖에 없습니다. 죽은 자를 살리신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1장 40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할 때 치유의 기적을 볼 수 있습니다. 의심하지 말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십시다. 성령의 권능으로 질병을 물리치십시다. 성령은 우리의 육체를 치유하실 뿐만 아니라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십니다. 우리 마음에는 온갖 상처와 아픔과 맺힌 것들이 있습니다. 속사람이 강건하지 못하면 여러 가지 증상들이 나타납니다. 대인관계에 억압적이고 배타적인 태도를 가지거나 반대로 지나치게 의존적인 태도를 보입니다. 특별한 상황이 아닌데도 감정이 아주 격하게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스스로 열등감에 시달리게 됩니다. 우울한 성격, 강팍한 태도를 갖습니다. 삶을 비관합니다. 죽고 싶은 생각이 듭니다. 속사람이 병들었다는 증거입니다. 자신의 속사람을 예수님께 내맡기시기 바랍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속사람까지도 강건해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은 성령 충만 받아야 합니다. 성령 충만은 아버지의 약속입니다. 주님의 명령입니다. 사도의 권면입니다. 성령 충만은 그리스도인에게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다 성령 충만을 간절히 사모하십시다. 기도함으로 성령 충만 받을 수 있습니다. 회개함으로 성령 충만 받을 수 있습니다. 순종함으로 성령 충만 받을 수 있습니다. 성령 충만의 결과 언어 생활이 달라집니다. 전도에 관심을 갖게 됩니다.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듭니다. 영육간에 강건해집니다.
1: 지금까지 한꿈교회 류현철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셨습니다. 이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070-4007-1324 070-4079-1324번 한꿈교회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참된 삶을 향하여 오늘 순서를 맺습니다.

0: RTBC 미션 FM
1: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3시를 알려드립니다.

세상을 깨우는 라디오. 자, 세상을 깨우는 라디오 새끼라 오늘도 시작했습니다. 즐거운 목요일이네요. 5월 28일 목요일, 가정의 달 5월 얼마 남지 않았네요. 자, 후딱후딱 가고 있습니다. 좀 더워졌다가 또 흐려졌다가 그런 날씨를 반복하고 있는데, 오늘 어디서 이 방송을 듣고 계실지, 영혼을 깨워드리고 정신을 바짝 깨워드리는 방송, 세상을 깨우는 라디오, 세 글자를 줄여서 새깨라라고 하고 있습니다. 총 연출 우리 주님의 명을 받들어서 대신 깨워드리고 있는 조연출 김인수입니다. 오늘 목요일 라디오 예배 시간으로 진행이 됩니다. 이 시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하는 시간 되셨으면 좋겠고요. 특별히 방송을 통해서 예배가 소홀해졌거나 예배 중단됐던 분들, 이 시간 다시 하나님 만나면서 예배자로 다시 태어나길 소망해 봅니다. 그러면 새끼라 라디오 앱에 지금부터 출발합니다.

0: 라디오 예배. 자, 라디오 예배 시간입니다. 라디오를 듣고 있는 여러분의 그 자리, 거기가 바로 예배 장소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시간에 그냥 듣는 시간이 아니라 여러분께서 직접 입을 벌려 노래하고 찬양하면서 소리도 내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문제가 있다면 하나님께 이 시간에 기도로 또 아뢰고, 하나님 잠깐 떠나 있다면 이 시간 통해서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는 시간입니다. 오늘도 전국 생방송으로 함께합니다. 서울 경기뿐만 아니라 모든 지역에서 이 시간 함께 예배할 수 있는데요, 여러분 계시는 곳에서 평소에 문자 보냈던 거 말고 지역에 계시는 분들 서울 수신 문자 샵 1069 오물정 1069번으로 여러분 받고 계시는 은혜, 또 받을 은혜, 여러분의 신청곡들, 또 어디 계셔서 어떻게 지금 이 방송을 듣고 계시는지 여러분의 사연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복음성가도 좋고요, 찬송가도 좋고, 여러분의 인생 찬양 신청하시면 더 좋습니다. 내가 이때 이때 이런 사연으로 이 곡을 만났는데 이 곡으로 오늘 다시 하나님을 만나고 싶다, 이런 곡 여러분 남겨주십시오. 그 곡을 신청하는 이유까지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완산교회 김세희 집사님과 라디오 예배 함께합니다. 집사님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0: 네. 어떻게 잘 지내고 계시죠, 집사님?
1: 네, 네. 잘 지내고
0: 어떻게 있습니다. 갑자기 생각나는데 네. 우리 남편분은 좀 어떠실지 궁금하네요.
1: 아, 퇴원해가지고 네. 잘 살고 있습니다.
0: 잘 살고 있습니까? 네. 예. 그때 교통사고 때문에
1: 예.
0: 옆에서 노심초사하고
1: 네.
0: 그러니까 사고 나면은 많이 다치고 안 다치고도 그렇지만 또 이 처리 문제가 또
1: 네.
0: 예, 쉽지 않고
1: 네. 감사하게 잘 처리되고 네. 도와주시는 분도 많으셔가지고
0: 네.
1: 감사히 또 외상이 없었어서 네. 감사히 생각하면서 저 퇴원을 잘했습니다.
0: 그래요.
1: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자, 오늘 이렇게 라디오 예배 완산교회 김세희 집사님과 함께 저랑 우리 또 집사님과 또 건반의 안은비 자매가 함께하고 있는데, 이 시간 저희 셋이 스튜디오 안에서 우리 동일한 하나님 한 마음으로 찬양할 텐데요, 여러분 계시는 곳에서 운전을 하든 일터에 계시든 여러분 한번 하나님 부르짖고 또 소리내서 찬양 불러가면서 하나님 만나셨으면 좋겠습니다. 샵 1069 50원의 유료 문자인데요, 그리고 극동방송 어플 앱을 통해서도 여러분 무료로 메시지 남길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이 찬양 내가 하나님께 부르고 싶다,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싶다, 하나님을 높이고 싶다, 여러분의 신청곡 남겨주시고 여러분의 상황 가운데 또 어떤 은혜가 있는지 그 은혜도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첫 곡 우리 집사님

0: 제가 잘 모르는 곡입니다. 네. 오늘 가져오셨는데 한번 네. 소개해 주세요.
1: 네, 다시 일어나라는 찬양인데요.
0: 네.
1: 제가 한 1, 2년 전에 좀 신앙이 침체되었을 때가 있었습니다.
0: 네.
1: 그때 이제 저희 찬양팀도 약간 무슨 뭐랄까 그 침체는 아니었지만 그런 기간이 있었는데 다시 찬양을 하게 되는 그런 시기였어요. 그래서
0: 네네.
1: 이 찬양을 리더님이 주셨는데
0: 네.
1: 저한테 솔로를 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왜 나한테 이런 이 곡을 하라고 하셨을까를 생각하면서 불렀는데
0: 네.
1: 정말 제목처럼 다시 일어날 수 있었던 찬양이었거든요. 그래서
0: 네.
1: 이 찬양으로 또 고백을 하고 그 이후로도 이 찬양을 또 다른 교회에서 또 부르게 되고 많이 좀 부르게 되는 일이 있었어가지고
0: 예, 예.
1: 생각이 나서 선곡을 했습니다.
0: 네, 위로부 곡이죠.
1: 네, 네.
0: 다시 일어나. 혹시 여러분 잠깐 지치고 또 넘어졌던 분들 계시면 이 찬양으로 꼭 다시 일어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잠깐 기도할게요.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방송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1: 아멘.
0: 저희 부족하고 연약하고 맨날 넘어지고 똑같은 거 또 넘어지고 실수하지만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사랑해 주시고 기회 주시고 다시 이렇게 만나 주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1: 아멘.
0: 저희 다시 일어나고 싶습니다.
1: 아멘.
0: 영적으로도 다시 일어나고 싶습니다.
1: 아멘.
0: 저희 손 붙잡아 주시고 저희 일으켜 주시옵소서.
1: 아멘.
0: 특별히 하나님 잠깐 떠난 분들 계신다면 오늘 라디오 앱을 통해서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일어나는 그런 기적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1: 아멘.
0: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1: 아멘.
0: 아멘.

0: 아멘. 자, 다시 일어나. 위로부의 찬양을 우리 김세희 집사님께서 참 감미로운 목소리로 찬양 들려주셨습니다. 여러분도 아마 계시는 곳에서 지금 부르고 계시죠? 저는 사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 찬양을 잘은 몰랐는데 오늘 이제 방송 시작 전에 우리 집사님 목소리로 들으니까는 멜로디도 좋고 제목도 좋고 가사도 좋고 참 좋은 찬양을 또 네. 알게 됐네요. 다시 회복해 하시는 하나님, 다시 주님을 예배하고 다시 일어나는 우리가 하나님의 힘으로 오늘 그런 분들이 많이 생겨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1: 아멘.
0: 자, 3시 11분 지나고 있어요. 전국 생방송 샵 1069 전국 어디서나 이쪽으로 여러분께서 사연과 여러분의 신청곡들 보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신청곡들이 지금 도착하고 있고요. 전주에서 듣고 계시고 양평, 또 평택, 화성, 서울 은평구 김세희 집사님 반갑습니다.
1: 반갑습니다.
0: 베란다에서 예배를 합니다. 빨래 널면서 찬양을 들으면서 오늘 부르고 있네요. 이렇게 이 신청곡 한번 또 찾아보겠습니다. 6801번님 이제껏 살아온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231번님도 오셨고요. 의정부에서 라디오 예배와 함께할 수 있어서 감사하다고. 요즘 참 어려운 가운데 일감이 없어서 일찍 퇴근해서 그래도 평안히 함께 예배드리니 참 좋아요라고 8008번님도 이렇게 오셨습니다. 자, 전남 목포에서도 오전에 장례식장 갔다 와서 방송 듣고 있다고 새끼라 파이팅 하셨습니다. 여러분께 찬송가 몇 장 이렇게 해도 좋지만요. 제목까지 적어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주은이 학원 가는 길 삶을 회복시켜 주셔서 감사하다고 7378번님도 이렇게 주셨어요. 초등학교 시절에 많이 따라 불렀던 찬양이라고 3652번님이 신청을 하셨고요. 근데 이분이 지금 현재 방학 중인데 이 방학이 교회 방학인지 학교 방학인지 정체를 한번 알려주십시오. 우리 새끼라에서 방학이라고 보내면 제가 갸우뚱합니다. 우리 3652번님 지금 교회를 쉬고 있는 방학을 얘기하는 건지 학교 방학인지 한번 알려주십시오.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이분 또 신청하셨고요. 또 아까 어떤 분이 여기서도 또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신청해 주셨습니다. 이 곡 아시죠, 집사님?
1: 네.
0: 네. 저도 이제 어렸을 때 이걸 불렀었어요. 근데 집사님은 이제 좀 성인돼서 신앙생활 하게 됐잖아요. 네. 그 뒤늦게 이 찬양을 또 알게 되셨나 봐요.
1: 네, 네.
0: 참 제목에서 말하듯이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아유 몰라 하고 딱 내팽개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맡긴다는 거죠.
1: 네.
0: 하나님께 맡기고 하루하루 산다라는 그런 고백입니다. 이 시간 함께 나누시죠. 내일 일은 난 몰라요.

0: 아멘,
1: 아멘.
0: 아멘입니다. 내일 일은 난 몰라요. 1504번님 젊었을 때는 이 찬양을 별로라고 생각했대요. 너무 대책 없는 삶이라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살아온 날보다 살아갈 날이 점점 짧아지는 나이대가 돼서 삶을 뒤돌아보니 내가 한것 아무것도 없이 오롯이 은혜로 매 순간을 살아온 것을 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있는 전인 대권사였다고. 그러게요. 예, 내일 일은 난 몰라요. 그러게요. 그러니까 더 살아가면서 이걸 알게 됐다는 게 조금 저도 알것 같기도 하고요. 예, 아직은 다 모르지만. 예. 자, 9152번님.
1: 우리 교회 목사님께서 장 폐쇄증으로 장이 꼬이는 것 수술하시고 요양 중입니다. 건강하시길 기도하며 목사님을 위하여 물김치를 담고 있습니다. 개척교회 은퇴 전도사예요. 극동 방송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0: 그렇구나. 지금 본인이 개척교회 은퇴 전도사님이시라는 것 같은데, 목사님이 많이 아프신 가운데 있어서 이렇게 또 도움을 주시려고 하시는군요. 아유, 목사님께서 아마 힘이 되실 것 같습니다. 예산, 충남 예산, 다시 일어나. 이 찬양을 요즘 우리 교회에서는 참 많이 부른다고요. 정말 은혜로운 찬양이라고 우리 5811번님 오셨고요. 성남 택시 잘 듣고 다닌다고 우리 택시 기사님 같아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전남 광양에서도 듣고 계시네요. 오늘도 동행하는 주님 바라보면서 염려 걱정하지 말고 오늘도 하나님 함께 하심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오늘 되길 바란다고 이렇게 하셨고요. 송파에서 3913번님, 부산에서 2126번님도 또 듣고 계십니다. 5415번님 오셨어요.
1: 저는 새 아이를 둔 엄마입니다. 아픈 자녀들이 있습니다. 매일 새끼라 듣습니다. 지금

0: 아이들 픽업하며 잠시 문자 보냅니다. 믿지 않은 시부모님이 기적처럼 믿었지만 코로나 이후 방학 중에 있습니다. 보이지 않아도 늘 함께 하시는 주님을 신뢰합니다. 친정어머니도 시부모님께서 예수님 믿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사시길 소망하며 제가 순간순간 부르는 애창 찬양곡 나의 가는 길 찬양 신청해 봅니다.
1: 새 아이를 둔 어머니인 또 아픈 장애 아이도 키우고 계시고 매일 새끼라를 듣고 계시는군요. 아이 픽업하면서 오늘 이렇게 딱 문자를 보내셨어요. 시부모님이 기적처럼 믿었는데 지금 방학 중에 계시는구나. 아, 친정 어머니도. 아유 그렇구나. 나중에 꼭 기회 됐을 때 우리 부모님 꼭 우리 새끼라의 전도 신청 한번 해주시면 좋고요. 혹시 지금 통화가 되면 지금 얘기하시면 지금 전화 드릴 수도 있습니다.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하나님은 보이지 않지만 날 위해 일하시네, 이렇게 찬양에 고백하고 있잖아요. God will make a way. 노모엔 목사님 곡이죠. 예수전도단 이제 불렀던 곡인데 이 시간 여러분 계시는 곳에서 나의 가는 길 함께 찬양 올려드리시죠.

0: 극동방송 새끼라 라디오 앱에 함께하고 계십니다. 방금 저희가 찬양했던 곡이 이제 나의 가는 길 신청곡이었는데 시작할 때 제가 좀 깜짝 놀랐습니다. 예, 집사님이 갑자기 찬양을 안 하시길래 원래 여러분 제가 솔로 하는 게 아니었어요. 집사님이 부르시겠지 하고 이렇게 했는데 집사님이 안 부르셔가지고 저 혼자 솔로를 하게 됐는데
1: 너무 좋았는데요.
0: 집사님이 아 제가 그 부모님 얘기하다 보니까
1: 네.

0: 부모님 생각이 나셨나 봐요.
1: 네.
0: 뭐 혼자 울고 계셔요. 울고 계셔가지고 저 혼자 찬양했는데 왜 무슨 부모님 뭐 지금 부모님 방학 중이셨던가요?
1: 방학이 아니라 아예 입학을 안 하셨어요.
0: 입학을 안 하셨구나. 그래서 아직도 예수님을 잘 모르시는 부모님
1: 네.
0: 생각나서 아 이게 좀 집사님이 눈물이 많으시더라고요. 제가 늘 비상사태를 준비를 해야 될것 같아요.
1: 많이 줄은 거예요.
0: 그래요?
1: 네.
0: 그래요? 이게 예. 저희 솔로 또 떨려가지고 저 못하거든요.
1: 너무
0: 잘. 아니
1: 잘하시던데요.
0: 집사님이 하셔야 저는 옆에서 같이 이렇게 하는 건데
1: 죄송합니다.
0: 아닙니다. 예. 지난번에 한번 부모님께 한 말씀 하셨잖아요.
1: 네.
0: 부모님 그때 들으셨대요?
1: 듣고 계시다가
0: 네.
1: 그 앞에까지만 들으셨다는 거예요.
0: 오,
1: 진짠지는 모르겠습니다.
0: 오늘은요?
1: 오늘은 제가 보내드렸는데 보고 계신지 모르겠어요.
0: 아, 부모님, 우리 김세희님이 부모님 생각하면 이렇게 우시느라고 제가 좀 힘드네요. 제가 힘들어요. 예, 네, 우리
1: 아이고.
0: 부모님, 하나님께서 우리 김세희 집사님을 이 극동방송으로 이렇게 부르신 이유가 있거든요. 지금 우리 찬양하는 이유가 있어요, 분명히. 아마 어떻게든 내 딸이 나오니까는 지금 부모님은 이 방송을 듣고 계실 텐데, 우리 부모님은 분명히 우리 딸을 사랑하고, 아직 교회를 나가보시진 못했고, 예수님을 잘 모르시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김세희 집사님을 만나 주셨는데, 그 하나님을 우리 김세희 집사님 부모님도 꼭 만나셨으면 좋겠고, 하나님께서 우리 부모님을 사랑하시고 부르고 계시고요.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신 못 박혀 돌아가신 그 예수님, 또 나를 위해서 다시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우리 김세희님 부모님도 꼭 알고 믿고 교회 나오셔서 그 천국 소망 가지고 행복하게, 신나게, 이렇게 김세희 집사님처럼 눈물도 흘리면서 기쁨의 눈물, 감사의 눈물이 더 많아요. 슬픔의 눈물보다 우리 부모님도 꼭 한번 그렇게 느끼셨으면 좋겠습니다.
1: 아멘.
0: 예, 오늘 신청곡이 엄청 많습니다. 예, 바빠요, 바빠. 예, 새끼라 라디오 앱에 함께하고 계십니다. 날마다 숨 쉬는 순간마다 신청곡이 들어와 있네요. 지난번에도 이 찬양을 했던 것 같은데, 숨 쉬는 순간마다 어려운 일이 있지만 하나님께 맡길 때 슬픔이 없고 두려움이 없다. 이런 찬양의 고백이거든요. 여러분도 이 찬양 고백하면서 아까 그첫 찬양처럼 다시 일어나고 다시 하나님 만나시는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0: 아멘. 날마다 숨 쉬는 순간마다 참 너무 따뜻한 찬양이에요.
1: 네.
0: 그리고 또 집사님의 따뜻한 목소리로 들으니까 더 좋네요.
1: 감사합니다.
0: 예. CD 듣는 줄 알았어요라고 하시면서 찬양 사역자도 강추합니다.
1: 감사합니다.
0: 4010번님. 공감해요. 저도 요즘 눈물이 많아요. 저희 부모님도 입학 전입니다. 3532번님. 그러게요. 예. 참, 아직도 예, 하나님을 모르고 무교로 사는 분들도 아직도 많더라고요.
1: 네.
0: 방학 중인 분도 있고 이렇게 아예 입학 전, 예, 방학이 아니라 입학 전 이런 분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솔로 아니 하모니 좋다고 이렇게 해주셔서 감사하네요. 김세희 집사님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저희 시부모님도 친정 어머니께서도 교회 가셔서 예수님 믿어. 난 예수가 좋다오 이 찬양 부르시는 날꼭 오길 소망합니다. 김세희 집사님, 우리 같이 힘내요.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임을 믿습니다.라고 이렇게
1: 아멘.
0: 또 응원의 메시지까지
1: 아멘.
0: 주셨네요. 김 집사님, 부모님의 영혼을 위한 사랑 저도 체험했어요. 40여 년 만에 부모님께서 믿으시고 지금은 친정 식구들이 모두 믿고 목사님 두 분, 장로님 두분 나오셨어요. 집사님 눈물의 기도가 꼭 이루어집니다. 힘내세요.
1: 할렐루야.
0: 8533번님
1: 감사합니다.
0: 이렇게 또 이렇게 많은 분들이 또 그런 체험도 하셨고 또 위로도 해주고 계시네요. 이 시간 찬양곡은 이 시간에 이 찬양을 신청한 분이 계시는데요. 우리 김세희 집사님의 부모님을 비롯해서 입학 전에 있는 분들, 교회 방학 중에 있는 분들, 이 찬양을 같이 나누고 싶습니다.
1: 아멘.
0: 하나님의 사랑이 이 시간 너의 마음속에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기도해, 간절히 소망해, 하나님은 너를 사랑해. 이렇게 고백하는 곡이거든요. 아직 하나님을 잘 모르시는 분들, 여러분 잘 한번 들어보세요. 이 시간 너의 마음속에 우리 함께 찬양하시죠.

0: 아멘입니다. 예. 예, 하나님의 사랑 메시지 꼭 이 시간에 꼭 필요한 분들에게 꼭 갔으면 좋겠어요. 저희 아이들 어릴 때 새벽 예배 다녀온 후에 축복송으로 불러서 깨웠던 찬양이래요. 2607번님 화장실 가야 되는데 참고 있어요. 듣고 가려고요. 얼른 지금 갔다 오십시오. 예. 야, 그 아이들 축복성 진짜 많이 들었겠다. 새벽에
1: 매일매일
0: 너 일어나! 왜 안 일어나? 이렇게 깨운 게 아니라 이 시간 너 이렇게 깨운. 와 정말
1: 저도 해봐야겠네요.
0: 야, 그러니까요 저도 한번 해봐야겠습니다. 네. 하나님은 너를 이렇게 하면서
1: 감미로워서 안 깰 수도 있어요.
0: 안 일어나! 이게 아니라 아, 참 하나님의 마음은 능력은 사랑하는 자녀가 진정으로 생각만 해도 이미 일을 시작하시고 이루시는 창조주 아버지십니다. 그저 감사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어떤지 기다리시면 돼요.
1: 아멘.
0: 할렐루야 하고 7205번님도 오셨고 저희 딸 아기도 낳았고 교회도 가야 되는데 안성에 사는 딸이 못 가고 있어요. 힘을 주세요. 0263번님 한번 전도 요청 제대로 한번 해주시면 제가 전화 한번 드리도록 할게요. 이거 아까 제가 안 읽었죠?
1: 예.
0: 우리 김세희 집사님 오늘 위로의 문자가 많네요.
1: 감사합니다.
0: 모든 것 하나님이 해주시더라고요. 아멘. 어떤 마음으로 눈물 흘리시는지 너무 잘 알 것 같아서 문자 드려요. 저희 친정 부모님도 믿지 않으셨는데 인도하셨답니다. 아버지를 시작으로 할머니, 엄마, 친정 식구 7분이 한꺼번에 교회로 가셨고요. 지금 3개월이 되도록 믿음 충만. 더 일찍 믿지 않은 세월을 아쉬워하고 계세요. 정말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라고
1: 아멘.
0: 그러네요. 예, 많은 분들이 또 자기 경험을 얘기해주고 계시네요.
1: 감사합니다.
0: 그 다음에 또 보니까 여기 한번 3788번님 네.
1: 어머니가 폐암 사기이셔서 면역력이 안 좋으셔서 잠시 교회를 못 나가고 계세요. 새벽에 가끔 사람 없을 때 가시긴 하셨어요. 몇 번 넘어져서 얼굴에 멍이 들고 무릎에 피가 나도 힘내서 가끔 나가셨는데 요즘 몸이 더 쇠약해지셔서 제가 쉬시라고 얘기해서 새벽 기도를 쉬시고 방송으로 예배드리고 계세요. 요즘 귀도 안 좋고 너무 힘들어하세요. 저희 어머니 위해 신청합니다.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0: 아 그렇군요. 폐암 사기에 참 어려운 가운데 교회를 못 나가고 계시는군요. 그래도 어떻게든 이 방송으로 예배를 드리고 계신다네요. 우리 어머니.
1: 아멘.
0: 우리 3788번님 우리 또 어머니 또 누군가 위에서 기도하고 계시는 분들 네 힘내시고 3788번님의 신청곡 우리 함께 부르면서 서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힘내서 한번 불러보시죠.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0: 누군가를 위해서 또 기도하는 또 제가 됐으면 하는 마음도 있네요. 자, 전국 생방송 새끼라 라디오 앱에 함께하고 계시는데요. 아까부터 제가 이 3652번님께 전화를 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는데 생방 때 할까 방송 끝나고 할까 했는데 지금 한번 해볼게요. 아까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신청했던 분인데 교회 방학이냐고 했더니 여쭤보니까 방학 중 맞대요. 학교 방학인지 교회 방학인지 여쭤봤잖아요. 예, 예. 교회 방학이랍니다. 그래서 제가 전화 한번 해봅니다. 3652번님 전화하고 있어요. 지금 교회 방학 중이라고 했는데
1: 여보세요?
0: 네 여보세요. 저 새끼라 김인수 PD인데요. 저 지금 상당히 감이 멀거든요.
1: 네네.
0: 네, 좀 앞으로 더 앞으로 다가오세요. 네. 운전 중이십니까?
1: 아닙니다.
0: 아니에요? 이어폰이나 스피커폰 말고 직접 한번 통화를 해주세요.
1: 네네.
0: 아, 어느 지역이세요?
1: 포항입니다.
0: 포항이세요?
1: 네.
0: 오늘 아까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신청하셨던 분 맞죠?
1: 네, 맞습니다.
0: 같이 찬양도 하셨죠?
1: 네.
0: 지금 교회 방학 1년째 못 나가고 있다고 하셨는데 네. 나가려고 하는 마음은 있는데 주일만 되면 힘들어집니다. 이렇게 문자 주셨잖아요. 그렇죠?
1: 네, 맞습니다.
0: 예. 오늘 이제 하나님께서 딱 기회를 주시네요. 전화 올지 몰랐죠?
1: 당황스럽네요.
0: 예. 저희가 당황스러운 방송입니다. 예. 갑자기 이렇게 전화를 드렸는데 생방송 중에 오늘 이 계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부르고 계시니까요. 꼭 이번 주부터 나가셔야 돼요. 이번 주부터.
1: 네, 알겠습니다.
0: 알겠죠?
2: 아, 네.
0: 하나님께서 오늘 특별히 3652번님 부르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만나고 싶어 하시니까요. 꼭 이 시간에 결단하시고 다시 하나님께로 꼭 돌아왔으면 좋겠어요. 이 시간에 저 따라서 한번 기도 한번 할까요?
1: 네네.
0: 예예. 좋으신 하나님.
1: 좋으신 하나님.
0: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1: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0: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저를.
1: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저를.
0: 구원해 주시고.
1: 구원해 주시고.
0: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심에 감사합니다.
1: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심에 감사합니다.
0: 지금 나는 내 마음의 문을 열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1: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합니다.
0: 앞으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서 예배드리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0: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1: 아멘. 잘하셨습니다. 네. 자, 우리 포항에 계시는 3652번님. 초등 시절에 내일 일은 난 몰라요를 잘 많이 부르셨다면은 거의 모태 신앙이신 것 같아요.
0: 네, 어릴 때 태어날 때부터.
1: 네. 그래요. 어떤 이유 때문인지 지금 1년째 못 나오고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오늘 특별히 우리 3652번님 선택하셔서 이 방송 통해서 지금 부르고 계시니까요. 이번 주부터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셔서 예배 꼭 드리셔야 됩니다.
0: 네, 꼭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 마음이 있잖아요. 마음은 있는데 네. 못 가는 네. 핑계가 늘어나잖아요. 그래서 이번 주는 꼭 가시는 걸로. 가실 교회가 있으십니까? 아니면 저희가 소개를 드려야 될까요?
0: 출석 교회는 있는데 그 안 좋은 일이 좀 있어가지고.
1: 그러면 교회를 소개시켜 드릴까요? 네?
0: 예, 그러죠.
1: 예, 교회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네.
0: 네, 네.
1: 그래요. 그래서 다음 주에 꼭 이제 문자로 나 갔다 왔다 라고 꼭 저희가 그 문자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0: 네, 알겠습니다.
1: 알겠죠? 예.
0: 네.
1: 자, 이 시간에 전화 끊지 마시고요. 네. 이 찬양을 우리 김세희 집사님과 함께 불러드리고 싶거든요. 축복의 통로라는 찬양이에요. 하나님은 당신을 통해서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이 찬양 혹시 아세요?
0: 아니요, 처음 들어보는
1: 거예요. 예, 저희가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또 부를 수 있으면 불러주시죠.

0: 우리 3652번님.
1: 네.
0: 우리 3652번님 이번에 꼭 돌아오시고 3652번님 통해서도 또 많은 분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2: 아멘.
1: 네, 감사합니다.
0: 저희가 선물은 방송 끝나고 다시 전화 드릴게요.
1: 네.
0: 고맙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네.
2: 감사합니다.
0: 자, 우리 라디오 예배 중에 우리 포항에 계신 3652번님 교회 방학이었습니다. 교회 방학. 교회 방학 우리 3652번님 꼭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소망하면서 자 오늘 라디오 예배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김세희 집사님 감사합니다.
2: 감사합니다.
0: 아는 비자매님도 감사하고요.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여러분과도 함께 찬양하면서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인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0: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포항 극동방송입니다.
1: FEBC 게시판. 이 시간에는 우리 지역 교계 정보를 안내해드립니다. 결혼을 소망하는 크리스천 청년들을 위한 따뜻한 만남의 자리, 청년이여 결혼하라 시즌3가 6월 3일 수요일 포항 기쁨의 교회 비전홀에서 열립니다. 말씀 안에서 이성교제와 결혼특강, 신앙 안에서 교제와 로테이션 만남을 진행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귀한 인연을 만나는 복된 시간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청년회 전국연합회 SNS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문의사항은 휴대전화 010-7997-6206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흥해 제1교회에서 6월 한 달간 30일 캠페인 말씀으로

승리하는 삶을 진행합니다. 5월 31일 주일부터 6월 27일 토요일까지 특별 새벽 기도회, 금요 성령 기도회, 구역 예배, 그리고 2명 이상의 VIP 작정 등 다양한 은혜의 자리로 주님 앞에 마음을 드립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의 많은 참여 바라며 자세한 문의 사항은 054-261-7521번 흥해 제1교회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포항 제1교회에서 베리트 부부 학교를 시작합니다. 5월 30일부터 7월 4일까지 토요일 5회 과정이며 오후 2시부터 5시 20분까지 진행됩니다. 한국가정사역협회 사무총장이신 오강근 목사부터 지구촌 가정훈련원 상담소장 최수경 소장 등 다양한 강사가 함께하며 하나님 나라와 가정의 영성, 부부 성격 분석, 그리고 부부 대화 등 유익한 프로그램이 준비됩니다. 선착순 15쌍의 부부를 모시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라며 자세한 문의사항은 054-244-3311 포항제1교회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미랄선교회 심장재단에서 심장병 어린이를 위한 음악회를 평해 제1교회에서 개최합니다. 5월 31일 주일 오후 1시 30분에 시작되며 찬양사역자 이실로 권사가 함께해 은혜를 전합니다. 무료로 입장 가능하오니 사랑의 음악회에 많은 관심과 참여 바라며 자세한 문의사항은 051-255-4105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어린이 전도협회 주관 2026 여름성경학교 강습회가 열립니다. 이번 여름성경학교는 다음 세대와 교회의 진정한 변화를 소망하는 체인지 업을 주제로 다루며 찬양과 율동, 설교 해설 등 다양한 활동 프로그램이 준비됩니다. 포항지회 강습회는 6월 1일 월요일 저녁 6시 20분부터 9시 40분까지 포항 충진교회에서 진행되고 경주지회 강습회는 6월 6일 토요일 오후 1시부터 5시 30분까지 경동노회 회관에서 진행됩니다. 자세한 문의사항은 포항지회는 054-281-0191로 경주지회는 054-741-7991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포항노회 교육자원부 중고등부 연합회 주최로 2026년 다음 세대 연합수련회가 열립니다. 용서받은 나, 사랑하는 우리를 주제로 7월 29일 수요일부터 8월 1일 토요일까지 한동대학교에서 진행되며 손경민 목사, 김선교 선교사, 움직이는 교회 담임 목사이신 김상인 목사 등 다양한 강사가 함께하며 은혜를 전합니다. 초교파 중고등부 학생, 청년, 교사, 교역자를 대상으로 선착순으로 신청받고 있으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라며 자세한 문의사항은 휴대전화 010-4515-7744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어린이전도협회 포항지회 주최로 포항장성교회에서 복음과 전도훈련 캠프 교회연합 여름성경학교가 열립니다. 7월 31일 금요일부터 8월 1일 토요일까지 무박 2일로 진행되며 스키드라마, 레크리에이션, 뮤지컬 공연, 교회별 장기자랑 대회 등 다양한 활동이 준비됩니다. 교사를 포함해 선착순 250명을 모집할 예정이오니 은혜의 시간에 많은 관심과 참여 바라며 자세한 문의사항은 휴대전화 010-7174-4694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포항연일교회에서 남성 관리직원을 모집합니다. 지원 자격은 건전한 교단에 속한 세례교인으로 일종 보통 운전면허 소지자며 대형면허 소지자를 우대합니다. 교회 관리, 교회 행사 지원, 차량 운행 등의 업무를 맡게 되니 관심 있으신 분들의 많은 지원 바라며 자세한 문의사항은 054-285-8066 포항연일교회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FABC 게시판에서는 신앙생활에 유익한 정보를 안내해드리고 있습니다. 각종 집회 행사에는 이단들의 활동도 예상

되니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지역 교계나 교회 소식을 알리기 원하시는 분들은 포항 극동방송 256-3000번, 팩스 253-9100번으로 또는 극동방송 홈페이지의 공지 요청 게시판을 이용하시면 무료로 공지해드립니다. 또한 게시판 내용을 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9030번으로 게시판이라고 보내주시면 안내 링크를 보내드립니다. 방송된 내용은 포항극동방송 홈페이지에서 다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FEBC 게시판이었습니다.

0: FEBC 1분 칼럼 홀리시즈 교회와 함께합니다. 말씀에는 서대천 목사님입니다.
1: 예배소서 2장 14절에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이 말씀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압축하여 보여줍니다. 첫째, 예수님 자신이 화평입니다. 화평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 화평 자체이십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이룰 수 없는 화평을 십자가 희생으로 성취하셨습니다. 둘째, 둘로 하나를 만드셨습니다. 십자가는 모든 분리, 유대인과 이방인의 화해만이 아닌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단절, 사람과 사람의 불화까지 하나되게 하십니다. 셋째, 원수된 것을 무너뜨리셨습니다. 우리의 본질적 죄로 인한 반역과 원망, 미움과 분열이 십자가 안에서 심판받고 소멸되었습니다. 넷째, 중간에 막힌 담을 허셨습니다. 주님의 몸이 찢기심으로 휴장이 찢어지고 담이 허물어졌습니다. 인간과 하나님을 잇는 열린 길이 되셨습니다. 우리의 불신앙에도 우리의 배신에도 여전히 손 내미시며 초청하시는 이 십자가 사랑 앞에 이제는 머뭇거리지 말고 참된 회개로 응답하는 그 믿음의 축복이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0: FEBC 1분 칼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다음 세대를 일으키는 홀리시즈 교회와 함께했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입니다.

0: HTBC Mission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내실을 알려드립니다.

역대상 4장 10절 말씀에 야베스의 기도가 나옵니다. 야베스 기도의 주인공인 야베스는 그 이름 자체가 고통이란 뜻을 가지고 있죠. 그의 어머니가 고통 가운데 야베스를 낳았기 때문에 그렇게 붙였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가 자라온 환경도 어쩌면 고통스러웠을 가능성이 클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야베스가 등장하는 역대하 4장은 족보를 기록한 장이면서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았다라고 하는 이 고백 속에 무심히 지나갈 수 있는 가운데 야베스에서 족보가 멈추게 됩니다. 그리고 야베스를 향해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고 소개하며 그가

어떻게 존귀한 자가 되었는지를 말씀하는데 바로 그 이유는 기도 때문임을 고백합니다. 기도가 우리를 더욱더 귀하게 하고 기도가 더욱더 우리를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로 세워주는 도구가 됨을 말씀을 통해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오늘도 어떤 환경과 어떤 상황에 있든지 기도의 자리에 가까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매일 좋은 클래식 음악으로 여러분과 함께하는 현석주의 작은 음악실. 오늘 첫 곡은 야베스의 기도, 바리톤 김주택의 음성으로 함께 하시겠습니다.

현석주의 작은 음악실 오늘 첫 곡으로 함께 하신 곡 바리톤 김주택의 음성으로 야베스의 기도 함께 하셨습니다. 이번에는 모차르트의 피아노 소나타 B플랫 메이저 괴헬 번호 333번 3악장 알레그로 그라치오소 준비했습니다. 안드라스 쉬프의 피아노 연주로 함께 하시죠.

모차르트의 피아노 소나타 B 플랫 메이저 쾌일번호 333번의 사막장 알레그로 그라치오소 안드라스 시프의 피아노 연주로 함께 하셨습니다. 이번에는 아주 흥겨운 왈츠 준비했습니다. 요한 슈트라우스 2세의 트리치트라치 폴카 준비했는데요. 트리치트라치는 독일어로 수다, 제잘거림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마치 아주 흥겹게 사랑하는 사람과 재미있는 수다를 떠는 듯한 그런 느낌의 작품이 아닐까 싶습니다. 아주 빠르고 밝은 리듬으로 재치 있는 그런 선율로 흥겨운 그런 느낌이 드는 작품인데요. 오늘 이 작품을 빈필하모닉 오케스트라의 연주로 함께 하시겠습니다.

요한 슈트라우스 2세의 트리치트라치 폴카 함께 하셨습니다. 이번에는 보케리니의 첼로 콘체르토 B플랫 메이저 3악장 론도 준비했습니다. 모리스 장드롱의 첼로 연주, 파리 라무르의 오케스트라의 연주로 함께 하시겠습니다.

보케리니의 첼로 콘체르토 B플랫 메이저 3악장 론도 함께 하셨습니다. 현석주의 작은 음악실 오늘 마지막 곡은 주만 바라볼지라 소마 트리오의 연주로 준비해 있습니다. 이 찬양 함께 하시며 저는 인사드리고요. 다음 시간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평안하세요.

0: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포항 극동 방송입니다.
1: 생명수 강가에서 생명수 강가에서 오늘 이 시간에는 포항 동부교회 김영걸 목사님께서 요한복음 37장 37절에서 39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내게로 와서 마시라 라는 제목의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들으시고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2: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7장 37절로 39절의 말씀을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

그들을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교회력에 의하면 성령

태동시킨 영. 그래서 성령님은 예수 잘 믿고 교회를 잘 섬겨서 맡겨진 선교적 사명을 감당하여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도록 도와주는 영이 성령님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 모든 성도가 성령 충만해서 맡겨주신 선교적 사명을 감당하는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는 이 성령과 관계된 본문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초막절 절기를 지키면서 하신 말씀이에요. 우리나라도 설날이 있고 추석이 있듯이 이스라엘에도 명절이 있었는데 그 중에 3대 명절 중에 하나가 초막절. 그래서 이 초막절은 광야에서의 장막 생활을 회상하고 기념하는 절기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광야 생활을 어떻게 인도해 주셨는가를 기억하기 위해서 초막절을 7일 동안 지키고 마지막 날 8일째는 거룩한 날로 좀 더 크게 지켜요. 그래서 오늘 37절 시작하면서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큰 날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마지막 날을 가리키는 거예요. 뭐든지 마지막이 중요하잖아요. 수련회도 마지막 날 은혜 받고, 부흥회도 마지막 날 중요하고, 여행을 가도 마지막 날 기대감이 있고, 입사할 때도 중요하지만 퇴직할 때도 중요하고, 뭐든지 이 땅에 태어날 때도 중요하지만 떠날 때도 중요하고, 그래서 이 마지막이 중요한데 그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오늘 37절 이어지는 말씀 보니까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그죠?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거, 또 서서, 예수님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서서 외쳐 이르시되 큰 소리로 모든 사람이 들을 수 있도록 간절하게 선포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도대체 무슨 말씀을 선포한 것일까? 이어지는 내용을 딱 보니까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이것이 예수님이 해주신 말씀. 오늘 이 말씀 우리 다 같이 스크린 보고 또는 성경 보면서 이 노래 찬양도 있죠.

부활이라 라는 찬양이 있는데 가사 그대로 한 거잖아요, 그죠? 요 본문을 한번 한 목소리로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제가 설명해 드리려고 해요. 성경에 있는 말씀을 그대로 여러분에게 운반해서 전달해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보니까 누구든지, 초청의 대상 누구든지. 그 예수님은 대상을 가리지 않아요. 낮은 자, 높은 자, 남자, 여자, 유식한 자, 무식한 자, 모든 사람이 예수님의 초청의 대상이라는 거예요. 죄 지은 사람, 별난 사람, 나쁜 사람, 좋은 사람 가리지 않아요. 모든 인간은 예수님의 초청의 대상. 그래서 나도 예수님의 초청의 대상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이어지는 말씀, 목마르거든 이랬어요. 어? 여러분 살다 보면 목마를 때 있잖아요. 운동하고 나면 목이 마르고, 저도 말씀 전하다가 목이 마르면 요 잔을 한 잔 마시면서 목을 축이고, 육신의 목이 마르면 물을 마시면 되는 것인데, 오늘 여기서 목마르다는 것은요 육신의 목이 마르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죠. 우리가 살다 보면 인생의 목마름이 있죠. 성공의 목이 마르고, 행복의 목이 마르고, 건강의 목이 마르고, 기쁨의 목이 마르고, 이렇게 인생의 목마름을 가지고 있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제 세대에 살아온 사람들은 젊은 시절에 김지하 시인의 타는 목마름으로라는 시를 들어본 적이 있을 거예요. 타는 목마름으로, 타는 목마름으로, 민주주의여 만세. 그 당시 독재시대여가지고 그 시를 들으면서 마음이 뜨거워졌던 청년들이 많았었죠. 그런데 오늘 이 목마름은 그런 목마름보다도 더 깊은 목마름이에요. 바로 영혼의 목마름. 그래서

세상의 목마름은요 성취되면 해결돼요. 그런데 우리 속에 더 깊은 목마름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영혼의 목마름, 영적인 목마름. 인간이기 때문에 사람만이 영혼의 목마름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누구든지 인생은 모든 목마름을 가지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영적인 목마름을 가지고 있는데 이 영적인 목마름을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가? 오늘 예수님께서 이 목마름에 대해서 이렇게 대답해 주십니다.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내게로 와서 마시라. 예수님이 초청하고 있는 거예요. 가고 싶은데 초청하지 않으면 얼마나 불편해요. 아, 저 모임 내 가고 싶은데 초청하지 않으면 얼마나 마음이 상해요. 그런데 예수님은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을 내게로 와서 마시라. 우리 모든 영혼의 목마른 인생을 부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은요 구약에서도 나와요.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아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가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포도주와 젖을 사라. 이사야 선지자가 그 아주 목마른 시대에 말씀을 영혼들에게 선포한 거예요. 또 예수님께서 오늘 요한복음 읽었는데 마태복음에서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래서 우리들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고 영혼의 목마름을 가지고 있는 자고 이런 자들을 예수님이 다 부르셔서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게로 와서 마시라. 여기서 마신다는 것은 물은 마시지만은 영혼의 목마름은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을 마시라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믿으라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어떻게 됩니까? 영혼의 목마름이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물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러분? 물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물을 꿀꺽 마시죠. 일단 속에 들어가면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선교지에 가면 물을 조심해서 마십니다. 꼭 병뚜껑을 직접 따서 남의 손을 타지 않은 물을 마셔야 속이 상하지 않습니다. 한 번은 단기 선교 갔다가 선교지에서 얼음 넣은 콜라를 마셔가지고 집단적으로 이게 막 설사하고 이래가지고 무지하게 고생했던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선교지에 가면 물 조심하고 심지어는 아무리 갈증나고 목이 말라도 음료에 얼음을 넣는 것을 저는 마시질 않습니다. 물을 마실 때 의심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배탈이 나면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물은 믿을 수 있고 그죠? 신뢰성이 있고 그래서 그것을 내 마음속에 꿀꺽하고 물을 마시듯이 예수님을 내 마음 심령 속에 마시는 것을 믿는다라고 표현하는 것인데 내용은 믿는 건데 신뢰하다 이런 뜻이 있어요. 믿는다, 마신다라는 뜻은. 그래서 예수님을 물을 마시듯이 그렇게 마음속에 확 받아들이는 것을 믿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물을 마시듯이 마신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다고 했을 때 믿는 것은요 여러 가지 이제 과정이 있는데 먼저 믿을 때는요 사건 또는 사실이 있어야 되죠. 그죠? 여러분 믿는 대상이 있어야 되잖아요. 사실이 없고 사건이 없는데 어떻게 믿겠어요? 사건이 있고 사실이 있을 때 예수님이라는 사실이 있을 때 그 사실을 믿느냐 물어보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먼저는 예수님이라는 십자가와 부활이라는 사실, 사건이 사실로서 있고 이 사실을 믿는다고 할 때 믿음에는요 세 가지 요소가 함께 하는 거예요. 첫째는 지적인 요소가 있어요. 그죠? 그래서 예수님의 사실을 지적으로 이해하는 것이 있어요. 믿음에는 지적인 요소가 있는 거예요. 이해하면 믿게 되는 거예요. 믿지 못하는 이유는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믿음에 지적 요소가 있고 사실로서의 내용을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 지적인 요소가 없으면 어떻게 될까? 분별력이 잃어버리게 되고 다른 사람에게 이용당하게 되고 신앙의 정체성을 지키지 못하게 되고. 그래서 목회자는요 이 강단을 지키는데도 이 부분이 또 중요해요. 그래서 신학적 훈련을 받고 성경의 중요한 관점을 이해하고 우리 교회의 전통과 역사를 이해하고 우리가 말하는 메시지가 도대체 뭔가를
신학적

순서대로 정리가 잘 되어 있어야 이 강단을 지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적인 이해가 믿음 속에 동반하고 있다. 그죠? 두 번째 요소는요, 정적인 요소가 있어요. 정적인 요소. 지식만 있으면 학문이 되잖아요. 그래서 믿는다는 지적인 이해 위에 이 정적인 감동이 있어서 은혜가 되고 감동이 되고 깨달음이 되고 가슴이 뭉클하기도 하고 영적인 눈이 열리기도 하고 그리고 가슴 속에 감추어졌던 아픔과 쓴뿌리가 만져주는 감정의 역동적인 이 역동이 일어나서 눈물이 쏟아지고 그죠? 해방감을 느끼게 되고 자유함을 느끼게 되고 이런 정적인 요소가 신앙의 요소 가운데 있어요. 그래서 은혜를 받다 보면 그죠? 용서가 마음속에서 일어나고 이해가 되어지고 새로운 세상이 열리고 그죠? 그런 감정적인 역동적인 역사가 마음속에서 함께 동반하는 것이 믿는다 할 때 수반되고 있는 거예요. 또 하나 세 번째 요소는 의지적인 요소가 있는 거예요. 그죠? 이렇게 이해하고 감동되었으면 결단해야 되잖아요. 나는 예수를 믿는다. 나는 동북교회에서 신앙생활한다. 라는 의지적인 결단. 그래서 믿는다라고 했을 때 지적, 정적, 의지적인 세 가지 요소가 삼겹줄로 이어지면서 믿는다. 믿는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에는 마신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믿고 마시게 되면 결과가 있죠. 무슨 결과가 있을까요?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이런 결과가 주어지게 되는 거예요. 어? 그죠? 믿는 자는 성경에, 수영경에 쓰여져 있어요. 어? 성경에 쓰여지는 것처럼 그 배에서 배. 저도 뱃살을 좀 줄여야 되는데 뱃살 줄이기 얼마나 힘든지 제 배를 자꾸 쳐다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육신의 배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배라는 것은 우리 심령 깊은 마음, 그죠? 우리의 심령 깊은 마음 여기에서 예수를 탁 믿고 나면 예수님이 내 심령 속에 팍 박혀가지고 그것이 샘물이 되어서 생수가 솟아나듯이 샘물이 솟아나듯이 세상의 목마름은 마셔도 또 갈증, 마셔도 또 갈증. 그런데 예수 믿고 속이 바뀌게 되면 속에서부터 샘물이 저절로 솟아나서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샘물이 되리라. 믿으시면 아멘하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4장에 예수님이 비슷한 말씀을 하셨어요. 우물가 여인에게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그죠? 오늘 7장인데 4장에도 똑같은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러자 이 여인이 그런 물이 실제로 있는 줄 알고 마음속에서 솟아나는 샘물을 가리키는 것인데 그 물 내게도 주옵소서라고 말했던 요한복음 4장의 말씀도 있어요. 그래서 오늘 여기서 배라는 것은 육신의 배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 심령의 깊은 마음의 깊은 곳 거기에서부터 저절로 샘물처럼 생수와 같이 샘물이 솟아나서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인생을 살게 되더라는 것이에요. 요즘 사람들이 미쳐 돌아가는 것 같아요. 정치도 너무 가열이 됐어. 그래갖고 너무 진영이 너무 극단적으로 나눠지니 여러분 거기에 목숨 걸 일이 있습니까? 다 인생의 목마름을 해결하지 못하고 방황하는 인생이에요. 방황하는 인생. 거기에 뭔가 축일 만한 목마름을 해결할 것이 있나 하고 방황하는 인생. 그런데 예수님 만나면 우리의 속사람 변화되고 속에서부터 솟아나는 샘물이 솟아나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은혜의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믿는 자가 받을 성령을 가리키는 거다. 그래서 오늘 성령을 비유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내가 예수 믿으면 성령 받고 예수 믿으면 성령 충만하고 그래서 이 성령님이 내 속에서 자동적으로 샘물처럼 은혜의 샘물이 되어지는 거예요. 성경에 예수 믿는 것과 성령 받는 것을 구별하지 않고 동일시해요. 이런 말씀 있죠. 성령이 아니고서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다. 그러니까 성령 받는 거랑 예수를 주님으로 고백하는 거랑 동일시하고, 그죠? 사도행전에서도 너희가 회개하고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제사함 받고 예수 영접하는 거랑 성령 선물 받는 거랑 동일시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 영접한 나는 내 속에서 성령님이 거주하셔서 영원히 솟아나는 샘물로 영적인 목마름을 풍성하게 해결해 주실 줄로 믿는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마음 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할렐루야. 목마르지 않은 삶을 사는 거예요. 태백에 가면 황지못이 있는데 거기서 발원이 되어서 낙동강 250km가 쫙 흘러가요. 샘물이 솟아나서 물줄기를 이루는 거예요. 예수 믿고 여러분이 기쁨과 은혜와 축복의 발원지, 샘물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서 복음의 샘물, 은혜의 샘물이 흘러가서 여러분 가족이 다 축복받고 후손들이 축복받고 포항 땅을 적시고 은혜의 발원지가 되어지는 거예요. 자손만대 축복받는 성도가 되는 거예요. 월드컵을 앞두고 있는데 우리나라 축구팀 잘하지만은 가만히 분석해보면 11명이 다 잘 뛰어야 되지만은 손흥민, 이강민 그리고 김민재 이 세 사람 없으면 우리나라 축구팀 월드컵 본선도 못 나가요. 그래서 11명이 다 뛰는 것 같은데 월드클래스인 그 선수들이 쏙 빠지면 월드컵 본선에서 형편없이 질 거예요. 탁월한 한두 사람이 끌고 가는 거예요. 메시가 있기 때문에 아르헨티나 팀이 훌륭한 거고 케인이 있기 때문에 잉글랜드 팀이 무서운 거예요. 호날두가 있기 때문에 포르투갈 팀이 잘하는 거고 탁월한 선수. 야구도 9명이 하지만은 9명이 다 잘해야 되지만은 한두 명이 승부를 결정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유현진이 잘 못 던지니까 이 월드클래스 나가도 팀이 세계적인 나라에 밀리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 잘하는 것 같지만은 그래야 되지만은 한두 사람이 승부를 결정하게 되는 거예요. 이란과 미국의 전쟁도 미국이 이란을 다 내려다보고 있는 거예요. 미국이 북한도 다 내려다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란의 수뇌부가 지하 벙커에 모인 것을 안 거예요. 요즘 폭탄이 지상에서 안 터져요. 지하 100m까지 뚫고 들어가서 터진다고 그러잖아요. 이 핵폭탄보다 더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수뇌부가 모였을 때 거기에 집중 폭격을 해가지고 이란의 대통령하고 이란을 이끌어가는 군 수뇌부가 전멸했어요. 그 순간 미국과 이란 전쟁 끝난 거예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에서 우크라이나가 금방 질 줄 알았는데 아직도 버티는 이유는 우크라이나의 지도자 젤렌스키가 꿋꿋하게 버티고 있기 때문인 거예요. 한두 사람이 결정해 보면 리더자 한 사람, 이끌어가는 사람, 집안도 한 사람 무너지면 다치면 다 무너질 수가 있어요. 집안에서도 그래요. 교회에서도 담임 목사는 늘 사탄이 공격하는 대상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 잘해야 되지만은 중요한 핵심을 뺏어버리면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거꾸로 생각하면 한두 사람이 잘하면 다 변해요. 원리가 그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집안에서도 한 사람만 예수 잘 믿으면 시간이 지나면 다 예수 믿어. 예수 믿는 한 사람을 탈 수가 없어. 왜냐하면 예수 믿는 사람은 속에서부터 샘물이 저절로 나오니까 이 기쁨, 이 사명, 이 은혜를 버릴 수가 없어. 그래서 우리 집안이 잘 되기 위해서는 다 예수 믿어야 돼. 그래서 한 사람만 예수 잘 믿어도 그 사람 때문에 다 예수 믿게 돼 있어요. 교회도 교회 하나만 잘하면요, 교회가 성령의 능력

0: 영적으로 살아있으면요 지역이 바뀌는 거예요. 미국 교회 전체가 선교하는 게 아니에요. 한국 교회 전체가 선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영국 교회 전체가 뭐 선교에 불이 붙어서 선교하고 그런 거 아니에요. 시대적 사명을 감당하는 한두 교회가 선교사를 파송하고 끊임없이 기도하고, 그래서 그 교회가 미국 교회 전체를 살리고 한국 교회 전체를 살리고 선교의 지평을 열어가는 거예요. 그 교회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교회가 포항 동북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내 속에서 주님이 주시는 이 샘물, 이 소중한 사명, 이 사명을 붙잡고 주님이 맡겨주신 사명 잘 감당하고 선교와 전도, 목마르지 않은 풍성한 은혜의 삶을 힘차게 달려가는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보잘것없는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우리의 심령 속에 말씀 심어주시고 은혜 심어주시고 성령님 심어주셔서 샘처럼 솟아나는 샘물이 되어서 복음 전하고 교회 섬기고 세상의 환난과 어려움을 뚫고 은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손에 붙잡혀 능력 있게 살아가는 은혜의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1: 생명수강가에서 지금까지 포항 동부교회 김영걸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해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054-283-4411번, 054-283-4411번 포항 동부교회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생명수강가에서 오늘 순서를 맺습니다.

0: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포항 극동방송입니다.
1: 네, 안녕하세요. 저는 포항 통일교회를 다니는 홍성희 권사입니다. 저희가 신앙생활 하거나 힘들 때 마음이 무거울 때 있죠. 네, 제가 찬양을 들으면서 많은 위로도 받고 많은 힘을 받고 있는 방송입니다. 제 둘째 딸 시온이가 이 합창단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데려가셨어요. 그래서 우리 시온이 이름이 그 방송에나 무슨 또 많은 활동했는 그 방송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 싶은 마음으로 제가 조그만 헌금을 했습니다. 네, 저는 무슨 방송이 주를 이제 섬기는 것에 후회함이 없는 포항국동 방송이 되었으면 하고 또 늘 기도하고 있습니다.
0: 주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가질 수 없었던 그 마음. 극동방송을 통한 주님의 일하심과 위로를 체험했기에 가능했습니다. 사랑하는 딸을 천국에서 다시 만나길 기대하며 홍성희 권사님은 지금도 극동방송을 듣고 계십니다. 딸의 이름으로 동참한 극동방송 사역을 통해 홍성희 권사님은 또 다른 생명을 살립니다. 천국에서 해같이 빛날 찬란한 그 이름, 극동방송의 사역에 함께하시는 우리 방송가족 여러분들의 이름입니다. 천국 복음의 통로를 만들어주는 극동방송의 아름다운 사역에 함께해 주세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문자 샵 9030, 우물정 9030으로 전파라고 보내주시면 지금 바로 극동방송의 사역에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전파 선교사, 천국에서 아름다운 빛을 내는 이름입니다. 이제 여러분의 이름으로 복음을 전해주세요.

0: HTBC 미션 FM.
1: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 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 방송입니다. HLDG 극동 방송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사람의 걸음은 여호와로 말미암나니 사람이 어찌 자기의 길을 알 수 있으랴. 잠언 20장 24절 말씀. 아멘. 안녕하세요. 찬송 다이어리 김진입니다. 잠언 20장은 사람의 교만이 말과 행동, 생각, 선택 등 삶의 모든 영역에서 나타난다고 말합니다. 사람은 자기 인생을 스스로 알고 책임질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 계획까지는 여호와께서 인도하신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결국 사람의 능력은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수 없으며 하나님의 역사 없이는 헛된 것임을 강조합니다. 포도주는 사람을 거만하게 하고 판단을 흐리게 합니다. 속이는 저울은 자기 이익을 위해 정직을 버리는 모습이며 함부로 서원하고 후회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말과 결단을 가볍게 여기는 태도입니다. 이 모든 모습은 하나님보다 내 생각과 욕심을 앞세우는 마음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뜻을 정직하게 묻고 있는지를 우리 자신에게 돌아보게 합니다. 오늘 첫 곡 필립의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그리고 위클레시아의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두 곡의 찬송 함께합니다.

기도한다고 하면서 이미 마음속에 결론을 정해놓고 기도를 할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한다면서도 실제로는 내 욕심을 확인하고 싶어할 때도 있습니다. 내 판단을 절대화하지 않고 말씀 앞에서 겸손하고 정직하게 반응하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뜻 앞에 정직하게 묻고 순종하기를 간절히 소망해봅니다. 계속해서 함께하는 찬양 거룩거룩거룩 손영진의 목소리로 함께하고요.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임재청이 노래합니다.

여러분께서는 극동방송에서 진행하는 찬송 다이어리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면 러시아 필하모니 오케스트라의 연주 찬양으로 함께합니다.

기도할 때 내가 원하는 것들을 먼저 정해놓고 기도하는 우리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뜻을 구하고 주님을 신뢰하며 기다릴 때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더 좋은 것으로 이루어 나가실 것입니다. 그 주님을 신뢰하며 날마다 승리하는 믿음의 백성이 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지금까지 찬송 다이어리 김진희였습니다. 극동방송을

0: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포항 극동 방송입니다.
1: 은혜의 동산. 오늘 이 시간은 포항 영일만 교회 김용준 목사님께서 요한복음 7장 1절에서 24절 말씀을 본문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자라는 제목의 말씀 전하십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2: 오늘 베드로의 고백도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의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사오니 내가 누구에게로 가겠습니까? 시험이 오고 고난이 오고 힘이 들어도 주님 앞에서 주님만을 섬기며 이 사명의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권사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고백을 들으시고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라고 대답을 해요. 그 은혜 가운데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고 자기 욕심대로 가는 사람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에 이 일 후에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바로 이 사건 이후에 있었던 일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사건 이후의 일을 말하는 겁니다. 이 사건 이후에 어떤 일이 있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유대 지방보다 갈릴리에서 주로 활동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에는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고 또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틈만 노리고 있었다는 것을 예수님을 알고 계셨던 겁니다. 반면 갈릴리는 어떻습니까? 가난하고 변두리 같은 동네지만 그만큼 순박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영일만 교회가 또 이 동해면이 이 갈릴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순박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곳, 하나님의 그 역사를 아멘으로 고백할 수 있는 곳, 그것이 이 지역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오늘 2절부터 5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형제들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운지라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이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어디로 가라고요? 유대로 가소서. 스스로 나타내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스스로 나타내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 형제들도 예수를 믿지 아니합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초막절은 유대인의 3대 절기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이 절기에는 예루살렘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어요. 평소에 예루살렘 인구가 한 약 10만 명 정도라고 하는데 이 절기에는 수백만 명이 모여들었습니다. 정말 발 디딜 틈조차 없는 그런 도시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 얼마나 그 초막절이 큰 행사였겠습니까? 예수님의 형제들은 그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이 초막절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한번 크게 기적을 보이라는 겁니다.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 자신을 드러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겉으로 볼 때는 얼마나 그럴듯합니까? 기적을 행할 때에 조용히 행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많은 사람 앞에서 기적을 행하고 예수님을 드러내면 얼마나 큰 영웅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형제들이 하는 얘기가 이렇게 고향에만 머물러 있으면 누가 알아줍니까? 큰들어 나가십시오.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이런 형제들의 말에 대해서 뭐라고 기록하고 있다고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어떻게 해요? 믿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면 예수님의 행동이 이해되지 않아도 그만한 뜻이 있겠지 하고 순종하는 것, 따르는 것, 그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은 신앙생활 하시면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이, 하나님이 나에게 행하시는 그 일들이 다 이해가 되십니까? 다 알아서 따라가십니까? 아는 것만, 이해되는 것만 혹시 따라가지는 않으십니까? 믿음은 이해하고 가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가는 것입니다. 신앙은 믿음으로 가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나의 역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가 순종 가운데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믿지 못하면 작은 일에도 불안합니다. 내가 판단하려고 합니다. 내 생각과 내 상식을 들이대어서 하나님의 일을 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대와 조금만 달라져도 쉽게 판단합니다. 반응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어디 계시든지 누구의 뜻을 이루시며 가셨을까요? 누구의 뜻을 이루셨을까요? 하나님의 뜻을 이룬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가장 먼저 믿어주어야 할 예수님의 형제들이 오히려 믿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를 통해서 우리는 가족 전도가 얼마나 어려운지 다시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우리도 가족 구원을 위해서 오래 기도하고 있지만 쉽게 열매를 보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어떤 분은 수십 년 동안 가족을 위해서 애타게 간절히 기도했지만 아무런 변화가 보이지 않아서 늘 가슴 아파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어떤 분들은 자녀들이 세상에서 잘 됩니다. 좋은 학교에, 좋은 대학에, 좋은 직장에 들어가서 승승장구하는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그게 자랑이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게 자랑이 아니라 오히려 그게 독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자녀가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때로는 흉년을 주십니다. 때로는 물질을 치십니다. 때로는 관계를 치십니다. 때로는 건강을 치시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를 힘들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게 하려 함인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의 성공이 하나님 앞에는 귀한 것이 아니라 그 영혼이 귀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자녀를 위하여 또 가족을 위하여 구원할 때에 그 사람이 세상에서 얼마나 잘 되느냐, 얼마나 성공하느냐, 그것이 자랑이 되면 우리가 세상 사람과 다를 바가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앞에서는 잘 되고 남기는 것 같아도 뒤로 다 밑지면 그거는 손해보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때로는 잘 안 되는 것처럼 보이고 힘든 일이 닥치고 어려움을 만날지라도 그 자녀가, 그 가족이 하나님 앞에서 신실함으로 나아가고 있다면, 예배 가운데 충실하고 신실하다면 앞으로는 손해보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뒤로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남는 겁니다.
남기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최고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가족을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낙심하지 않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멈추지 않고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세상에서 잘됨, 세상에서 성공을 자랑할 것이 아니라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을 자랑하는 가족이 되시고 부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가정을 보면 끝까지 낙심하지 않고 기도하다가 때로는 그 부모가, 그 형제가 마지막 임종 직전에 예수님을 영접하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낙심하지 말고 기도해야 합니다. 믿음의 기도는 헛되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가장 선한 때에 응답하시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 아들이 그 전에 응답했겠습니까? 고백했겠습니까? 하나님이 암을 주고 하나님이 임종 직전에까지 몰아가니 그때야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거예요. 그 어머니도 그때야 회개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구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형제들의 말에 흔들리거나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차분하게 대답합니다.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에게는 하나님의 정하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직 자신을 드러내고 본격적으로 활동할 때가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에는 언제나 하나님의 시간이 있습니다. 우리는 빨리 이루어지기를 늘 원합니다. 특히 한국 사람들은 무슨 병이 있어요? 빨리빨리 병이 있어요.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모두가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루라도, 한시라도 기도하는 즉시 이루어지기를 원하지만 하나님은 가장 정확한 때를 아시고 그때에 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때가 최고인 겁니다. 우리가 어떤 문제를 놓고 기도하는데 응답이 드디어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때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답을 주고 있는 거예요. 아직 하나님의 때가 아닐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자녀를 놓고 기도하고 있지만, 남편을 놓고 가족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지만 아직 하나님 때가 아닐 수 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마음이 아직 열리지 않고 강팍한 거예요. 우리가 더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의 자녀가 돌아오지 않는 것, 하나님께서 나를 더 기도하게 만드시려고, 하나님 앞에 더 무릎 꿇게 만드시려고, 하나님 앞에 진짜 신앙으로 서게 하시려고 때로는 내 자녀를 붙들고 계실 때가 있어요. 때로는 내 사업장을 하나님이 붙들고 계실 때가 있어요. 왜요? 내가 하나님 앞에 진실함으로 승복하라고. 아직도 내 속에 내가 너무나 많이 살아있으니 그대로는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를 않는 거예요. 헌신하지 않는 거예요.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왜요? 내 의가 아직 너무나 많이 남아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 자녀를 통해서, 내 사업장을 통해서, 물질을 통하여, 건강을 통하여 때로는 나를 부르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속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영적인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기도하지만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는 것은 때로는 하나님의 때가 아닐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기도를 멈추거나 의심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면 반드시 이루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계속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를 위하여, 가족을 위하여, 그 영혼을 위하여 끝까지 부르짖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이삭을 얻는 데까지 25년이 걸렸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지만 깜깜했습니다. 보이지 않았어요. 그리고 사람이 보기에는 불가능한 나이 100세가 되었을 때에 하나님은 약속을 이루셨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이 고백되어지는 겁니다. 다윗도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바로 왕이 된 게 아니었습니다. 많은 시간을 통해서 훈련이 되어지고 만들어져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인재가 되었을 때 왕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때를 배워야 합니다. 그러면 기다림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고 모든 일들을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고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만드시려고 하는데 조금만 힘들면 넘어지고 조금만 내 마음이 안 들면 무너지면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워나가시겠습니까? 의자를 고치고 책상을 고칠 때에 삐걱삐걱 소리가 나면 그 위에 귀한 것을 올릴 수가 없습니다. 사용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버리든지 새로 수리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시는 것이 아니라 수리하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 수리 가운데 때로는 나사가 박히고 못질이 되기도 하고 아프고 어렵고 고난이 찾아올 수가 있어요. 때로는 내 행동이 고침을 받아야 되고 생각이 바뀌어야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일들이 이루어질 때에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때를 배워야 됩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대하며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1절을 보니 명절 중에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찾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분명히 초막절을 지키러 올 것이라는 것을 생각한 거예요. 여러분, 이 무리 가운데는 예수님을 향한 시선이 둘로 나눠져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좋은 사람이라고 하고 또 어떤 이들은 사람을 미혹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바리새인들은 어떤 입장이었을까요? 바리새인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 공개적으로 자신들의 생각을 드러내지는 않고 있어요. 그러나 바리새인들이 대체로 예수님을 적대적으로 대했습니다. 미워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다 보면 언제나 두 분류의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크게 두 분류의 사람을 만나게 되는데 어떤 사람은 복음을 받고 믿음으로 반응합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비판적으로 바라봅니다. 그런데 비판적인 사람은 무엇을 해도 비판적입니다. 왜냐하면 아직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마음이 열리지 않은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도 이렇게 부정적인 반응이 있었고 적대적인 세력이 있었다면 오늘 우리가 그런 일들을 겪는 것은 어쩌면 이상한 일이 아니라 너무나 당연한 겁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봉사하고 헌신할 때도 똑같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무엇 때문에 그런 비난을 듣습니까? 무엇 때문에 우리가 그런 말들을 들으면서 나아갑니까? 누구 때문입니까? 예수님 때문입니다. 예수님 때문 아닙니까? 그렇다면 예수님 때문에 겪는 그 수고는 결코 헛되지 않은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수고를 다 보고 계십니다. 우리가 겪는 조롱과 오해까지도 우리 주님은 다 아시고 그것을 귀하게 여겨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의 수군거림에 흔들리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명절 중간쯤 되었을 때 성전에 올라가 꿋꿋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기 시작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때로는 주의 일을 하다가 누가 한마디만 해도 시험 들 때가 너무나 많이 있잖아요. 에이, 안 하고 만다. 에이, 내가 왜 이런 소리 들으면서 이 자리에 있어? 당장 때리쳐야지, 그만둬야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의 자녀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힘든 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겠죠. 여러분이 아무리 도와주고 여러분이 아무리 지지해주고 아무리 여러분이 보호해준다고 해도 힘든 일을 겪습니다. 때로는 죽고 싶을 만큼 어려움에 놓일 때도 있어요. 그런데 그때마다 그 자녀가 무너지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어릴수록 작은 거 하나에 마음이 상하고 무너지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돌아보세요. 내가 사춘기 시절에, 내가 더 어린 시절에 그때 죽을 것 같았던 그 일들 지금 생각해보면 어떻습니까? 내가 그때 죽었으면 부끄러울 뻔했다. 정말 아무것도 아닌데 그때는 그게 그렇게 큰 상처처럼 다가왔던 거예요. 여러분, 이걸 다르게 말하면, 다르게 보면 어떻습니까? 내가 그만큼 그때는 어렸다라는 거예요. 연약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신앙도 마찬가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연약하고

성숙되지 못하고 그 신앙이 아직 어리면 작은 거에도 쉽게 흔들리는 겁니다. 조금만 한 소리만 들어도 다 그만두고 싶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그 사람들의 수군 그림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꿋꿋하게 그 사명의 길을 걸어가시며 성전에 올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기 시작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무엇을 가르치셨는지 성경에 자세하게 기록되고 있지 않지만 평소처럼 하나님의 나라와 진리를 전하셨을 것입니다. 그것을 보고 사람들이 깜짝 놀랍니다. 저 사람은 배우지 않았는데 어떻게 그를 아느냐? 다르게 말하면 저 사람은 배우지도 않았는데 글도 모르는 것 같은데 어떻게 율법을 저렇게 잘 전하고 하나님의 뜻을 전하느냐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놀랐지만 사실 예수님은 율법에 대해서 모르는 것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율법을 주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은 율법의 조문만 아시는 것이 아니라 그 율법의 본래의 정신까지도 다 알고 계셨어요. 그 율법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까지도 다 알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율법을 잘못 적용하고 있는 것을, 잘못 해석하고 있는 것을 바로 잡으러 오신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안식일에 병자를 고친 일을 두고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비판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너희 양이 구덩이에 빠지면 안식일이라도 꺼내지 않느냐? 짐승도 죽을까 봐 구하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고통 가운데 있는데 어떻게 외면하겠느냐라고 물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율법의 바른 정신입니다.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마음인 거예요. 우리가 주의 일을 행할 때는 주님의 마음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바르게 순종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6절부터 18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만 구하되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니 그 속에 불의가 없느니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누구의 것이라고요? 하나님의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리고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면 이 교훈이 어디서 왔는지를 알게 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뜻을 정말 행하고자 하는 사람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사람의 생각에서 나온 것인지 하나님께서로부터 나온 것인지 분별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비단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흠을 잡으려고만 했습니다. 흠만 잡으려고 했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마음이 아니라 넘어뜨릴 이유만을 찾는 마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차이를 이렇게 설명하시는 겁니다.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만을 구하지만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어떻다고요? 참되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참 중요합니다. 내 생각에는 하고 말하는 사람은 그 사람의 말은 결국 자기의 영광을 구하는 말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고 말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내 생각에는 이 말보다는 하나님께서는 이 말이 앞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도 예전에는 전형적인 율법주의자였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만난 뒤에 완전히 어떻게 됐습니까? 바뀌었어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더 이상 자신을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은혜를 받을수록 신앙이 깊어질수록 하나님의 사랑을 더 알아갈수록 자신을 죄인 중에 괴수라고 죄인 중에 우두머리라고 고백했던 겁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말씀을 알아갈수록 자신의 의를 나타냈어요. 자신의 생각을 나타냈어요. 그러나 바울은 오히려 하나님을 알아갈수록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나는 단순히 죄인

0: 줄 알았는데 그냥 죄인이 아니라 죄인 중에 우두머리였습니다. 그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알면 알수록 더 낮아지고 더 겸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죄인이 하나님 앞에서 무슨 자랑을 하겠습니까? 죄인이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내가 죄인임을 깨달은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만을 자랑하게 되니 그 모습이 참되고 그 속에 불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19절에서 예수님은 마침내 그들의 마음 깊은 곳을 지적하고 계십니다. 모세가 너희에게 율법을 주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죽이려 하느냐?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너희는 모세의 율법을 아주 귀하게 여긴다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율법을 하나도 지키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율법의 핵심에는 사랑이 있는데 너희 안에는 사랑이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자신들의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예수를 죽이고자 하는 마음뿐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어떻게 들리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한다고 말하지만 주님이 오늘 우리를 향하여서 너희는 나의 말을 사랑하고 나를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을 사랑한다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그 말씀을 지키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나의 말에는 사랑이 있는데 너희 안에는 사랑이 없다. 나를 향하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이 말에 사람들은 예수님을 향하여 뭐라고 말을 합니까? 오늘 말씀을 보면 당신은 귀신 들렸도다. 누가 당신을 죽이려 한다는 말이냐? 예수님 앞에 부정하며 항변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미 그들의 마음을 다 알고 계셨습니다. 사람들은 자기 마음속의 생각을 숨기면 아무도 모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주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다 보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은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습니까? 얼마나 많은 기도의 응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까? 얼마나 많은 위험에서 우리를 건져주셨습니까? 그런데도 여전히 불평하고 미워하고 정죄하고 감사 없이 살아간다면 오늘 우리가 바리새인들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 22절 이하에서 예수님은 다시 말씀하십니다. 모세가 너희에게 할례를 행하였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안식일에도 사람에게 할례를 행하느니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안식일임에도 유대인들이 할례를 행했다라는 거예요. 왜 행했습니까? 할례는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으로서 반드시 행해야 될 일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식일에도 미루지 않고 율법을 지키며 할례를 행했던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 점을 말씀하고 계세요. 너희는 사람을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 안식일에도 할례를 행하면서 내가 안식일에 사람의 전신을 온전하게 하는 것을 왜 분노하느냐, 왜 비판하느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2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롭게 판단하라. 형식만 보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도 큰 찔림이 되는 말씀입니다. 겉으로는 예배드리고 말씀도 알고 신앙인처럼 살아가지만 정작 내 속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영광보다 내 영광을 더 구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감사보다 불평이 앞서고 사랑보다 판단이 앞서고 순종보다 비판이 앞서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제 우리 안에 있는 가식과 회칠한 껍데기가 벗겨지기를 원합니다. 형식적인 신앙의 모습이 아니라 나의 중심으로부터 하나님을 사랑하고 나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참된 신앙의 모습으로 나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 지금까지 포항 영일만교회 김용준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셨습니다.

이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284국에 5013번, 284에 5013, 포항 영일만교회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은혜의 동산, 오늘 순서를 맺습니다.

더 큰 경주, 더 나은 경주, 대한민국의 밝은 미래를 열어갑니다. 경주시는 삼국통일 이후 최대의 성과라 평가받는 제32차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 APEC을 성공적으로 이루어냄으로써 세계가 인정하는 글로벌 도시로 도약했습니다. 이는 국민 여러분께서 한마음 한뜻으로 선진화된 글로벌 시민의식을 보여주었기에 가능했습니다. APEC 정상회의의 성공적 유치와 진행을 통해 한 단계 도약한 경주는 앞으로도 대한민국의 밝은 미래를 열어가기 위해 앞장설 것입니다. 이 역사적 성과가 지속가능한 유산이 되도록 AI 새마을운동, 세계경주포럼 정례화 등 포스트 APEC 10대 연구과제를 추진해 문화, 경제, 평화 모든 분야에서 경주를 글로벌 도시로 성장시켜 나가겠습니다. 더 큰 경주, 더 나은 경주, 대한민국의 밝은 미래를 함께 만들어 갑시다. 이 캠페인은 경주시와 함께합니다.

0: TBC 미션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행복한 저녁. 오늘도 복음 왔어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행복한 저녁 오늘도 복음 왔어요의 홍서영 PD입니다. 귀하신 친구 내게 계시니 찬송가 434장인데요. 많이 아시죠?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라는 가사의 후렴이 계속 반복되는데요. 혹시 여러분 이 찬송의 영어 제목 아실까요? 바로 I have a friend. 나에게 한 친구가 있다라는 뜻입니다. 혹시 그러면 여러분 이런 친구 있으세요? 기쁜 일이 생기면 가장 먼저 생각나고 힘든 일이 있을 땐 말하지 않아도 곁을 지켜주는 사람. 우리 학창시절에는 친구가 세상의 전부처럼 느껴질 때도 있었죠. 하지만 세월이 흐르면서 친구들과 연락이 뜸해지기도 하고 환경이 바뀌면서 관계가 멀어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 크리스찬들에게는 시간이 지나도 떠나지 않는 한 친구가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 기쁠 때나 슬플 때나 내가 성공할 때나 실패할 때나 한결같이 우리를 바라보시는 분. 우리의 짐을 대신 져주시고 은총을 날마다 더해주시고 언제나 함께 하시는 가장 귀한 친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의 기쁨은 세상이 절대 빼앗을 수 없어요.

요한복음 16장 22절 말씀입니다.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아멘. I have a friend. 오늘도 우리의 영원한 친구 되신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행복한 저녁 오늘도 복음 왔어요. 찬송으로 문을 엽니다. 우리의 친구 되신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이 찬양 먼저 올려드릴게요. 어노인팅의 목소리입니다. 귀하신 친구 내게 계시니.

할렐루야, 복된 목요일입니다. 네, 여러분 다들 평안하셨나요? 오늘 오프닝에서 제가 계속 맴돌았던, 입에서 맴돌았던 찬양 묵상과 함께 올려드렸는데요. 혹시 요즘 여러분께서도 이렇게 무의식적으로 계속해서 입에 맴도는 찬양 있으실까요? 이 내가 생각하지 않았는데 계속 그 멜로디가 생각나고 또 가사가 생각나는 건 우리 주님께서 나에게 하시고 싶은 메시지가 있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이렇게 또 찬양을 통해서 주님의 음성을 다시 한번 되새겨보고 또 가사도 다시 한번 찾아볼 수 있잖아요.

0: 이곳에서 또 묵상을 하면 더 큰 은혜가 우리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의 출석 체크 봤는데요. 오늘 감사 완료, 오늘 찬양 완료, 오늘 말씀 완료 이렇게 세 가지로 항상 저희가 받았었죠. 그래서 세 글자 출석 체크 오감완, 오찬완, 오말완 네, 이렇게 줄임말로 받았었는데요. 오늘 여러분들께서 오찬완 하시는 분들 어떤 찬양이 혹시 요즘 내 마음에 꽂혔는지 또는 내가 계속해서 부르게 된다 이 찬양은 내가 생각하지 않는데 막 흥얼거리는데 이 찬양이다 하시는 분들 계시면 찬양과 함께 오찬완 올려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출석 체크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9030 우물정 9030번으로 보내시면 되고요. 또 극동방송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으로도 무료로 보내실 수 있습니다. 네, 오늘 바로 이렇게 또 오찬완 하신 분이 계세요. 우리 1387번님 오찬완 하시면서 오늘 찬양 완료 사랑한다 말하시네. 아, 이 찬양 너무 좋죠. 찬양으로 위로받고 싶은 퇴근길입니다. 퇴근하시나 봐요. 정말 행복한 길을 걷고 계시네요. 혹시 차에서 듣고 계시는지 또 궁금한데요. 우리 사랑한다 말하시네 조금 이따 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그리고 혹시 오늘 틀지 못하는 이런 찬양들 있으면 제가 내일 6시 방송에서 꼭 틀어드리니까요. 우리 오찬완 하시면서 이렇게 내가 계속해서 은혜가 되는 찬양 있다면 함께 올려주세요. 네, 오늘은 출석 체크 선물도 있고요. 또 우리 코너 중에 댓글 보내시는 분들 가운데 선물도 드리려고 합니다. 저희 선물 소개 먼저 듣고 올게요.
1: 기쁜 소리, 하늘 향기 가득한 행복한 저녁. 오늘도 복음 왔어요에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성서 유니온 매일 성경에서 큐티집을, 포항시 남구 대잠동에 위치한 카페 이디야 포항 이동 골프점에서 커피 쿠폰을, 포항시 북구 영일대 해수욕장에 위치한 호텔 더 에잇에서 숙박권을, 포항시 이동에 위치한 하나님의 기업 육풍 이동점에서 식사권을, 포항시 양덕동 카페 만나다 마음에서 2인 커피 음료 이용권을, 구간의 식품에서 가마솥 맛 누룽지 세트를, 포항시 남구 연희읍 시루향에서 떡 선물 세트를, 포항시 남구 희망로에 위치한 도르카페에서 음료와 디저트 쿠폰을, 경주시 황송로에 위치한 돈카츠 마켓에서 돈카츠 2인 정식을, 포항시 북구 우창동에 위치한 빵마을에서 롤케이크를 선물로 드립니다. 선물로 함께해 주시는 믿음의 기업 감사드립니다.
0: 네, 5월 28일 목요일 행복한 저녁 오늘도 복음 왔어요 생방송으로 진행되고 있는데요. 우리 선물 또 있죠. 김종구 식맛치킨 포항 해도점에서 치킨 교환권도 드립니다. 오늘 많은 출석 체크 또 댓글 여러분 기다릴게요. 오늘은 아주 귀한 코너 준비되어 있는 날이죠. 목요일 전도에 관한 이야기 계속해서 나눠보고 있습니다. 오늘도 정말 열정이 가득한 전도팀 모셨습니다. 지금 바로 코너로 들어갈게요. 전도를 부탁해. 전도를 부탁해. 복음화의 열기가 예전 같지 않은 이 시대. 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부흥을 꿈꿉니다. 1907년 평양 대부흥처럼 포항, 경주, 영천, 영덕, 울릉도에도 다시 복음의 불길이 활활 타오르길 바라면서 전도를 부탁해. 우리 이 시간은요, 예수님의 지상 명령인 복음 전파에 앞장서는 분들을 모십니다. 생생한 전도 이야기 듣고요, 또 전도 가운데 은혜도 함께 나누죠.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그리고 또 포항극동방송 25주년을 맞아서 우리 지역 교회들과 함께 전도에 더욱 앞장서보

0: 하려고 하는데요. 오늘 정말 귀한 전도팀 모셨습니다. 전도에 대한 열정도 대단하시고요. 전도팀에 대한 애정도 굉장한 분들이십니다. 우리 행복한 저녁 오늘도 복음 왔어요. 이 방송 시간에 여러분 역대급으로 가장 많은 게스트분들이 함께하고 계십니다. 아홉 분이나 계세요. 저까지 포함하면 10명. 네, 스튜디오가 후끈후끈합니다. 우리 포항 제1교회 전도팀입니다. 여러분 환영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제 말씀하셔도 됩니다. 네, 우리 포항 제1교회 전도팀 이렇게 다 같이 오셨는데요. 아홉 분이나 오셨어요. 어떻게 다 같이 이동을 하셨나요?
1: 네.
0: 네, 다 같이 교회에서 먼저 모여서 이동을 하신 걸까요?
1: 네.
0: 와, 우리 전도팀에 대한 애정도 굉장해서 이렇게 다 같이 오신 것 같아요. 맞나요?
1: 네.
0: 네, 우리 아홉 분이신데 각자 한 분 한 분 소개를 먼저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성함하고 같이 말씀해 주시면 돼요. 우리 정명욱 권사님부터 정경욱 권사님부터 부탁드립니다.
2: 네, 바울 전도대원으로 섬기는 정경욱 권사입니다. 반갑습니다.
0: 네, 권사님 반갑습니다. 네, 마이크를 조금 더 앞으로 대고 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우리 모든 분들께서. 네, 권사님, 우리 권사님.
3: 네, 안녕하세요. 바울 전도대 총무를 맡고 있는 김명자 권사입니다.
0: 김명자
3: 반갑습니다.
0: 권사님 환영합니다. 총무를 맡고 계세요. 아, 근데 또 구호도 먼저 외치시는 것 같더라고요. 약간 리더 권사님 같으신 거죠. 환영합니다. 네, 우리 그리고 권사님.
4: 안녕하세요. 토요 바울 전도대를 하고 있는 최선희 권사입니다.
0: 토요 바울 전도대 최선희 권사님 환영합니다. 뒤로 갈수록 더 환호가 것 뜨거워집니다. 좋아요. 네, 우리 정봉화 권사님.
5: 안녕하세요. 바울 전도대를 섬기는 정봉화 권사입니다.
0: 네, 권사님 반갑습니다. 네, 그리고 권사님.
6: 안녕하세요. 전도훈련학교 총무 김경연 권사입니다.
0: 네, 반갑습니다. 전도훈련학교시군요. 네. 김경연 권사님 환영합니다.
7: 안녕하세요. 바울전도대를 섬기고 있는 이춘옥 A 권사입니다.
0: 아, 이춘옥 A 권사. 맞아요. 제가 이춘옥 권사님, 다른 이춘옥 권사님도 알아가지고 혹시 그 권사님이 오시나 했거든요. 이춘옥 A 권사님 반갑습니다.
7: 반갑습니다.
0: 네. 우리 권사님, 마지막 권사님, 집사님이시죠? 네.
8: 안녕하십니까. 저는 바울전도를 섬기고 있는 정미양 집사입니다.
0: 네, 정미양 집사님 환영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두 분은요, 목사님이시죠. 네, 목사님 먼저.
9: 아, 네, 반갑습니다. 저는 전도대를 섬기고 있는 김요한 목사입니다.
0: 네, 반갑습니다. 김요한 목사님 반갑습니다.
10: 네. 예, 반갑습니다. 전도부에서 귀여움을 담당하고 있는 이정호 목사입니다.
0: 귀여움이요? 네, 반갑습니다. 아, 역시 목사님들이시라 마이크 잡는 것부터 다르시네요. 여기 턱 밑에 딱 대고 우리 귀여움을 맡고 계시는 이종호 권사님과 제가 계속 소통을 했는데요. 아, 감사합니다 목사님. 이렇게 많은 분들께서 함께 오셨어요. 우리 포항 제1교회 전도팀인데요. 오늘 4478번님 처음으로 새로 들어오신 분께서 댓글을 남겨주셨네요. 혹시 포항 제1교회 분이실지 궁금합니다. 우리 목사님, 좀 포항 제1교회 전도팀 이렇게 나온다고 했는데 교회 많은 성도분들이 듣고 계실까요?
10: 예, 아마 많이 듣고 계실 것 같습니다.
0: 네, 지금 댓글이 포항 제1교회는 아직, 저 포항 제1교회입니다. 아직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 제1교회 환영한다는 말씀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또 이렇게 샵 9030으로 댓글 참여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9030 우물정 9030번으로 문자 보내실 수 있고요. 또 극동방송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으로 무료로 댓글 남기실 수 있습니다. 오늘 포항제1교회 전도팀 많은 응원과 축복의 메시지 기다릴게요. 네, 오늘 아홉 분 이렇게 저희 함께 응원하고 또 소개도 했는데요. 전도 포항제1교회 지금 좀 다양했어요. 바울전도대도 있었고요. 또 전도 훈련학교도 있었고 또 화요일, 토요일 이렇게 좀 나뉘는 것 같아요. 네, 전도 어떻게 지금 좀 하고 계시나요?
3: 우리 교회 전도팀은 네. 전도훈련학교 전도폭발훈련을 시작한 성도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0: 전도 폭발 훈련.
3: 네네.

0: 아, 그 혹시 언제쯤 그 훈련을 진행을 했을까요?
1: 저희들이 현재 23기니까 1기부터
0: 아.
1: 시작했으니까 한 제가 어저께 예배
0: 네.
1: 중에 손꼽아 보니까
0: 네.
1: 한 거의 10년이 되는 것 같습니다.
0: 와, 10년,
1: 13년.
0: 13년.
1: 아니,
0: 아, 이렇게 정확하게 알고
1: 네.
0: 계시는군요. 같이 그때 전도
1: 13년.
0: 폭발 훈련을 받으셨나요?
2: 예, 제가 전도훈련학교 1기입니다.
0: 아, 1기.
2: 네.
0: 전도훈련학교 1기시군요.
1: 네.
0: 그래서 저희가, 아, 이렇게 또 전도에 그러면 다들 능하신 분들이실 것 같아요. 다들 좀 그래도 10년 이상 하신 건가요? 여기 계신 분들?
1: 네.
3: 네,
1: 대부분
3: 거의
1: 그렇습니다.
3: 대부분.
0: 와, 근데 10년 이상 노방 전도를 해오신 건가요?
1: 병원
0: 관계,
1: 정도도 하고
0: 병원 전도도
1: 관계
0: 하고,
1: 정도도 하고.
0: 관계 전도도 하고,
1: 네네.
0: 다양한 전도 방법을 이어오셨군요. 네, 그래서 전도 폭발 훈련 그렇게 하고 난 이후에 어떻게 지금의 이 전도 방법이 이루어졌을까요? 김명자 권사님. 네.
1: 저희들은 그 전도 폭발 훈련을 받은 자가 한 100여 명 됩니다.
0: 네.
1: 그래서 하여팀과 토요팀으로 구성되어 현재 있고요.
0: 네.
1: 저희 하여팀 같은 경우에는 13개 조가 움직이고 있습니다.
0: 와.
1: 네네, 용웅체육공원, 우연체육공원, 마장지, 철길숲
0: 네.
1: 여러 곳에 다니면서 그 전도 폭발 훈련에서 받은 그 훈련을 토대로 저희들이 전도를 하고 있습니다.
0: 전도 폭발에서 받은 훈련을 토대로 노방 전도를 계속 해오시는 건데,
1: 네네.
0: 10년 동안 사실 노방 전도가 쉽지만은 않았을 것 같아요. 어쨌든
1: 그렇죠.
0: 13개 조로 나뉘어 나가지만, 그곳을 어쨌든 포항제일교회 전도팀이 나왔다, 이 소식을 다들 아실 것 같고, 또 예쁜 시선으로만 바라보지 않는 분들도 계실 것
1: 그렇죠.
0: 같은데요. 네, 굉장히 다양한 에피소드가 나올 것 같습니다. 네, 우리 그러면 전도를 또 어떤 마음으로 시작했는지도 궁금해요. 우리 다들 10년 이상씩 지금 하고 계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정봉화 권사님.
3: 네. 전도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귀한 사명이라는 마음으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0: 네.
3: 네. 특별히 남편이 믿질 않아요.
0: 아,
3: 예. 네.
0: 네.
3: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 구원받기를 바라는 마음이 제 안에 늘 있었습니다.
0: 네.
3: 예. 하지만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 할지 몰라서
0: 네.
3: 고민 중에 우리 교회에는 전도 훈련학교에서 훈련받게 되었어요.
0: 네.
3: 그 훈련을 통해 가지고 복음의 핵심을 배우게 되었고, 또한 담대함으로 무장되어 전도 현장에 나가게 되었습니다.
0: 오, 그러면 우리 정봉아 권사님께서는 아직 태신자가 남편분이 아직 태신자인 건가요?
3: 예, 그
0: 아,
3: 사실,
0: 가족 전도가 가장 어려워요,
3: 예,
0: 사실. 네.
3: 맞습니다. 아직 남편에게는 충분히 복음을 전하지 못했지만,
0: 네.
3: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때에 마음의 문을 열어 주시길 기도하며 기다리고 있습니다.
0: 아멘.
3: 아멘.
0: 그런데 우리 정봉화 권사님께서 전도 훈련이라고 하셨어요. 아까 전에 전도 폭발 훈련을 10년 전에, 13년 전에 받으셨다고 우리 김명자 권사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어떤 훈련인지 좀 궁금하네요. 두 개가 좀 다른 건가요?
4: 같은데요.
0: 같아요.
4: 네.
0: 같군요. 어떻게 좀 받는지가 궁금해요. 그때 이제 목사님께 이렇게 받는 건지, 우리 전도 훈련을 아까 전에 담당하고 계시다는 김경영 권사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2: 저희는 국제 전도 폭발 훈련을 우리 교회에서는 전도 훈련학교라는 이름으로 교육하고 있습니다. 예, 오리엔테이션에서 종강까지 13주를 교육하고 있어요. 훈련자 한 명이 훈련생 두 명을 케어하는 시스템인데,
0: 네.
2: 처음에는 훈련자가 복음을 전하는 모습을 훈련생이 중보하면서 참관하다가 나중에 중반 이후 가면은 훈련생들이 조금씩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0: 네.
2: 네,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전도 방법이 저희가 두 가지가 있어요. 아까도 나왔는데, 저한 가지는 방문 전도가 있고요. 또한 가지는 노방 전도가 있습니다.
0: 네.
2: 방문 전도는 관계 전도로 예수님을 믿지 않는 가족이나 지인의 기도 카드를 적어서 함께 기도하면서 준비하다가 때가 되었을 때 방문하여서 전도하는 시스템이고, 또한 가지 노방 전도는 전도대처럼 저희도 전도대에 소속이 돼 있거든요.
0: 네.
2: 화요팀으로 같이 나가는데 공원 나가서 같이 사람들을 만나서 관계 맺으면서 전도하는 거예요.
0: 아, 전도 훈련 이 코스가 13주나 되고요. 그 처음에 중보하는 모습부터 보여주신다고요? 중보기도 하는
2: 네,
0: 모습부터?
2: 저희는 그

0: 시작하기 전에 네. 그 세팅이 되기 전에 임원들하고 기도원 같이 목사님하고 먼저 기도회를 해요. 계속 기도하고 준비하면서 훈련생 모집하고 네. 그러면서 또 기도원자들도 저희들은 있거든요. 한 사람 앞에 두 명씩 기도원자가 있어서 그 기도원자들이 저희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를 해주세요.
1: 아, 전도팀을 기도하는 기도 후원자가 또 있어요. 네. 그 열매를 위해 기도하는 게 아니라 네. 전도를 나가는 사람을 위해서도 같이 기도를 하는군요.
0: 네.
1: 오, 너무 은혜네요. 사실 저희가 한 태신자 영혼을 품고 많은 사람들이 붙어서 기도는 하지만 그 전도를 나가는 사람을 위해 또 다른 기도 후원자가 있다는 그 사실이 놀랍게 여겨집니다.
0: 네, 그래서 너무 은혜스럽습니다.
1: 네, 더 기도로 그 힘을 많이 네. 받으실 것 같아요. 맞나요?
2: 예. 네, 아멘입니다.
1: 아, 아멘입니다. 네, 그러면 저희가 이렇게 전도, 방문 전도랑 또 노방 전도를 다양하게 하고 계실 것 같은데요. 우리 지금 포항 제1교회 전도팀을 위한 응원의 메시지가 계속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지금 0411번님께서 모두 대단하십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생신 맞으신 김유화 목사님?
3: 맞습니다.
1: 아, 축하드려요. 아니, 우리 미친이신데 여기까지 축하드립니다. 김유화 목사님. 아, 우리 생신을 맞으셨는데 저녁에 아까 전에 저녁 식사 메뉴가 뭐라고 하셨죠?
3: 낙지 볶음.
1: 네, 낙지.
4: 낙지 낙지
5: 쭈꾸미.
1: 쭈꾸미.
3: 쭈꾸미. 쭈꾸미든 낙지든 예, 맛있는 저녁입니다.
1: 혹시 본인이 고르셨나요?
3: 아니요. 예, 저는 좋아합니다.
1: 아, 좋아하시는 예. 거 맞죠. 아, 생일자에게 이렇게 또 맞춰서 고르셨나 해 가지고.
3: 예, 저 좋아하는 메뉴입니다.
1: 아, 그렇군요. 여기서 생신의 은혜도 함께 나누시고
3: 네,
1: 조금 이따 생일 밥도 생일상도 좀 맛있게 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너무 축하드립니다.
3: 감사합니다.
1: 네, 그리고 우리 0090번님께서요. 이춘옥 A 권사님 및 모든 분들의 전도 활동에 항상 주님의 은혜가 충만하길 기도드립니다. 가족분이실까요? 우리 이춘옥 A 권사님 및 이라고 했어요.
2: 아니고 아마 같은 조언일 것 같아요.
1: 같은 조언. 아, 여기서 또 애정이 드러납니다.
2: 네, 제가 오늘 기도 부탁을 하고 왔거든요.
1: 아, 네, 우리 이춘옥 A 권사님만 성함이 여기 올라왔어요. 할렐루야. 우리 0090번님 반갑고요. 또 우리 포항 제1교회다 반가워요. 9371번님. 네, 반갑습니다. 네, 저희 오늘 그리고 1951번님도요. 우왕 우리 목사님, 권사님, 집사님들 반갑습니다. 저는 극동 어린이 합창단 강남매 엄마입니다. 라디오로 목소리 들으니 반갑습니다. 아, 어떤 어머니신지 좀 예상이 가시나요? 강남매? 네, 아시는 우리 목사 임요원 목사님.
3: 예, 그 강희안하고 강민준 어머니 같습니다.
1: 아, 네. 환영합니다. 우리 네, 강남의 어머니도 이렇게 또 듣고 메시지를 보내주셨어요. 저희가 선물 한 두 분 드리고 가면 좋을 것 같은데요. 포항 제1교회 지금 전도팀 응원하신 0090번님 그리고 0411번님 지금 선물 받으실 수 있는 주소와 이름 샵 9030으로 문자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선물 받으실 수 있는 주소와 이름을 샵 9030으로 보내주세요. 네, 이렇게 여러분들 계속 응원해주시고 또 포항제일교회 응원해주시고 축복해주시면 선물 계속 받으실 수 있습니다. 네, 저희 오늘 지금 포항제일교회 전도팀과 전도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고 있는데요. 10년 이상 13년 동안 계속해서 전도를 나갔다고 하셨어요. 정말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 또 현장들 있으실 것 같습니다. 우리 먼저 이춘옥 권사님께서 그 현장 어떤 현장에 가장 기억에 남으셨는지. 네,
2: 전도 현장에서 만났던 기억에 남는 분이 한 분 계십니다.
1: 네.
2: 이분은 굉장히 긍정적인 반응을 저희들에게 보내주셨거든요.
1: 네.
2: 전도 현장에 나가기 전 저희 조원들은 늘 함께 마음 모아 기도를 준비합니다. 그날 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귀한 영혼을 만나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며 나갔는데
1: 네.
2: 정말 76세 되시는 한 어르신을 만나게 해주셨어요.
1: 76세 되신 어르신.
2: 예. 네. 그분은 13년 전에 아내와 사별을 하시고 홀로 계시기 때문에 너무 외롭다고 하셨습니다.
1: 네.
2: 혼자 계시기 때문에 말할 사람도 없고 참 외롭다 하면서 눈물을 글썽글썽 하셨어요.
1: 아, 딱 외로울 때 예. 포항제일교회 전도팀. 근데 권사님께서 딱
2: 네,
1: 맞으신
2: 저희 조원들하고 이제 아~ 같이 나갔거든요.
1: 네.
2: 그래서 저희 조원들은 우리 교회에 71세 이상 어르신들이 함께 모이시는 요한 공동체를 소개해드렸고
1: 네.
2: 그분께서는 흔쾌히 한번 나가보시겠다고 하시면서 정말 목요일

0: 날 이왕 공동체에 나오셨어요. 그때 마침 또 저희 또 저게 조원중의 요한 공동체에 등 저거 같이 출석하시는 분이 계셔가지고 안내도 해드리고 이래서 이제 요한 공동체에 나오시게 되셨고, 또 그분께서는 또 교회에 또한주 뒤에 등록도 하시게 되셨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은 요한 공동체에서 많은 분들이 섬김과 사랑으로 또 이분을 또 섬겨주시는데 참으로 행복해 하시면서 잘 적응해 가고 계십니다.
1: 우리 76세 어르신 분께서 요한 공동체요.
0: 요한 공동체.
1: 요한 공동체. 근데 어르신들만 같이 계신 공동체고.
0: 동아리 활동도 하시고 서로 교제도 나누시고 식사도 함께 하시고 그래서 이분이 굉장히 좋아하셔요.
1: 교회 안에 이런 공동체, 또 동년배 분들끼리 함께 있을 수 있는 그런 계속 공동체를 만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군요. 서로 또 라포도 형성하고 친밀감도 형성하고요.
2: 저희 교회에는 연령별로 공동체가 형성돼 있어요. 다니엘, 마태, 마가, 누가, 요한 공동체.
1: 사복음서 공동체. 그렇군요.
2: 다섯 공동체가 편성되어서 이제 또래별로 이제 신앙생활 하면서 함께 도와주고 협력해주고 끌어주고 그런 관계를 맺어가고 있습니다.
1: 그래서 저희 태신자분께서 함께 또 기도하고 나갔는데 마침 또 외로웠던 우리 태신자분을 만날 수 있었고요. 주님께서 정말 예비하신 영혼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선생님, 그때 좀 마음이 어떠셨어요? 오신다고 했을 때. 사실 노방전도로
0: 근데
1: 저희가.
0: 너무 떨렸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떨려가 정말 가슴이 터질 것 같았어요. 근데 정말 이분이 약속을 지키시고 또 목요일 날도 오시게 되셨고 주일날도 저희들이 이제 2부 예배 때 오시겠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그분이 혼자 오셨어요. 그래서 조원들하고 같이 이제 그 앞에 본당 앞에서 기다리다가
1: 그분은
0: 시간을 딱 맞춰가 오셨어요. 그래 같이 예배를 드리시고 그 다음 주에 등록을 하시고 요한 공동체에 나가시면 더 좋으실 텐데요 하니까 그럼 등록을 하지요 하시면서로 등록을 하시고 이제 요한 공동체도 굉장히 즐거운 마음으로 다니고 계시거든요. 네,
1: 감사하네요.
0: 그래서 저희들은 이렇게 전도를 하다 보면 사람의 말과 노력보다는 먼저 하나님이 일하심이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1: 아멘.
0: 특별히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영혼을 만나게 하실 때는 마음의 문도 자연스럽게 열리고 전도의 길도 놀랍도록 순조롭게 열리는 것을 경험합니다. 그래서 저희 조원들은 전도 현장에 나가기 전 무엇보다 먼저 기도로 무장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가 닫힌 마음을 열고 만남의 길을 열고 한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신다는 것을 현장에서 늘 배우고 깨닫고 있습니다.
1: 그 경험을 하셔서 더 기도의 중요성을 많이 체험하실 것
0: 그렇지요.
1: 같아요.
0: 그래서 저희들은 나가기 전에 조원들끼리 모여서 같이 기도를 하고 또 가고 또한주 동안도 같이 중보로 기도를 합니다. 영혼을 위해서 한 영혼을 위해서 이제 귀한 영혼 만나게 해달라고 같이 기도를 하고 또 나가기 전에도 또 모여서 같이 기도를 하고 그래 갑니다.
1: 저희가 조가 13개라고 들었는데, 그러면 한 조에 몇 분이 계실까요? 몇명 정도가 함께 움직이시는지
3: 보통 4, 5명 정도 되고요.
1: 궁금해요.
3: 또 많은 조는 한 10여 명 정도 되는 조도 있습니다.
1: 와, 근데 조를 그렇게 나가셔서 좀 뿔뿔이 흩어지시고 전도를 하시는 거죠?
3: 뿔뿔이 흩어져서 합니다.
1: 그러면
3: 현장은 같은 장소입니다.
1: 현장에서 두분 정도가 같이 다니실까요?
3: 네네.
1: 우리 또 다양한 이 사실 좋은 케이스죠. 너무나도 아름답고 태신자 열매가 맺어진. 근데 조금 어려웠던 경험을 하신 분도 계실까요? 전도 너무 좋았지만 이 부분은 또 어려웠던 적도 있다 하시는 분 혹시 계실까요? 전도하면서.
4: 저는 이제 저희 교회에 이제 바울 전도대가 있고 전도훈련학교가 있어요. 이제 전도를 좀더 효과적이고 체계적인 방법으로 전도를 배워서 나가고 싶을 때 전도훈련학교에 등록하여서 그 과정을 수료하며 바울 전도대와 그리고 이제 전도훈련학교에서 훈련자 훈련생으로 또 섬기는 과정이 있는데 훈련자로 여러 번 섬기면서 은혜를 많이 받고 복음의 기쁜 소식을 전하면서 또 그와 더불어서 돌봄의 과정을 저희가 베풀면서 예 저희들이 또 복음의 현장으로 달려가는 기쁜 소식을 전하는 방문 전도팀이 있습니다.
1: 방문 전도팀. 예, 예.

0: 그러니까 빨간 우체통이 있는데요. 그곳에 저희들이 이제 비치해 놓은 이 전도 카드를 통해서
1: 네.
0: 예, 전도하고 싶은 사람들이 여기 내용을 써주면 저희들이 나가거든요. 근데 이 카드를 써냈는데 카드를 써내신

0: 일하심을 깨닫는 시간이 됩니다.
1: 아, 아멘입니다. 아멘. 그런데 아까 전에 말씀하신 게 중보자를 위해 그러니까 얼마나 그 사람을 위해 중보하는지에 네. 따라서 열매가 더 맺어질 때도 있다라고 네. 말씀하셨어요. 이 전도하시는 분들, 중보하시는 분들도 참 귀하네요. 네. 또 그 전도를 위한 기도 팀이 또 있으신 건가요? 기도를 같이 후원해 주시는 중보 기도를 같이 후원해 주시는
2: 전도 팀의 기도 후원자는 따로 있지 않습니다.
0: 아 네. 그렇지만 네. 이게 저희들이 카드를 내게 되면 네. 이제 담당자나 전도하고 싶은 사람들이 네. 예 우리 교회에는 또 중보기도 팀이 있어요. 네. 기도팀이 그곳에 이제 저희들이 카드를 써내면 중보기도 팀에서 예, 이 VIP의 마음에 문을 열도록 네.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1: 그렇게 해서 좀 VIP의 열매가 맺어진 경우가 있나요? 마음이 좀 열린 경우 이 사람 진짜 안 믿을 것 같았는데 믿는다. 이렇게 좀 나 교회 나가보고 싶다라는 그런 답변이 왔다거나 아니면 혹시 이 자리에 전도돼서 오신 분도 있으실까요? 네. 우리 권사님.
3: 아, 네. 방문 전도에 얼마 전에
1: 네.
3: 김옥순 성도님께
1: 네.
3: 복음을 전했어요.
1: 네.
3: 그 복음을 교회는 다니셔도 확실한 믿음을 갖지 못하셨기 때문에 그 복음 제시에 굉장히 기뻐하시면서
1: 네.
3: 아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야겠다는 결단을 하셔서
1: 네.
3: 저희들은 굉장히 보람이 있었어요.
1: 그분을 위해서도 좀 오래 기도를 네. 하고 계셨을까요? 네. 몇 년 정도 기도를 하셨을까요?
0: 저희 전도훈련학교 팀에서
1: 네.
0: 훈련자로 섬겼던 그 팀의 훈련생이 네. 어머니셨어요.
1: 아,
0: 네, 예, 10여 네. 년 전에 저희가 복음을 전할 때는
1: 네.
0: 마음의 문이 전혀 열리지 않아서 복음을 전할 수가 없었는데
1: 네.
0: 예, 아버지께서 먼저 등록하시면서 따님이 어머니께 복음을 좀 전하고 싶다. 예, 그 요청 카드를 내셨기에
1: 네.
0: 저희들이 이제 거의 기도한 기간이 10여 년 되는 거죠.
1: 야, 예. 근데 사실 전도 처음에 바로 이 열매가 맺어지지 않으면 포기하게 되기도 하잖아요. 사실 이 또 다른 베스트가 생기기도 하고 또 다른 태신자가 생기기도 하는데 우리 10년 동안 그 영혼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오셨다는 것도 정말 놀랍습니다. 저희 그러면 그분이 오셨을 때 좀 반응이 좀 어땠나요? 감정이나 나의 감정이 정말 좀 이분이 교회에 오셨을 때 너무나도 기쁜 마음으로 좀 맞이를 해주셨나요?
0: 네, 그렇죠. 근데 네. 저희들이 미흡하게나마
1: 네.
0: 씨를 뿌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다 비를 내려주시고 영양분을 주셔서
1: 네.
0: 예, 성장되었기에 예, 그분이 복음 안으로 들어올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1: 아멘. 사실 목사님 저희가 이 전도를 하면서 열매를 맺는 것도 좋지만 사실 일단 복음을 전하는 게 더 중요하죠.
4: 맞습니다.
1: 네.
4: 사실 우리 바울전도대 같은 경우에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1: 네.
4: 나갑니다.
1: 아 우리 전도팀 자랑 좀 해주세요. 목사님.
4: 우리 전도팀은
1: 네.
4: 제가 처음 보고
1: 네.
4: 정말 감동을 받았어요. 왜냐하면 우리 화요일 때 예배드릴 때 한 50여 분 성도님들께 함께 예배를 드리고 전도 현장 나가는데
1: 네.
4: 말씀드린 것처럼 비가 오나 바람이 부나
1: 눈이 오나
4: 상관치 아니하시고 가세요. 그런데 현장에 가면
1: 네.
4: 사실 반기는 사람만 있는 건 아니거든요.
1: 그쵸.
4: 그럼에도 불구하고 손수 우리 물 끓여서 그리고 또 차 준비해서
1: 네.
4: 전도지 챙겨서 건빵 챙겨서 가십니다. 가셔서 특유의 사투리도 써가시면서 웃는 말도 하시면서 그렇게
1: 네.
4: 한마디 한마디 전하는데
1: 네, 네.
4: 두드리는 거죠. 그들이 문을 열어주지 않을지언정 주님께서 복음을 전하라 말씀하셨으니 문을 두드립니다. 그런데
1: 아멘.
4: 그 두드리는 것이
1: 네.
4: 기약이 없어도 그분들은 계속 하시더라고요.
1: 네.
4: 그래서 제가 볼 때마다 목회자지만
1: 네.
4: 존경스럽고 감사하고 사랑하는 분들입니다.
1: 너무 훈훈해졌어요. 우리 목사님 덕분에. 감사합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사실 비, 눈 올 때는 좀 이렇게 꺼려질 때도 있을 것 같아요. 젖고 네. 이러니까. 그치만 계속해서 나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너무나도 귀합니다.
4: 사실은 제가 한번 비가 와서 전화를 한 적 있거든요. 우리 총무 권사님한테.
1: 네.
4: 권사님 비가 오는데 가나요? 그러니까

0: 권사님 이야기하시더라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오나 우리는 갑니다.
1: 어떤 권사님이시죠 여기서? 아, 네, 우리 권사님 한 말씀 해주시죠. 우리 김명자 권사님. 네, 어떤 마음으로 그렇게?
2: 아니요, 목사님께서 비 오는 날 전화가 오셨기 때문에 네. 이 목사님이 생뚱맞게 이게 무슨 얘기야 이랬습니다. 사실 네. 저희들은 네. 제가 그 광고를 할 때 네. 저희 전도대는 네. 뭐 특별하게 뭐 전 세계가 우리 포항이 어떻게 된지 않은 다음에는 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태풍이 와도 네. 전도는 합니다. 늘 아, 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대원들은 알고 있는데 목사님께서 전화를 오시니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0: 제가 맡은 지가 얼마 안 돼가지고 놀랐습니다.
1: 아, 목사님께서 근데 이제 아셨어요. 이제는 뭐 우박이 떨어져도 나가실 것 같습니다.
2: 네, 감사합니다.
1: 네, 아, 저희 근데 아까 전에 전도팀 9호가 있었어요. 그 네. 9호 한번 듣고 찬양 듣고 오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도팀 9호 한번 지금 준비되셨을까요? 항상 이 네. 9호를 먼저 하고 나가신다고요? 약간 의기투합인
2: 그렇죠.
1: 거죠? 네네. 네, 동기부여를 위해서 함께 지금 9호 시작해주세요.
2: 구호 준비!
3: 할렐루야!
2: 전도!
3: 할 수 있다!
2: 전도!
3: 하겠느냐!
2: 전도!
3: 해보자!
1: 아멘! 아멘! 예, 여러분 오늘 전도에 열정이 넘치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항상 전도를 나가는 우리 포항제일교회 전도팀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 저희 찬양 한 곡 듣고 계속해서 은혜로운 나눔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내가 매일 기쁘게 더 라이트 워십의 찬양입니다.

0: 네, 여러분은 지금 FM 90.3MHz 포항극동 방송, 울릉 FM 96.7MHz 생방송으로 진행되는 행복한 저녁, 오늘도 복음어서 연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목요일 코너, 전도를 부탁해 코너에 지금 포항 제1교회 전도팀 함께하고 있는데요. 우리 전도에 관한 은혜 나눠보고 있습니다. 우리 전도팀에게 축복과 응원의 또 격려의 메시지 남기시고 싶으신 분들은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9030, 우물정 9030번으로 문자 보내시면 되고요. 또 극동방송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으로도 무료로 보내실 수 있습니다. 네, 오늘 저희 9090번님께서 우리 모든 분들께 주님의 은혜가 항상 충만하길 기도드립니다라고도 하셨고요. 우리 8283번님께서 오마란 오늘 말씀 완료 하시면서 누가복음 19장에서 저처럼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러 예수님이 오셨단 말씀이 참 은혜됩니다. 저도 또 다른 잃어버린 자를 찾아 주님께로 인도하도록 열심히 전도하겠습니다. 아멘.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오늘 전도팀 지금 13년 동안 노방전도 또 방문전도 또 방문팀장님 계시고요. 또 전도팀장님도 계시고 이렇게 함께 하고 계시는데요. 우리 포항제일교회 전도팀 자랑도 좋고요. 또 교회 자랑도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자랑 한번 부탁드립니다, 권사님.
1: 자랑할 거는 너무 많은데요.
0: 네.
1: 네, 저는 토요일 저 바울 전도를 섬기고 있기 때문에 토요 바울 전도대 우리 저 회원들
0: 네.
1: 자랑을 하고 싶어요.
0: 토요 바울전도대
1: 예.
0: 팀원분들 지금 듣고 계시면 문자 남겨주세요. 네. 우리 최선희 권사님께서 말씀하십니다.
1: 예.
0: 네.
1: 토요 바울 전도대는 주중에 시간이 안 되시는 분만 토요일 날 모이거든요.
0: 그럴 것
1: 네,
0: 같아요.
1: 모여서 뭐 인원은 많지 않아요.
0: 네.
1: 많지 않지만 같이 함께 나누어요. 근데
0: 네.
1: 함께 전도 나가고 함께 밥도 먹고 함께 또 많은 것을 나누고 있어요.
0: 네.
1: 그래서 저희들은 가족과 같은 그런 토요 바울 전도대입니다. 예,
0: 아, 몇분
1: 그래서
0: 정도가 계세요?
1: 예,
0: 몇 분? 몇 명이 같이?
1: 한 보통 열몇 명인데 예,
0: 네.
1: 있는 그 100%는 다 추석이 안 되고요.
0: 네.
1: 7명, 8명 정도 이렇게 해서 함께 나갑니다. 함께 그 특히 또 토요일이라서
0: 네.
1: 남자분들이 계셔요. 그래서 무거운 건 남자분들이 다 들어주셔가지고.
0: 감사하네요. 우리
1: 네.
0: 화요전도대 무거운 거 남자분들 안 계신가요?
2: 저희들이 직접
0: 아,
2: 돕니다.
0: 네, 다시 한번 말씀해
2: 목사님,
0: 주세요.
2: 목사분입니다.
0: 아, 토요전도대 남자분들이 이렇게 함께
1: 예, 그래서
0: 하신다고요?
1: 너무 감사해요. 소풍을 가도 고기를 굽어도 다 남자분들이 하십니다.
0: 약간 내가 힘을 좀덜 쓰고 싶다 하시면 토요전도대로 가시면 좋을 것 같네요. 근데 토요전도대라고 하시면 직장인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1: 네,
0: 평일에 직장.
1: 직장인들이에요. 예.
0: 아, 대단하세요. 사실 직장인이 토요일날 시간을 내서 평일 계속 일하다가 토요일날 이렇게 시간을 내서 전도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이 13개 조, 화요일은 13개 조인데 토요일은 몇개 조라고요?
1: 저희들은 함께.
0: 한 개,
1: 예,
0: 한 조.
1: 한죠.
0: 야,
1: 함께. 예,
0: 은혜롭습니다.
1: 함께 나와요.
0: 아,
1: 그래서 너무 감사해요.
0: 네, 정말 큰 자랑이네요. 직장인 분들임에도 불구하고 토요일에도 꼭 시간을 내서 화요 전도대만 있는 게 아니라 토요 전도대도 있다. 할렐루야입니다. 우리 포항 제1교회 너무나도 응원하고요. 네, 이렇게 전도를 열심히 하다 보면 사실 내가 열매를 맺기도 하지만 그 안에서 내가 복음을 전하면서 좀 오는 감동도 있을 것 같고요. 변화되는 점도 있을 것 같아요. 혹시 내가 좀 전도를 하면서 내가 많이 예전과 달라졌어요 하시는 분 계실까요? 네.
3: 네, 정미향 집사입니다.
0: 네, 정미향 집사님, 우리 집사님, 환영합니다. 네. 오늘 말씀을 많이 안 하셨어요. 지금 많이 말씀해
3: 원래
0: 주세요.
3: 말을 잘 못해요.
0: 아닙니다. 하실 수 있습니다. 네. 우리,
3: 제가 가장 어려운 게 전도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0: 네.
3: 네, 근데 전도는 이제 누군가를 변화시키는 일이기 전에 먼저 제 마음과 믿음을 변화시키는 시간이었습니다.
0: 네.
3: 두렵고 떨리고 부족한 모습으로 순종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과정 속에서 기도하게 하시고 한 영혼을 향한 긍휼의 마음을 알게 하셨습니다.
0: 네.
3: 복음을 전할수록 내가

0: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지 다시 깨닫게 되었고, 제 삶에도 감사와 담대함이 자라게 되었습니다.
1: 네, 아멘. 이 사실 담대함이 자란다는 게 굉장히 큰 거잖아요. 크리스찬들은 사실 우리는 담대함이라고 하죠. 막 용기라기보다는 주님께서 주시는 담대함으로 나아간다. 우선 저희 전도할 때 이런 담대함이 정말 필요하죠.
2: 네, 굉장히 필요하죠.
1: 네, 사실 우리가 조금 곱지 않은 시선으로 보신 분들도 계실 테지만 저희가 이렇게 전하는 것에서 주님께서 분명 기뻐하실까요?
2: 네, 굉장히 기뻐하시죠. 그런
1: 네.
2: 가운데서도 담대함으로 가는 그 마음들을 다 보시기 때문에, 예, 하나님께서는 충분히 기뻐하시고, 또 우리의 모르는 가운데 또 많은 것을 또 주실 줄 믿습니다.
1: 아멘. 우리 정미향 집사님께서 아까 전에 담대함이 생기셨다고 하셨는데요. 그럼 이제는 그냥 어떤 분들께 이렇게 가셔도 무리가 없으시게 이렇게 좀 자연스럽게 전하실 수 있는 건가요?
0: 아니요, 아직은 저는 5년 됐거든요. 네.
1: 네네.
0: 아직 많이 부족해서.
1: 5년인데 아직 많이 부족하신. 하긴 여기 우리 13년 계시니까. 네.
0: 네, 5년은 아직 부족한 것
1: 네.
0: 같습니다.
1: 우리 여기 너무 또 이제 굵은 분들이 오셨어요. 뼈가 굵은 분들이. 네. 그래서 우리 그래도 예전과 다르게 나는 이렇게 담대함이 생겼다라는 말씀 해주셨습니다. 사실 전도가 우리를 굉장히 많이 크게 바꿔놓는 것 같아요. 또그 사랑도 많이 느낄 것 같아요. 태신자를 향한 사랑. 혹시 그 사랑에 엄청난 좀 감동을 받으신 분. 내가 전도를 하면서 더 사랑이 뭔지, 예수님의 사랑이 뭔지 느끼게 됐다 하시는 분 계실까요? 네. 우리 좀 오래 하신, 네.
3: 포항제일교회 바울 전도대에는 이제 마을 전도라고 있어요. 시골 교회에서 요청이 오며 저희 대원들이 한달 동안 한끼 금식 릴레이 기도를 하면서 그 마을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먼저 품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한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또 가지고 그 교회에서 요청한 그 마을로 찾아가서 저희들이 복음을 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1: 그 마을은 조금 이제 인적이 드문 마을
3: 네,
1: 이런
3: 그렇죠. 저희가 이제 코로나 오기 전에
1: 네.
3: 영덕군 영해읍 원구리에 있는 원구교회 쪽 마을에 전도를 하러 갔는데
1: 네.
3: 그 전주에 태풍이 와서 마을 전체가 침수되고
1: 네.
3: 다리가 끊어지고 나무가 쓰러진 그런 상황이었어요.
1: 네.
3: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한 집을 방문했는데 할머니와 손자가 이제 우두커니 누워 계셨어요. 저희들을 이제 방으로 들어오라고 하셔서 저희들이 먼저 그 마음을
1: 네네.
3: 만져드렸어요. 얼마나 힘드신지.
1: 침수되고.
3: 침수되고 또 가재도구와 전자제품이 다 마당에 이렇게 놓아져 있는 상황이어서 저희들이 그것만 봐도 마음이 아픈데 할머니 얼굴을 뵈니까 더 이렇게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근데 그때 반응은 성령께서 아, 이곳을 향해 계시는구나 라는 그런 터치함을 받았어요. 그래서 어르신이 저희들에게 이제 기회를 허락하셨기에 마음의 문을 열고 복음을 전하는데 눈물을 뚝뚝 흘리시는 거예요.
1: 그분들이요? 복음을 듣는,
3: 네,
1: 처음 듣는데요?
3: 할머니와 손자가. 그래서 저희가 더 이렇게 하나님이 예비하신 영혼이다 라면서 이제 삶의 자리 안으로 들어간 거죠. 그러면서 그분의 손을 잡고 영접 기도를 하는데 흔쾌히 예수님을 영접하셨어요. 그
1: 아멘.
3: 교회에 이제 목사님께
1: 네, 영덕에 계신.
3: 원구 교회 목사님께 이 얘기를 전하고 이제 또 저는 돌아와서 저희 사랑방 식구들에게 이분의 어려움을 나눴더니 십시일반 마음을 다 모아주셨어요. 그래서 그 교회를 통해서 저희들이 위로금을 전달할 수 있었어요.
1: 복음과 함께.
3: 그분들이 그러고는 이제 은혜가 저희들에게 충만한 가운데 계속 기도를 하고 있었는데 얼마 전에 저희들이 확인해 보니까 그 할머니와 손자가 전부 다 영덕에서 사는데도 불구하고 아기들은 이제 영덕에 사는데도 네. 그 원구까지 와서 그 교회에서 예배를 드린다는 거예요.
1: 아, 영덕에서 원구가 거리가 좀 있나요?
3: 네, 예, 아. 있는데 네네. 그래서 그때 전했던 그 복음의 씨앗이 저희들은 또 잠시 잊어버릴 수도 있었지만 네. 하나님께서 기억하셨다는 거.
1: 아멘. 네. 하나님. 예.

0: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네. 또 아까 전에 복음을 들으실 때 눈물을 흘리셨다는 네. 건 주님께서 정말 기다리고 계셨던 네, 가정인 맞습니다.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렇게 또 아름답게 주님의 사랑을 전한 그런 스토리 우리 함께 나눌 수 있어서 너무 감사했고요. 네, 저희가 좀 시간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아서 마지막으로 각각 한 분께 전도란 나에게 땡땡이다. 이렇게 전도를 한 단어로 정의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먼저 시작하실 분, 전도 지금 오래 하셨는데 전도란 나에게 우리 정봉화 권사님께서 먼저 해주실까요?
1: 예, 전도란 나에게 기쁨이다.
0: 전도란 나에게 기쁨이다. 네, 네 기쁨을 느끼셔서
1: 네.
0: 네, 우리 전도란 나에게 기쁨이다. 정봉화 권사님께서 말씀해 주셨고요. 다음으로 전도란 나에게 네, 최선희 권사님. 네,
2: 전도란 나에게 건강함입니다.
0: 어, 건강함. 네. 어떻게 건강함이죠?
2: 어, 제가 전도를 한번 쉬고 싶을 때가 있어서 6개월을 쉬었을 때가 있었어요.
0: 네.
2: 너무 불편한 거예요. 마음이.
0: 안 하니까.
2: 예, 안 하니까. 네. 그러는데 그게 더 피곤하고 더 어려웠어요. 근데 지금까지 한 번도 쉬지 않고 있는데도 너무 건강하고 기뻐요.
0: 아멘. 이게 네. 진짜 주님께서 아멘. 주시는 은혜입니다. 네. 안 할 때보다 할 때 더 건강하다. 네. 아멘. 오히려 쉬는 게 그게 쉬는 네. 게 아니네요.
2: 쉼이 아니에요.
0: 네. 전도란 나에게 건강합니다. 네. 우리 김명자 권사님.
3: 네. 저는 전도는 한 영혼을 위한 뜨거운 눈물이라 생각합니다.
0: 뜨거운 눈물. 네. 우리 눈물 흘리시면서 많이 기도하시는 건가요? 우리 김명자 권사님.
3: 그렇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부끄럽습니다.
0: 아 그런데 이제 뜨거운 눈물을 그 마음에 머금고 항상 기도를 하시니까 지금 전도 구호도 항상 가장 먼저 외치시잖아요. 네, 우리 전도란 나에게 뜨거운 한 영혼을 향한 뜨거운 눈물이다. 우리 말씀하셨고요. 네, 정명옥 권사님.
4: 네.
0: 정경옥 권사님 죄송합니다. 네.
4: 저에게 전도란 영적 성장을 위한 충전을 하는 장소입니다.
0: 아멘. 전도란 나에게 영적 성장을 위한
4: 충전하는 장소입니다.
0: 아, 전도하면서 내가 공급을 더 많이 받는군요. 아멘입니다. 우리 이춘옥 A 권사님. 네, 이춘옥 A 권사님.
5: 전도란 저는 행복이라고 생각합니다.
0: 행복.
5: 네, 저는 전도 현장에 예수님의 손과 발이 되어서 전도 현장에 나가 복음을 전할 때면 네. 제일 행복합니다.
0: 가장 아멘. 행복한 시간이 전도하는 네, 네. 시간.
5: 그래서 행복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0: 아멘. 우리 이춘옥 A 권사님께서 말씀해 주셨고요. 네, 그리고 정미향 집사님. 전도란 네. 나에게
6: 전도란 하나님의 가장 귀한 선물인 것 같습니다.
0: 하나님의 가장 귀한 선물. 아멘입니다. 우리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도 우리에게 선물인데 그 복음을 전하는 전도 현장도 우리에겐 선물인 거죠. 네, 마지막으로 우리 김경현 권사님. 전도란 나에게
7: 나에게 전도란 처음에 시작했을 때 제가 받은 은혜가 너무 커서
0: 네.
7: 아 순종을 해야 되겠구나 해서 시작을 했거든요.
0: 네.
7: 그래서 감사의 자리, 은혜의 자리라 생각합니다.
0: 감사의 자리, 은혜의 자리가 바로 전도다. 아멘입니다.
7: 아멘.
0: 엄청난 그런 감동을 많이 받으셨었나 봐요. 전도를 시작할 때. 네. 그래서 전도 훈련팀도 지금 계속 섬기시고요.
7: 네. 그렇습니다.
0: 아,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목사님 두 분께서는 전도란
8: 네, 저는 전도란 숨겨진 보물.
0: 숨겨진 보물.
8: 싶습니다. 네.
0: 아, 노방전도 드러나는데.
8: 네, 우리 바울 전도 대원분들이 네. 이렇게 숨겨진 보물을 찾는데 도움을 주는
0: 아,
8: 그런 귀한 역할인 것 같습니다.
0: 그런 의미군요. 아,
8: 네, 그래서 숨겨진 보물을 말하고 싶습니다.
0: 너무나도 이해가 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목사님.
9: 저는 전도란
0: 네.
9: 도전이라 생각합니다.
0: 도전. 예. 아멘.
9: 새로운 도전 할 때마다 기분 정말 좋잖아요.
0: 네.
9: 전도하면. 정말 좋은 것 같아요.
0: 아멘.
9: 그 모습들이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 얼굴에서 느껴질 수 있어서 저는 전도란 도전이라 생각합니다.
0: 아멘. 전도란 나에게 도전이다. 할렐루야.
10: 아멘.
0: 감사합니다. 우리 또 변화가 되기도 하고요. 도전이 되기도 하는 우리 전도 너무나도 귀한데요. 우리 포항제일교회 전도팀과 오늘 전도에 대한 은혜 나눠봤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가 포항제일교회 전도 구호 외치면서 마치면 좋을 것 같거든요. 다시 한번 그 전도 구호 외치면서 포항제일교회 전도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작해 주시죠.
11: 구호 준비!
12: 할렐루야!
11: 전도!
12: 할 수 있다!
11: 전도!
12: 하면 된다!
11: 전도!
12: 해보자!
0: 아멘! 감사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포항제일교회 전도팀이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 로마서 1장 16절 말씀.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아멘. 여러분, 전도는 예수님의 지상 명령입니다. 또 살아계신 하나님이 참 진리이기 때문에 부끄러워할 이유도 없죠. 우리 영혼 살리는 일에 최선을 늘 다하고 또 나에게 도전을 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네, 오늘 목요일 전도를 부탁해 포항제일교회 전도팀과 함께 했는데요. 오늘 이 시간 여기서 맺습니다. 지금까지 행복한 저녁, 오늘도 복음 왔어요. 제작 진행의 홍서영 PD였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HTBC 미션 FM
1: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전미나의 찬양드림.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은혜 충만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전미나입니다.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골로새서 1장 20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와 명철과 지식으로 세상을 다스리고 통치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것을 문화명령이라고도 하지요. 그러나 인간은 그 명령을 어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을 구원자로 보내셨습니다. 하나님과 단절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셔야 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피로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우리를 회복시키신 이유는 창조주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께 합당한 영광을 돌리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는 선한 일을 하기 위함입니다. 우리는 화목하게 하는 일에 부름받은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아는 일에 힘쓰며 이웃과 화목하기를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똑같은 말도 어떻게 듣는가에 따라 그 뉘앙스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라고 말씀하셨죠. 이 말씀을 부정적인 마음으로 듣게 되면 엄청난 부담입니다. 어떻게 우리 인간이 신처럼 거룩해질 수 있단 말인가? 하나님의 요구가 너무 심하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들 수 있는 거죠. 그러나 이 말씀을 하신 분이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인정하고 듣는다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 같은 죄인에게 그런 큰 기대를 하고 계시는군요. 제가 감히 하나님만큼 거룩해질 수 있다고 믿어주시는군요. 제게 이렇게 큰 기대를 하시는 주님을 생각하니 눈물 나도록 고맙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거룩한 삶을 추구하게 될 것입니다. 부담감이 아니라 기쁨으로 주를 따르는 우리 모두 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언제나 무한한 사랑을 베풀어 주심에 감사합니다. 시냇가에 심긴 나무처럼 항상 성령 충만함으로 지속적인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옵소서. 서로 용서하고 베풀고 이해하는 사랑의 열매가 풍성한 삶을 살게 하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추하고 더러운 모든 것을 성령의 불로 깨끗이 태워 주시길 원합니다. 성령을 의지하며 사랑하고 베풀며 살아가는 성숙한 신앙인이 되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신실하신 주님을 닮아가기 원합니다. 인도해 주실 줄 믿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성도가 이러면 안 되지. 예수 믿는 사람이 이러면 안 되지라고 생각하며 성도다워지려고 노력하다 보면 지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나 같은 죄인을 성도라 불러주시고 나같이 부족한 자를 하나님의 자녀라 친구라 불러주시니 너무 황송하고 감사하다는 마음으로 살아가면 계속 힘이 솟아날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부담을 주시고 어느 수준에 이르지 못하면 서운해하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실 거예요. 기쁘게 성령을 좇아 살고 매일매일 거룩함을 추구하는 우리에게 능력을 부어주시며 기뻐하시는 분이라 믿습니다. 조금씩 조금씩 그리고 즐겁고 감사한 마음으로 주님을 닮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요한복음 15장 15절입니다.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이제 마지막 찬양 띄워드리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프로듀서 차유미, 진행의 저는 전민아였습니다. 주님을 닮아가려 노력하며 풍성한 기쁨 누리세요.

0: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전도 캠페인 복음전파 70년 다시 복음으로 극동방송 전도 프로그램 새계라를 통해 전주 샘물교회를 나가게 된 서영님 집사님. 집사님은 본인처럼 가족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가족 전도를 바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집사님이 극동방송을 통해 교회를 가게 된 지 한 달 뒤부터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1: 14년 6월 30일에 이제 등록을 했고요.
0: 그렇죠. 네.
1: 그리고 이제 한 달 후에 남편이 했고요.
2: 네.
1: 그 뒤로 한 3개월 후에 큰아들하고 며느리하고 손주가 왔고요.
0: 손주까지.
1: 네. 여기서 끝이 아니고 전주에 같이 사는 여동생이 있어요. 새벽마다 언니가 기도한다. 이제 이번 주에 같이 갈래? 그럴까? 나왔어요. 그 다음 주에는 이제 친정엄마가 이제 등록을 하셨고 한 2주 뒤에 오빠도 근데 제가 전도를 해본 적이 없어요. 전도를 해본 적이 없는데 저는 이제 하나님의 역사심이라고 이제 믿을 수밖에 없고 그 14년도 6월 달에 이게 눈물이 나려고 하는데 그 새끼라 우리 뭐 연락이 됐던 게 그거로 인해서 지금 이렇게 된 거잖아요. 전도를 제가 20년 동안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데 전도를 하고 싶어서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작정하고 하시려고 하니까 이 모든 게 이렇게 이루어졌구나. 극동방송의 힘이 이렇게 크구나. 네. 같이 이렇게 영접기도 하실 때 저희도 이제 아멘 아멘이 나와요. 그냥 들으면서 너무 감사한 일들이 많아서 정말 극동방송이 큰 일을 하고 있다. 네. 한 명 전도하기도 힘든데 이렇게 제가 큰 노력도 안 했는데 네. 그 말 한마디에 이렇게 문자 한 통에 그냥 본인들이 스스로 나와서 이렇게 해준다는 게 너무 감사한 일들이 많아서
0: 지금까지 극동방송을 통해 본인뿐만 아니라 온 가족이 전주 샘물교회를 가게 된 서영님 집사님의 고백이었습니다. 서영님 집사님은 지금도 극동방송을 애청하며 온 가족과 함께 기쁨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극동방송을 듣게 하십시오.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전도 캠페인 복음 전파 70년 다시 복음으로
3: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는 이 시대를 감당할 수 없습니다. 회개와 기도, 이 시대를 치유하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 포함 극동방송은 이 땅의 부흥의 그릇이 될 것을 꿈꿉니다. 이 땅의

0: 부흥을 담아낼 포항극동방송 사역에 기도를 보태주십시오. 매주 목요일 오전 10시 포항극동방송 공개홀에서 기도의 엔진이 가동됩니다. 함께 기도의 불을 밝히길 원하시는 분이라면 누구나 오셔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매주 목요일 오전 10시 포항극동방송 중보기도회에서 주님 앞에 함께 구하는 기쁨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자세한 안내는 054-256-3000 포항극동방송으로 문의주시거나 샵 9030으로 중보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기도로 방송사역을 세워가는 귀한 자리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1: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포항극동방송입니다. 오직 말씀으로 오직 말씀으로 이 시간에는 포항 동일교회 장성표 목사님께서 사도행전 2장 14절로 17절 말씀을 본문으로 성령님을 아십니까? 라는 제목의 말씀 전해주십니다.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2: 오늘이 성령 강림 주일인데 이게 성령님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이게 관념이 되면 안 돼요. 이게 이 어떤 생각 속에 있는 것이 아니고 사실은 이게 실제인데 그래서 말씀이 좀 어려운 분들도 있는데 좀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에 로마 군병들에게 잡혀서 십자가에 막 돌아가실 때 옆에서 지켜본 제자들은 얼마나 무서울까요? 내가 따르는 선생님이 십자가에 지금 돌아가시는데 잡혀서 그 다음은 내 차례다 이런 생각도 들고 그래서 제자들이 되게 두려웠어요. 무서웠어요. 그래서 다 숨고 그랬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40일간을 함께 계시다가 성천하셨어요. 가시고 나니까 또 무서워요. 더 무서워요. 그래서 제자들이 똘똘 뭉쳤어요.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어요. 두렵고 막 두려우니까 모여서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님이 그곳에 임하셨어요. 성령님이 오시니까 마음의 두려움이 사라지고 기쁨이 회복되었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나가서 막 우리가 예수 믿고 성령을 받았다라고 외쳤을 때에 사도행전 2장 41절에 이날에 신도의 수가 3천이나 더하더라. 3천 명이 예수님을 믿겠다고 돌아온 거예요. 믿겠다고 작정한 거예요. 그래서 용기를 얻어서 사도들이 더더욱 기도하면서 나가서 복음을 전했더니 사도행전 4장 4절에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명이더라 그랬으면 5천명이 되더라.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 생긴 거예요. 처음 교회는 남자만 해도 5천명 그 예루살렘에 그래서 처음 교회가 세워졌어요. 그래서 교회의 시작은 성령님의 시작이고 성령님이 오셔서부터 교회 믿는 사람이 폭발적으로 늘어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교회를 다니시는데 성령님을 아십니까? 이 성령님은 갑자기 어느 날 하늘에서 떨어지신 그런 영이 아니라 성경에 보면 구약 창세기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거룩한 하나님의 영이고 진리의 영이고 삼위일체의 하나님이심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이렇게 보면은 사람들이요 모여서 막 예배할 때 성령 충만함을 입고 성령님이 오시니까 막 기뻐서 방언도 하고 막 이렇게 표정이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 있는 사람들이 막 놀라는 거예요. 어느 정도로 놀라느냐? 2장 12절 한번 보세요. 2장 12절에 한번 읽어볼까요? 2장 12절 다 같이 시작.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된 일이냐 하며, 막 사람들이 성령을 받아서, 거룩한 영을 받아서, 방언도 하고, 막 찬송도 하고, 기쁘게 막 이러니까 다 놀라가지고 당황하면서 이것이 어찌된 일인가 하고,

갑자기 어디서 오신 분이 아니라 구약에서 이미 요엘 선지자라는 분도 이렇게 말하셨어. 16절 보세요.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시는 것이니 이미 구약에서 선지자 요엘이 말씀하신 것인데 17절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준다. 말세에 내 영, 성령을 모든 사람에게 부어주신다라고 하는 그 성령님이 지금 우리에게 오셨다. 지금 우리가 오신 성령님은 갑자기 오신 분이 아니라 구약에서 요엘 선지자와 여러 선지자들이 부어주신다고 하는 그 영이 오신 그분이 지금 우리에게 오신 성령님이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실 때에 제자들에게 늘 이런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들과 함께 있다가 간다, 간다, 승천한다, 간다. 가면 보혜사 성령님을 너희에게, 우리에게 보내주시는데 그 성령님께서 너희들을 가르치시고 성령님께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성령님이 나한테 오시면, 우리에게 오셔서 인도하시면, 모든 것을 깨닫게 하시고,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고, 이게 성령님인데, 이게 성령님. 그래서 예수님 성천하시고 난 후에, 마가의 다락방에 저들이 모여서, 두려워서 모여서 막 기도할 때에, 성령님이 강하게 그곳에 임재하셨어요. 그런데 강하게 성령님이 오셨을 때에, 분위기, 환경, 어땠나는 것을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한번 보세요. 사도행전 2장 1절,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오순절이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오순, 순이 다섯, 열인데요. 오순이니까 50일 날에 예수님 부활하시고 난 후에 50일째 되는 날에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여 있었어요. 한 곳에 모여 있었어요. 한 곳에 모여 있는데 2절 홀연히 이 말은 갑자기 하늘로부터 급하고 바람 같은 소리가 어떤 소리가 나는데 강한 바람 소리 같은 하고 바람 소리 같은 그곳의 분위기를 얘기합니다. 바람 소리가 있었고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뭐가 가득해요? 소리가요. 바람 같은 소리가 확 이렇게 있었고 그다음에 3절에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지금 여러분 마가의 다락방 기도할 때 사람들 머리 위에 불이 있다 이런 것이 아닙니다. 마치 불처럼 이 말입니다. 마치 막 뜨겁게 저들이 막 기도하고 막 기쁜데 그 표현을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여러분 막 성령으로 충만하니까 각 사람 머리 위에 마치 불의 혀처럼 이렇게 불의 촛불 같은 거 장작불 탈때 보면 불이 막 춤을 추죠? 막 노란불, 빨간불 막 이렇게 보여죠? 각 사람 위에 그런 뜨거운 이 영적인 현상을 얘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런 겁니다. 오늘 우리 장식팀이 꽃꽂이를 잘 해주셨는데, 위에 보니까 빨간 장미도 있고, 그 밑에 또 빨간 꽃도 있어요. 이거 왜 꽂아놨는가 하면은 예쁘라고 꽂아놨는 겁니다. 맞지요? 그런데 제가 보니까 빨간 것을 통일한 것은 어떤 성령의 열정, 정열, 이런 걸 표현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비둘기를 여기 몇 마리요? 이쪽에? 야, 저 여섯 마리가 뭘까? 저게 영적인 의미가 뭘까? 그래 해석 안 해도 돼요. 근데 왜 하필 비둘기를 여기다가 꽃 위에다가 놨을까요? 예,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 보면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며 마치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셨어 하면서 성령이 이렇게 오시는, 영이 오시는 모습을 비둘기같이 성령이 임했다라고 얘기하는데 밖에 나와서 비둘기 보고 성령님 오신다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그렇게 하면 이단 되는 거예요. 비둘기같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럼 비둘기같이가 뭐예요? 정말로 평화롭게, 정말로 따스하게. 그래서 찬양 가운데 따스한 성령님, 오늘 우리도 위로의 성령님.

그 성령님이 임하실 때 참으로 비둘기처럼 평화롭고 정말로 따스한 그 은혜가 있는데 그 성령 강림 주일에 성령님을 표현하기 위해서 비둘기를 이렇게 했는 거예요. 자, 이것처럼 성령님이 임하실 때의 영적인 표현을, 그래서 성령을 이것을 경험한 사람들이 막 흩어져서 복음을 전했고 그 복음을 받은 사람들이 모여서 교회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성령님의 역사로 세워졌고 성령님의 역사가 교회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6장 3절에 보면 교회가 생겼고 교회의 일꾼들을 세울 때에 성령님을 모르는 사람은 세우지 마라. 어떤 사람을 세워야 되느냐면은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1번이 성령님이 충만한 사람. 성령님을 알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성령님의 체험이 있는 그 사람을 교회의 일꾼으로 세우라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성령을 얼마나 아십니까? 성령님은 거룩한 하나님의 영이시고 진리의 영이시고 보혜사 우리를 돕는 영이시고 지극히 인격적인 영이십니다. 여러분, 지극히 인격적이라는 것은 관계 속에서 인격적이란 말이죠. 쉽게 설명하면 이단이나 사이비나 세상의 어떤 영들, 예를 들어서 무당이라고 합시다. 이런 어떤 귀신들은 인격적이지 않습니다. 이 사람이 원하든 안 원하든 찾아와서 윽박 지르고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해서 무당을 만듭니다. 제가 무당을 만나서 수없이 얘기합니다. 무당들 가운데 자기가 무당인 것을 자랑하며 다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무당집에 나오들 때는 안무당처럼 와서 다닙니다. 동창회 가서 나 옷에 무당한다 이렇게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무당하면서도 동창회 가서는 안무당 하면서 자기를 소개할 때 그런다. 특별히 내 자녀들이 그것을 할까 대를 이해할까 두렵고 내 자녀들은 이것을 보지 않으려고 자기 집이 아니라 멀리 나와서 세를 얻어서 하는 무당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왜 무당을 하느냐 물어보면 안 하니까 귀신이 나를 아프게 하고 안 하니까 나를 힘들게 하니까 할 수 없어. 그래서 이게 비인격적입니다. 이 귀신들이 하는 것은 윽박지르며 비인격적입니다. 그런데 성령님 하나님의 영, 거룩한 영, 하나님의 영은 지극히 인격적입니다. 그래서 내가 환영하지 아니하면, 내가 영접하지 아니하면 주님은 억지로 문을 열고 찾아오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성령님은 내가 환영하고 내 마음속에 인격적으로 나를 모실 때 주님은 내 속에 오셔서 인격적으로 교제하고 인격적으로 만나고 함께하기를 원하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도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림 한 장을 제가 보겠는데요. 이 그림은요, 1853년, 그러니까 170년 전에 영국의 윌리엄 홀먼 헌트라는 사람이 그린, 그러니까 170년 전이니까 오래되었죠? 예수님께서 저기 문을 두드리시는데 저게 우리의 영적인 마음의 문입니다. 예수 믿어라 하고 마음에 물었는데 저 그림을 가만히 확대해서 보면 특징이 손잡이가 없어요. 손잡이가.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 예수님은 절대로 우리의 마음의 문을 억지로 열고 부수고 들어오시는 분이 아니다. 그냥 놓고만 하신 분이다. 놓고 할 때 환영합니다 하고 모셔드릴 때 주님은 우리들 삶 속에 오셔서 구주가 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 그래서 성경에도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기쁘게 맞아들이는 인격적인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저 윌리엄 홀먼 헌트라는 이 사람은 이 그림을 그릴 때 이 밖에 보니까 뭐 죽은 장미 눈꿀 같은 이런 게 많죠? 이게 우리의 마음을 표현하는 겁니다. 복잡한 우리의 심성을, 마음을 이렇게 그리고 그 마음 속에 이렇게 찾아오시는 분인데 여러분, 우리가 모셔드릴 때, 영적으로 환영할 때 주님은 우리에게 오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내가 성령을 경험하기를 원하면 첫 번째 중요한 것은 내 마음의 문을 열고 성령 하나님 오시옵소서, 내가 환영하며 모셔드릴 때

성령 하나님은 내 속에 오셔서 일하시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찬송가 183장은 주님의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이렇게 간절히 기다리는 자에게 성령 하나님 오십니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아버지, 이 인생 내 마음대로 되지 않아요. 나는 정말 기쁘게 살고 싶은데, 행복하게 살고 싶은데, 내 마음도 내 마음대로 안 되고 힘들어요. 성령 하나님 오셔서서 내 마음을 잡아주시고 참된 하늘의 기쁨을 주옵소서.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어소서. 성령을 부어달라고 사모할 때에, 환영할 때에, 기다릴 때에 여러분 주님은 오십니다. 그러면 성령님이 내 속에 오시면 내가 성령님의 성령의 사람이 되고 하나님을 향하여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아버지라 부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있고 그때부터 마음의 교제가 일어납니다. 그때부터 성령님이 동하시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마치 사람들은 성령 충만을 감정적으로 해석합니다. 내가 막 뜨거우면 성령 충만한 것 같고, 내가 방언을 해야 성령 충만한 것 같고, 나에게 어떤 일이 있어야 은사로 확인하는 분이 있습니다. 아니올시다. 그냥 주시는 것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을 받아라라는 이 말 때문에 성령을 마치 야구공 받듯이, 축구공 받듯이, 어떤 물건을 받듯이 받는다라고 생각하는 분도 있습니다. 이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성경 에베소서 5장 18절에 보면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그랬어요. 술 취하는 것과 성령 충만함을 비교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요. 아, 우린 그게 교회 안 다니는 분들, 남자분들 가운데 평소에는 되게 신사적이고 양반이고 점잖은 분이 한 잔 딱 들어가면은 약간 헷가닥이가 집에 와서 큰 소리 놓치고 막 하는 분들 들어 있죠. 예, 이때 예약하면 안 돼요. 자기 오해를 살 수 있어요. 슬라이인가 있어요. 평상시에는 이렇게 이런데 한 잔만 더 가면 홍도약 하면서 막 이렇게 막 가는 분들이 있어요. 그럼 왜 그래요? 평상시에는 자기 이성으로 컨트롤 되는데 술이 들어가면 술이 이 사람의 이성 위에서 이 사람을 지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 용기도 생겨서 막 큰 소리도, 예, 깨면은 또 살살 빌면서도 또 술 취했을 때는 막 깨깨하고 소리를 지르잖아요. 성령님이 우리들 가운데 오면 술 취하지 말라 하면서 성령의 충만함을, 성령님이 내 속에 들어오셔서 성령님을 의지하면 성령님이 내 삶을 인도하세요. 성령님이 내 삶을 이렇게 당기세요. 여러분 참 우리의 마음이 묘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정말 행복하게 살기를 원해요? 기쁘게 살기를 원해요? 멋있게 살기를 원해요? 그런데 안 그럴 때가 많아요. 이 마음이 이렇게 그런 마음이 있는데 여기다가 이상하게 어두운 것이 끼어요. 부정적인 게 끼어요. 악한적인 것이 덮었어요. 그러면 마음이 우울해져요. 아이고 뭐 이러면서 점차 마음이 약해져요. 왜 그래요? 내 본래 마음이 안 그런데 이상하게 부정적인 것, 내 마음이 자꾸 위축되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님이 내 속에 오시고 성령님이 나를 잡아 성령님이 오시면 빈도

성령님이 오시면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새 생명으로 깨끗이 성령님이 내 속에 오시면 주의

막 그러면은 사람들이, 야, 저거 교회 갔더니 약간 헷가닥했나? 말적하노? 그때 성령님이 내 속에 충만하면 내가 형언할 수 없는 기쁨을 주세요. 성령이 충만하면 길거리에 있는 막 나무들이 춤을 춘다? 나무가 춤추는 거 보셨어요? 나무는 가만히 있어요. 내 마음이 기쁘면 나무가 막 춤을 추는 거예요. 성령님이 오시면 새 생명으로 거듭납니다. 내 마음이 온전히 회복됩니다. 오늘 새벽에도 눈을 딱 떴을 때에, 아침에 눈을 떴을 때, 하나님, 복된 주일입니다.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이 성령 강림 주일이 그냥 기념 주일이 아니라, 그냥 때우는 예배가 아니라, 성령 하나님은 실제이시잖아요. 예배 드릴 때 성령 하나님께서 직접 성령이 역사하셔서 아픈 영혼들을 만지시고, 마음도 만지시고, 육신도 만지시고, 문제도 해결하시고, 성령님께서 일하셔서 저들이 예배를 통하여 하늘의 기쁨을 맛보게 하시고, 성령님이 이렇게 역사하시는구나 알게 하여 주옵소서 하고 내가 일어나면서 기도를 하는 것이죠. 성령 하나님은 실제입니다. 그러면 이 성령 하나님을 경험하려고 하면, 영적으로 성령적으로 살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중요하죠? 어떻게 해야 되는가? 첫째는 성령님을 인정해야 돼요. 하나님만 계시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거룩한 영이 계시는구나. 성령님이 계시는구나. 진리의 영, 거룩한 영, 좋은 영, 보혜사 돕는 영, 거룩한 영, 귀신의 영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거보다 그 위에 거룩한 하나님의 영이 있구나. 내가 그것을 인정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그 영을 내가 받기 위하여 마음속으로 환영하는 겁니다. 모셔드리는 겁니다. 나의 인격으로 성령 하나님 오시옵소서, 나를 다스려 주옵소서, 환영하는 겁니다. 모셔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을 순간순간 의식하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 성령님, 아픕니다. 힘듭니다. 이럴 때 어떻게 하지요? 자꾸 의식하는 겁니다. 교제하는 겁니다. 기도하는 것입니다. 대화하는 것입니다. 느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성령님이 충만하려고 하면 민감해야 됩니다. 성령님이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이럴 때 성령 하나님 어떻게 해요? 묻고 그분께서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어떤 마음을 주시는지, 어떤 생각을 주시는지, 평소에 내가 생각하지만 기도하고 의식하고 성령님을 의식하고 하는 생각과 내가 하는 생각은 다른 것이죠. 여러분, 민감하면 성령님이 보여지기 시작하고 느껴지기 시작하고 그분이 일하심을 내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인디언 청년과 백인 청년 둘이가 친구가 되었습니다. 둘이가 만나서 뉴욕 거리를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인디언 청년이 백인 청년 보고 하는 말이, 어? 어디서 깨뚜라미 소리가 들리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 백인 청년이, 에이, 뉴욕 시내에 무슨 깨뚜라미가 있다고? 아니야, 돌려. 그래서 백인 청년이 인디안 청년을 따라갔습니다. 이 인디안 청년이 깨뚜라미 소리가 나는 곳으로 가서 이렇게 보니까, 휴지통 뒤에 찾아보니까 깨뚜라미 한 마리가 있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백인 청년이 궁금해서 물었습니다. 너는 어떻게 깨뚜라미 소리를 들었니? 내가 매일 듣는 건데 왜못 들어? 그러면서 호주머니에서 동전을 두개 꺼내서 그 번화가에서 툭 던졌습니다. 땡그랑 하고 동전 두 개가 뚜루루루 굴러갑니다. 지나가는 모든 사람들이 눈을 뜨고 동전을 봅니다. 내 돈인가 싶어가지고 전부 다 이렇게 봅니다. 여러분 보세요. 관심이 있으니까 동전 땡그랑 소리는 다 눈길이 가고 이렇게 가는 겁니다. 깃뚜라미 소리에 관심이 없으니까 안 들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와서 예배를 했고, 하나님의 영, 거룩한 영, 성령님이 계시는데, 그분에게 내가 의식하고, 그분을 환영하고, 그분에게 관심을 가지고, 그분에게 모든 것을 모으면, 그분이 말씀하시고, 그분이 어떤 생각을 주시고, 그분이 어떤 것을 깨닫게 하세요. 주님이라고 부르고, 성령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기도할 때. 그래서 그 말씀에 대해서, 그 응답에 대해서, 하나, 하나, 하나, 순

순종해 나가면 그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요, 그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이죠. 그러나 교회에 와서 내 생각대로, 내 기분대로, 내 감정대로, 아 식당에 갔더니 내 앞에 새치기 안에 기분 나빠 안 먹어, 여러분 이거는 전혀 성령님과 관계없는 거예요. 그럴 때도 성령님 웃잡고요, 아이고 열받았네요, 성령 하나님 이럴 때는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이게 성령의 사람이에요. 성령님이 뭐라고 말씀하신 게 듣는 거예요. 주차하는데 차가 앞에 이게 가려서 안 뽑아주는 거예요. 아이씨, 이거는 내 생각이고 내 기분이고 내 감정이에요. 하나님하고 전혀 상관없어요. 주님 추인네요, 예배 드렸네요, 앞에 차가 서가 있네요, 아 열받네요, 성령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이럴 때 물어보면 성령님께서 뭔가의 마음을 주세요. 그 말씀을 차곡차곡차곡 따라가는 것이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에요. 그것을 순종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에베소서에서는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 항상 기뻐해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해라, 이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절대로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예수를 믿으면서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이 말씀은 성령이 왔다 갔다 소멸됐다 없다 없다 이렇게 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는 것은 성령님은 내 마음에 계시는데 내가 죄를 짓고 내가 악한 짓을 하고 내가 관심이 없으면 성령이 내 안에 있어도 없는 것이죠. 그렇게 살지 마라. 성령님을 소멸하지 말고 성령님이 너와 함께인데 그분에게 관심을 가지고 그분을 의식하면서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 그래서 여러분 우리 모두 다는 성령님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할 때에 성령님이 우리들 가운데 계셔요. 성령이 우리들 가운데 계신다라고 성령은 우리에게 말해요. 성령님이 우리들 가운데 계셨을 때의 모습을 사도행전 2장 43절 이하에서는 이렇게 표현해요. 사도행전 2장 43절 한번 보세요. 성령님이 오시니까요,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느라. 여러분 이게 성령의 공동체, 이것이 성령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임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31절로 가면 성령 충만하면 한 구절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도행전 4장 31절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에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에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 여러분 성령이 충만하니까 담대히 나가서 복음을 전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여러분 이 성령 강림 주일, 기념 주일은 기념하는 어떤 그런 주일이 아닙니다. 실제여야 합니다. 그러면 실제가 되려고 하면 아 오늘 말씀을 더 보니까 삼위일체 하나님 가운데 성령 하나님도 계시네, 성령님이 계셔, 아 네 인정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성령 하나님을 내 마음속에 모셔드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 내 속에 오셔서 나를 인도해 주세요. 성령님 내 마음속에 환영하십시오. 그리고 그분을 진짜 마음속에 모십시오. 그리고 그분을 의식하십시오. 성령 하나님 이럴 때는 어떻게 하죠? 민감하십시오. 성령 하나님 이럴 때 어떻게 할까요? 자꾸 물으십시오. 성령 하나님의 인도, 성령은 가르쳐 주시는 분이에요. 성령은 깨닫게 하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정말로 급할 때 성령 하나님 이럴 때 어떻게 하지요? 그분의 인도하심을 받으십시오. 그래서 내가 고 주시는 말씀을 하나하나 순종하며 나가기 시작할 때 이게 여러분 내 삶이 달라집니다. 이 순종이 시작될 때 내 기쁨이 오기 시작합니다. 내가 하나 성령의 말씀에 순종할 때 성령님은 더 뜨겁게 또 하나를 가르쳐 주시고 인도하십니다. 이렇게 가다 보면 그 사람은 성령 충만한 삶을 살 수 있고 그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삶이요 새로운 복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직 말씀으로 지금까지 포항동일교회 장성표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이 시간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길 원하시는 분들은 포항동일교회 지역번호 054-282-2131번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직 말씀으로 오늘 순서를 맺습니다.

0: CBC 미션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삶으로 노래하고 그 노래가 찬양이 되는 시간, 내 삶의 노래로 찬양사역자 지선입니다. 한 젊은이가 법을 어겨서 12년 동안 감옥에서 지내게 되었습니다. 앞을 보지 못하던 그의 아내는 구걸하다가 사망했고요. 또 새 자녀도 졸지에 거지 신세가 되었다고 합니다. 이런 비참한 상황 속에서도 젊은이는 감옥에서 기도했는데요. 하나님, 저는 너무나 고통스럽습니다. 이런 제가 주를 위해 할 수 있는 일이 있을까요? 만약 하나님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저는 절망하지 않겠습니다. 기도하던 바로 그때 주님이 그에게 감동을 주셨습니다. 글을 쓰거라. 나는 너에게 글을 쓰는 달란트를 주었노라. 기도하는 그에게 하나님은 주님의 나라를 향해 걸어가는 한 사람의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쓴 책이 바로 철로 역정이고요. 그 젊은이가 존 버니언이었습니다. 위기 속에서도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실 때 길이 반드시 보이게 됩니다. 풍성한 찬양 함께 들으시면서 기도하는 이 시간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내 삶의 노래로 첫 찬양으로 출발합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영어 찬송까지 세 곡으로 내 삶의 노래로 출발했습니다. 앞서 들으신 찬양은 좋은 이웃의 찬송 나의 갈길 다가도록 들으셨고요. 신현미의 길 잃은 자의 친구 앞서 듣고 오셨습니다. 오늘은 문을 열면서 철로 역정의 작가 존 번연의 이야기 함께 나누면서 출발했는데요. 하나님께서 영감을 주실 때쓸수 있었던 작품, 우리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감으로 우리에게 맡겨진 사역을 잘 감당합니다.

감당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사모하는 마음으로 어디서 어떻게 이 방송 듣고 계시는지 신청 찬양과 함께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문자 샵 9330 내 삶의 노래로 앞으로 신청 찬양 보내주시면 되고요. 소망을 가지고 함께 신청하신 찬양 듣겠습니다. 예수나의 치료자.

험한 세상 나그네 길 가이더 밴드의 찬양으로 하나님을 선포했습니다. 앞서 들으신 찬양은 신청하신 찬양이어서 한웅재 목사님의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그리고 주리의 나의 갈길다 가도록 찬송들도 듣고 오셨어요. 환난 가운데 길을 보여주시는 주님 찬양하는 시간입니다. 내 삶의 노래로 찬양 사역자 지선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아시죠? 다윗은 급하고 위험하기 때문에 더 절박하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힘으로는 어쩔 수 없는 극한의 위기 상황에서 평안을 주셨고 또 그를 구원하셨음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사실, 또 그 가운데 길이 있다는 사실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서 찬양 들었으면 좋겠는데요. 자, 어디서 어떻게 고난의 때를 지나고 계시는지, 또 어디서 어떻게 이 철로역정 같은 길을 아름답게 걸어가고 계시는지 듣고 싶은 찬양들과 함께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샵 9330, 내 삶의 노래로 앞으로 문자 메시지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준비한 찬양 함께 들으시면서 계속해서 은혜의 시간 되시길 축복합니다.

나의 가는 길 공인연의 찬양까지 듣고 왔습니다. 앞서 들으신 찬송 장윤영의 부름받아 나선 이몸 듣고 오셨고요. 다윗은 압살롬과 아이도벨이 주도한 모반으로 도망가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런 중에도 경건한 유대인들이 하는 것처럼 하루에 세 번씩 기도한 사건

예수님은 누구신가 땡스깅 밴드의 찬송까지 듣고 왔습니다. 앞서 들으신 찬송은요, 안성진의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리고 송정미의 나의 기도, 이어서 돈 마시의 영어 찬송 환란과 핍박 중에도 함께 듣고 오셨어요. 의의 길을 걷는 가운데 대적하는 자가 많아도 우리의 생명을 구원하신 주님께서는 평안함을 주십니다. 평안함이 계속

계속해서 깨지지 않는 놀라운 은혜의 시간 되시길 바라고요. 오늘 함께 나눈 찬양들 가운데 또 하나님의 음성 들린 좀 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이 보내주신 신청곡들로 꾸몄는데요. 함께해 주셔서 참 감사드리고요. 또 오늘 보내주신 찬양들은 계속해서 이 시간 순차적으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내 삶의 노래로 찬양사역자 지선이었습니다.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포항 극동방송입니다. 도심 속 숨겨놓은 물길이 다시 흘러 생명을 찾습니다. 물길에 따라 사람들이 모이는 아름다운 학산천. 맑은 물이 흐르는 학산천이 옛 물길 흐르는 자연 생태하천으로 복원되어 자연과 사람이 공존하는 친수 문화 공간으로 재탄생합니다. 우현 도시숲에서 동빈 내항을 잇는 물길인 학산천 복원 사업은 모두 세 구간으로 나누어 진행됩니다. 자연과 문화가 어우러지는 생태 문화 구간, 자연 친화형 생태 힐링 구간, 생태가 살아 숨쉬는 생태 복원 구간, 누구나 살고 싶고 누구나 찾고 싶은 푸른 도시 포항, 생태하천 복원으로 만들어갑니다. 이 캠페인은 포항시와 함께합니다.

0: 기존 칼럼 하나님의 일꾼을 키우는 영남신학대학교 제공입니다.
1: 영남신학대학교 총장 유재경입니다. 미국과 이란 전쟁의 와중에도 코스피는 8천을 향하고 있습니다. 정권과에서는 한국 주식시장이 저평가되었기 때문에 앞으로 더 상승할 것이라고 합니다. 외국인 투자자들이 몰려올 것이란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런 와중에 모두가 성공과 보상을 이야기하지만 우리 사회엔 어두운 곳이 많이 있습니다. 자영업 폐업은 늘어나고 있고 청년층 취업난은 여전히 심각하고 외식 물가는 치솟고 수많은 가게들이 대출 부담에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도 밝은 면이 있으면 어두운 면이 있습니다. 우리 사회에도 큰 혜택을 누리는 밝은 곳이 있는가 하면 생활고에 허덕이는 어두운 곳이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이 그리워집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21장 포도원 품꾼 이야기에서 일찍 일터로 나온 자나 늦게 일터로 나온 자에게 똑같은 임금을 주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이야기를 들으면 공정의 잣대로 예수님을 비난할 겁니다. 하지만 우리 예수님은 공정을 넘어 다른 사람을 배려하며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공생의 길을 여셨습니다. 우리 주님의 배려와 지혜가 필요한 시대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공정을 넘어 우리 주님이 주시는 배려의 마음으로 함께 살아갈 세상을 만들어 가시면 좋겠습니다.
0: 1분 칼럼 하나님의 일꾼을 키우는 영남신학대학교가 함께했습니다.

0: MBC 미션 FM
1: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로마서 8장 38절에서 3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말씀을 쓸 때 감옥에 있었습니다. 고난과 핍박, 또 죽음의 위협 앞에서도 그는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사망도, 생명도, 현재도, 장래도,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어낼 수 없다라고 말입니다. 오늘 하루 어떤 일이 있었든, 어떤 감정으로 이 밤을 맞이하셨든, 하나님의 사랑은 여전히 우리를 붙들고 있음을 기억하며 그 사랑 안에서 잠시 쉬어가시기를 기도합니다. 지친 하루의 끝자락 찬양으로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는 시간, 안온한 밤을 선물하는 Evening Praise. 안녕하세요. 저는 조시연입니다.

네, 오늘 첫곡 함께 하셨습니다. 아몬드 블라썸의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들려드렸습니다. 5월 28일 목요일 저녁, 목요일 밤에 인사드려요. 안온한 밤을 선물하는 Evening Praise 진행을 맡은 조시현입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그 어떤 것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낼 수 없다는 이 확신. 오늘 하루 흔들렸던 순간이 있으셨나요? 지쳤던 자리가 있으셨나요? 우리 함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단 한순간도 우리를 떠나지 않으셨다는 그 사실을요. 그 진리 안에서, 그 소망 안에서 오늘 이밤 온전한 쉼을 누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어지는 찬양은 러빔의 그 사랑, 그리고 새 찬송가 90장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김상진의 음성으로 들려드립니다.

0: Evening praise.
1: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로마서 8장 37절 말씀입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Evening praise를 듣고 계십니다. Evening praise에서는 여러분의 신청곡과 사연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샵 1069 우물정 1069번 짧은 글은 50원, 또 긴 글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는 유료 문자로 보내주시거나 극동방송 앱으로 듣고 계신 분들은 실시간 채팅으로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시언님 안녕하세요. 7201님 인사해 주셨고요. 은혜로운 방송 항상 감사합니다. 아멘. 3252님 7771번님께서는요. 때가 참에 듣고 싶습니다. 인생의 가장 어려운 결정을 놓고 주님의 음성 듣기 원합니다.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순종하고 싶어요 라고 보내주셨네요. 어떤 어려운 결정인지 저는 알 수 없지만 주님의 때에 가장 선하신 길로 인도하실 것을 믿고 소망하면서 신청해 주신 때가 참에 제이콥 서의 음성으로 들려드릴게요.

제이콥 서의 음성이었습니다. 때가 참해 신청곡 7771번님께서 신청하신 찬양 들려드렸습니다. 5월 28일 목요일 저녁, 목요일 밤에 함께한 이브닝 프레이즈. 제 오늘 끝곡 들려드릴게요. 오늘 끝곡은 얼마 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신 론 케놀리 목사님이 부르는 주님의 선하심, Goodness of God 띄워드리면서 저는 내일 금요일 저녁에 다시 오겠습니다. 안온한 밤을 선물하는 이브닝 프레이즈. 지금까지 제작 진행의 조시연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밤도 주님과 평안하세요.

0: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포항 극동 방송입니다.
1: 매기 성경 강해 스루 더 바이블 제공으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매기 목사님의 강해 설교를 보내드리는 매기 성경 강해. 이 시간에는 목동제일교회 김성근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십니다.
2: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매기 성경 강해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말씀 사사기서로 모시겠어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사사기서 서론에 대해서 조금 나누었습니다. 그러니까 6장에서는 이 기드온이 드보라 다음으로 이제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는데, 기드온이 어떤 사람인가, 어떤 배경에서, 특별히 이 사사기에 대해서 그 비평학자들의 그것을 우리가 신학적인 용어로는 고등비평이라고 그러는데요. 이 학자들의 그 비평을 보면 사사기는 이게 꾸며진 것이다. 왜냐? 이 역사적인 근거들이 없지 않느냐. 그러나 여러분, 지난 시간에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왜 역사적인 근거가 없느냐? 고고학자들의 발굴로 말미암아 그 역사적인 근거들이 분명히 있다 하는 말씀을 드렸던 것이죠. 이제 6장 본문으로 들어가 보겠어요. 6장 1절 2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시니 미디안의 손에 이스라엘을 이긴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산에서 웅덩이와 굴과 산성을 자기들을 위하여 만들었으며 그랬어요. 이 미디안 사람들과 아말렉 사람들은 마치 무질서한 유목민들처럼 이리저리 막 이동을 해 다니는 사람이고, 그러면서 이 이동하던 중 이스라엘과 맞닥뜨리게 되는데, 그들은 침입자가 그러므로 될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그들은 곡식을 약탈하고 다른 사람들의 물건을 빼앗게 됩니다. 그들은 자기의 가족들을 하나씩 하나씩 그러면서 이제 데려오게 되는 거죠. 사실상 그들은 자기들의 모든 소유를 그러므로 가져오게 됩니다. 그들은 이동할 때마다 장막을 쳤어요.

가나안 땅의 거민들보다도 아마 많지 않았겠는가라는 추측성 그런 상상밖에 할 수가 없죠. 이스라엘 자손들은 집에서 그러므로 도망해가지고 동굴과 땅속 뭐 이런 데서 이제 살게 되는 거예요. 오늘날 이스라엘에는 사사시대에 그들이 굴에서 살았던 많은 증거들, 그런 증거들을 이제 고고학적으로 가지고 있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이제 역사가 또다시 반복되고 있는데 이스라엘이 범죄하자 역사의 수레바퀴가 또 회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드보라의 통치 아래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들을 축복하셨어요. 그들이 범죄하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미디안에 붙이셨고 그들은 구원을 이제 하나님께 부르짖게 됩니다. 그것이 이제 5절이에요. 이는 그들이 그들의 짐승과 장막을 가지고 올라와 메뚜기 떼같이 많이 들어오니 그 사람과 낙타가 무수함이라. 그들이 그 땅에 들어와 멸하려 하니 그랬습니다. 이 미디안 사람들은 이스라엘 자손들을 대항해서 나서게 되는데 참 그들이 마치 땅에서 올라오는 그 메뚜기. 이 메뚜기가 여러분 전 시골에 살아서 그 메뚜기 떼를 이렇게 아는데 그냥 슬슬슬 기면서 그 헤아릴 수 없는 것들이 올라오는 거예요. 그 수를 헤아릴 수 없을 정도였었다. 이제 성경에 그렇게 말하고 있으니까 수차가 얼마나 많았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미디안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좋은 곡식을 가지고 있는 것을 이제 보고 그것을 올라와서 이제 빼앗게 되는데 그것만 빼앗아요. 가축들도 빼앗고 음식도 빼앗고 이제 그렇게 되죠. 그래서 기드온에 속해 있는 므낫세 지파는 에스트랄론 평지에 이제 들을 가지고 있었는데 므낫세 지파가 그 땅을 가지고 있었지만 유목민들이 그 지역으로 들어오자 거기 있을 수가 없어서 산으로 이제 도망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산에 있는 굴이나 동굴에 이제 숨어서 살게 되는 겁니다. 그들은 자기들이 남겨놓은 곡식을 원수들이 가져가는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그것을 통해서 기도원의 역사가 펼쳐지게 되고 기도원의 하나님을 향한 그러한 사역의 배경이 된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7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또 여러분들과 함께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보죠.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었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한 선지자를 보내시니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며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나오게 하며 애굽 사람의 손과 너희를 학대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너희를 건져내고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었으며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기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 너희가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땅에 신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였으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셨다 하니라. 여기서 이스라엘은 다시 이제 신음하고 불평하게 되는 겁니다. 그 고통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은 자비롭고 선하신 분이셔서 선지자를 세워가지고 그 어려운 처지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해 주시고 그들을 빼내주시는데 그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자비의 하나님께 그들의 모든 신세를 이렇게 아뢰일 때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인도하세요. 그래서 이러한 과도기에서 하나님께서 아주 난처한 상황에 있는 기도원에게 나타나셔서 기도원을 통하여 역사를 하시게 되는데 11절을 보세요.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나무 아래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도원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리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그렇죠. 타작하더니 기도는 여기서 영웅이나 탁월한 사람으로 소개되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기도원이 무엇을 했는지 여기 보시면 알잖아요. 포도주 틀에서 밀을 타작하고 있었어요. 그 포도주 틀이 이러한 전체적인 상황을 알 수 있는 열쇠가 되는데 알다시피 당시 포도주 틀은 항상 산빛 아래에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포도나무에서 포도를 따서 가지고 내려왔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무거운 포도 광주리를 언덕 아래쪽으로 운반을 했습니다. 이와는 반대로 타작마당은 항상 가장 높은 언덕 꼭대기에 있었습니다. 그것은 쭉정이를 날려 보내면 그러니까 뭐 이제 바람이 이제 부는 곳이니까 이제 그런 곳에서 이제 쭉정이를 날려 보내고 이제 타작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여기에서 기도원이 언덕의 꼭대기가 아닌 바닥에서 밀을 타작하는 장면을 보게 되는데 그 낮은 곳은

포도주 틀이 있어야 할 곳이다 하는 겁니다. 낮은 곳은 곡식을 타작할 만한 장소가 못 되는 거거든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이 기도원이 당면했던 좌절감을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그 타작하기 좋은 곳에 가서 타작하지 못하고 그 언덕 밑에서 말이요, 거기 숨어가지고 이렇게 타작하는 그 당시에 힘든 상황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기도원이 왜 언덕 꼭대기로 가지 못한 것일까요? 그것은 미디안 사람들이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기도원은 미디안 사람들이 자기가 밀 타작하는 것을 보는 것을 원치 않았어요. 왜냐하면 잡혔다가는 뭐 끝이니까. 여러분은 기도원의 절망을 그러므로 상상할 수 있을 겁니다. 아래쪽에서는 전혀 바람은 불지 않지만 숨어서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기도원은 곡식을 이제 뭐랄까 빻은 것그 껍질을 하기 위해서 공중으로 이렇게 날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쭉정이는 기도원의 그 수고에 의해서 날려가지만 그것이 멀리 날려가지 못하고 바람이 없으니까 뭐그 몸으로 막 내려 옷에도 달라붙고 몸에도 들어가고 막 그랬겠지요. 기도는 거기서 최선을 다해서 밀을 타작하려고 했고 또 두려워서 언덕 꼭대기로 가지 못하는 자신의 비참함을 아마 한탄하고 있었으리라고 봅니다. 저는 그가 항상 간절한 마음으로 위를 올려다보았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내가 감히 저 꼭대기에 올라갈 수 있을까? 기도원은 매우 좌절된 체험을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를 사용하시려고 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왜 이러한 사람을 사용하셨는지 그 이유를 보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자, 6장 12절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기도원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매 그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에는 유묘가 전혀 없다고 생각하시나요? 여러분 보세요. 기도원을 큰 용사라고 부르는 이거 조크 아닙니까? 유머 아닙니까?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유머 감각을 갖고 계십니다. 물론 성경은 진지한 책이죠. 진지한 말씀이죠. 성경은 죄에 빠진 인류와 그 인류를 위한 하나님의 높고 거룩한 그러한 뜻을 우리 가운데 설명을 해주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종종 유머 감각을 갖고 계시다는데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유머 감각을 갖고 계셨어요. 예를 들어 어느 날 예수님은 마태복음 23장 24절에서 바리새인들에게 이렇게 말을 했죠. 소경된 인도자여, 하루살이는 걸려내고 약대는 삼키는도다 라고 말이죠. 여러분들 이 말도 생각해 보면 우습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낙타를 보게 되면요, 여러분 보십시오. 낙타는 그 다른 교통수단으로 많은 짐을 실는 그러한 것이거든요. 이 낙타는 이 세상에서 가장 큰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릎에는 싸개가 있고 커다란 발굽과 또한 개의 혹 또는 두 개의 혹을 잔등에 가지고 있다고요. 여기에서 사람도 타고 짐도 싣고 하는 그런 것인데 여러분이 이 종교 지도자들이 이렇게 큰 약대는 삼킨다. 이거 여러분 그대로 이해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참으로 유머 감각을 갖고 계시다는 겁니다. 가장 우스운 일 가운데 하나는 기도원을 큰 용사다 이렇게 부르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사실상 기도원은 겁쟁이였기 때문입니다. 저는 기도원이 자기를 큰 용사라고 부르는 그 소리를 듣고 주변에 이거 혹시 다른 사람에게 하는 거 아니야? 다른 사람 혹시 없나? 뭐 이렇게 돌아보지 않았을까 싶어요. 왜냐하면 그 말은 자기에게 너무도 어울리는 말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나서 여호와의 사자를 향하여 이렇게 말을 합니다. 진정 나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입니까? 라고요. 언덕 꼭대기에서 밀을 타작해야만 그 타작하는 게뭐 원만하고 좋아요. 그렇게 해야만 됨에도 불구하고 이 골짜기 아래까지 내려와서 그것도 숨어서 포도주 틀 거기에 숨어서 타작하는 그 용기 없는 자기를 보고 큰 용사라고 부르니까. 아니 제가 큰 용사면 여기 있고 저 언덕 꼭대기에 올라가지 못하겠어요? 아마 이렇게 질문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러면서 천사에게 저는 겁이 많은 사람입니다 라고 말을 할수 있었겠죠. 하나님께서는 기도원을 격려하시려는 것이 이 본문에서 나오는 그러한 어찌 보면 중요한 의미이신가요? 그게 무슨 명칭을 붙여주고 계셨던 것인가요?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우리가 여기서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기도 오늘 자기 백성을 구원할 아주 적임자라고 지금 생각하고 부르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아주 터무니없는 사람을 불러내신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불러내시면 그 사람이 아무리 실력이, 그 사람이 아무리 성격이, 그 사람이 아무리 터무니없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이 아무리 열등감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부르셔서 쓰시면 그 모든 것들이 다 해결되는 줄로 믿습니다. 6장 13절로 가죠.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주셨나이다 하니 그랬습니다. 여호와의 사자는 이번에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과 함께 하신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여호와는 기드온과 함께 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솔직히 말하면 그들의 죄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함께 할 수가 없으셨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사자는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고 계신다라고 말씀했던 겁니다. 여기에서 단수가 사용되고 있는데 그것은 기드온을 가리키는 말씀이죠. 그러나 기드온은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지금 믿기가 곤란해요. 왜냐하면 자기의 처지가 너무도 연약하기 그지없기 때문입니다. 기드온은 자기의 조상들이 말해주었던 그 모든 이적과 기적이 어디 있습니까? 라고 지금 물으며 알고 싶은 것이었죠. 그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버리셨다고 믿고 있습니다. 기드온은 다른 사람들처럼 잘못 생각했던 겁니다. 여호와께서 참으로 그들을 버리실 리가 있겠어요? 그럴 리가 없다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호와께서 그런데 버리셨던 겁니다. 기도원은 정신적으로나 영적으로 건강치 못한 상태에 있었다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상황이 그랬으니까요. 그래서 사실상 그는 열등감을 가지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어찌 보면 회의적이고 냉소적이고 겁쟁이였던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성경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기도원은 이러한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놀랍게 쓰시는데 마치 오늘날 기도원을 군신장군처럼 번쩍거리는 갑옷을 입은 용사로 묘사하는 것. 그것은 잘못이지만, 기드온은 마치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겁쟁이지만 하나님께 그를 통해서 일을 이루시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여러분들이 마치 풍차를 공격하던 동키호테와 같은 사람으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자, 14절로 가보실까요?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시니라. 이것은 기도원에 대한 소명입니다. 헌신의 명령인 것이죠. 이것은 그의 용기를 주는 명령입니다. 그러나 이 시점에서도 기도원이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사실을 생각해 보면 흥미있는 일입니다. 여러분, 기드온의 말을 들어보십시오. 15절입니다.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하니, 그랬어요. 참, 뭐, 이게 맞는 말이죠. 이제 기드온이 자기의 생각 속에서 가지고 있던 처지에 대해서 잠시 생각을 하게 되는데, 기도원은 사실상 이렇게 말하고 싶었던 거라고 봐요. 당신은 참으로 나에게 이러한 일을 부탁하는, 참 그것은 어울리지 않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선 나는 이스라엘 민족에 속한 사람이지만 우리는 지금 미디안의 발 아래 있지 않습니까? 애굽의 압제 아래 있는 것도 서러운데 이 사막의 유목민 미디안 사람들 밑에 짓밟히고 있는 것들을 한번 상상을 해 보십시오. 이렇게 계속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노예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숨어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는 지금 이 산피탈에서 이 밀을 타작하고 있는 이제 꼴을 보십시오. 그런데 저를 찾아와서 불러내시고 저보고 용사라 말씀하시고 이 백성들을 이끌어내라 하시니 이게 얼마나 참, 그러니까 기도는 이런 면에서 보면 참 믿기지가 않았던 거예요. 이것들을 소화해내기가 나름대로 기도원 입장에서 보면 좀 어찌 보면 좀 이해가 안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또 우리 므낫세 지파는 내세울 만한 것이 아무도 없고 특출한 인물도 없지 않습니까?
문화재 집회 가운데서도 우리 가문은 잘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0: 우리는 변변치 못한 사람들입니다. 나의 가문 중에도 나는 가장 못난 사람입니다. 나를 부르신 것은 큰 실수입니다. 왜냐하면 해변에 있는 수많은 돌들 가운데서도 가장 작은 조약돌을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저는 너무도 부족합니다. 너무도 연약합니다. 뭐 이렇게 기도원은 참으로 자기가 이스라엘 가운데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 없는 사람이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지금 고백하고 있지 않나 보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원이 옳았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기도원은 이스라엘 가운데 하나님의 부르실 만한 사람이 못 되었어요.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들의 문제는 우리들 대부분이 너무 강하여서 하나님이 사용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아시겠어요? 우리들 대부분이 너무 유능하여서 하나님이 사용할 수 없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오직 연약한 사람을 사용하신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 27절에 보면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나도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사사들을 사용하신 것은 그들이 탁월하거나 능력이 있기 때문이 아니었어요. 이 사실을 우리가 아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1: 스루 더 바이블 제공으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매기 목사님의 성경 강해 시리즈를 보내드리는 매기 성경 강해. 지금까지 목동제일교회 김성근 목사님께서 사사기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오늘의 퀴즈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이것이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매. 기드온을 통해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을 전하시기 위해 주의 사자가 두렵고 자신 없어 하던 기드온에게 나타났습니다. 그때 주의 사자는 기드온을 이것이여 라고 불렀는데요. 이것은 무엇일까요? 1번 작은 자, 2번 큰 용사. 정답 아시는 분들은 샵 1069번, 우물정 1069번으로 정답 보내주세요.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입니다. 청취 소감까지 적어서 보내주시는 분들은 추첨을 통해 선물을 보내드립니다. 지난 시간 정답은 1번 드보라였습니다. 매기 성경 강해 오늘 순서를 맺습니다.

0: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전도 캠페인 복음전파 70년 다시 복음으로 극동방송 전도 프로그램 새깨라를 통해 전주 샘물교회를 나가게 된 서영님 집사님. 집사님은 본인처럼 가족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가족 전도를 바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집사님이 극동방송을 통해 교회를 가게 된 지 한 달 뒤부터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1: 14년 6월 30일에 이제 등록을 했고요.
0: 그렇죠. 네.
1: 그리고 이제 한 달 후에 남편이 했고요.
2: 네.
1: 그 뒤로 한 3개월 후에 큰아들하고 며느리하고 손수가 왔고요.
0: 손주까지.
1: 네. 네. 여기서 끝이 아니고 전주에 같이 사는 여동생이 있어요. 새벽마다 언니가 기도한다. 이제 이번 주에 같이 갈래? 그럴까? 나왔어요. 그 다음 주에는 이제 친정 엄마가 이제 등록을 하셨고 한 2주 뒤에 오빠도 근데 제가 전도를 해본 적이 없어요. 전도를 해본 적이 없는데 저는 이제 하나님의 역사심이라고 이제 믿을 수밖에 없고 그 14년도 6월 달에 이게 눈물이 나려고 하는데 그 새끼라 우리 그 연락이 됐던 게 그걸로 인해서 지금 이렇게 된 거잖아요. 전도를 제가 20년 동안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데 전도를 하고 싶어서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작정하고 하시려고 하니까 이 모든 게 이렇게 이루어졌구나. 극동방송의 힘이 이렇게 크구나. 네. 같이 이렇게 영접기도 하실 때 저희도 이제 아멘 아멘이 나와요. 그냥 들으면서.

0: 너무 감사한 일들이 많아서 정말 급속상승이 큰 일을 하고 있다. 아. 예, 한 명 전도하기도 힘든데 이렇게 제가 큰 노력도 안 했는데 예, 그 말 한마디에 이렇게 문자 한 통에 그냥 본인들이 스스로 나와서 이렇게 해준다는 게 너무 감사한 일들이 많아서
1: 지금까지 극동방송을 통해 본인뿐만 아니라 온 가족이 전주 샘물교회를 가게 된 서영님 집사님의 고백이었습니다. 서영님 집사님은 지금도 극동방송을 애청하며 온 가족과 함께 기쁨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극동방송을 듣게 하십시오.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전도 캠페인 복음 전파 70년, 다시 복음으로.

0: 네, 수고하십니다.
1: 네.
0: 전파 선교사인데요.
1: 네네.
0: 네, 제가 내년부터 제가 만 원씩 빠져나가거든요.
1: 아, 네네.
0: 내년에는 2만 원씩 만 원 더 올려서 그 극동방송을 또 사모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안 믿는 사람들도 그걸 듣는 사람이 또 제 주위에 있어요. 나에겐 복을 참 좋은 소리를 많이, 목사님들 소리도 그렇고 찬양도 좋더라. 그러면서 아직은 교회는 안 나가지만 이슬이 이제 맺히듯이, 예, 나중에는 때가 되면 또 그분들이 다 돌아오지 않을까. 극동방송이 참 큰 일을 많이 하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내년에는 더 이제 배로 올려야 되겠다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2: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우리는 전파를 통해 흘려보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역사하실 주님을 믿으며 후원으로 마음을 모으는 전파 선교사.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9030 우물정 9030번으로 전파라고 두 글자 보내주시면 전파 선교사로 극동방송 사역에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극동방송은 복음만을 전합니다.

0: FEBC Mission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Z 극동방송.

은혜의 찬송. 여러분 안녕하세요. 은혜의 찬송 김경화입니다. 스펄전 목사님은 모든 일에 믿음으로 주님을 꼭 이용하라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만일 당신이 어두운 형편에 이르게 되면 빛으로 인도하시는 주님을 태양으로 사용하라. 또한 당신의 인생 항로의 갈 길을 잃어버리거든 주님을 인도자로 삼으라. 그는 당신을 인도해 주실 것이다. 주님은 당신이 구하는 바로 그것이다. 모든 일이 하나님의 간섭 없이는 이루어지는 것이 없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며 하나님의 지혜지요. 주님은 우리 인생 항로의 인도자라고 입으로만 고백할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을 활짝 열고 하나님을 우리의 구주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진리 안에 진정한 인생의 바른 길이 있을 텐데요.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진리를 따라 바른 길을 찾아가는 복된 인생 모두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은혜의 찬송 아름다운 찬양으로 출발합니다.

은혜의 찬송 함께하고 있습니다. 극동방송의 전 13개 지사가 함께하는 은혜의 찬송, 아름다운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아름다운 찬양 이어드릴게요.

말씀 시편 78편 말씀 함께합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지 아니하고 그의 율법 준행을 거절하며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과 그들에게 보이신 그의 기이한 일들을 잊었도다. 옛적에 하나님이 애굽 땅 소환들에서 기이한 일을 그들의 조상들의 목전에서 행하셨으되 그가 바다를 갈라 물을 무더기같이 서게 하시고 그들을 지나가게 하셨으며 낮에는 구름으로 밤에는 불빛으로 인도하셨으며 광야에서 반석을 쪼개시고 매우 깊은 곳에서 나오는 물처럼 흡족하게 마시게 하였으며 그들은 계속해서 하나님께 범죄하여 메마른 땅에서 지존자를 배반하였도다. 지혜 말씀 시편 78편 말씀 함께 하셨습니다.

은혜 찬송 이제 마칠 시간입니다. 사람의 걸음은 여호와로 말미암나니 사람이 어찌 자기의 길을 알 수 있으랴. 잠언 20장 24절 말씀이에요. 오늘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드리고요. 지금까지 김경화였습니다. 평안한 밤 이어가시기 바랍니다.

0: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포항 극동방송입니다.
1: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안개 발생 시 안전운전 요령을 알려드립니다. 안개는 계절이 바뀌거나 잦은 비가 내릴 때 혹은 해빙기 물의 증발량이 많은 시기에 발생합니다. 짙은 안개가 발생한 경우 보행자는 물론 운전자의 시야를 방해해서 교통사고의 주요 유발 요인이 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안개가 예상되는 날에는 외출하기 전에 인터넷이나 뉴스, 라디오 등을 통해 그날의 날씨와 안개에 대한 사항을 확인합니다. 출발 전에 전조등과 비상등 상태를 미리 점검합니다. 운전 중에는 안개등을 켜고 안개가 심할 때는 비상 깜빡이를 켜서 본인의 위치를 알립니다. 안개가 짙을 때는 시야 확보가 어려운 만큼 평소보다 속도를 줄이고 차간 거리를 2배 이상 확보합니다. 강변도로나 하천도로, 안개의 경계가 되는 터널의 입출구는 특히 주의하여 운전하시기 바랍니다.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안개 발생 시 안전운전 요령을 알려드렸습니다.

0: MBC 미션 FM
1: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로마서 12장 1절 말씀입니다. 예배는 우리가 따로 떼어놓을 시간이 아니라 우리 일상 자체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다 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루를 살아가는 모습 그 자체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삶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일상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도록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 내 삶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가 되기를 바라며 김도연의 샬롬나잇 시작하겠습니다.

첫 곡은 오윤진의 삶을 예배로였습니다.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물은 흠이 없고 구별된 것이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제사에서는 드려질 것들, 그 제사 제물들을 모두 분명하게 구분했습니다. 그 기준으로 보면 우리의 삶, 그 일상이 하나님께 드려지기에는 사실 부족한 부분이 많죠. 그런데 우리의 노력으로는 불가능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드려질 수 있는 삶이 되지 않을까

내 힘으로는 완성된 그런 온전한 것이 되지 않지만 주님이 이루어 주신 것들을 붙들고 그분 앞에 서는 삶이 되면 그거 자체가 예배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네요.

세 곡 들려드렸습니다. 브랜든 레이크의 Gratitude, Come on Gathering의 Shirley Worthy, 세목과 존 리가 함께한 It is well with my soul까지 들려드렸습니다. 김두인의 샬롬 나이스에서는 문자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나누고 이 시간에 듣고 싶으신 찬양 보내주시면 저희가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문자샵 1069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에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또 선곡표를 원하시는 분들은 문자로 선곡표라고 보내주시면 저희가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FEBC 스마트폰 앱 다운받으시면 방송 들으시면서 실시간으로 선곡되는 찬양 확인하실 수 있고요. 사연과 기도 제목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세곡 들려드렸습니다. 연평안과 오벳이 함께한 한 걸음 한 걸음. 준하와 나의 바라만 봐도 좋은 내 사랑아. 조준모의 테이큰까지 들려드렸습니다. 05130 쓰시는 분, 알바를 마치고 집에 가는 길에 듣습니다. 라고 하시면서, 거친 길 위를 걸어갈 때도 신청합니다. 라고. 알바를 마치고 돌아가시는 길이 거친 길 위는 아니실 테고, 삶이 거칠죠. 예. 평온한 삶이 없고, 다들 이렇게 삶을 들여다보면 거칠고 힘들고 다 사연이 있더라고요. 돌아가는 그길 가운데 하나님의 평안이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아마 이 찬양을 신청해 주신 것 같은데, 거친 길을 걸어갈 때도 이따가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곡 들려드렸습니다. 비키 요회의 Because of Who You Are, 루벤 스튜다드의 Shout to the Lord, 스티븐 커셰프만의 Fingerprints of God까지 들려드렸습니다. 오늘도 세상 한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주님의 자녀로 살아내시느라고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오늘보다 더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은혜의 하루가 되시길 소망하면서 김도윤의 샬롬 나인 마무리하겠습니다. 평안한 밤 되세요. 샬롬.

0: CBC 미션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성구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자정을 알려드립니다.

우리가 나누는 기도 제목 중에 자주 듣는 게 하나님 절 사용하소서, 귀히 쓰임받는 자녀 되게 하소서가 있을 겁니다. 저 또한 이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는데요. 사랑하는 별그대 여러분도 그러시죠? 하나님은 토기장이시고 우리는 쓰임받는 그릇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우리를 빚으시고 또한 뜻하신 대로 사용하십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하나님께 정말 쓰임받길 원한다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걸 그릇에 담을 수 있도록 먼저 그릇을 비워야 되겠죠. 내 것을 비우고 그 빈자리에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야 진정으로 쓰임받을 수 있을 거예요. 내 생각

내 뜻, 비전, 욕심, 고집은 비우고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마음, 온전히 믿는 마음, 온유와 충성, 겸손, 용서와 사랑. 이런 하나님의 것을 채워야 진정으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될 줄로 믿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20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큰 집에는 금과 은의 그릇이 있을 뿐 아니요 나무와 질그릇도 있어 귀히 쓰는 것도 있고 천히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예비함이 되리라. 아멘.

우리 사용하소서 클래식 콰이어의 찬양이었고요. 앞서서 들으신 오늘의 첫 찬양, 시와 그림의 토기장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별처럼 빛나는 그대에게 서윤영입니다. 하나님, 절 사용하소서, 귀히 쓰임받는 자녀되게 하소서. 정말 많이 기도하는 기도 제목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선 먼저 내 것을 비워야 되겠죠.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예비함이 되리라. 아멘. 디모데후서 2장 20절 21절 받아보기 원하시는 분은 유료문자 샵 1069로 말씀이라고 보내주시고요. 오늘 별처럼 빛나는 그대에게 들으시다가 야, 이 찬양 참 좋다, 누가 불렀지, 제목이 뭐지 궁금하신 분들은 선곡표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실시간으로 업데이트되는 찬양 리스트 링크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런 것을 하라고 할 때 주님의 뜻대로 주님께 순종해야 되는데요. 때로는 아, 저는 이게 좋습니다. 저는 이렇게 하니까 잘 되던데요. 고집을 부릴 때도 있고 하나님 앞에서 불순종할 때도 참 많이 있었던 제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주님 앞에서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의 뜻대로 하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을 내어드립니다. 나의 권리를 포기합니다. 주님의 뜻대로 온전히 사용하옵소서. 오늘은 찬양 들으시면서 우리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고요. 찬양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모노웨이브의 찬양입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아멘. 약할 때 강함 대신에 개덜 보컬 밴드의 영어 찬양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앞서서 들으신 찬양 궁금하신 분들 샵1069 문자로 선고표라고 보내주시면 찬양 리스트 링크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큰 집에는 금과 은의 그릇이 있을 뿐 아니요. 나무와 질그릇도 있어 귀히 쓰는 것도 있고 천히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예비함이 되리라. 아멘. 디모데후서 2장 20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 받아보기 원하시는 분 샵1069 문자로 말씀이라고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별처럼 빛나는 그대에게 함께하고 계십니다.

별처럼 빛나는 그대에게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감동 가득 만족 2배, 오감 만족 한반도의 만두 선물 세트, 하나님이 세우시고 경영하시는 기업 주식회사 그리심에서 김나라 뚝딱 도시락 한 박스, 32년 전통의 해충과 바이러스 방제 전문기업 팡클에서 온가족이 사용 가능한 잡스 해충 기피제를, 향기로 복음을 전합니다. 지혜로운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기업 노브엘에서 위스티 이미지 헤어앤 바디 세트, 믿음의 기업 제스파에서 눈이 복은 눈 마사지기를,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기업 더 프라미스 FNC에서 라이코펜을 품은 토마토즙을, 하나님께 기쁨이 되기 원하는 기업 예인수산에서 원물 그대로 먹는 진짬을 건더기와 먹태깡을 드립니다. 선물로 섬겨주시는 모든 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주님의 사랑.

성령님과 은혜가 넘쳐나시길 기도드립니다. 내 삶에서 날마다 날마다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대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길 원합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언제나 내 손을 꼭 잡아주시고요. 내가 옷을 빌 때 주님께서는 나를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이루기 위해 묵묵히 그 사명의 길을 걸어가신 별그대 여러분 많이 많이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정말 수고 많으셨어요. 꿈에서 예수님 만나세요. 지금까지 서윤영이었습니다. 지금 그 똥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살리고 있습니다.

0: FEBC 미션 FM
1: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달빛 가스펠의 나영환입니다. 촛불 하나가 또 다른 촛불을 밝힐 때 불꽃은 나누어졌지만 빛은 결코 줄어들지 않습니다. 빛은 두 개, 세 개가 되고 어둠은 그만큼 더 줄어드는 것이죠. 이처럼 촛불은 나눔의 본질을 보여줍니다. 사랑을 나누면 사랑은 줄어들기보다 더 크고 깊어지고, 시간을 들여 누군가를 도우면 하루가 손해를 보는 것이 아니라 삶이 더욱 풍성해지죠.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내어주심으로 어두운 세상을 밝히셨고, 그분의 희생으로 오히려 수많은 생명들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누군가에게 건네는 한마디 친절, 작은 섬김, 우리가 다른 사람의 인생의 빛을 밝혀주는 예수님의 사랑을 나누며 세상을 비추는 삶이 되시길 축복하면서 달빛 가스펠 시작할게요.

송정미의 서로 사랑하라로 달빛 가스펠 문을 열었습니다. 서로 사랑하는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시길 축복합니다. 오벳의 받은 복을 세워봐 라디오 드리고요. 이어서 피아 월십의 내가 늘 의지하는 예수 들려드릴게요.

방금 들으신 첫 번째 찬양은 메리 제인의 태산을 넘어 험곡의 가도였고요. 두 번째 곡으로 필로스의 나 때문에 듣고 오셨습니다. 계속해서 좋은 찬양 준비했어요. 마르지 않는 샘의 야베스의 기도 띄워드리고요. 이어서 크룩스의 예수 나를 위하여 들려드릴게요.

방금 들으신 첫 번째 찬양은 신유어선의 에베네셀이었고요. 두 번째 곡으로 김윤정의 나에 대한 모든 것 듣고 오셨습니다.

언제나 늘 변치 않으시는 주님의 사랑, 그 사랑 안에서 변치 않은 평안을 맛보시는 아름다운 밤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의 달빛 가스펠은 여기까지예요. 베델 월십의 예수 나를 오라 하네 띄워드리고요. 이어서 예람 월십의 모든 상황 속에서 내 영혼이 은총 입어 들려드리면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평안한 밤 되세요.

0: SDBC 미션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선구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2시를 알려드립니다.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평안한 시간 보내고 계십니까? 대한민국과 북한, 중국 동북삼성과 연해주 지역에서 함께 하시는 방송가족 여러분들께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서울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저는 아나운서 김상균입니다.

여러분은 두세 사람이 또는 여러 사람이 모이면 어떤 이야기들을 주로 나누십니까? 대한민국에서는 뭐 선거를 앞두고 선거 이야기, 정치 이야기 또는 사건 사고 이야기를 나눌 때도 있고요. 공통적으로 알게 되는 어떤 사람에 대한 뭐 흉을 볼 수도 있고 때로는 우리 신앙인들의 모임에서는 교회에서의 일들이라든지 뭐 다양한 얘기들을 나누게 되실 텐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은 얼마나 나누고 계십니까? 우리가 모였을 때 서로 나누는 얘기들이 서로 덕이 되고 사랑을 더 많이 나누며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그런 감사의 고백들만 가득했으면 좋겠습니다. 남을 흉보고 서로를 감시하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서로 나누면서 놀라운 하나님의 그 일하심 또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를 베풀어 주신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나눌 때 그 사랑이 더욱더 커지고 또 주변에도 흘러간다는 것 잊지 마시고요. 부정적인 이야기들 서로를 핥히는 말이 아니라 서로를 세우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가득한 여러분의 모임들 그런 나눔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오늘의 첫 찬양이었습니다. 조수아의 음성으로 전해드렸어요. 여기에 모인 우리였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의 모임에서는 더더욱이 그래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만을 나눠야지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속한 어떤 공동체 또 모임이든지 남을 흉을 보거나 남을 욕하거나 불평불만만을 늘어놓는 것이

것이 아니라 서로 칭찬하고 격려하면서 위로하고 이렇게 주님의 사랑을 여러분을 통해서 흘려보낼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물론 지금도 그렇게 하고 계시겠지만 특별히 북녘회 성도님들도 함께 모이고 나누는 그런 자리에서 서로를 감시하거나 헐뜯는 것이 아니라 은혜와 사랑 그리고 우리 하나님이라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베풀어 주신 은혜를 발견하시고 그것을 사랑으로 흘려보낼 수 있게 되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오늘도 여러분이 계신 곳곳이 은혜와 사랑이 풍성히 흘려 전해지는 곳이 되기를 축복하면서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오늘도 FM과 AM을 통해서 남북한 전역과 또 중국 러시아의 복음의 기쁜 소식 또 외부의 정보들 찬양과 함께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여기는 대한민국 서울이고요. 저는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통해서 여러분 마음의 복음 통일의 귀한 가치를 심어드리고 있는데요. AM 1188kHz, 제주국 동방송 AM 1566kHz 뿐만 아니라 이 대한민국에서는 FM 채널을 통해서도 실시간으로 함께하고 계시고요. 또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통해서도 만나실 수 있습니다. 또 북녘당 중국이나 러시아에서 지능형 손전화기 스마트폰 사용하시는 분들은 저희 극동방송 애플리케이션 어플을 다운로드 하시면 또 이 시간에 함께 하실 수 있고요. 무료 문자도 보내실 수 있거든요. 꼭 함께 하십시오. 또한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입니다. 샵 1069번 이용하셔서 대한민국 땅에서 오늘도 이 시간 함께하고 계시는 여러분들 여러분의 마음들 또 복음 통일을 위한 귀한 이야기들 응원들 같이 나눠주세요. 문자 기다리겠습니다. 오늘은 북한의 인권의 현실들 저희가 드라마로 시리즈로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잠시 후에 북한 인권 드라마 전해드릴 거고요. 또 남북한과 세계 주요 소식을 모아서 정리해드리는 간추린 소식과 북한 지역의 자세한 날씨까지 함께 하시겠습니다.

0: 엄마, 여기가 제가 일했던 식당입니다. 사장님이 좋은 분이라 많이 도와주셨습니다. 지난번에 엄마 복송된 이야기 듣고는 얼마나 걱정을 해주시던지. 여기 사장님이 한국에 대해서도 알려주시고 가는 방법도 알아봐 주시고.
1: 새별씨, 어서 와요. 어머님도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0: 엄마, 저 여기서 새별이었습니다.
2: 아, 우리 새별이 잘 돌봐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1: 아유, 별 말씀을요. 새별씨가 얼마나 예쁘고 똑부러지게 일을 잘해줬는지 제가 큰 도움 받았죠. 처음에는 마음을 안 열고 일만 하는 게 걱정이 됐는데 어머니 북송 소식을 듣고는 도움 청할 데가 없어서 저한테 말을 꺼냈는데 그게 참 고맙더라고요. 저를 믿고 얘기해줘서요.
0: 사장님도 참. 저희 이렇게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한국 가면 꼭 연락드리겠습니다.
1: 어머님도 한국 얘기 들으셨죠? 한국 가서 좀 편하게 지내시고 다음에 같이 여권 들고 놀러와요. 네, 여기서 식사는 얼마든지 내어드릴 수 있어요.
2: 네, 아유, 고맙습니다.
1: 아, 새별씨, 김 사장님 만날 시간 다 됐죠? 김 사장님이 좀 무뚝뚝해도 책임지고 중국 국경까지 데려다 줄 거예요. 행운을 빌어요. 한국 가면 꼭 연락 줘요.

0: 자, 지금부터 잘 들어라. 이제 버스 타고 일주일 동안 저쪽 곤면까지 이동할 게란 말이다. 공안들이 곳곳에 계속 있고 버스에 올라타서 신분증 검사할 때가 많을 거다. 너는 중국말 할 줄 안다고 해서 내가 특별히 이 신분증 빌려갖고 와봤다. 자, 너는 장효경이다. 여기 있는 주소랑 생일 잘 외워놔라. 그리고 엄마는 모자나 담요 뒤집어 쓰고 자는 척하고 있어야 한다. 깨우라고 하면 내가 벙어리라고 하겠으니까 아무 말도 못하는 것처럼 하고 있어야 한다. 알겠니?
1: 예.
0: 자, 그럼 저 버스 탄다.

0: 신분증 좀 보기요.
1: 자는 척해라.
0: 신분증.
1: 여기 있어.
0: 네 신분증. 야, 네 일어나 봐라. 야.
2: 예. 여기 있습니다.
0: 이게 진짜 맞니? 네 이름이 뭐이니?
2: 장효경입니다.
0: 그래, 우리 중국말을 할 줄 아는 거 보니까 맞겠지. 그 옆에 걔 좀 깨워봐라.
1: 아, 저 사람은 말 못하는 장애인인데 내 데리고 함께 이동 중입니다. 버스 처음 타갖고 아까 내리겠다고 헛진 난리를 부리던지 잠든 지 얼마 안 됐는데 잘못 건드렸다가는 버스 안에서 난동 부릴 수도 있어서 그냥 놔둬주시면 좋겠어.
3: 아, 그러니? 알았어.
1: 다행히 그냥 넘어갔다. 이제 좀만 더 가면 된다. 이제 국경이다. 저기 산길 따라서 쭉 들어가 넘어가면 미얀마다.
4: 오늘 밤에 넘어갈 수 있겠습니까?
1: 서둘러야지. 국경 쪽 가면 저쪽 브로커가 기다리고 있을 거다.
5: 네. 미얀마 가면 덜 위험합니까?
1: 미얀마도 북한과 친선 국가라 잡히면 북송될 수 있다. 태국에 들어갈 때까지 안전은 없다고 봐야지.
4: 사장님. 아까 그 신분증 빌려주신 김에 좀만 더 빌려주십시오. 한국 무사히 들어가면 사장님께 꼭 1,000위안을 더 보태서 드리겠습니다.
1: 그거 참 조그만 게 협상들할 줄 알고 생활력 있구만. 알았다. 그렇게 해라. 미얀마에서도 도움이 될 수도 있지. 자, 뒤치 말고 얼른 출발해라.
6: 여기요, 여기.
4: 엄마, 첫 장. 다행히 올케 찾아왔나 봅니다.
5: 아휴, 힘들게 산 넘어온 보람이 있다야.
6: 조용히들 하오. 벌써 들키고 싶어서 안 들렀어.
4: 미안합니다.
6: 저기 있는 봉고차 타고 갈게요. 안 보이게 숙이고 이동하오. 밖에서 안 보이게 고개 숙이고 있어라. 여기서 조금만 기다리고 다른 일행도 만나서 갈게요.
4: 에? 다른 일행이요?
6: 니네 둘만 태우자고 이 큰 봉고를 갖고 왔겠나? 이거 한번 끌고 오르면 2,000불은 되는데 니가 다 내게? 아이씨, 이것들도 올 시간이 다 됐는데 여기서 조용히 기다리고 있어라.
4: 네.
5: 믿을 수 있는 사람 맞겠지? 왜 형, 내가 불안하다.
4: 지금은 다른 방도가 없지 않습니까? 잘못될 것 같으면 후딱 다른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6: 자, 빨리 탈. 자, 지금부터 너희는 밖에서 보이지 않게 고개 숙이고 있어라. 단속 걸리면 아주 위험해지니까. 저 앞에 차가 먼저 가면서 신호 줄 거니 최대한 빨리 가보겠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오늘도 함께 하십니다. 지금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과 찬양, 구원의 좋은 소식을 전하는 극동방송을 듣고 계십니다.

간추린 소식. 남북한과 세계의 주요 소식을 모아서 정리해드리는 간추린 소식입니다. 먼저 오늘 전해드릴 주요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연합뉴스 보도입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식품산업에서 발생하는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해

지속 가능 항공유 등 고품질 바이오 연료를 생산하는 국가 연구개발 사업에 착수합니다. 연합뉴스 보도입니다. 삼성전자가 올해 1분기 글로벌 스마트폰 시장 점유율 1위에 이어 중남미와 중동, 동남아시아 시장에서도 모두 점유율 1위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조선일보 보도입니다. 중국과 러시아가 쿠바를 거점으로 미국을 겨냥한 정보 수집 활동을 강화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미국의 경계 수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국민일보 보도입니다. 중국의 유인 우주선 선저우 23호가 텐궁 우주정거장에 도킹해 유인 달 탐사를 위한 장기 체류 실험에 돌입했습니다. 동아일보 보도입니다. 에볼라가 확산 중인 콩고 민주공화국에서 누적 사망자가 200명을 넘어서는 등 상황이 급속히 악화되고 있습니다. 중앙일보는 제1친북단체인 제1본조선인총연합회 단체 강령에서 통일 관련 표현을 대거 삭제하며 북한의 이른바 두 국가 기조를 공식 반영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국민일보 보도입니다. 국내 조선업계 빅3의 올해 누적 수주액이 30조 원을 돌파하며 지난해 연간 실적의 절반 이상을 5개월 만에 달성했습니다. 한국경제신문 보도입니다. 유럽 전역이 5월 이례적인 폭염 현상을 겪고 있는 가운데 영국과 프랑스, 스페인 등에서 역대 최고 기온 기록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데일리엔케이 보도입니다. 북한이 남북관계를 적대적인 두 국가 관계로 규정한 이후 한국전쟁에 대한 기존 선전 논리와 현재 대남 노선 사이의 충돌로 전쟁 노병들 내부에서도 혼란과 불만이 제기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상 오늘 전해드릴 주요 내용입니다. 첫 소식은 연합뉴스 보도입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식품산업에서 발생하는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해 지속가능 항공유 등 고품질 바이오연료를 생산하는 국가연구개발 사업에 착수합니다. 기후부는 서울 서대문구 위드스페이스에서 한국환경산업기술원과 한국생산기술연구원,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LT메탈 등 관계기관과 업체가 참석한 가운데 사업 착수 보고회를 열고 오는 2030년까지 총 487억 원을 투입해 핵심 기술 개발에 나선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사업은 커피 찌꺼기와 쌀 겨 등 신규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연료화 기술 개발과 고효율, 고품질 생산 공정 구축, 공급망 관리와 탄소 발자국 산정 자동화 등 전 과정 추적 관리 시스템 개발이며 동물성 기름을 활용한 지속 가능 항공유 생산 기술도 함께 추진됩니다. 기후부는 내년부터 국제항공 탄소 감축 상쇄 제도인 국제민간항공기구에 코르시아가 의무화하면서 지속 가능 항공유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전망된다며 이번 사업이 폐자원을 국가전략산업의 핵심 원료로 전환하는 순환경제 생태계 구축의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이어서 연합뉴스 보도입니다. 삼성전자가 올해 1분기 글로벌 스마트폰 시장 점유율 1위에 이어 중남미와 중동, 동남아시아 시장에서도 모두 점유율 1위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시장 조사업체 옴디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올해 1분기 중남미 시장에서 37%, 중동에서 34%, 동남아시아에서 21%의 스마트폰 점유율을 기록하며 각 지역 선두를 차지했습니다. 중남미 시장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 성장한 3,480만 대로 집계됐으며 삼성전자는 갤럭시 A시리즈 판매 호조를 바탕으로 1,290만 대를 출하했습니다. 또 중동 시장에서는 지정학적 불확실성과 수요 감소에도 불구하고 갤럭시 S26과 A시리즈 판매를 기반으로 점유율 34%를 기록했고 동남아시아 시장에서도 평균 판매 단가 상승 속에 460만 대를 출하하며 1위를 유지했습니다. 옴디아는 갤럭시 S26의 견조한 초기 판매와 A시리즈의 안정적인 수요, 브랜드 투자와 유통 채널 확장 등이 점유율 확대의 주요 요인이라고 분석했으며 삼성전자는 앞서 올해 1분기 글로벌 스마트폰 시장에서도 점유율 22%로 세계 1위에 오른 바 있습니다. 조선일보 보도입니다. 중국과 러시아가 쿠바를 거점으로 미국을 겨냥한 정보 수집 활동을 강화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미국의 경계 수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미국 일간지 월스트리트 저널은

중국과 러시아가 쿠바 내 도청시설에 대한 투자와 인력 확충을 확대했으며 현재 쿠바 내 전자도청기지 18곳 가운데 중국이 3곳, 러시아가 2곳을 직접 운영 중이라고 보도했습니다. 미국 정부는 쿠바가 단순한 반미 국가를 넘

시아가 쿠바 내 정보 시설을 활용해 미군 기지와 전략 자산을 감시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쿠바의 러시아산, 이란산 공격용 드론 도입과 추가 군사 장비 확보 움직임에도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상황은 지난 1962년 쿠바 미사일 위기를 연상시킨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는 가운데, 쿠바 정부는 미국이 상황을 과장하고 있다며 반발했습니다. 브루노 로드리게스는 트럼프 행정부가 군사 개입 명분을 만들기 위해 조작된 위협을 부각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다음은 국민일보 보도입니다. 중국의 유인 우주선 선저우 23호가 텐궁 우주정거장에 도킹해 유인 달 탐사를 위한 장기 체류 실험에 돌입했습니다. 중국 관영 신화통신 등에 따르면 선저우 23호는 지난 24일 중국 간수성 주치한 위성 발사센터에서 발사된 뒤 25일 새벽 텐궁 우주정거장에 도착해 기존 선저우 21호 승무원들과 임무 교대를 시작했습니다. 이번 임무에는 지휘관 주양조와 장쥐이안, 리자잉 등 우주비행사 3명이 참여했으며, 홍콩 경찰 출신 컴퓨터 전문가인 리자잉은 홍콩인 최초로 중국 유인 우주 임무에 합류했습니다. 중국 유인 우주 공정 판공실은 이번 임무에서 우주비행사 한 명이 약 1년간 우주정거장에 체류할 예정이라고 밝혔는데요. 이는 중국 유인 우주 역사상 최장 체류 기록으로, 중국은 장기 우주 체류에 따른 인체 변화와 의료 방호 체계 검증, 우주 생명과학과 재료과학 등 100여 개 과학 프로젝트를 수행할 계획입니다. 중국은 오는 2030년까지 유인 달 착륙을 목표로 유인 우주선 멍저우와 달 착륙선 란웨이, 대형 로켓 창정 10호 등을 개발 중이며, 러시아와 공동 달 기지 건설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맞서 미국은 미국 항공우주국의 아르테미스 계획을 통해 오는 2028년 달 착륙을 목표로 하고 있어 미중 간 우주 패권 경쟁이 더욱 치열해질 전망입니다. 이어서 동아일보 보도입니다. 에볼라가 확산 중인 아프리카 콩고 민주공화국에서 누적 사망자가 200명을 넘어서는 등 상황이 급속히 악화되고 있습니다. AFP 통신과 현지 보건당국에 따르면 이번 집단 발병으로 현재까지 867명의 의심 환자가 발생했고, 이 가운데 204명이 사망했습니다. 세계보건기구도 민주 콩고 내 에볼라 위험 수준을 매우 높음으로 상향 조정했으며, 보고되지 않은 감염 사례까지 고려하면 실제 피해 규모는 더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에 확산 중인 분디 부조 변종 에볼라는 아직 치료제와 백신이 없는 데다 민주 콩고의 열악한 의료 환경과 분쟁 상황까지 겹치면서 방역 체계가 사실상 붕괴 상태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현지에서는 주민들이 방역 통제에 반발해 진료소에 방화를 저지르고 혼란 속에 의심 환자들이 도주하는 사례까지 발생했는데요. 아프리카 질병통제예방센터는 인접 국가인 우간다와 앙골라, 부룬디 등 10여 개국도 감염 확산 위험에 노출돼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이에 따라 미국과 영국, 바레인 등은 여행 제한과 검역 강화 조치에 나섰고, 르완다는 민주 콩고와의 국경을 폐쇄했습니다. 이어서 중앙일보 보도입니다. 제1 친북단체인 제1본 조선인 총연합회 조총련이 단체 강령에서 통일 관련 표현을 대거 삭제하며 북한의 이른바 두 국가 기조를 공식 반영했습니다. 북한 관영 매체와 제1 조선신보 등에 따르면 조총련은 지난 23일부터 이틀 동안 일본 도쿄 조선문화회관에서 제26차 전체 대회를 열고 강령을 개정했습니다. 이번 개정에서는 기존에 사용해온 자주적 평화 통일 성취와 6.15 공동선언 존중 등의 표현이 모두 삭제됐으며, 연방제 통일과 남북 해외 동포 간 연대 관련 조항도 사라졌습니다. 또 제1한국인 단체인 제1본 대한민국 민단과의 협력 방침도 폐기됐습니다. 이는 최근 남북 관계를 적대적 교전국 관계로 규정하고 헌법상 통일 조항까지 삭제한 김정은 정권의 대남 노선을 그대로 반영한 조치로 해석됩니다. 조총련은 대신 앞으로의 핵심 과업으로 제1 동포 권익 옹호와 세세대 육성, 민족성 유지 등을 제시했으며, 호종만 의장을 총련 중앙상임위원회 의장으로 재선임했습니다. 1955년에 창설된 조총련은 과거 북한의 주요 자금줄 역할을 했지만, 북한의 국제적 고립과 제1동포 사회의 세대교체 등으로 조직 영향력이 크게 약화된 상태입니다. 이어서 국민일보 보도입니다. 국내 조선업계 빅3의 올해 누적 수주액이 30조 원을 돌파하며 지난해 연간 실적의 절반 이상을 5개월 만에 달성했습니다.
조선업계에 따르면 HD 한국조선

삼성해양과 삼성중공업, 한화 오션의 올해 누적 수주액은 총 206억 8천만 달러, 우리 돈으로 약 31조 2,700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지난해 상반기 전체 수주액을 넘어선 규모로 연간 총 매출의 약 58% 수준에 해당합니다. HD 한국조선해양은 초대형 암모니아 운반선 6척 수주 등을 포함해 연간 목표의 53.8%인 125억 4천만 달러를 확보했고, 삼성중공업은 LNG 운반선과 에탄 운반선 등 총 19척 39억 달러를 수주했습니다. 한화 오션도 LNG 운반선과 초대형 원유 운반선, 해양 풍력 발전기 설치선 등을 포함해 총 34억 4천만 달러 규모의 계약을 따냈습니다. 업계는 최근 중동지역 긴장 고조와 에너지 공급망 재편이 LNG 운반선과 초대형 에너지 운반선 발주 증가로 이어졌다고 분석했습니다. 특히 유럽과 아시아 에너지 기업들이 공급망 다변화에 나서면서 해상 운송 거리가 늘어나고 선박 수요가 확대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국내 조선 3사의 올해 1분기 합산 영업이익도 지난해보다 66.8% 증가한 2조 702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이어서 한국경제신문 보도입니다. 유럽 전역이 5월 이례적인 폭염 현상을 겪고 있는 가운데 영국과 프랑스, 스페인 등에서 역대 최고 기온 기록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BBC에 따르면 영국 런던의 낮 최고 기온은 현지 시간으로 지난 25일에 33.5도를 기록하며 1922년 세워진 5월 최고 기온 기록인 32.8도를 넘어섰습니다. 영국 기상청은 여름철에도 35도를 넘기 어려운 영국에서 5월 기온이 35도에 근접한 것은 매우 이례적인 현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프랑스 파리도 최근 낮 최고 기온이 31.9도까지 올랐고, 프랑스 남부 일부 지역은 37도 안팎, 포르투갈은 최고 40도, 스페인 남부는 38도에 육박할 것으로 예보됐습니다. 전문가들은 북아프리카의 뜨거운 공기가 서유럽 상공의 고기압에 갇히는 열돔 현상이 이번 폭염의 원인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전문가들은 기후변화로 인해 유럽 내 이상고온 현상이 더욱 잦아질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한편 대한민국 우리나라 기상청은 올여름 한국의 평균 기온도 평년보다 높을 가능성이 크다며 인도양과 북태평양 해수면 온도 상승의 영향을 주요 원인으로 지목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데일리 NK가 보도한 북한 내부 소식입니다. 북한이 남북관계를 적대적인 두 국가 관계로 규정한 이후 한국전쟁에 대한 기존 선전 논리와 현재 대남 노선 사이의 충돌로 전쟁 노병들 내부에서도 혼란과 불만이 제기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데일리 NK는 함경남도 소식통을 인용해 함흥시 일부 한국전쟁 참전 노병들이 주민들 앞에서 한국이 적대국이라면 그동안 설명해온 조국 해방전쟁은 어떻게 이해해야 하느냐라는 취지의 발언을 했고, 이후 이들의 가족이 구역당에 불려가 경고를 받았다고 보도했습니다. 북한은 그동안 한국전쟁을 미제와 괴뢰 도당으로부터 남조선 인민을 해방하기 위한 전쟁으로 규정하며 민족 중심의 서사를 유지해왔고, 참전 노병들은 각종 사상 교양과 강연 활동에서 이러한 체제 선전에 동원돼 왔습니다. 그러나 최근 김정은 정권이 남북관계를 적대적 국가관계로 규정하고 민족 개념을 사실상 배제하면서 일부 노병들 사이에서 무엇을 위해 싸웠느냐는 회의감과 냉소가 나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북한 당국은 상징성이 큰 노병들을 직접 처벌하기보다 가족들을 압박하는 방식으로 입단속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전문가들은 이번 사례가 북한이 오랫동안 유지해온 민족 해방 서사와 최근의 강경한 대남 노선 사이에서 내부적인 이념 혼란이 발생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남북한과 세계의 주요 소식을 모아서 정리해드린 간추린 소식이었습니다.

5월 29일 금요일 북한 지역 날씨입니다. 금요일 북한은 전 지역이 대체로 맑겠는데요. 평안북도와 함경도는 하늘에 구름이 많이 끼겠습니다. 새벽부터 밤 사이에는 평안북도와 함경도 곳곳에 5mm 미만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3도에서 16도로 시작되고요. 낮 최고 기온은 16도에서 28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먼저 평안남도와 평안북도는 전 지역의 하늘이 맑겠는데요. 오후부터는 전 지역에서 약간 강한 바람이 불겠고요. 강계는 오후부터 곳곳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평안도의 아침 최저 기온은 평양과 진남포 15도, 신의주 13도, 강계 9도로 출발하고요. 낮 최고 기온은 신의주 28도, 평양 26도, 진남포 25도, 강계 24도로 전망됩니다. 황해도의 하늘도 전 지역이 맑겠는데요. 다만 약간 강한 바람이 아침부터 시작돼 계속 이어질 전망이니까요. 환절기 호흡기 질환에 걸리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황해도의 아침 최저 기온은 장현 16도, 해주 15도, 개성 14도, 낮 최고 기온은 해주 28도, 개성 27도, 장현 25도로 예상됩니다. 마찬가지로 함경남도와 함경북도도 종일 맑은 하늘이 이어지면서 약간 강한 바람이 불겠는데요. 오후부터는 해산

0: 서울에서 비가 내리겠습니다. 우산에서는 하루 동안 곳곳에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함경도의 아침 최저 기온은 북청 15도, 성진 12도, 해산 7도, 무산 3도로 시작합니다. 낮 최고 기온은 성진 26도, 북청 23도, 해산 20도, 무산 16도로 오르겠습니다. 이어서 바다 날씨입니다. 동해 북부에 가까운 바다는 오전에 비가 내리다가 오후부터는 맑은 하늘이 드러나겠습니다. 동해 북부의 먼 바다는 비 소식이 하루 동안 이어지겠습니다. 반면 서해 북부의 하늘은 종일 맑겠습니다. 동해 북부와 서해 북부의 파도는 0.5에서 1.5m 사이로 일겠는데요. 동해 북부의 먼 바다는 오후에 최대 2m까지 올라가는 곳도 있겠습니다. 이상 29일 금요일 북한 지역 날씨였습니다.
1: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함께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우리가 서로를 축복하며 격려하는 귀한 주말 맞이하시면 또 보내시면 좋겠습니다. 끝 찬양 전해드리면서 인사드리고요. 다음 주 월요일 새벽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대한민국 서울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린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저는 아나운서 김상균이었습니다. 우리 주님과 함께 더욱 평안하십시오. 샬롬.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 북녘 땅에서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유일한 방송 극동방송 복음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0: TBC 미션 FM
1: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3시를 알려드립니다.

북한과 중국, 러시아에 계신 동포 여러분, 대한민국에서 듣고 계신 방송 가족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복음의 메아리 임지현입니다. 매주 금요일마다 시편 저자의 고백으로 복음의 메아리 그 문을 열어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시편 22편 22절부터 31절까지의 고백으로 함께합니다. 시편 22편 22절부터 31절까지의 고백. 내가 주의 이름을 형제에게 선포하고 회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너희여, 그를 찬송할지어다. 야곱의 모든 자손이여, 그에게 영광을 돌릴지어다. 너희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여, 그를 경외할지어다. 그는 곤고한 자의 곤고를 멸시하거나 싫어하지 아니하시며 그 얼굴을 저에게서 숨기지 아니하시고 부르짖을 때 들으셨도다. 대회 중에 나의 찬송은 주께로서 온 것이니 주를 경외하는 자 앞에서 나의 서원을 갚으리이다. 겸손한 자는 먹고 배부를 것이며 여호와를 찾는 자는 그를 찬송할 것이라. 너희 마음은 영원히 살지어다. 땅의 모든 끝이 여호와를 기억하고 돌아오며 열방의 모든 족속이 주의 앞에 경배하리니 나라는 여호와의 것이요 여호와는 열방의 주재의 심이로다. 세상의 모든 풍비한 자가 먹고 경배할 것이요 진토에 내려가는 자, 곧 자기 영혼을 살리지 못할 자도 그 앞에 절하리로다. 후손이 그를 봉사할 것이요 대대의 주를 전할 것이며 와서 그 공의를 장차 날 백성에게 전하며 주께서 이를 행하셨다 할 것이로다. 기나긴 괴로움 가운데 있던 시편 저자는 처음엔 눈물로 부르짖던 이 고백을 하나님께서 들으셨다라고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가난하고 곤고한 자를 외면치 않으시고 온 세상이 주를 기억하게 될 것이라 이야기합니다. 땅의 모든 끝이

여호와를 기억하고 돌아오며 열방의 모든 족속이 주님 앞에 경배하는 그날까지, 남과 북이 주님을 함께 경배하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기도로, 믿음으로 선포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라면서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첫 찬송 올려드릴게요.

오늘 나눈 시편 저자의 고백을 북한어 성경으로 한 번 더 함께합니다. 시편 22편 22절부터 31절까지의 고백. 내가 당신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전하고 회중 가운데서 당신을 찬송하겠습니다.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너희들아, 그를 찬양하라. 야곱의 모든 자손아,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아, 그를 두려워하라. 여호와는 학대받는 자의 고통을 무시하거나 혐오하지 않으시며 그에게 자신의 얼굴을 숨기지 않으시고 오히려 그가 호소할 때 응답하신다. 큰 회중 가운데서 부르는 나의 찬송은 그분에게서 왔으니 나는 그를 경외하는 자들 앞에서 나의 서원을 갚으리라. 온유한 자들은 먹고 배부를 것이며 여호와를 찾는 자들은 그를 찬송하리이다. 나는 너희 심령이 영원히 살기를 원한다. 땅의 모든 끝이 여호와를 기억하며 돌아오고 모든 나라의 종족들이 그의 앞에서 경배하리라. 여호와께서 민족들을 통치하시니 모든 나라는 여호와의 것이다. 만민이 온 세상에 기름진 것을 먹고 경배하며 티끌에 내려가는 자들도 다 그

그의 앞에 무릎 꿇을 것이요. 나도 그를 위하여 살 것이다. 또 후손이 그를 섬기며 대대로 여호와를 전하고 아직 태어나지 않은 백성에게도 그의 의를 선포하되 그가 이 일을 행하셨다 하리라.

땅의 모든 끝이 여호와를 기억하며 돌아오는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우리 주 아버지 하나님 앞에 모두가 경배하는 그날이 머자는 줄 믿습니다. 북녘 땅에도 주님을 향한 찬양의 울림이 차고 넘칠 제사장의 국가로 세계 곳곳에서 복음을 전할 그날이 머자는 줄 믿으면서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오늘도 간절히 소망하는 그 마음과 함께 계속해서 찬양으로 이어갑니다.

임재정 씨의 예술을 나의 구주 삼고 그리고 라이프 오브 더 싱어즈의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두 곡의 찬양 함께 올려드렸습니다. 계속해서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빛의 사자들이여 함께 찬송할 텐데요. 찬양 후에는 매일 이 시간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오늘의 말씀 김장환 목사님께서 전해주십니다.

0: 계속해서 극동방송 김장환 목사님께서 전해주시는 오늘의 말씀 함께합니다.
1: 헬라어로 복음을 갖다 유앙겔리온이라고 그랬는데 이 단어를 보면은 이는 기쁜 소식, 좋은 소식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이사야서 52장 7절에요.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우니. 복음을 가지고 아프리카의 정글을 다니거나 복음을 들고 한국의 산맥을 넘어서 만주를 가거나 복음 전하는 사람들의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전에는 어둠의 권세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었던 우리들, 사탄의 통제에 있었지만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통제 안에 살고 있는 성도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주시는 구원의 기쁜 소식을 마음껏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로마서 1장 16절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했습니다. 복음은 삶을 변화시켜야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복음에 대해 수십 번, 수백 번 들었어도 복음을 지식으로만 알고 있으면은 나에게 생활의 변화는 없습니다. 독립운동가로 유명했던 서재필 박사님, 감옥에 갇혀 모든 고초를 겪고 있을 때였습니다. 고문을 당하고 감옥에 쓰러져 누워있던 이상재 선생님은 우연히 마룻바닥에 끼워있던 작은 종이 조각 하나를 발견을 했습니다. 그 쪽지에는 마태복음 5장 38절 39절에 있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었어요.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예수는 너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오른뼘을 때리거든 왼뼘을 돌려대라고 하는 그 말씀이야. 일본군에게 모진 고초를 당하던 이상재 선생은 그 말씀을 읽는 순간 오히려 속이 부글부글 끓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상재 선생은 이상하게 감옥에 갇혀있는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마음속에 이 말씀이 떠나지 않고 결국 두 절의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이상재 선생님은 예수를 믿게 됩니다. 그 유명한 사람들이 전도를 해도 외면하던 이상재 선생님은 성경 말씀 두 마디에 무릎을 꿇고

0: 하나님을 영접하고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은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상재 선생님은 그동안 같은 독립운동가인 서재풀 선생님으로부터 수차례 복음을 들었으나 그때마다 완강히 반대를 했습니다. 그러나 가장 힘든 순간에 우연히 만났던 성경 두 구절을 마음을 열고 복음을 믿게 되었습니다.
1: 극동방송 김장환 목사님께서 전해주시는 오늘의 말씀 함께 했습니다.

0: 저는 청진시 포항구역 북향동에서 온 장영아입니다. 갈라졌던 우리 가족들도 꼭 만나는 그날을 기원을 기도하면서 의지할 것 없는 우리 백성들도 모두 하나님의 따뜻한 품에서 영원히 구이만을 믿고 따르며 영혼을 주에게 바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손들고 오는 그날까지 찬송으로 구이를 받들겠습니다. 그날이 꼭 오리라 저는 믿으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1: 갈라진 남과 북이 복음으로 통일될 그날이 꼭 오리라 믿음의 고백을 올려드리는 청진시에서 온 장영화 자매님. 자매님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반드시 들으실 줄 믿습니다. 생이별해야만 했던 자매님의 가족이 꼭 만날 수 있기를 소망하면서요. 오늘의 내가 제일 좋아하는 찬송가 이 시간 장영화 자매님의 선곡인 천부여 의지 없어서 함께 찬양할까요?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함께 나아가길 원합니다. 말씀대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 가운데 주님만을 의지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두 손을 높이 들고 함께 찬양하길 원합니다. 이 간절한 소망과 찬양의 한 소절 한 소절 청진시에서 온 장영화 자매님의 선곡으로 함께 했는데요. 임승종 씨와 도미누스의 목소리로 함께 두 번 연이어 찬송했습니다. 남과 북이 복음으로 통일된 그날, 이 찬양을 한 목소리로 함께 부를 수 있는 그날이 머자는 줄을 믿으면서 오늘의 내가 제일 좋아하는 찬송가 청진이 고향인 장영화 자매와 함께 했습니다.

이와 챔버콰이어의 내가 참 의지하는 예수 함께 찬송했습니다. 미쁘신 우리의 좋은 친구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하며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상처 입은 심령을 보듬어 주시고 위로해 주시는 주님을 찬양하면서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1부 순서는 여기서 인사드릴 텐데요. 제작 진행의 임지현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들려주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복음 통일의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북녘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이사야 43장 19절 말씀. 아멘. 방송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FM 90.3MHz, 울릉 FM 96.7MHz, 출력 3kW, 호출부 HLDG로 방송되는 FEBC 포항극동방송입니다. 포항극동방송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세워진 순수 복음방송입니다. 포항극동방송은 매일 24시간 방송하고 있으며 방송미디어 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규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포항극동방송은 포항시 북구 용당로 164에 연주소를 두고 FM송신소는 포항시 도음산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오늘 방송될 설교나 칼럼, 그 밖에

출연자들의 의견은 반드시 포항극동방송과는 일치하지 않습니다. 포항극동방송은 청취자 여러분들의 기도와 헌금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포항극동방송의 편성 책임자는 김영보 지사장입니다. 오늘도 포항극동방송과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FEBC FM 포항극동방송입니다. HLDG

0: SDBC 미션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4시를 알려드립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의 말씀.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조차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의 말씀. 북한어 성경으로 한 번 더 함께합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 가운데 친히 하늘로부터 내려오실 때 그리스도 안에서 죽어 있는 자들이 가장 먼저 일어나고. 주님께서 다시 오실 날을 기다리며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는 우리가 되기를, 기쁨으로 보좌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고 또 바라면서요. 나팔을 불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노래할 그날이,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역사의 한 장 한 장을 채워나가실 오늘을 기대하면서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2부 순서 출발할게요.

지금 여러분께서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함께하고 계십니다. 극동방송에서는 여러분의 이야기를 기다리고 있어요. 손편지나 문자로 참여하실 수 있는데요. 북한, 중국, 러시아, 제3국 북방에 계신 청취자 여러분, 편지 보내실 수 있는 주소 안내해 드릴게요. 대한민국 서울 마포구 마포 우체국 사서함 88호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담당자 앞입니다. 다시 한번 안내 드려요. 대한민국 서울 마포구 마포 우체국 사서함 88호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담당자 앞입니다. 여러분의 참여는 북한과 중국, 러시아의 복음을 전하는 북방선교의 기수 극동방송 사역에 큰 힘이 됩니다. 대한민국에 계신 여러분께서는 우물정 1069번으로 문자 보내주세요.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문자 이용료 부과되는 샵 1069번으로 보내실 수 있습니다. 문자 참여해주신 분들 가운데는 선정을 통해 하나님께서 세우신 기업 콜드브루 전문 더치커피 스토리에서 커피를 보내드립니다.

0: 우리들의 이야기. 매주 이 시간 고향 북녘을 두고 밤낮으로 기도하는 형제와 자매들의 일기를 북에서 온 김아영 자매의 목소리로 만나봅니다. 오늘은 고향 개성을 떠나 회령에서 가정을 이루었던 김소희 자매 이야기 함께합니다.
1: 75년의 긴 세월을 남과 북은 갈라져 살아왔습니다. 대한민국은 하나님을 잘 믿어 축복을 받고 경제 성장을 이루어 부유한 나라가 되었지만 북한은 10년이 넘는 고난의 행군과 계속되는 경제 침체, 식량 부족, 독재자들의 악행으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국민의 대다수가 영양실조에 걸려 있는 세계 최악의 나라로 전락하였습니다. 대부분의 북한 국민들은 하나님의 존재도 교회의 존재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생활은 너무도 힘들고 비참하여 헛된 우상들을 찾아 마음을 의지하고 있으며 김씨 3부자의 세습 독재 정치가 왜 나쁜지도 모르고 남북 분단의 모든 잘못이 미제 침략자들과 남조선 괴뢰도당 때문이라고 세뇌되어 그들에게 이를 갈며 살고 있습니다. 이 참혹한 북한 땅에 복음을 전할 의무가 먼저 예수님을 만난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의 땅끝은 바로 북한입니다. 저는 한동안 주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고 하나님 여기가 좋사오니 하며 제주에서 열심히 일해서 잘 먹고 잘 사는 곳에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저를 대전에 있는 탈북민 성경통독반으로 인도하셨고 북한을 복음 통일로 하나 되게 해야 한다는 사명을 주셨습니다. 돌이켜보면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섬세한 간섭하심과 인도하심이었고 은혜였습니다. 탈북민 통독반은 하나님이 보내주신 최강 선교사님이 24년의 긴 세월을 자신의 모든 것을 바쳐 섬김으로 북한에서부터 많은 탈북민 출신 목회자들과 선교사들을 배출하였습니다. 지금은 그 제자분들이 또 다른 제자들을 양육하며 북한 땅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고 있는 곳입니다. 오전 8시에 시작된 말씀 통독은 오후 6시에 끝이 나고 하루 3시간 30분 기도와 말씀 암송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말씀과 기도 훈련을 통해 예수님을 깊이 만날 수 있었고 과거에 저지른 많은 부끄러운 일들을 회개하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기도 중에 주님은 제가 북한에서 쌀 장사를 하며 사용했던 선졸과 자그마한 자루를 보여주셨습니다. 조를 꺾거나 졸 손잡이 바로 뒤에 새조각을 꽂는 속임수로 1, 2kg의 식량을 빼돌리거나 돈이 없어서 겨우 1kg를 사가는 가난한 사람들에게도 주머니와 졸추를 가지고 속임수를 쓰는 등 저는 정말 비열한 장사꾼이었습니다. 그러기에 북한에서는 장사꾼은 제

0: 이 어미도 속인다는 말이 있습니다. 북한 땅은 정의와 진리, 양심이라는 것을 눈 뜨고는 찾아볼 수 없는 그런 땅입니다. 또 어느 날은 당시 83세였던 저희 시어머니께서 허리가 꼬부라져 지팡이를 짚고 먹을 것과 머무를 곳을 찾아 헤매고 다니는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이때까지 저는 제 자신이 착하고 양심적이며 남에게 피해를 준 적이 없다고 자부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보여주신 저의 모습은 강도였고 도둑이었고 살인자였습니다. 제 자신의 실체를 정확히 보게 되니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예수님, 저는 정말로 악한 죄인입니다. 이 못난 죄인을 불쌍히 여겨주소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붉은 피로 저의 죄를 덮어주시옵소서 라고 통곡하며 회개하게 되었습니다.
1: 우리의 통곡을, 우리의 회개를 들으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오늘 우리들의 이야기의 주인공 김소희 자매 삶 가운데, 특별히 북한 땅에서 숨죽여 이 방송을 듣고 있는 주민들의 삶 가운데 임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의 김소희 자매 이야기 여기서 마칩니다. 북에서 온 김아영 자매 목소리로 함께했습니다.

0: 북한에 당신이 자비를 베푸시어 이 땅에 주님이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1: 북한이 변화될 줄을 믿사오니 복음 통일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2: 북한 사람들이 평안한 생활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3: 남과 북이 복음으로 하나됨으로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는 제사장 국가로 이 땅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4: 지금 여러분께서는 한반도의 복음 통일을 꿈꾸며 기도하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함께하고 계십니다.

0: 계속해서 우리 주님의 말씀 함께 하실 텐데요. 오늘은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영훈 목사님께서 성령 충만의 신앙이라는 제목의 말씀 전해주십니다.
1: 2000년 전에 오순절날 성령이 강림하심으로 예루살렘의 교회가 탄생되었습니다. 우리는 지금 성령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 시대에 살면서 반드시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됩니다. 이 문제 많고 어려움 많고 죄악으로 뒤덮인 이 세상에 살면서 죄악의 물결을 물리치고 승리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반드시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됩니다. 성령 충만을 받으러 간 것은 예수님의 분부입니다. 명령입니다. 승천하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4절입니다. 사도와 함께 모여서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이라는 것은 성령으로 침례를 받는 것입니다. 1장 5절입니다. 요한은 물로 침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성령으로 침례받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모여 기다리라고 주님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리시기 전날 밤 마지막으로 제자들 모아놓고

전하신 말씀이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인데 여기서도 예수님께서 장차 보내주실 성령님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입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15장 26절입니다.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보혜사라는 것은 곁에서 도와주는 자, 그 사람을 위해서 변화하고 위로해 주는 자, 상담자, 대변자,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한평생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을 말씀합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성령이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시고 말할 수 없는 탐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해 주시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 받으면 하나님의 도우신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죄악성을 이기고 문제와 어려움 많은 이 모든 것을 믿음으로 이겨내고 주님 영광을 위해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간절히 모여 기도했습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입니다.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한국교회는 기도를 통하여 부흥한 교회입니다. 언제부터 시작됐느냐? 1907년 장대현교회 성령이 임하실 때 그때로부터 새벽기도 통성기도가 시작된 것입니다. 당시 미 북장로교 선교사였던 조지 맥균 선교사가 이러한 선교보고를 올렸습니다. 우리가 웨일즈와 인도에서 일어난 부흥운동에 대하여 보고서를 읽었지만 이번 장대현교회의 성령 역사는 우리가 지금까지 보고받았던 어떤 부흥운동도 능가할 것입니다. 예배당 안은 기도합시다 라는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우리와 같은 기도소리들로 가득 찼습니다. 예배당 안에 있는 교인들은 거의 모두가 큰 소리로 기도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놀라운 광경이었습니다. 어떤 이는 울고 있었고 어떤 이는 하나님께 자신의 죄목을 나열해가며 용서를 빌고 있었습니다. 모두가 성령 충만을 간구하고 있었으며 많은 소리가 있었음에도 전혀 혼란스럽지 않았습니다. 모두가 일사불란했고 완전한 조화를 이루었습니다. 성령이 임하니까 저들이 주 앞에 부르짖어 기도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한국교회를 사랑해 주셔서 이 놀라운 풍역사를 일으켜 주시고 그 후로 100만 불용운동이 일어나고 일제 35년을 믿음으로 이겨내게 하시고 그리고 해방을 맞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35년 동안 연단의 기간을 지나간 다음 알게 모르게 성의의 불이 꺼져버렸습니다. 통성기도가 사라졌습니다. 주님 앞에 부르짖는 기도 소리가 사라지니까 이단들이 막 일어나서 통일교 전도관 이것이 일어나서 한국교를 뒤흔들었습니다. 이때 우리 여도 순봉교회가 해성처럼 일어나서 저 불광동 산기슭에서 저 서대문 로타리에서 여도로 오면서 불러 성령운동의 역사를 놀랍게 일으켜 한국과 온 세계에 큰 부흥의 역사를 끼치는 그러한 교회가 되었던 것입니다. 특별히 여도 순봉교회 주여 삼창은 온 세계를 깨우는 놀라운 기도의 함성입니다. 주여 주여 주여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물러가고 불이 떨어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되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성령 충만 받게 해서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성령 충만을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성령으로 충만을 받아야 됩니다. 모든 문제가 생기느냐? 성령 충만을 상실할 때 생겨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뜨겁게 기도할 때는 마귀가 근처도 안 옵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을 때, 감사하지 않을 때, 기뻐하지 않을 때 우리로 와서 우리를 뒤흔들고 시험에 빠지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 밖에서 기도해야 됩니다. 주여 우리를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성령 충만 받는 장면이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에 나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오순절 날 저들이 함께 모여 기도하고 있을 때 성령이 임한 것입니다. 120명의 제자들이 다 성령으로 충만함 받고 방언으로 말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성령이 바람같이 불같이 저들에게 임했습니다. 사도행전 2장 2절을 보니까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가 강한 바람이 불어오면 바람이 보이지 않지만 그 강한 바람이

0: 큰 나무 뿌리도 뽑아내고 모든 물건을 날려버리는 것처럼 성령 강한 바람이 불어오면 우리 속에 뿌리를 했던 모든 흑암의 원수가 뿌리 뽑혀서 떠나가 버리고 문제와 염려와 근육까지 떠나가 버리고 주님의 평안함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3절로 말씀합니다.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이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성령이 불의 혀처럼 임했습니다. 불은 어둠을 밝히고 밝은 빛을 공급하는 역할을 합니다. 우리가 성령을 충만받아서 성령의 놀라운 횃불을 들고 어둠을 밝혀야 되는 것입니다. 저들을 진리 가운데 인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나가서 이 불은 모든 것을 태우는 능력이 있습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 마음속에 더러운 모든 걸 태워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죄악을 소멸하는 영이신 것입니다. 이사야 4장 4절로 말씀합니다. 이는 주께서 심판하는 영과 소멸하는 영으로 시온의 딸들의 더러움을 씻기시며 성결하고 의로운 생활은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셔서 성령의 불로 모든 옛사람의 모습, 죄의 모습을 불살아버릴 때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사랑이 사라져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반드시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됩니다. 성령으로 충만을 받을 때 방언이 우리에게 임합니다. 방언으로 말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2장 4절에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방언 기도는 우리가 그 내용을 알 수 있고 하나님만이 그 기도의 내용을 아실 수 있습니다. 고린도 전서 14장 2절입니다.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어로 비밀을 말합니다. 방언은 우리의 기도생활을 힘있게 합니다. 능력있게 합니다. 우리가 방언으로 간절히 기도할 때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 위해서 간구해 주시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 말씀합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성령 역사가 임해서 우리가 성령 충만받아 위대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나가는 주님의 일꾼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에 이와 같이 권면합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성령님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성령 충만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철저히 회개하고 성령으로 충만을 받을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 모두를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위대한 하나님 사랑으로 다시 거듭나게 만들어 줄 것입니다. 사랑과 은혜와 자비가 무한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를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모든 흑암의 권세를 물러 갈지어다. 염려, 근심, 걱정, 불안, 초조, 마음의 미움, 분노, 모든 잘못된 인간의 모습은 떠나갈지어다. 주님이신 평안함과 기쁨이 임할지어다. 모든 기도의 제목이 주의 뜻 가운데 응답될지어다.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1: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영훈 목사님의 말씀 함께 하셨습니다. 성령 충만의 신앙이라는 제목의 말씀이었는데요. 말씀 가운데 받은 은혜와 기도 제목을 붙들며 우리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복된 이 시간 보내시기를 기도합니다.

5월 29일 금요일 날씨입니다. 현재 남한은 맑은 날씨가 예상되면서 완연한 초여름 날씨가 찾아오고 있는데요. 오늘 북한은 전 지역이 대체로 맑겠습니다. 평안북도와 함경도의 하늘에는 가끔씩 구름이 많겠고요. 새벽부터 밤 사이에는 평안북도와 함경도 곳곳에 5mm 미만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최저기온은 부산과 제주가 19도, 서울과 대구, 여수, 포항이 17도, 강릉과 목포가 16도로 보이고요. 평양과 개성, 춘천과 대전이 15도, 청진이 14도, 신의주가 13도, 함흥이 11도, 강계가 10도, 해산이 7도로 전망됩니다. 최고기온은 신의주와 함흥, 서울이 28도, 춘천과 강릉, 대전과 대구, 광주가 27도, 개성과 여수가 26도로 보이고요. 평양과 부산, 목포가 25도, 청진과 포항, 제주가 24도, 강계가 23도, 해산이 20도로 예상됩니다. 이어서 바다 날씨입니다. 동해 북부는 대체로 구름이 많고 비가 내리겠는데요. 동해 북부에 가까운 바다는 오후부터 비가 그치고 하늘이 맑아지겠습니다. 서해 북부의 날씨는 종일 맑게 이어지겠습니다. 동해 북부와 서해 북부의 파도는 0.5m에서 1.5m 사이로 일겠는데요. 동해 북부의 먼 바다에서는 오후에 최대 2m까지 높아지겠습니다. 사랑하는 방송가족 여러분, 오늘 하루도 여러분의 영혼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햇빛이 비추길 소망합니다. 고향 땅 북한에도 전해드리는 날씨 소식, 해산에서 온 웅이었습니다.

빈들의 마른 풀같이 찬송까지 함께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방송 가족 여러분, 오늘 우리 주님께서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영훈 목사님 통해서 주셨던 주님의 그 말씀처럼 철저히 회개하고 성령 충만함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케 하실 줄을 믿습니다. 흑암의 권세를 무너뜨리시는 주님의 능력을 의지하며 성령님의 능력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의지하고 따르면서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그렇게 승리하는 여러분의 오늘 하루를 위해 기도하면서요. 제작 진행의 임지현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지금 극동방송을 들려주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복음 통일의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북녘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함께해 주신 청취자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0: RTBC 미션 FM
1: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0: 북한 구원과 복음 통일을 위한 기도. 예장 고신 전 총회장이시자 고신 통일대비위원장으로 사역하신 사직동교회 김철봉 원로 목사님의 기도입니다.
1: 우주 만물과 인류 역사를 다스리시는 삼위 하나님께 영광을 드립니다. 하나님께 감사 찬송하라고 우리 인생을 최고의 아름다운 피조물로 창조해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아무도 멸망치 않고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은 끝없이 하나님의 창조 질서와 구원의 은총을 거역하면서 교만과 배신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사악하고 유치한 전쟁과 살육, 동성애, 가정파괴, 미워함, 낭비, 환경오염, 파괴를 자행합니다. 양심의 소리에 귀를 막습니다. 생명과 평강을 선사하는 진리의 복음을 듣지 않습니다. 그러면 마침내 그 결과는 역사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만 있을 것입니다. 특히 북한의 지도자들이 변망덕한 죄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인간 박해가 너무나 극심합니다. 하나님이시여 부디 북한 땅에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저희들도 변망덕한 죄를 짓지 않도록 깨어 경성하면서 복음의 제사장 사명을 잘 감당케 하옵소서. 통일된 대한민국 한반도가 온 세계에 복음을 전하고 주님의 사랑을 나누어 줄 수 있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0: 북한 구원과 복음 통일을 위한 기도. 지금까지 예장 고신 전 총회장이시자 고신 통일대비위원장으로 사역하셨던 사직동교회 김철봉 원로 목사님과 함께 기도했습니다.

FABC 아침을 여는 예배. 성도 여러분, 평안히 주무셨는지요? 아름다운 5월이 녹음 더욱 무성할 6월에게 의자를 물려주며 인사를 대신합니다. 꿈을 꾸는 자는 그 꿈을 가슴으로 느끼고 손으로 젓고 발로 뛰므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꿈을 가슴에 품고 고난의 세월을 견딘 후에 마침내 형통한 자가 되었던 요셉처럼 우리도 주님이 주시는 비전을 가슴과 손과 발을 모두 동원하여 이루어가기를 소망합니다. 사실 그 일은 우리가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죠. 이 참 좋으신 우리 하나님 앞으로 여러분 오늘도 어서 오십시오. 아침 예배 드리겠습니다. 주후 2026년 5월 29일 금요일 FABC 아침을 여는 예배입니다. 영원한 사랑의 대명사이신 우리 주님께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날 구원하신 예수님.

0: 오늘 우리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서 13절까지입니다. 이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어논다 함과 같으니라.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음행하다가 하루에 2만 3천 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서 13절까지 함께 봉독하셨습니다. 도안교회 양형주 목사님이 말씀 선포하십니다. 은혜의 시간 되십시오.
1: 오늘 고린도전서 10장의 말씀은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에게 너희들이 크신 은혜로 구원을 받았지만 너희의 믿음을 힘써 지키며 특별히 미혹과 유혹에 빠지지 말 것을 아주 심각하게 엄중하게 경고하는 말씀입니다. 자, 오늘 말씀 1절에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전에 경험했던 큰 은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가고, 원문에는 이제 다 바다 가운데 들어갔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래서 다 바다 가운데로 지나가고 또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 기둥 가운데 보호를 받고 또 다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바다에서 세례를 받았다는 건 홍해를 통과했다는 말입니다. 또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고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가 떨어졌죠. 또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고 또 다 같이 이제 반석에서 나오는 아주 놀라운 물을 마셨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은 다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고 그 반석이 곧 그리스도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갈 때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홍해를 통과하게 하시고

저기에서 물을 마시게 하시고 놀라운 은혜를 베푸셨는데 여기 놀라운 진술이 나옵니다. 그건 뭐냐면 너희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 되신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셨고 너희들이 경험했던 그 놀라운 은혜는 다 반석 되신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여 공급하셨던 은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성육신 하기 이전에 2000년 전에 성자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이 땅 가운데 오셨죠. 근데 이 땅 가운데 오시기 전에 영원 전부터 성부 성자 성령이 하나님과 함께 하셨을 그때에 성육을 하여 인성을 취하시기 전 구약 시대에도 그리스도께서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일체 하나님으로 이스라엘 백성들과 동행하셨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들이 모두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입고 나아갔지만 그러나 5절에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자,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가 여기는 다라는 말이 계속해서 강조되죠. 1절에 다 구름 아래 있고 2절에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3절에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고 5절에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는데 그러나 다는 아니지만 그들의 상당수가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고 불평하고 불신앙으로 야, 하나님 약속의 땅에 나는 안 들어가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했기 때문에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들의 멸망이 완전한 구원의 탈락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광야 1세대 가운데 모세, 아론 이들도 결국은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사명을 감당하다가 원망과 불평을 했던 1세대와 함께 같이 이제 약속의 땅에는 못 들어갔죠.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이제 구별해야 될 거는 시간적인 심판, 이걸 이제 temporal judgment라고 합니다. 시간적인 심판과 영원한 심판, eternal judgment는 다른 거죠. 자, 모세가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했지만 그것이 구원을 받지 못한 거냐? 그게 아닙니다. 모세는 나중에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십자가 지시기 전에 변화됐을 때 엘리야와 함께 하늘에 같이 나타났죠. 그러니까 모세는 구원받은 거 맞습니다. 그러나 약속의 땅에는 들어가지 못했죠. 그러니까 이 땅을 살면서 허락받지 못했지만 그의 구원, 메시아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언약 안에 이스라엘을 이끌었던 그의 걸음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구원을 베푸시고 은혜를 베푸셨죠.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는 하나님의 뜻대로 온전히 행하지 못하고 불신앙과 원망 가운데 temporal judgment, 시간적 심판, 우리가 살아가는 현세 가운데 이제 실족하거나 넘어지거나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 때가 있죠. 그때 이제 정신을 차리고 주 앞에 돌아와야 됩니다. 자, 어쨌든 이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게 됩니다. 멸망을 받게 되고 광야에서 끝나게 됐죠. 자, 지금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은 이런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된다. 여러분, 그 징계를 받고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할 때, 또 모세도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했죠. 그러한 이스라엘의 상태는 오히려 이들의 징계받은 현 상태를 깨닫고 죄의 심각성을 깨닫게 하고 그 다음에 성화를 자극하는 힘이 있습니다. 아, 이렇게 함부로 살면 안 되겠구나.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야지. 거룩하게 살아야 되겠구나. 모세도 끝까지 아유 하나님 나 뭐 못 들어가는데 그만둘래요가 아니라 끝까지 사명을 감당하며 하나님 그래도 할 수 있으면 저 땅에 들어가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게만 하시고 허락하지는 않으셨죠. 그러니까 끝까지 우리의 한계를 통해 하나님이 뭘 하시느냐? 거룩함과 성화를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면에서 사실은 이제 우리에게 인생의 후반절에 다가오는 이 노년기는 우리의 성화를 자극하는 또 새로운 인생의 단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건강이 옛날 같지 않고 나의 한계를 느끼게 되고 또 관계도 그렇고 이전에 사회에서의 정체성이 주었던 것들이 끊어지고 또 이제 점점 몸이 쇠약해져서 더 이상 내 스스로의 힘으로 어떻게 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많아지고 주변의 도움을 찾고 원하게 될 때 사실 우리 마음에 우리의 연약함을 자각하며 하늘의 소망을 두며

주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게 되죠. 그래서 이런 면에서 우리 인생의 연약함은 다른 한편으로 주님을 더 바라보게 하고 우리 인생의 성화를 자극하게 하는 또 다른 면에서의 은혜의 기간으로 접어들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도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했던 1세대는 그 다음에 하나님을 향해 원망하기보다는 자신의 죄를 깨닫고 참회하며 주어진 한계 안에 끝까지 주님 앞에 순종을 하면서 광야 1세대를 끝냈겠죠. 자, 그런데 이들이 순종하지 못해서 들어가지 못했던, 모두 하나님이 이들을 들여보내려고 많은 은혜를 주시고 했지만 들어가지 못한 것 자체가 6절에 보면 우리의 본보기가 된다. 우리가 꼭 새겨들어야 할 중요한 교훈의 이야기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한다라는 거죠.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방황을 하면서도 우상 숭배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을 멸시했던, 그러다가 결국 광야에서 뱀도 물리고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했죠.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하지 말자는 거죠. 이스라엘 믿음의 선조, 왜 지금 이 고린도 교회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런 징계와 어려움들을 본보기로 삼느냐? 이제 이스라엘 교회는 새 이스라엘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새 이스라엘, 하나님의 새 이스라엘이기 때문에 이제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았던 그런 은혜와 징계의 패턴 그대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있기 때문에 이전에 우리 옛 이스라엘이 당했던 그러한 것들을 우리의 삶의 신앙의 교훈으로 삼자는 겁니다. 7절에 보면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아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 함과 같으니라. 자, 이게 뭐냐? 출애굽기 32장에 나오는 금송아지 숭배 사건을 말합니다. 모세가 십계명 받으러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십계명 받고 있는데 40일 후에 내려와서 보니까 그 사이에 모세가 없는 사이에 금송아지 만들고 막 팔딱팔딱 뛰면서 막 난리를 쳤죠.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셨죠. 근데 모세가 생명을 걸고 기도한 덕분에 하나님께서 그래 내가 함께 가겠다 하고 이들의 악행을 하나님이 인내하시며 이제 약속의 땅으로 끝까지 끌고 가시는 거죠. 그렇게 하지 말자. 8절에 그들 중 어떤 사람들이 음행하다가 하루에 2만 3천 명이 죽었다. 자, 이들 중 어떤 사람들이 음행하다. 자, 그러니까 금송아지에 한번 절하고 팔딱팔딱 뛰었던 사람들이 나중에 민수기 25장에 가면 바알부올 사건, 모압 왕 발락이 발람 선지자를 데려다가 저주하라 그러니까 실패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모압에 있는 여인들, 신전 바알을 숭배하던 신전 창기들을 데려다가 이스라엘 사람들을 유혹해가지고 같이 음행을 하게 했죠. 그러다가 하루에 2만 3천 명이 연병으로 죽게 됩니다.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음행하다가 하루에 2만 3천 명이 죽었나니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바로 심판을 하셨죠. 음행하지 말자. 또 어떤 사람들은 주를 시험하다 뱀에게 멸망했다. 원망불병을 막 쏟아내다가 불뱀이 와서 막 물어버릴 때가 있었죠. 민수기 21장에 보면 그렇게 하지 말자. 또 그 다음에 또 있죠. 10절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했다. 이게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갔을 때 민수기 14장에 얼마나 아름다운 땅인데 우리가 메뚜기 같은데 거기 가면은 완전히 죽는다. 왜 이런 데를 인도하시느냐 투덜투덜했죠. 또 16장 민수기에 가면은 고라가 막 투덜투덜하며 하나님이 모세하고만 말하느냐 그리고 막 원망하다가 또 망했죠. 자,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끝까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잘 서서 가야 되는데 중간중간 원망, 불평, 불신앙 또 우상 숭배로 그들의 인생이 휘청휘청할 때가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러한 위협이 오늘날에 없느냐? 오늘날에도 실질적으로 있다는 겁니다. 우상 숭배로 또 만문의 유혹으로 음행의 유혹으로 원망과 불평을 쏟아버릴 유혹으로 이런 것들이 있으니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미혹이 있다면 왜냐하면 이게 고린도 교회에서 실질적으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유혹과 시험의 상황이었거든요. 이렇게 하다가 우리도 이러다가 징계, 큰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수 있으니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었는데 지금 이 고린도전서에는 뭐라 그럽니까?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했던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 우리가 주로 고백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과 함께 하셨다는 것이죠. 우리도 그 동일한 그리스도를 믿고 따라가는 주의 백성들인데 이들이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서 정말 우리도 이런 미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스스로 깨어 조심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12절에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뭐할까 조심하라고요? 넘어질까 조심하라. 선줄로 생각하는 자 이만하면 괜찮다. 또 믿음을 이런 시험들을 아주 우습게 여기는 거죠. 야, 나는 구원받았어. 모든 자유가 있어. 그러면서 우상의 음식을 막 함부로 집어먹고 우상 신전 가는데도 뭐 아무런 거리낌이 없고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아무런 마음에 음행을 해도 뭐 아니,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자유해 하면서 그냥 마음껏 당하면서 아무런 거리낌이 없고 자 이런 교만한 사람들 내가 믿음으로 섰는데 나는 아무것도 그러다가 죄를 자꾸 접하니까 음행을 자꾸 접하고 우상을 자꾸 접하니까 자꾸 우리 안에 이런 유혹이 있으면서 나도 모르게 유혹으로 음행으로 빠져들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너 섰다고 자만하지 말고 어떻게 해요? 넘어질까 조심하라. 우리는 늘 약하기 때문에 넘어질 수 있다는 것을 주의하라는 겁니다. 늘 넘어질까 조심해라. 그러니까 겸손하게 늘 우리 안에 시험이 있고 우리 주변에 시험이 있고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것들이 있다는 걸 잘 생각해서 조심하면서 주변을 살피면서 가라는 겁니다. 믿음의 사람들. 13절에 그러나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너희들이 당할 것이 없나니 그러죠. 자 그렇다고 해서 시험에 너무 압도되지 말라는 겁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시험이 참 많이 옵니다. 야고보서 1장 2절에 보시면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자 시험이 한두 가지가 아니라 몇 가지요? 여러 가지가 온다. 우리 삶에 주님을 따르고 갈 때 우리의 삶의 시험이 여러 가지가 찾아온다. 여러 가지 시험. 그러나 이 여러 가지 시험을 하나님께서 감당할 수 있도록 감당할 만한 시험을 주신다는 것이죠. 자 다시 이쪽으로 오셔서 고린도전서 13절에 보시면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지만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신실하셔서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자, 시험에 대해서 하나님의 이 마음이 이제 나옵니다. 우리가 감당할 만한 금만 주신다는 거예요. 감당할 만큼만. 그리고 시험 당할 즈음에 뭘 주십니까?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이 시험을 감당하게 하시네. 우리가 시험을 성도로서 믿음 생활을 하다 보면 시험이 없을 때가 없어요. 시험은 꼭 찾아옵니다. 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공중권세 잡은 이 악한 사단이 몰아가는 세상이고 두 번째 연약한 육신을 입은 우리가 이 세상 풍조에 끌리게 되는 거죠. 우리의 연약함, 이 세상의 풍조가 우리에게 우호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험을 당하는 거죠. 자, 근데 하나님께서 감당할 만큼만 준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참 어렵고 힘들 때에도 주님께서 감당할 만큼만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감당할 만큼 주신다. 시험이 올 때. 근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피할 길을 내시는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거죠. 주님 피할 길을 찾지 못하겠습니다. 피할 길을 주십시오. 피할 지혜를 주십시오. 피할 은혜를 주십시오. 피할 능력을 주시고 피할 길을 주십시오. 여기 보면은 시험 당할 즈음에 능히 피할 길을 내신다고 그래요. 피할 길. 자, 피할 길은 뭐냐? 성경에 보면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시험을 제거해 주세요. 근데 어떨 때는 이 시험거리가 되는 원인을 제거하지 않으실 때도 있어요. 사도 바울이 주님 내 안에 육체의 가시가 있어 너무 힘든데 이 육체의 가시를 좀 빼주십시오.

0: 세 번이나 기도하죠. 근데 그 기도에 대해서 주님께서 뭐라 그러냐? 하나님께서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 연약함을 안고 살아가라. 연약함을 안고 살아가라. 육신의 연약함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육신의 연약함이 하나님 편에서는 안아야 될 연약함일 때도 있고, 때로는 치유하셔야 할 연약함일 때도 있고, 때로는 이걸 통해서 이제 점점점 제거해 주셔야 할 연약함일 때도 있죠. 근데 이제 육체의 연약함을 통해서 우리가 경험하는 건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 더욱더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되는 은혜가 있죠. 성화의 면에서는 유익이 있는 부분입니다. 뭐, 있어야 된다는 건 아니지만, 건강하게 사는 게 참 좋죠. 근데 어떤 분은 너무 건강하면 이 힘과 에너지를 주체하지 못해서 죄 짓는 데 쓸 때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감당할 만큼. 육신이 이게 강건한 것도 물론 은혜지만, 너무 강건하면 사람들이 넘어질까 조심을 잘 안 해요. 은혜인 거죠. 은혜인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하나님이 주시는 이 피할 길은 뭐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험을 제거하기도 하지만 제거하지 못할 경우, 시험거리를 제거해 주시기도 하지만 제거해 주시지 못할 때는 어떻게 하느냐? 견딜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기도하며 빌립보서 4장 1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다고 그러죠. 그래서 견딜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세 번째는 뭐냐? 시험 자체를 유익으로 전환하십니다. 우리 로마서를 한번 보겠습니다. 5장 3절 4절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아멘. 자, 환난 가운데 뭘 이루냐? 연단을,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이제 영어 성경에 보면 캐릭터라고 나옵니다. 캐릭터. 우리의 인격을 하나님 앞에 더욱 신실하고 견고하게 만드는 게 환난이라는 거죠. 인내라는 거죠. 그리고 이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찾아오는 이 시험의 문제, 생각보다 강력하고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어야 되고,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주님께서 내게 피할 만큼만 주신다. 믿음을 갖고 의지하고 은혜를 구해야죠. 제거를 하든 견딜 수 있는 힘을 주시든 아니면 나를 변화시키든, 여러분 이런 은혜가 믿음 생활을 하는 우리들의 걸음걸음 가운데 풍성하게 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1: 참으로 귀한 생명의 양식, 도원교회 양영주 목사님이 전해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행한 원망과 음행과 우상 숭배,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모두 주님을 시험하는 행위들입니다.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마치 하나님이 아니 계신 것처럼 행하다가 마침내 심판을 면치 못한 이 방만한 행동들을 상기시키므로 사도는 고린도 교회가 깨우치기를 간곡히 원하고 있습니다. 이 경고는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됨을 들어야 할 것입니다. 저는 특히 오늘 원망에 대하여 묵상해 보았습니다. 원망과 불평은 지극히 상대적인 것이죠. 마치 컵 안에 든 물을 보고 절반이나 남은 것을 감사하는 사람과 반밖에 남지 않았다고 불평하는 사람과의 차이 같다고 해야 할까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묵상을 안고 개인 기도의 시간 가지겠습니다.

아멘. 늘 겸손하게 내게 있는 것을 감사하며 하루를 사는 성도에게 약속하신 피할 길을 오늘도 믿음으로 걸을 것을 다짐하며 5월 29일 금요일에 함께한 FEBC 아침을 여는 예배 마치겠습니다. 제작남지구 예배인도 이영순이었어요. 성도님들 올해 마지막 주일을 은혜로 보내시고요. 우린 6월의 첫 월요일 아침에 기쁘게 뵙겠습니다. 올 한 달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남은 시간들 평안히 보내십시오. 샬롬.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시편 50편 15절 말씀입니다. 방송가족 여러분, 주님 안에서 평안하시지요. 내용은 햇빛비치니 윤재희입니다. 이 세상에 어떤 것보다 더 명확한 해결책은 주님의 손에 있다는 걸 기억하고요. 상황과 환경을 두고 판단하기보다 오직 주님께 내어 맡기고 주님께서 행하실 일들을 기대하며 나가길 원합니다.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오늘 네오나 빛빛이니 첫 찬양으로 함께 불렀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사람과 자연이 함께 행복을 추구하는 새로운 세상, 더 헤븐 리조트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찬양과 은혜로운 말씀으로 우리 방송가족 여러분을 만나고 있습니다. 듣고 싶은 찬양 또 나누고 싶은 이야기 있는 분들 가운데 문자 메시지 가능하신 분들 50원 100원의 정보 용료가 부과되고 있습니다. 샵 1069 우물정 1069번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이어드리는 찬양입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내용은 햇빛비치니 함께하고 있습니다. 말씀으로 은혜받습니다. 은혜제일교회를 섬기시는 최원호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합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찬송가 147장에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주님 그 십자가에 달릴 때에 오랜 세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의 눈시울을 붉히게 만들었던 이 찬송가의 고백은 단순히 과거의 한 역사적 순간을 회상하는 노래말이 아닙니다. 사실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영혼의 위치를 무겁게 찌르는 본질적인 질문입니다. 너는 지금 어디에 서 있는가? 골고다 언덕 위 주님의 그 참혹한 십자가 아래서 당신은 어떤 사람으로 머물러 있는가를 묻는 영적인 질문이지요. 당대 예수님의 십자가 아래는 참으로 다양한 부류의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그저 신기한 볼거리를 보듯 무심히 구경하는 사람, 차가운 손가락질과 함께 독서를 내뱉으며 조롱하는 사람, 행여나 불이익을 당할까 두려워 멀찍이 떨어져 눈치만 보며 지켜보는 사람, 그리고 끝까지 피 묻은 발치를 지키며 곁에 서 있던 눈물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모두 골고다라는 같은 공간에 있었지만 품고 있던 마음은 저마다 완전히 달랐습니다. 어떤 이는 몸은 주님과 가장 가까이 밀착해 있었으나 마음은 우주만큼 멀리 떨어져 있었고 또 어떤 이는 비록 두려움에 멀리 서 있었으나 가슴은 찢어질 듯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스스로에게 거듭 물을 수밖에 없습니다. 나는 과연 어떤 자리에 앉아 주님의 죽음을 바라보고 있었던 사람이었는가? 우리가 매일 고요히 기도의 자리에 왔었는다고 해서 그것이 자동으로 십자가 앞에 온전히 서 있다란 증거가 되지는 못합니다. 육신은 거룩한 기도의 모양을 하고 앉아있지만 머릿속과 마음의 방은 여전히 세상의 염려와 정욕으로 가득 차서 사정없이 분주할 때가 많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해야 내 사업이 더 성공할까? 언제쯤 내 인생의 대박이 터질까? 누가 나를 더 알아주고 우려러 봐줄까? 우리는 예수님의 보혈이르는 십자가를 눈앞에 두고서도 여전히 나라는 우상의 견고한 성벽을 높이 쌓는 데만 온 정신을 몰두하곤 합니다. 그러나 거룩한 십자가의 조명 아래 서면 우리가 그토록 매달리던 세상의 자랑과 야망은 먼지처럼 초라하고 작아질 뿐입니다. 선지자 이사야는 십자가의 잔혹한 비밀을 향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가 찔면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주님의 십자가는 2000년 전 유대 땅에서 일어난 이름 모를 성인의 비극적인 순교 사건이 아닙니다. 바로 오늘 나의 추악한 죄와 허물을 대신 짊어지신 철저한 나의 이야기며 내 영혼의 구원 사건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이 처절한 질문을 결코 외면하거나 피할 수 없습니다. 거기 정말로 있었는가? 십자가는 제3자의 눈으로 팔짱을 끼고 관망하는 구경꾼의 자리가 아닙니다. 내 정성을 바쳐 원하는 것을 얻어내는 종교적인 거래의 자리도 아니며 그저 예배당에 출석했다라는 도장을 찍는 형식적인 자리도 결코 아닙니다. 그곳은 내 힘으로 도저히 씻을 수 없는 비참한 죄인됨을 뼈저리게 참회하고 하나님의 조건 없는 용서와 은혜 없이는 단 1분 1초도 살 수 없는 무력한 존재임을 고백하며 무릎을 꿇는 완전한 항복의 자리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신비로운 연합의 신앙을 갈라디아서 2장에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십자가는 멀리서 멍하니 바라보는 풍경화가 아닙니다. 예수와 함께 내가 죽고 예수와 함께 내가 다시 살아나는 영적 동행의 자리입니다. 기도의 자리에 겸손히 앉았다면 이제 우리는 매 순간 내 내면을 향해 엄격하게 물어야 합니다. 나는 지금 눈을 들어 무엇을 갈망하고 있는가? 나를 살리신 예수의 십자가인가? 아니면 여전히 나를 버리지 못한 내 탐욕의 찌꺼기인가?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이 무거운 질문은 우리의 신앙을 무너뜨리기 위한 정죄의 칼날이 아닙니다. 도리어 길을 잃고 방황하는 우리의 영적인 자리를 십자가 아래로 다시 바로 세워주기 위한 주님의 가득한 사랑의 음성입니다. 우리가 지켜야 될 참된 기도의 자리는 내 화려한 꿈과 야망을 마음껏 펼치는 세상의 무대가 아닙니다. 오직 낮고 낮은 십자가의 그늘 아래 묵묵히 바라보시는 이 자리가 기도의 자리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까지 은혜제일교회를 섬기시는 최원호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말씀의 은혜 받아 함께 부르는 찬양입니다. 거기 너 있었는가? 영어 찬양으로 함께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14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아멘.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해결되지 않는 죄의 문제를 갖고 주님께 나가기로 결단합니다. 주님 앞에 간절히 회개함으로 주님께 돌아서는 우리가 되길 소망하며 레오네 삐비치니 오늘 마지막 찬양입니다. 나의 생명 되신 주 함께 찬양하시고요. 저는 내일 다시 여러분 만나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윤재희였고요. 이 프로그램은 사람과 자연이 함께 행복을 추구하는 새로운 세상, 더 헤븐 리조트와 함께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십시오.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FEBC 미션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말씀 365일 조미정입니다. 오늘도 평안한 하루로 시작하셨지요? 주님 주신 말씀 통해 새로운 기쁨을 얻는 말씀 365일. 오늘은 구약성경 여호수아 11장 10절 말씀부터 봉독해드립니다.

하솔은 본래 그 모든 나라의 머리였더니 그때 여호수아가 돌아와서 하솔을 취하고 그 왕을 칼날로 쳐 죽이고 그 가운데 모든 사람을 칼날로 쳐서 진멸하여 호흡이 있는 자는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고 또 하솔을 불로 살랐고 여호수아가 그 왕들의 모든 성읍과 그 모든 왕을 붙잡아 칼날로 쳐서 진멸하여 바쳤으니 여호와의 종 모세가 명령한 것과 같이 하였으되 여호수아가 하솔만 불살랐고 산 위에 세운 성읍들은 이스라엘이 불사르지 아니하였으며 이 성읍들의 모든 재물과 가축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탈취하고 모든 사람은 칼날로 쳐서 멸하여 호흡이 있는 자는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였고 여호수아는 그대로 행하여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하나도 행하지 아니한 것이 없었더라.

여호수아가 이같이 그 온 땅 곧 산지와 온 네겝과 고센 온 땅과 평지와 아라바와 이스라엘 산지와 평지를 점령하였으니 곧 세일로 올라가는 할락 산에서부터 헤르몬 산 아래 레바논 골짜기에 바알갓까지라. 그들의 왕들을 모두 잡아 쳐 죽였으며 여호수아가 그 모든 왕들과 싸운 지가 오랫동안이라. 기브온 주민 히위 족속 외에는 이스라엘 자손과 화친한 성읍이 하나도 없고 이스라엘 자손이 싸워서 다 점령하였으니 그들의 마음이 완악하여 이스라엘을 대적하여 싸우러 온 것은 여호와께서 그리하게 하신 것이라. 그들을 진멸하여 바치게 하여 은혜를 입지 못하게 하시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들을 멸하려 하심이었더라.

그때 여호수아가 가서 산지와 헤브론과 드빌과 안압과 유다 온 산지와 이스라엘의 온 산지에서 아낙 사람들을 멸절하고 그가 또 그들의 성읍들을 진멸하여 바쳤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는 아낙 사람들이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고 가사와 가드와 아스도세만 남았더라. 이와 같이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 온 땅을 점령하여 이스라엘 지파의 구분에 따라 기업으로 주매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요단 저편 헤돈 눈 쪽 곧 아르논 골짜기에서 헤르몬 산까지의 동쪽 온 아라바를 차지하고 그 땅에서 쳐죽인 왕들은 이러하니라. 시호는 헤스본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의 왕이라. 그가 다스리던 땅은 아르논 골짜기 가에 있는 아로엘에서부터 골짜기 가운데 성읍과 길르앗 절반, 곧 암몬자손의 경계 야복강까지이며, 또 동방 아라바 긴네롯 바다까지이며, 또 동방 아라바의 바다, 곧 염해의 베디어시모스로 통한 길까지와 남쪽으로 비스가 산기슬까지이며, 옥은 르바의 남은 족속으로서 아스다롯과 에드레이에 거주하던 바산의 왕이라. 그가 다스리던 땅은 헤르몬산과 살르가와 온 바산과 및 구술사람과 마아가사람의 경계까지의 길르앗 절반이니 헤스본 왕 시혼의 경계에 접한 곳이라. 여호와의 종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치고 여호와의 종 모세가 그 땅을 르우벤 사람과 갓 사람과 므낫세 반 지파에게 기업으로 주었더라. 말씀 365일 오늘은 여호수아 12장 6절 말씀까지 함께 하셨습니다.

주님과 이 아침에 주 안에서 평안하십니까? 공부영입니다. 아름다운 달 5월이 하루씩 가는 게 정말 아쉬웠었는데요. 벌써 5월이 다 가고 있습니다. 실록의 아름다움에 놀라운 하나님의 손길을 느낍니다. 사람들은 남에게 받은 은혜는 쉽게 잊어버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태산 같은 은혜도 잊어버리고 조그만 어려움이 생겨도 하나님을 향해 원망할 때가 많이 있는데요. 그런데요, 본 회퍼라는 신학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기독교인인가 비기독교인인가의 구별은 그 사람이 얼마나 감사하고 즐거운 마음으로 살아가느냐 아니면 그렇지 않으냐로 알 수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어떠세요? 그 어느 누가 봐도 기독교인으로 보일 자신 있으세요? 감사하는 마음이야말로 마음이 천국이고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모습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아름다운 계절 5월의 넉넉한 날들, 이 사실 하나만으로도 감사의 제목이 되지 않겠어요? 오늘도 감사하는 그런 하루가 되시기 바랍니다. 매일 아침 은혜의 찬송과 큐티로 엮어드리고 있는 주님과 이 아침을 오늘 준비한 첫 곡입니다. 모두 기뻐해, 모두 감사해. 갈보리 교회 찬양됩니다.

0: 라디오 큐티. 매일 아침 삶의 지혜와 소망을 들려주는 라디오 큐티는 나침반 출판사가 발행한 김장환 목사님과 함께 경건 생활 365일 세일을 행하리라와 함께합니다.
1: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저희는 썩을 면류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고린도전서 9장 25절 말씀입니다. 빨리 준비하십시오. 오늘의 큐티 제목입니다. 한 아이가 주일학교를 다녀와서는 엄마에게 자랑스럽게 주일학교에서 배운 내용을 말했습니다. 엄마, 우리가 죽으면 나중에 하늘나라에 간대요. 예수님이 이미 우리 집이랑 모든 것을 다 준비해 놓으셨대요. 하늘나라에서는 영원히 행복하게 살 수 있다고 하던데요. 엄마가 딸을 대견하게 여기며 대답했습니다. 그래 맞아. 하늘나라는 정말 좋은 곳이란다. 그런데 엄마, 하나 궁금한 게 있어요. 그게 뭐니? 딸은 이해가 안 된다는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우리가 어디 여행을 갈 때는 며칠 전부터 철저하게 준비하잖아요. 그런데 하늘나라로 이사갈 준비는 도대체 왜 안 하는 거예요? 여행을 잘 떠나려면 며칠 전부터 준비해야 합니다. 이미는 몇 년 전부터 준비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영원히 거할 하늘나라는 얼마나 오래 제대로 준비해야 하겠습니까? 영원한 하늘나라를 위한 준비를 말씀의 가르침을 따라 어서 시작하십시오. 복되고 형통합니다. 아멘. 주님, 주님의 은혜로 천국에 갈 수 있음에 감사하며 이사 준비를 잘하게 하소서. 영원한 하늘나라를 위한 준비를 말씀의 가르침을 따라 시작합시다. 묵상하시면서 각자의 영적 일지를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라디오 큐티 낭독의 장대진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삶의 지혜와 소망을 들려주는 김장환 목사님과 함께하는 라디오 큐티는 유튜브 영상으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모르는 분에게는 전도용으로, 믿음의 가족들에게는 풍성한 하루를 선물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샵 1069, 우물정 1069, 50원의 유료 문자로 큐티라고 보내주시면 라디오 큐티 유튜브 영상 링크를 보내드리겠습니다.

내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한국 오라토리오 합창단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은혜의 찬송과 큐티로 엮어드리고 있는 주님과 이 아침을 이어지는 곡 내 맘의 주여 소망되소서 손인경 씨의 바이올린 연주입니다. 이 찬양 함께 들으시면서 오늘 마련한 주님과 이 아침을 순서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0: 복음의 소리 포항 극동 방송입니다. 오늘의 양식. 오늘 이 시간은 경주 남부교회 김상정 목사님께서 갈라디아서 5장 22절 말씀을 본문으로 양선의 열매라는 제목의 말씀 전하십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1: 오늘 성령 강림 주일을 지키며 양선의 열매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2000년 전 오늘 성령님께서 이 땅에 강림하셨습니다. 요엘 2장 28절에 예언의 말씀이 나옵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자, 이 말씀이 800년 정도 지난 이후 오순절날 예언의 성취가 있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왜 오순절날 성령님께서 강림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는 구약 백성들에게 매년 세 차례 예루살렘으로 올라오라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단순한 명절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과 믿음을 드러내는 거룩한 신앙의 표현이었습니다. 첫째 유월절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구원받은 절기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유월절에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 돌아가심으로 우리의 죄와 사망과 어둠의 권세에서 자유를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유월절은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원을 예표하는 절기입니다. 둘째, 오순절 곧 칠칠절입니다. 첫 열매를 하나님 앞에 감사로 드리는 절기입니다. 그런데 신약의 오순절에는 성령님께서 강림하심으로 예루살렘의 첫 교회가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교회 탄생을 보여주는 절기입니다. 셋째, 장막절입니다. 가을의 모든 곡식을 거두어 창고에 거두어 드리는 그런 절기, 그래서 수장절이라기도 합니다. 이 수장절은 장차 주님 다시 오실 때에 믿는 자들을 우리 하나님 나라로 거두어 드리실 마지막 구원과 영원한 천국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시작은 유월절의 구원이며 과정은 오순절의 성령 충만이고 마지막은 장막절의 영원한 하나님 나라입니다. 이 가운데 오늘 살펴볼 것은 오순절입니다. 오순절은 헬라어로 펜테코스테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그 의미를 보면은 50번째 되는 날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50일째 되던 날 모세는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법궤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날을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날로 여기고 아주 거룩한 날로 지켜왔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날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로 임하였고 성령님께서 제자들에게 강림하셨습니다. 구약의 오순절에는 율법이 주어졌고 신약의 오순절에는 성령님께서 임하신 것입니다. 돌판에 새겨진 말씀이 아니라 이제는 마음판에 새겨지는 은혜의 시대가 열리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위대한 성령님의 역사 가운데 나타난 성령님의 열매인 양선에 대하여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첫째, 양선의 의미입니다. 22절입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본문의 양선이라고 하는 이 말은 헬라어로 아가도시네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영어 성경에는 goodness, 선함 그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양선이 우리 인간의 본성이 아니고 하나님의 속성에 속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시편 25편 8절에 보면 여호와는 선하시고 정직하시니 그랬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성품 가운데 선하심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에 성령님의 임재가 나타났을 때 가장

마지막에 열린 열매가 바로 양선의 열매, 선함의 열매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44절 모습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아멘. 초대교회 성도들은 물건을 통용했다 그랬습니다. 생명을 걸고 복음을 나누었습니다. 사랑을 나누었습니다. 성도들이 가는 곳곳마다 양선의 열매가 가득가득 맺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타락한 인간에게 어떻게 이런 열매가 가능한 것일까요? 처음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선하게 창조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악을 알게 되면 선을 떠나게 되고 악에 이끌려가게 될 것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 하셨습니다. 그러나 사탄이 하와를 유혹합니다. 내가 이 선악과를 따먹게 되면 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같이 되고 선과 악을 구분하게 될 것이다. 결국 인간은 죄로 인하여 하나님을 떠났고 선을 행할 능력을 잃어버린 채 서로 정죄하며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자, 이 세상에는 하나님을 믿지 않아도 착한 사람 얼마든지 있습니다. 어려운 이웃을 돕고 법 없이도 살 만큼 착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없는 선행은 자기 의와 자기 만족에 머물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나 성령님의 열매인 양선은 전혀 다릅니다. 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닙니다. 내 이름을 높이기 위한 행동도 아닌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8절에서 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양선은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때 나타나는 예수님의 성품인 것입니다. 창세기에 보면 성경적 양선의 대표적인 인물인 요셉이 나옵니다. 요셉은 형들의 시기와 미움으로 애굽의 종으로 팔려갔습니다만은 그곳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총리가 되었습니다. 아버지가 죽자 형들이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는 요셉이 용서하는 것처럼 했지만은 이제 우리에게 복수할지도 모른다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때 요셉이 말합니다. 두려워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날처럼 많은 사람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악한 환경을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악한 사람을 선한 사람으로 바꾸시는 분이십니다. 악한 행동을 선행으로 바꾸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이 요셉의 고백은 나는 내 힘으로는 용서할 수도 없고 선을 행할 수도 없지만은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바꾸셨으니 하나님의 마음으로 당신들을 용서합니다. 그런 뜻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님을 받은 사람의 모습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악한 세상에 이 모든 악한 세상을 바꾸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선으로 바꾸시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사탄이 망쳐놓은 이 세상을 회복시키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초청하십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자, 성경은 우리 인간을 지으신 목적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지으신 목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선한 일을 위한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아멘. 디도서 2장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허무한가? 인기 절정에 있을 때에 그가 허물을 이야기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목표는 이루었지만은 삶의 목적이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좋은 대학교에 들어가는 목표, 성공하고 출세하는 목표, 건강하고 평안하게 살고자 하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세상은 이런 목표를 이룰 때에 그 사람 성공했어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그 다음에는 무엇이 남습니까? 방향은 있는데 목적이 없기 때문에 결국 남는 것은 허무가 그 가슴을 사로잡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신앙인들에겐 목표는 물론이고 하나님 주신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자기 성공만을 위하여 살아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드러내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자, 둘째, 양선의 열매를 맺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모이기에 힘써야 합니다. 사도행전 2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성령님의 역사는 언제나 모이는 곳에 역사하셨습니다. 성냥불 하나는 작은 바람에도 쉽게 꺼지지만은 같은 불들이 모이면은, 불길이 함께 모이면 이야기는 달라지는 것이지요. 불길이 커지면 태풍으로도 끌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바람이 강하면 강할수록 그 불길은 활활 타오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잘 모이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힘입니다. 우리가 힘써 모일 때 성령님께서 역사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에 모였을 때 회개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에스라 시대에도 귀한한 백성들이 함께 모였을 때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자, 그리고 오순절날 120명의 성도들이 한 곳에 모였을 때 그곳에 성령님의 임재가 강하게 역사하셨습니다. 구세군 창립자 윌리엄 부스는 이런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의 모임을 소홀히 생각하지 마라. 주의 성령도 주의 제자들이 함께 모일 때 임했고 주의 재림 또한 그리스도인의 모임에 임하게 될 것이다. 성도들의 모임은 생명과도 맞바꿔야 할 만큼 소중하고 가치 있는 것이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모임과 생명을 맞바꾸었습니다. 붙잡히면 죽을 줄 알면서도 그들은 예배의 자리를 지켰습니다. 바로 그 자리에서 성령님의 충만을 경험했고 사랑을 배우며 은혜를 공급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고 성도의 교제를 귀하게 여기며 모이기에 힘쓰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 성령님의 충만을 받아야 합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부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아멘. 우리 예수님께서 성령님으로 충만하셔서 선한 일을 행하셨다. 성령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아무리 신앙생활 잘 하려고 해도 은혜가 없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먼저 성령님의 충만함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에스겔 36장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아멘. 우리 성령님께서 임하게 되면 굳은 마음이 변하여 부드러운 마음이 되어집니다. 미움이 사랑으로 바뀝니다. 원망이 감사로 바뀝니다. 정죄하던 사람이 품는 사람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내 힘으로는 양선을 행할 수가 없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실 때에 비로소 선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메마른 심령마다 성령님의 담비가 임하고 굳어진 마음마다 새 영의 은혜가 부어져 양선의 열매를 풍성히 맺으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셋째, 그럼 양선의 열매는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 있을까요? 첫째, 복음의 열매가 나타납니다. 사도행전 2장

3절까지 읽겠습니다.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였더라. 아멘. 성령님께서 강림하실 때 불의 혀처럼 갈라졌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지요. 불의 혀처럼 갈라졌다 이 말씀을 헬라어 원문으로 살펴보면 굳어졌던 혀가 부러졌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성령님을 체험하기 전 제자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복음에 대하여 한마디도 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서로 높은 자리를 탐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붙잡히셨을 때에 제자들이 하는 말을 보십시오. 우리는 저 사람을 알지 못합니다. 예수님을 부인까지 했습니다. 자, 그러나 성령님께서 임하시자 그들의 혀가 능력 있는 혀로 바뀌었습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은 구세주이심을 담대하게 증거하게 되었습니다. 그 능력의 말씀 앞에 3천명이 회개하고 5천명이 돌아옵니다. 무수한 무리가 예수님 앞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혀는 어떻습니까? 복음에 대하여 굳어져 있는 혀는 아니십니까? 기도에 침묵하고 전도에는 벙어리가 되어 있지는 않으십니까? 여기서 우리가 발견하는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 성령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가장 먼저 변화된 것이 말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은으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아멘. 성령님으로 충만하면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사람을 남을 충만한 사람은 남을 함부로 욕하거나 비방하지 않습니다. 상처 주는 말 하지 않습니다. 같은 말을 해도 위로의 말을 하고 격려의 말을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는 말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말이 통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도행전 2장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아멘. 지금 당시 예루살렘에는 적어도 15개국 이상에서 온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성령님께서 임하시자 언어의 장벽, 문화의 장벽이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언어 통역기가 있는 것도 아니었는데 사도들이 하는 말을 각 나라 언어로 알아듣기 시작했습니다.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대화가 시작되고 교제가 이루어졌습니다. 사랑의 공동체가 세워졌습니다. 우리가 남부 공동체로 묶여 있는데 우리 안에서 말이 서로 통하지 않는다면 얼마나 답답한 일입니까? 나는 이런 의도로 말했는데 상대는 저렇게 이해를 한다. 또 서로 통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참 답답하겠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말이 통하고 마음이 통하고 사랑이 통하는 우리 경주 남부교회 신앙 공동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셋째, 믿음의 순환 사움을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의 선한 사움을 사오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입었고. 아멘. 여러분, 선을 행할 때는 적극적으로 행하셔야 됩니다. 사랑을 품고 이끌고 또 용납하고 회개에 이르도록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성령님의 방법입니다. 자, 어떤 목사님의 신앙 간증입니다. 이분이 군대 생활을 할 때에 내부반에 신병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그 신병이 얼마나 예수님을 잘 믿던지 그 내부반에서 이런 별명을 붙여주었습니다. 지독한 예수쟁이라고 붙였습니다. 자, 그 신병은 아침에 눈을 뜨면 먼저 기도합니다. 식사를 할 때마다 기도합니다. 잠자리에 들 때도 그런 꿇어 앉아 기도하고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그 모습이 너무 싫었습니다. 어느 비 오는 밤 보초 근무를 마치고 지치고 짜증스러운 상태로 들어왔는데 그 신병이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순간 화가 치밀어 올라 지렁 묻은 그 군화로 그 신병의 머리를 걷어차고는 꼴보기 싫어

그리고 심한 욕설을 퍼붓고는 그대로 잠자리에 들었답니다. 한밤중 소변이 마려워 잠에서 깼는데 신병이 자지 않고 저 구석에서 뭔가를 하고 있었습니다. 몰래 지켜보았습니다. 놀라운 일이 있었습니다. 자기 군화에 붙어있던 그 지저분하게 붙어있던 진흙을 닦아내고 약으로 광을 내고 있으면서 자기를 위하여 기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순간 망치로 머리를 얻어맞는 것 같은 충격을 받고 그 뒤로부터 그 신병을 따라 교회를 따라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목사가 되었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님의 사람은 악을 악으로 갚지 않습니다. 악을 선으로 이깁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며 양선의 열매를 풍성히 맺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뵙겠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선을 행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물이 있습니다. 첫째, 하늘에서의 복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에서 8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아멘. 우리 주님께서는 반드시 재림하십니다. 성경의 재림에 관련된 성경 구절이 2163구절이나 됩니다. 물론 재림이라고도 되어 있지만은 재림이라고 하는 단어는 없지만은 재림에 관계된 그런 구절이 이만큼 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다시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양선의 열매를 맺고 살아갈 때 주시는 약속이 뭐냐면은 의의 면류관을 씌워주신다. 이거 주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 땅에서의 복이 있습니다. 갈라디아 6장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아멘. 심는 대로 거둔다 그랬습니다. 이것은 자연 법칙과 똑같은 것입니다. 선을 심으면 선을 거두게 되는 것이고 악을 심으면 악을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는 참으로 큽니다. 뭐 우리 집안 이야기를 해서 참 죄송합니다만은 제 고향 어르신들이 가끔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상정 목사는 할머니 그 아버지가 그렇게 선하고 어질게 사시더니 그 복을 지금 받는다. 그런 말을 종종 하셨습니다. 저의 할머니는 참 선한 분이셨습니다. 남이 힘들어하면 함께 눈물을 흘리셨고 가난하고 어려운 이웃을 보면 그냥 지나치지 못하셨습니다. 먹이셨습니다. 참 온유하고 따뜻한 분이셨습니다. 그 성품을 제 아버지가 이어받았습니다. 밭에 농약을 치러 가시면 혼자 사시는 동네 어르신들 밭에 농약을 함께 같이 쳐주곤 했습니다. 그러다 보면 농약이 부족하여 정작 우리 밭 모퉁이는 치지 못했습니다. 또 식당에 가면 언제나 계산하는 분은 우리 아버지셨습니다. 제가 어릴 때 아버지로부터 용돈을 받은 기억이 없습니다. 그런데 늘 저는 불만이었습니다. 저 돈 우리에게 용돈이나 주시지. 그런데 아버지는 늘 그냥 계산만 하시는 거예요. 늘 손해보고 사셨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지나 돌아보니까 제가 그 열매를 누리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부족한 종이 이 경주 남부교회를 섬길 수 있다고 하는 것은 너무나 큰 은혜요, 큰 복입니다. 이것이 바로 양선의 신비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양선의 열매를, 양선의 씨앗을 부지런히 뿌리셔야 합니다. 세상 속에 좋은 소문나는 교회로 만들어 가셔야 합니다. 지역사회에 선한 영향을 끼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저는 평소 눈앞의 작은 손해를 감수할 수 있는 사람이 결국 더 큰 것을 얻는다, 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에서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매 거두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시고 세상 속에서 양선의 씨앗을 부지런히 뿌리십시오. 하나님께서 가장 아름다운 열매로 반드시 거두게 하실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0: 축복합니다.
1: 지금까지 경주 남부교회 김상정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셨습니다. 이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777-7762번 054-777-7762 경주 남부교회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양식, 오늘 순서를 맺습니다.

0: 교통방송은 여러분에게 어떤 방송인가요? 이 질문에 많은 사람들은 생명을 전하는 방송 또는 생명을 살리는 방송이라고 말합니다. 실제로 우리 곁에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이 천국 소망을 갖고 살아가고 계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오늘 췌장암으로 남편을 먼저 떠나보냈지만 귀한 생명을 선물한 아내분의 목소리를 들어봤습니다.
1: 큰애 아빠가 얼마 전에 췌장암으로 이제 한나라에 갔는데요. 그때 가장 은혜롭게 들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사람이었는데 그 호스피스 명동에 있었는데 항상 가면 극동방송을 틀어놓고 하나님 말씀을 전했던 것 같아요. 예수님을 정말 싫어했어요.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사람인데도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싶어 했고요. 말씀을 이렇게 계속 들을 수 있게 해놓으니까 마음을 결국은 열어서 하나님 믿고 한나라를 갔거든요. 그때가 가장 극동방송이 있어서 너무 좋았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사람이 말로 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런 방송이 있어서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도 하나님 말씀을 접할 수 있어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정말 너무 감사했죠.
0: 너무 감사했다고 전한 아내 인사의 메시지. 이렇게 극동방송은 전파 선교사님의 후원으로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한 생명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극동방송은 생명을 살리고 있습니다. 오늘 이 극동방송을 듣게 하면 생명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오늘도 우리는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RTBC 미션 FM
1: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0: 나의 사랑, 나의 조국, 나라를 위한 기도. 전주 태평교회 권주일 목사님입니다.
1: 사랑의 주님, 이 땅 가운데 미움과 분열보다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마음이 더욱 커지게 하옵소서. 이 땅의 지도자들에게 정직함과 겸손

강남을 허락하여 주시고 자신의 유익보다 국민과 나라를 먼저 생각하는 지도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경제 어려움과 삶의 무게로 지친 이들을 돌보아 주시고 그들에게 소망과 담대한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한국교회가 세상의 빛과 소금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사랑과 섬김의 삶으로 복음이 드러나게 하옵소서. 대한민국을 혼란 속에서 붙들어 주시고 희망의 길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더 큰 경주, 더 나은 경주, 대한민국의 밝은 미래를 열어갑니다. 경주시는 삼국통일 이후 최대의 성과라 평가받는 제32차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 APEC을 성공적으로 이루어냄으로써 세계가 인정하는 글로벌 도시로 도약했습니다. 이는 국민 여러분께서 한마음 한뜻으로 선진화된 글로벌 시민의식을 보여주었기에 가능했습니다. APEC 정상회의의 성공적 유치와 진행을 통해 한 단계 도약한 경주는 앞으로도 대한민국의 밝은 미래를 열어가기 위해 앞장설 것입니다. 이 역사적 성과가 지속가능한 유산이 되도록 AI 새마을운동, 세계경주포럼 정례화 등 포스트 APEC 10대 연구과제를 추진해 문화, 경제, 평화 모든 분야에서 경주를 글로벌 도시로 성장시켜 나가겠습니다. 더 큰 경주, 더 나은 경주, 대한민국의 밝은 미래를 함께 만들어 갑시다. 이 캠페인은 경주시와 함께합니다.

제 노트북 안에는 오프닝을 위해 끄적이다만 글들이 여러 쌓여 있어요. 이런 글을 초안이라고 하죠. 완벽하지 않은 첫 글. 아직 다듬어지지 않았지만 시작했다는 그 자체에 의미가 있는 첫걸음을 의미합니다. 완성되지 않았고 문장이 매끄럽지 않을 때도 있고 이야기가 어디로 흘러갈지 모르는 채 멈춰버린 문장들. 하지만 저는 그 미완성의 흔적들을 참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그건 포기한 흔적이 아니라 시작한 흔적이니까요.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실수투성이 초안으로 보지 않으십니다. 완성되지 못한 실패작으로도 보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지금도 계속 빚어지고 있는 그리고 반드시 완성될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도 미완성인 채로 글을 써요. 서툴러도 써보고 때론 다시 지워버리고 어떤 날은 그냥 한 문장만 남기기도 하죠. 그런데 놀랍게도 그 작은 한 줄이 내일의 나를, 내일의 믿음을, 내일의 이야기를 조금 더 앞으로 나아가게 하더라고요. 그러니 여러분 괜찮습니다. 여전히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의 삶의 한 페이지를 천천히 그러나 정확하게 써내려가고 계시니까요. 하나님이 이어쓰실 우리의 다음 문장, 반드시 완성될 하나님의 이야기 안에서 살아가길 소망해요. 샬롬, 좋은 아침입니다. 미완성인 우리 그대로를 사랑하며 기쁘게 시작합니다.

2026년 5월 29일 주님으로 행복한 금요일 아침 인사드립니다. 김보석입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 아멘. 주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해 작정하고 지으셨습니다. 태초 전부터 예비하신 그 놀라운 계획, 생명을 살리는 복음을 전파하라는 하나님의 그 계획, 그 온전하고 완전한 계획 가운데 이미 놓여져 있는 우리는 그렇기에 이미 온전하고 완전합니다. 아직 미완성처럼 보이는 삶의 한 면도, 나의 마음에 식견에 당장 충족되지 않는 그 삶의 순간도 주님의 지고지순한 계획 가운데 이미 완전하게 이루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그저 믿으면 돼요. 오늘도 주님과 함께하는 복된 하루를 소망하며 감사로 시작해 보시죠. 이 아침 방송하실 분들 함께해 주고 계십니다. 뒷자리 6809님 샬롬,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길 기도합니다. 한 주간도 라디오 진행하시느라고 참 수고하셨습니다. 5월달 아듀, 6월에 우리 또 만나요.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화이팅 힘차게 외쳐주셨어요. 와, 지난 한 주간도 우리 6809님 그리고 방송 가족분들 덕분에 정말 행복하게 방송했었어요. 우리 6809님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5월달이 또 어떻게 지나가는지 모르겠는데 정말 5월달 아듀, 잘가. 그리고 또 새롭게 도래할 6월달이 또 설렘으로 기다려지네요. 우리 6월달에도 꼭 함께해 주실 거죠. 영원히 화이팅이에요. 오늘도 감사합니다. 우리 9507님 안녕하세요. 새벽기도 후에 돌아오는 길 매일 횡단보도 로터리 있는 쪽에서 선거 유세하시는 분이 반갑게 인사해 주셨습니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새벽기도를 이제 도보로 걸어서 좀 다녀오시는 것 같아요. 그 가운데 우리 횡단보도 로터리에 있는 쪽 선거 유세하시는 우리 또 분이 계셨던 것 같은데 또 반갑게 서로가 서로를 또 이렇게 인사해주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9507님 늘 일상을 이렇게 사랑 가운데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2642님께서도요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시고 주님과의 만남을 통해 모든 것이 회복되는 역사를 사모하며 샬롬, 좋은 아침입니다. 출석합니다. 미완성인 우리 그대로를 사랑하시는 주님이 계셔서 너무너무 좋습니다. 보석 PD님 한 주 동안 복음의 향기를 전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와, 우리 이룩사님의 문자 받으면요 제가 막 힘이 나고요 도전이 돼요. 우리의 영혼을 날마다 새롭게 하시는 우리 주님, 그 주님과의 만남은 우리를 회복케 하는 그런 역사의 순간이 또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샬롬, 좋은 아침입니다. 또 기쁨으로 이렇게 출석해 주시는 우리 이륙사인님 덕분에 이 아침이 또 기쁨으로 충만한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그대로를 사랑하시는 주님이 계셔서 너무너무

정말 정말 좋습니다. 우리 이륵사이님 덕분에 정말 좋은 이 아침 함께해 주셔서 감사해요. 오늘 또 주님의 향기를 우리 함께 뿜뿜하면서 나아가요. 4420님께서도요. 샬모닝 크아피디님 오늘도 주사추. 피디님 어제 와 오늘 8월에 이 제주 국내 단기 선교를 가는 청년들을 위해서 또 카페 자체에서 전파 선교사 모금 행사를 진행하고 있어요. 응원 부탁드립니다 라고 보내주셨어요. 우와, 아니 전파 선교사 모금 행사를 카페 자체에서 하고 있다고요? 대박입니다. 나중에 한번 인증샷도 보내주세요. 저희 또 극동방송 뭐 이 정도면 극동방송의 이 명예 홍보 대사 아니실까요? 우리 4420님 늘 언제 어디서나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하시고 또 전파 선교사로서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우리 4420님이 정말 귀합니다. 함께 동역해 주시는 우리 4420님은 극동방송의 찐친이에요. 감사해요. 2312님께서도요. 치유와 회복의 특별 새벽기도 후 아침 준비하면서 샬조와 함께합니다. 오늘도 승리하는 금요일 되세 용용용 힘차게 보내주셨어요. 안 될 수가 없겠는데 용용용. 늘 이렇게 일상 가운데 우리 샬조와 함께 해주시면서 은혜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우리 2034님께서도요. 안녕하세요. 퇴근하면서 문자 보내드리네요. 오늘도 주님 안에서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하루 되세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또 야간에 이렇게 또 근무를 보시고 퇴근길에 샬주와 청취해 주시는 우리 2034님이 아니실까 생각이 드는데요. 네, 감사합니다. 좀 피곤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안전 운행하세요. 늘 감사해요. 우리 2034님. 자, 이 시간 출석체크 시간이에요. 오늘도 우리의 삶을 또 지휘하시고 만들어 가시는 우리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르길 바라며 이 글 두 글자 순종으로 출첵 이벤트 시작하겠습니다. 순종 두 글자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9030 우물정 9030번으로 순종이라고 두 글자 보내주세요. 문자 보내시기 전에 마음으로 입으로 한 번씩 선포해보는 거예요. 오늘은 순종, 나 주님 안에서 순종한다. 주님만을 순종하면서 오늘 이 시간 나아간다. 이렇게 외치면서 순종 두 글자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추첨을 통해 선물 보내드릴게요. 자, 그리고 오늘 정말 특별한 분들 모셨어요. 매주 금요일 코너 바로 믿음의 기업을 만나자. 일명 믿기만. 지금 바로 출발할게요.

0: 믿음의 기업을 만나자.
1: 믿기만.
0: 믿기만 박수. 역시 금요일 아침은 박수 치면서 힘차게 나아가야 돼요. 오늘도 믿음의 기업을 만나자 믿기만. 매주 금요일 아침 믿음의 기업을 만나는 시간으로 함께합니다. 그동안 보이지 않는 곳에서 방송 사역을 위해, 그리고 우리 청취자분들을 위해 귀한 후원으로 섬겨주고 계셨던, 그리고 또 섬겨주실 분들입니다. 바로 포항크톤 방송의 언성 히어로, 믿음의 기업을 섬기시는 우리 성도님들을 모시려고 해요. 자, 오늘도 저의 믿음의 파트너 먼저 오셨어요. 톡톡 튀는 에너지, 듣기만 해도 기분 좋은 목소리의 소유자, 바로 한동대학교 김정은 자매님 오셨습니다. 자매님, 안녕하세요.
2: 네, 안녕하세요. 좋은 아침 오늘도 인사드립니다.
0: 오늘도 인사드립니다. 우리 자매님께서 오늘도 저를 먼저 엘리베이터 앞에서 맞이해 주셨어요. 깜짝 놀랐습니다. 늘 항상 먼저 와서 기다려주고 계시는 우리 정은 자매님이 참 귀한데요. 한 주간 잘 지내셨나요?
2: 네, 이렇게 또 빨리 샬조와 금요일이 온 걸 보니 감사하게도 기쁘게 한 주를 보낸 것 같습니다.
0: 그렇죠. 또 방송을 이렇게 한 주 한 주 고정으로 하다 보면요, 자매님 한 주가 굉장히 일찍 오죠.
2: 네, 굉장히 일찍 온 것 같습니다.
0: 그럼 언제 또 내가 오늘 이렇게 방송을 한다고 이렇게 오고 있을까 싶을 때도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늘 항상 이렇게 부지런하게 걸음해주고 한 주를 또 은혜 나눌 생각에 설렘으로 기다려주고 준비해주시는 우리 정은 자매님이 있어서 이 시간이 더더더 기다려지는 게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자매님, 오늘이 5월의 마지막 금요일이에요. 5월달 참 손살같이 지나간 것 같은데 6월엔 좀 어떤 계획들 가지고 계신가요?
2: 5월이 벌써 지나간 줄도 모르고 있었는데.
0: 그렇죠. 깜짝 놀랐죠?
2: 네. 요즘 들어서 좀 미래에 저에 대한 고민과 걱정이 좀 많아졌었는데.
0: 그래요.
2: 그럴 때마다 결국 돌아서는 하나님.

0: 만 바라보라는 말씀을 계속 주셔서 6월은 5월보다 더 하나님만 의지하고 바라보는 하루하루를 만들어 가고 싶습니다.
1: 우리 자매님. 아 진짜 이렇게 보면 이 나이 여하 고저를 떠나서 많고 적음을 떠나서 우리 자매님은 참 영적으로 성숙했다라고 늘 생각이 듭니다. 자 정말 6월 한 달은 더욱더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나아가고자 하는 우리 정은 자매님이시고요. 저도 그렇게 되기 위해서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자 새로운 6월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은혜 가득한 한달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매님, 지난주엔요, 이제 곧 포항 기쁨의 교회에서 있을 이 청년 매칭 프로그램을 좀 소개해 주셨는데 아주 유익했어요. 제 개인적으로 유익했습니다. 자, 오늘도 복된 소식 한번 나눠주실까요?
0: 네, 오늘 나눌 청년 리포팅은 바로 2026년 CCC, 한국 대학생
1: 오!
0: 선교회 여름 수련회입니다.
1: CCC 여름 수련회. 제곧 여름 수련회가 다가올 시즌이긴 해요. 야,
0: 네.
1: 언제 어디서 해요?
0: 네, 이 여름 수련회는 평창 휘닝스 파크에서 6월 23일에서 27일까지 진행되는데,
1: 예.
0: 이제 CCC는 한동대 뿐만이 아니라 포항 지구에 설린대, 포항대, 포항공대도 모두 포함되어 있어서
1: 예.
0: 포항에 있는 청년들도 모두 갑니다. 함께 갈수 있으면 너무 좋을 것 같고요. 그 주제는 First No Matter What이라는 주제로 마태복음 6장 33절입니다.
1: 네. 또
0: 그럼,
1: 말씀을 주제로 이렇게.
0: 네. 포항의 믿음의 청년들이 꼭 모이는 자리에 함께 하시길 소망합니다.
1: 소망합니다. 또 많은 이 대학생들 거의 전국에서 모이잖아요.
0: 네, 맞습니다.
1: 우리 자매님 이렇게 CCC 행사에 이렇게 수련회 한번 다녀오신 적 있으실까요?
0: 저는 아직 없습니다.
1: 그래요. 다른 우리 형제님들이나 자매님들께서도 이 방송 들으시다가 아또 이렇게 유익한 방 이렇게 행사가 있구나 이렇게 싶어서 또 참여하시는 분들도 또 계실 것 같습니다. 오늘도 귀한 나눔 감사하고요. 우리 주저리 2042님 순종 점점 믿기만 보이지 않는 곳에서 후원해주고 섬겨주셔서 감사해요. 방송이 더 풍성해지는 것 같습니다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우리 2042님께서도 늘 이렇게 감사함으로 응답해주시고 문자까지 보내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우리 2642님께서도요 순종 두 글자를 보내주시면서 자매님 순종으로 자발적인 이행시를 보내주셨어요. 우리 2642님은 늘 이렇게 장원 급제하십니다. 정말 대단한 분이세요. 우리 한번 오늘도 이 은혜로운 이행시 한번 나눠보면 좋을 것 같은데 제가 운을 띄워드릴게요. 한번 잘 살려주세요. 순!
0: 순수함과 순결함의 원천인 예수님,
1: 종!
0: 종의 모습으로 본이 되신 예수님을
1: 할렐루야!
0: 사랑합니다.
1: 아멘, 아멘. 순수함과 순결함의 원천, 바로 예수님께서 종의 모습으로 또 본이 되신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우리 이룩사인님께서 이렇게 은혜로운 고백을 남겨주셨습니다. 너무 감사해요. 오늘 정말 주님을 또 깊이 사랑하면서 이 시간 나아가겠습니다. 아, 김정은 자매님 너무 멋지세요. 이룩사인님 쫙 보내주셨습니다. 3849님께서도요. 순종 오늘의 출첵제이시여 두 글자 보내주시면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내 삶을 지휘하신다. 아침 멘트가 참 감사하네요. 오늘 하루도 순종으로 살아가고 싶습니다. 하트 보내주셨습니다. 아멘 아멘. 오늘 순종 두 글자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9030 우물정 9030번으로 순종 두 글자 출첵 이벤트 또 진행하고 있는데요. 보내주시면 추첨을 통해 선물 보내드릴게요. 자 그럼 자매님 이 시간 기쁨으로 믿음의 기업을 만나자 믿기만 한번 출발해 볼까요?
0: 네, 오늘도 믿기만 출발합니다.
1: 좋습니다. 지금 멋진 청년분들이 지금 기다리고 계신데요. 바로 한번 출발해 볼게요. 포항교통방송의 언성 히어로 믿음의 기업 성도님들을 만나보겠습니다. 그럼 그 전에 먼저 선물 소개 듣고 오시죠.
2: 샬롬 좋은 아침입니다에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경주시 하동과 북군동에 위치한 사대명가 경주 함양집에서 식사권을, 포항시 남구 효자로에 위치한 철길 과자점에서 수제 쿠키 세트를, 포항시 남구 대이로에 위치한 일봉족발 이동점에서 식사권을, 포항시 남구 동해면에 위치한 카페 테트라블럭에서 커피 쿠폰을, 포항시 북구 법원로에 위치한 포항 유소년 축구클럽에서 풋살장 이용권을, 포항시 남구 형산강 로터리에 위치한 KG 모빌리티에서 만원 상당 주유 상품권을, 포항시 새천년대로에 위치한 우리보리 찰보리빵에서 찰보리빵과 커피 세트를, 대한민국 도자기 역사의 중심

0: 믿음의 기업 한국도자기에서 접시 세트를, 경주시 강동면 강동로에 위치한 카페 토기장이에서 2인 음료권을, 포항시 남구 이동에 위치한 선의의 힐링카페에서 조교육 무료 이용권을, 하나님의 향기를 전하는 주식회사 코코비아에서 허브차 세트를, 포항시 남구 오천읍에 위치한 빙수랑에서 팥빙수와 팥죽 쿠폰을, 하나님께 기쁨이 되길 원하는 기업 예인수산에서 모든 국물 육수의 기본 만능 육수를, 아이들이 행복하게 논일며 살아갈 세상을 만듭니다. 믿음의 기업 논일드에서 친환경 세제를 선물로 드립니다. 귀한 선물로 함께해 주시는 믿음의 기업에 감사드립니다.
1: 더불어 포항시 남구 떼오에서 베이커리 교환권까지 선물로 드립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묵묵히 본인의 역할을 하며 팀의 승리에 조용히 기여했던 영웅들. 이처럼 포항시돈 방송의 사역에도 조용하지만 문근히 귀한 동역을 해주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자매님, 오늘의 언성 히어로 누구시죠?
2: 네, 이번 주 언성 히어로는 바로 포항시 북극 초곡동에 위치한 돈카츠 전문점 카츠카츠를 운영하는 포항 기쁨의 교회 박예성, 박예준 형제님들이십니다.
1: 형제님 반갑습니다.
3: 네, 반갑습니다.
1: 두 분 안녕하세요.
3: 안녕하세요.
1: 아, 두 분 너무 멋지시고요. 지금 막 여기가 마치 그 홍대 앞인 것 같아요. 우리 두 분 형제님과 우리 자매님, 사실 이 세 분이 나이 차이도 별로 나지 않아서 오늘 진짜 청년분들과 함께하는 청년 방송이 아닐까 생각이 들 정도로 아주 좋습니다. 오늘 두 분 귀한 걸음 해주셨고요. 우리 모셨던 믿음의 기업 대표님들 중에 진짜 가장 젊은 또 청년분들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완전 훈남 두 분이신데요. 본인 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두 분.
4: 네, 안녕하세요. 저는 초곡에서 돈가스 가게를 운영하고 네. 있는 25살 박예성입니다.
1: 야, 25살
4: 반갑습니다.
1: 예성 형제.
4: 네.
1: 그리고 이어서
5: 네, 안녕하세요. 저는 형이랑 같이 돈가스 가게를 운영하고 있는 23살 박예준입니다.
1: 야, 우리 예준 형제님까지. 예성, 예준 우리 형제님들이신데요. 자매님, 두 분이 너무 멋지시지 않으세요?
2: 네, 옆에서 네. 처음 들어올 때부터 굉장히 힙하셨어요.
1: 힙하셨다. 요즘에 그런 표현이 있더라고요. 되게 힙합스럽고 좀 이렇게 멋진 느낌. 자, 우리 두 분과 함께 또 함께 할 수 있어서 너무 좋고요. 작년에 우리 김병선 목사님과 함께 좀 요식업 신우회로 한번 모시고 나서 오늘은 믿음의 기업을 운영하는 우리 청년 대표님들로 좀 함께 모시고 있는데요. 감회가 새로워요. 들어보니까 그때 좀 오픈한 지가 약 2주 차였다고요.
4: 네, 정말 얼마 되지 않은 네. 그 순간이었는데 목사님의 그 요청에
1: 예. 순종하면서 네, 나오셨군요.
4: 순종하면서 나와서 이제 오늘 방송 나오면서 날짜를 한번 다시 확인해봤는데
1: 네.
4: 네, 정말 얼마 안 됐을 때 나왔더라고요.
1: 맞네요. 네. 저도 지금 기억이 새록새록한 게 제가 그때 군복을 입고 있었어요. 그 예비군에 간다고 군복 입고 왔는데 심지어 그 예비군에 갔을 때 우리 예성 형제님하고 제가 같은 공간에 있었더라고요. 예비군.
4: 네, 맞습니다. 같이 훈련 받았어요.
1: 같이 훈련 받았었어요. 또 그런 막 여담도 나누고 했던 기억이 있어요. 또 두 분 오래간만에 뵀는데 어떻게 좀 지내셨어요? 그간 계속 바쁘셨죠?
4: 네, 열심히 일하고 네, 지냈습니다.
1: 네, 지금 그러면 창업 오픈한 지가 한 반년 정도 돼가고 있는 거네요?
4: 네, 한 6개월 됐습니다.
1: 6개월 차. 지금 진짜 따끈따끈합니다. 제 지인 몇 분도 예전에 그 요식업 신우에 나오셨을 때 저 이제 방송을 들으시고 어떻게 물어 아름아름 하셔서 좀 들리셨더라고요. 아, 근데 맛이 너무 좋고 진짜 우리 무엇보다도 두 분께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그리고 예수의 향기가 느껴지는 매장처럼 느껴진다라는 표현이 있었는데 자매님 요즘에 이렇게 뭐 식당을 가든 어떤 매장을 가든 되게 긴장할 때가 사실 있어요. 혹시라도 좀 물어보면 안 될 것 같고 뭔가 좀 되게 귀찮을 것 같고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이런 믿음의 기업들은 가면요 한결같이 너무 푸근하고 마음이 따뜻해집니다.
2: 네, 저도 만약 그런 것이 있고 약간 말씀이 있으면 그 가게를 조금 더 가고 싶어하는 마음도 있고 약간 나올 때 안녕히 계세요 말고 승리하세요.
1: 승리하세요. 오늘도 주님으로 화이팅입니다.
2: 하고 나오는 것 같습니다.
1: 맞아요, 맞아요. 진짜 그렇게 돼요. 막 응원해주고 싶고요. 진짜 그 주님을 믿는 그 믿음의 성전이라는 느낌이 들면 일단 달라요. 맛도 좋은 것 같습니다. 우리 뒷자리 2312님께서도요 순정으로 이행시를 아주 센스있게 보내주셨는데

0: 순, 순종하면서 5월 한 달을 보내고 있습니다. 종, 종으로 삼아주심에 감사합니다. 진짜 이 감사함이 느껴지는 이 순종 이행시 센스있게 우리 2312님 감사합니다. 우리 8864님 새싹분이신데요. 순, 종, 다가오는 6월 순종하는 한 달 보내겠습니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야, 우리 3072님 우리 자매님께서 한번 읽어주실까요?
1: 박혜성 형제님, 박혜진 형제님 반갑습니다. 작년에 이어 이번에 또 듣게 되니 더더더 반갑습니다. 앞으로도 하나님 기뻐하시는 믿음의 기업 주님 안에서 승승장구하시길 소망합니다.
0: 소망합니다 라고 응원의 메시지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아, 또 힘이 나는 문자 너무 감사하고요. 오늘 저희가 이제 점포 명이나 이런 것만 좀 순화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 예정이고요. 자, 이제 좀 본격적인 한번 나눔을 해보려고 하는데 일단은 우리 두 분 형제님께서 이곳 포항에 거주하시는 거예요?
2: 네, 맞습니다.
0: 나고 자란 이 본향이 그러면 포항이신 거네요.
2: 네.
0: 와, 포항에서 또 하시고 포항에서 또 일을 또 시작을 하시는 두 분 형제님이 이건 좀 궁금한 개인적으로 궁금했는데 이게 굉장히 일단 친해야 될 것 같아요. 예, 아침부터 저녁까지 거의 뭐 24시간 집에서도 같이 계시잖아요. 오늘 방송도 두 분이서 나란히 걸어오셨는데 어떻게 평소 이 형제간의 우애는 좀 어떠십니까?
2: 네, 저희
0: 지금 한 2초 정도의 정적이 흘렀어요.
2: 네, 저희 2살 차이 나지만 네. 네, 친구처럼 잘 지내고요. 또 6개월 같이 일했지만
0: 네, 어때요?
2: 싸운 적은 없습니다.
0: 아직 그 대립은 없었다. 네. 정말 너무
2: 앞으로도 없어야 됩니다.
0: 앞으로도 없을 예정입니다. 기도할게요. 아, 그렇습니다. 또 그 가운데 우리 형제님 두 분께서 함께 또 믿음의 기업을 이렇게 만들어 나가시는 그 모습이 제가 옆에서 보진 않았지만 상상이 되고 너무 너무 막 기대가 됩니다. 또 듣기로는 이곳이 소위 그 오픈 키친 우리 자매님 고 아세요? 무엇이 오픈 키친인지?
1: 이제 저희 손님이 가면은 전부 다 볼 수 있는 게 완전히 오픈 키친이죠.
0: 맞아요. 이게 얼마 몇 되지 않는다고 제가 들었는데 오픈 키친 가면 일단 되게 신기하잖아요. 우리 요리하시는 음식을 준비해 주시는 우리 분들께서 어떻게 이렇게 일하고 계시는지도 실시간으로 보게 되고요. 우리 형제님들께서 이렇게 처음에 이렇게 오픈할 때 오픈 키친으로 좀 마음을 작정하신 그런 계기가 있을까요? 이것도 좀 어떤 결단이 필요했을 것 같아요.
2: 네, 이제 오픈 주방을 한다는 게 좀 부담스럽다는 생각이 초반엔 조금 있었는데.
0: 그렇죠. 계속 보이잖아요.
2: 네, 근데 이제 저희가 또 주방을 오픈하면서 손님들 앞에서도 이렇게 저희가 당당하고 이렇게 네 정말
0: 자신 있다.
2: 네, 자신 있게 이렇게 하는 그 주방이 되자.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도 저희가 당당하고 네, 정말 성실하게 하는 모습을 하늘 앞에서도 먼저 보이자 그런 마음으로 오픈 주방을 결단하게 되었습니다.
0: 아, 너무 멋있다. 그죠? 이게 사실 누군가 내가 일을 하고 있고 할 때 타인이 본다라는 게 의식하게 되면 이게 아무래도 좀 몸이 좀 경직이 될 때도 있고 더 긴장하게 될 때도 있고 할 것 같은데 우리 형제님들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감 있게 나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나는 마음으로 하면 자신 있으니까 나 이렇게 오픈 키친으로 하신 게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우리 7240님 순종 또 오늘 순종으로 이행시 많이 보내주고 계세요. 우리 자매님께 제가 운을 한번 다시 띄워드릴게요. 순
1: 순수한 아이처럼
0: 종!
1: 종일 주님과 함께 승리하세요.
0: 할렐루야! 아멘! 정말 순수한 아이들처럼 주님과 함께 승리하고 계시는 우리 예성, 예준 우리 형제님들이 또 아니실까 생각이 듭니다. 우리 뒷자리 3783님 개업 첫 매출의 소산 전부를 하나님께 감사로 올려드린 우리 두 분 형제님을 응원합니다. 첫 열매를 기쁨으로 드리는 믿음의 고백 위에 하나님께서 더욱 풍성한 은혜와 복으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이 차고 내 포도즙들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잠언 3장 9절에서 10절 말씀. 아멘. 우리 3784님은 우리 형제님 두 분을 좀 아시는 분일 것 같기도 하고요. 실제로 이렇게 첫 소산을 하나님께 올려드린 것 같습니다. 맞나요?
2: 네, 맞습니다.
0: 그때 기분이 어떠셨어요?
2: 아, 정말 좀 뿌듯했고요. 네, 그 또 첫 매출을 하나님께 올려드린다는 그 마음이 또 저희가

0: 직접 현금을 뽑아서 다 드려서 뭔가 좀 현금을 직접 내니까
1: 그렇죠.
0: 네, 좀 풍족한 마음이 또 들었습니다.
1: 그렇죠. 이게 실제로 이제 하나하나 정말 땀 흘려서 이렇게 일구어낸 그 사업장의 첫 열매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잖아요. 얼마나 뿌듯하셨을까, 얼마나 행복하셨을까, 또 주님께서 그 예물을 이렇게 기쁨으로 받으셨으리라 또 생각이 듭니다. 뒷자리 0594님께서도요 샬롬, 좋은 아침입니다. 초국 맛집. 저번 방송에서는 대기업을 준비하다 가게를 한다 하셨는데 후회 없이 잘 하고 계시죠? 저도 방문하고 너무 맛있어서 지인들한테 입소문 냈어요. 그리고 저번 방문 때 대화하고 싶었는데 정말 바빠 보이셔서 빠르게 인사만 하고 빠져나왔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형제님들의 이 맛집 더더더 소문낼게요. 하나님 품 안에서 돈줄 나세요.
2: 돈줄 나세요.
1: 돈줄 나세요. 돈줄 나셔야 돼요. 이런 기업이 돈줄 나야 됩니다. 아니 우리 공구구사님이 제가 또 개인적으로 아시는 분이기도 한데 제가 다녀오셨어요. 그리고 제게 그 깨깨오톡으로 여기 다녀왔어요. 막 사진 보내주는데 너무 맛있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막 이 돈가스나 카츠나 요런 데에 이렇게 뭐 흥미나 요런 게 없었거든요. 근데 그 사진을 보니까 진짜 한달음에 달려가서 빨리 먹어보고 싶은 마음이 들 정도로 막 생각이 들었어. 우리 자매님은 어떻게 요런 카츠 요런 유 좀 좋아하십니까?
2: 저도 이제 한동대학교 내에서 카츠 맛있는 집 있으면은 꼭 가보는데 여기도 진짜 꼭 가봐야 될 것 같습니다. 됩니다.
1: 나중에 우리 손부석가 한번 가봐요. 형제님 지금 우리 공공부사님 말씀처럼요. 지금 그때 좀 취업을 준비하시다가 또 이렇게 창업을 하셨는데 우리 공부사님 말씀처럼 어떻게 후회 없이 잘 지내고 계신가요?
0: 네, 후회한 적 없고요.
1: 네. 네,
0: 정말 감사함으로 날마다 기쁘게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1: 정말 감사함으로 날마다 기쁨으로 나아가시는 우리 두 분 청년분들이십니다. 두 분이 처음에 이 믿음 생활을 시작하게 된 계기가 궁금해요. 어떻게 좀 모태 신앙이실까요?
0: 네, 맞습니다.
1: 그래요. 근데 모태신앙은 이런 말 있잖아요. 뭐 아니면 도라고. 정말 뜨겁게 계속해서 믿어지는 부분도 있고 아니면 중간에 또 어떤 간증의 이야기가 많은 분들도 계시는데 두 분은 좀 어떠세요?
3: 저희는 그 어렸을 때부터 교회에서 쭉 커와서
1: 예.
3: 딱히 그렇게 뭐 벗어나거나 그런 적이 없는데 또 크게 또 뭐 하나님을 또 영접하게 된 경험이 있다면 저희가 그 교회에서 하는 제자 훈련 프로그램이 있는데 예. 거기서 또 신앙 공부를 하면서 또 저희 안에 또 신앙이 생기고 또 해외 비전 트립에 또 가서 또 그 기도하는 과정에서 예수님을 좀 영접하게 된 것 같습니다.
1: 그렇군요. 정말 귀한 또 신앙의 간증이에요. 우리 자매님도 궁금한 점들이 좀 있을 것 같아요.
2: 네, 현재 포항 기쁨의 교회를 출석하고 계시다고 하셨는데요. 교회 자랑 한번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1: 교회 자랑 뜨겁게 한번 해주시죠.
0: 자랑할 게 많지만 네. 교회에 정말 좋은 목사님들이 많이 계시고요.
1: 네.
0: 근데 또 저희가 보고 배울 수 있는 믿음의 그 신앙의 선배님들이 많은 게 참 청년으로서 신앙을 지키는 가운데 정말 많은 도움과 힘이 되는 것 같습니다.
1: 그렇죠. 믿음의 본을 보여주시는 우리 목사님들을 비롯해서 우리 성도님들, 그 신앙의 선배님들이 계시다는 게 정말 복 중의 복이 아닐까 또 싶어요, 자매님.
2: 네, 신앙의 선배님들이 계시다는 게 저도 한동대학교에 있으면서 진짜 크다라고 느끼고 있거든요.
1: 네.
2: 근데 매주 가는 교회에서 그런 분들이 계신다는 거는 진짜 큰 축복인 것 같습니다.
1: 축복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 형제님 두 분이 정말 믿음으로 이렇게 나아가시기 때문에 항상 공예배도 참석하시고 비전트립에도 함께 하시면서 제자훈련도 하시면서 예수님을 계속 사모하는 그 마음이 있으시기에 또 이게 서로가 서로의 마음을 알면 더 당겨주고 싶고 밀어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우리 형제님 두 분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장성하고 계시는 모습을 보시면서 또 많은 성도님들이 너무 뿌듯해하실 것 같아요. 아니 어렸을 때부터 그러면 계속 기쁨의 교회를 출석하고 계신 거죠?
0: 원래는 저희가 작은 교회를 다니다가
1: 네.
0: 이제 제가 초등학생이 될 때부터 이제 교육부 저희의 신앙을 위해서
1: 네.
0: 어머니께서 큰 교회로 옮겨서 이제 그때부터 기쁨의 교회를 다니게 됐습니다.
1: 그렇습니다. 그렇기에 거의 기쁨의 교회하고 함께 성장을 해 오셨어요.
0: 네.
1: 그래서 그 가정 가운데 우리 또 성도님들이 너무 그 장성하는 모습 보면서 아빠와 엄마 미소 지으시지 않으셨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게 무척 궁금해요. 좀 창업에 도전하게 된 계기, 아까 취업 준비도 하다가 이런 스토리.

0: 일이 좀 있는데 또그 가운데 주님께서 역사하신 그 간증의 순간들이 또 있었을 것 같습니다. 한번 나눠 주실까요?
1: 일단 취업을 결단하게 된 계기는
0: 예.
1: 취업 준비를 하면서 너무 이제 좋은 기업 또 돈

0: 살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그런 이제 기도하고 고민하는 중에 또 이제 목사님과 여러 집사님들의 도움으로 이렇게 창업을 정말 주님의 도우심으로 잘 빨리 하게 되었습니다.
1: 그렇습니다. 근데 제가 그때 좀 놀랐던 게, 지금 와서 되게 놀랐던 게, 그 처음에 작년 12월 정도, 그 김변선 목사님하고 요식어 신회로 나오셨을 때는, 그때 제가 두 분이 거의 한 창업하신 지한 3, 4년 되신 줄 알았거든요. 지금 돌아보면. 근데 그때 2주였다고, 2주?
0: 네, 2주였습니다. 2주.
1: 2주 차였어요. 근데 그 말인즉, 제가 그만큼 우리 두분 형제님께서 뭔가 되게 완숙하고, 뭔가 진짜 이 청년, 이 사업가로서의 그런 풍모가 느껴져서였던 것 같은데, 우리 자매님도 지금 보시면서 뭔가 되게 그런 느낌 받지 않아요? 이
2: 네.
1: 나이를 초월해서 느껴지는 이런 마스터 같은 느낌.
2: 저 옆에서 봤는데 저랑 나이가 한살 차이씩밖에 안 나시는데 아
1: 네.
2: 되게 커 보이세요.
1: 맞아요. 진짜 커 보이시고, 실제로 키도 대단히 크십니다. 너무 부러워요. 커 보이시고요. 믿음이 일단 좋으시다라고, 그 신앙으로 딱 중심이 잡혀 있음이 바로 느껴집니다. 뒷자리 우리 7201님께서도요. 순하디 순한 예수님, 종의 모습으로 오신 예수님, 우리도 사랑하며 섬기는 그런 삶 되게 주님 도와주세요. 아멘, 할렐루야. 순종으로 또 센스 있는 이행시, 은혜 가득한 이행시 보내주셨습니다. 그런 삶, 오늘 하루가 될줄 믿습니다. 7201님, 감사해요. 자, 그런 또 계기가 있었고요. 우리 자매님도 한번 궁금한 점, 여가없이 한번 물어봐 주시죠.
2: 네, 요즘 제 주변에도 창업에 대한 꿈을 가지고 있는 청년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1: 요즘 많잖아요, 진짜.
2: 네, 근데 정말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아무도 선뜻 시작을 하고 있지는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창업에 대한 마음을 가지고 도전하고자 하는 청년들에게 해주실 수 있는 조언이 있을까요?
1: 아, 이게 진짜 이 삶으로 체득해온 이 노하우일 것 같은데 한번 나눠주시죠.
3: 저희 형제도 창업을 한지 얼마 안 됐지만, 창업을 하다 보면, 힘든 일도 많고, 힘든 일도 많지만, 그 가운데 속에서도 뭔가 고생도 낙이다라는 마음으로, 또 감사하고, 또 저희가 하려고 노력하는 것보다, 또 하나님께 기도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힘과 지혜를 주시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1: 할렐루야, 아멘, 박수.
2: 아멘.
1: 아, 자, 믿음의 이딱 보니 우리 형제님들이 이미 보여주고 계시네요. 어떻게 이렇게 딱 사업장 가면 그 가운데 좀 찬양이나 이런 멜로디가 흘러나오나요?
0: 네, 저희는 찬양 그 이제 재즈 CCM을 틀어놓고
1: 네.
0: 항상 일하고 있습니다.
1: 와, 그러면 뭐 힘들다가도 또 다시 힘이 날것 같아요. 이렇게 찬양의 멜로디가 나오면요.
0: 네, 따라 부르면서
1: 오!
0: 일하고요. 또 마감 청소할 때는 이제 저희가 듣고 싶은 찬양을 크게 틀어놓고 또 네, 열심히 청소합니다.
1: 그렇군요. 혹시 그런 분들 없으셨어요? 이제 일반, 이제 성도님 믿음이 없으신 분인데, 이렇게 손님으로 오셨다가, 막 되게 찬양 들으면서 오히려 막 좋아하시거나, 아니면 성도님이신데 오셔서, 믿음이 있으시네요? 이렇게 물어보시거나, 뭐 이런 케이스들도 좀 더럿 있었을 것 같은데요.
0: 네, 그 이제 재즈 CCM이다 보니까 좀 집중해서 들으면 찬양인 걸 아는 좀 알게 되는 순간이 있어서
1: 네.
0: 처음에는 모르시다가
1: 예.
0: 이렇게 식사하시면서 오 찬양 나온다
1: 찬양이네.
0: 그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오셔서 교회 다니시냐고 물으시는 분들도 네 있습니다.
1: 그건 더 반가우실 것 같아요.
0: 네, 좀 뭔가 좀 기쁜 좀 동지를 만난 느낌? 네, 그런 느낌이 들어서.
1: 이게 마치 그 야전에서 동지 만난 느낌이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지 않을까 또 생각이 들고요. 우리 뒷자리 7694님 샬롬 형제님들 반갑습니다. 저도 자영업하는 청년으로서 은혜로운 시간도 많지만 시험 드는 순간도 정말 많더라고요. 주님께서 그 사업장 운영에 항상 함께해 주시길 기도할게요. 응원합니다. 라고 응원의 메시지 보내주셨습니다.
0: 파이팅!
1: 화이팅! 아, 진짜 이게 찐으로 나온 화이팅이었어요. 같은 또 자영업하는 청년분이신데 서로가 서로에게 또 응원의 메시지 이렇게 보내주셔서 감사해요. 우리 두 분께도 좀 궁금한 게 가끔 좀 이렇게 좀 실연의 순간이 좀 있지 않을까요? 네.
0: 네, 있는 것 같습니다.
1: 예. 어떤 순간들이 좀 있었는지 그리고 어떻게 좀 극복을 하셨을까 좀 궁금합니다.
0: 이제 저희 이제 동생이랑 같이 매장에 이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있다 보니까 이제 장사가 잘 되는 날도 있고 안 되는 날도 있으니까
1: 네.
0: 이제 또 장사가 잘 되면 몸이 힘들고
1: 몸이

0: 장사가 잘 안 되면 마음이 힘듭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 아까 말한 것처럼 찬양 들으면서 또 그때 그때 저희가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바쁘면 바쁜 대로 열심히 하고, 또 조용하면 청소를 하고, 또 재료 준비를 열심히 하고, 뭐 그렇게 마음을 잘 지키면서 지내는 것 같습니다.
1: 네, 정말 무엇보다도 마음을 잘 지켜야 될 것 같습니다. 그 가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믿음으로 나아가시는 우리 두 분 형제님이 정말 너무 멋지십니다. 아니, 오늘 우리 찬양을 또 두 분께서 이렇게 소개를 해주셨어요. 먼저 우리 예준 형제님이 한번 소개해 주실까요?
2: 저는 그 사랑이 내려와라는 찬양을 추천하고 싶습니다.
1: 네.
2: 그 가사 중에 고난 중에 주 음성 들을 수 없다 해도 참된 진리 되신 주 나 붙드네라는 부분이 있는데, 제가 힘들고 지칠 때마다 뭐 큰 위로가 되었고,
1: 네.
2: 또 제가 주님과 멀어진 것처럼 느껴질 때에도 하나님께서 여전히 저를 붙들고 계신다는 그런 마음이 느껴져서 다시 또 편하게 또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었던 것 같아서 이 찬양을 꼭 추천하고 싶습니다.
1: 네, 정말 귀한 찬양 또 나눠주셨어요. 그 사랑이 내려와, 이 사랑이 쫙쫙 내려오는, 그래서 그 사랑이 가득 흘러 넘치는 우리 또 사업장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이미 그렇게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자매님, 그죠?
3: 네, 그냥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시작을 했다라는 이 스토리 자체가 결국에 하나님께서 책임지시는 기업이 되지 않을까 하는 마음이 드는 것 같습니다.
1: 와, 하나님께서 책임을 지신다. 아, 가끔 이제 마음이 힘들 때, 몸이 힘들 때 우리 자매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하나님께서 책임을 지신다라고 또 묵상하고 다짐하고 나아가면, 아, 이렇게 흔들리다가도 다시 이렇게 잠잠한 평안이 깃들지 않을까도 생각이 들고요. 반드시 더 번성할 준비 있습니다.
3: 아멘.
1: 네. 우리 형제님들께서 참 은혜로운 스토리 나눠주고 계시는데, 두 분이 친절한 서비스와 예수님 닮은 미소로 사업장에서도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하듯 저희 포악뚜만송 지난 25년간 오직 순수 복음만을 전파하면서 달려왔어요. 어찌 보면 참 비슷한 점도 많을 것 같은데, 포악뚜만 방송에게 좀 한마디 하고 싶다, 이런 이야기, 응원의 메시지 하고 싶다 있으면 한번 얘기해 주실까요?
0: 네, 저희도 이제 가게에서 일을 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정말 쉽지 않음을 몸소 느끼고 있는데,
1: 네.
0: 참 25년이라는 시간 동안 복음을 정말 열심히 전하고 또 이 전파에 힘쓴 극동방송 정말 대단한 것 같습니다. 네, 멋있습니다.
1: 멋있다, 대단하다, 감사합니다. 아니, 두 분께서 극동방송에 이 식사 쿠폰으로 섬겨주시기로 작정하셨다고 들었습니다.
0: 네, 맞습니다.
1: 맞나요?
0: 네, 맞습니다.
1: 와, 정말 할렐루야고요. 혹시 결심하게 된 계기가 있을까요?
0: 네, 저희가 이제 또 열심히 재정을 벌어서 또 요 재정으로 또 선한 영향력을 또 세상 가운데 흘려보내고 싶다는 마음이 있었는데, 또 이번에 좋은 기회가 돼서 네, 결단하게 되었습니다.
1: 박수! 정말 행복하네요. 우리 또 우리 형제님 두 분께서 이렇게 정성으로 준비해 주실 그 음식을 우리 또 방송 가족분들께서 이렇게 식사로 쿠폰으로 함께 나누게 될 생각을 하니까 벌써 행복해져요. 우리 자매님도 막 두근두근 되지 않나요?
3: 네, 저도 약간 받았으면 하는 마음으로 될 것 같아요.
1: 오케이, 자, 접수했습니다, 자매님. 좋아요. 우리 뒷자리 7140님 꼭 맛있는 돈까츠 먹으러 갈게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가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9507님께서도요 형제님들 반갑습니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오늘 또 은혜로운 나눔 가운데 우리 예성 형제님께서도 찬양 한 곡을 또 추천한다고 소개를 또 준비해 주셨다고 들었는데,
0: 네, 맞습니다.
1: 제목부터가 참 은혜가 돼요. 담대하고 고난을 받으라 라고 보내주셨어요. 뭔가 이 좀 요즘에 신앙의 이런 바로미터라고 또 될 수도 있는 제목이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이 찬양을 한번 소개해 주실까요?
0: 네, 그 이 담대히 고난을 받으리라는 찬양 가사 중에 이제 부르신 소명에 충실한 자에게 반드시 고난 있음을 나 기뻐하리라,
1: 네.
0: 라는 가사가 있는데, 막 엄청 힘들어서 이 찬양을 들었는 건 아니지만 이 찬양 가사가 저한테 되게 힘과 또 능력을 주는, 네, 이 가사가 참 기억에 남아서 이 찬양을 추천드렸는데요. 이 고난이 마냥 좋은 건 아니지만

0: 있지만 아 정말 하나님 안에서 잘 소명을 위해 달려가고 있고 또 이제 그 고난을 기뻐하는 그 순간을 하나님께서 이제 보고 계신다. 하나님께서 아신다는 그 마음이 이 찬양을 들으면서 참 위로가 되고 또한 걸음 나아갈 수 있는 힘이 되는 것 같습니다.
1: 아멘입니다. 담대하고 고난을 받으리. 그 어떤 여정 가운데 모든 순간 가운데 저희가 마냥 행복할 수만은 없어요. 모든 상황과 여건이 딱 나한테 맞춤형으로만 되진 않을 때가 있더라고요. 하지만 그런 순간마저도 오직 주님 바라보면서 묵묵히 그 혹시라도 고난이 주어져도 그 가운데 주님 바라보면서 결국엔 요즘에 해석의 싸움인 것 같거든요. 주님께서 이 고난도 허락해 주셨다라고 믿으면서 나아간다면 그 고난마저도 저희를 영적 성숙으로 인도하는 그런 축복의 통로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은혜로운 나눔 감사하고요. 이어서 찬양 듣고 올게요. 담대하고 고난을 받으리.
2: 우리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0: 공호 사모님께서요. 또 순종으로 이행시 보내주셨어요. 자연맨님께서 한번 띄워드릴게요. 순!
1: 순이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며
0: 종!
1: 종된 마음으로 그 길을 걷겠습니다.
0: 할렐루야! 아멘! 순순히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며 종된 마음으로 그 길을 걷겠습니다.

0: 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저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듣겠습니다. 순순히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면서 종된 마음으로 주님의 길을 따라서 걷고 싶습니다. 감사해요. 뒷자리 우리 0594님께서도요. 은혜를 받은 자요. 송경민 목사님의 찬양 우리 형제님들께 추천드리고 싶어요. 은혜를 받은 자요. 평안할지어다. 주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원래 제가 두 번 문자 잘 안 남기는데 형제님들 응원하고 싶어서 오늘 두 번째 남깁니다. 자매님, 형제님, 우리 PD님 금요팅 하세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우리 두 분께 또 이 찬양의 은혜로 응원의 메시지를 우리 공우구사님 보내주셨습니다. 형제님.
1: 네, 오늘 마감할 때 꼭 들으면서 청소하겠습니다.
0: 좋습니다. 지금 나오고 있는 찬양이 바로 은혜를 받은 자여 찬양인데요. 귀한 찬양으로 또 힘주셔서 감사하고 저희 마칠 때가 다가왔어요. 오늘 정말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은혜 나눴는데 우리 두 분 형제님 짧게 오늘의 소감 한번 말씀해 주실까요?
1: 네, 정말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네, 잘 또 저희의 삶의 예배의 순간을 좀 나눌 수 있어서 네, 정말 저에게도 또 새로운 힘이 된 것 같습니다.
0: 네, 우리 예준 형제는요?
2: 저도 이렇게 얘기하면서 뭔가 제가 가게를 시작할 때 들었던 마음이 또 든 것 같고 그런 생각을 좀 리마인드 하면서 또 제가 또 채워가는 게 많아서 너무 저한테 너무 좋았던 시간이었습니다.
0: 네,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우리 자매님.
3: 저는 사실 저랑 나이가 또래신데 이렇게 먼저 사회생활을 하시는 걸 보면서 되게 그 복에만 집중하는 게 아니라 그 고난까지도 예수님 따라 걷겠다는 그 제자된 마음이 너무 삶으로 나타내고 있으신 것 같아서 저도 이제 미래에 대한 걱정을 아까 한다 했는데 그냥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가야 되겠다는 걸 한 번 더 느끼게 해주는 너무 귀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0: 아멘입니다. 정말 귀한 시간이었어요. 저에게 오히려 또 도전을 주셨던 우리 두 분 형제님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오늘 귀한 걸음 해주신 두 분께 다시 한번 감사하고요. 지금까지 포항시 북구 초곡동에 위치한 돈카츠 전문점 카츠카츠로 운영하는 포항기쁨의 교회 박예성, 박예준 형제님들이셨습니다. 두 분의 은혜로운 간증으로 이 시간 순환 주셔서 감사하고요. 자매님은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만나요. 감사합니다.
4: 감사합니다.
0: 오늘도 우리 함께 해주신 방송가족 분들 감사해요. 오늘 선물 받으실 두 분은요. 8864님과 3849님이세요. 그럼 저도 여기서 이만 인사드릴게요. 지금까지 샬롬 좋은 아침입니다. 김보섭 PD였습니다. 지금 극동 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주님으로 아자아자 화이팅!

0: FEBC Mission FM.
1: 보라, 내가 세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날마다 살아나는 큐티 김양재 목사입니다. 오늘 큐티인 말씀은 사무엘하 7장 18절에서 29절까지예요. 하나님 아버지, 주의 뜻대로 행하신 큰일을 믿음으로 간절히 구하는 인생이 되길 소망합니다. 말씀해 주시옵소서. 듣겠습니다. 주의 뜻대로 행하신 큰일을 믿고 구하려면 첫째, 나에게 행하신 일을 돌아보며 하나님이 하시는 큰일로 받아야 합니다. 다윗은 성전 건축을 거절당했는데도 18절에 보니 도리어 여호와 앞에 들어가 감사 기도를 드립니다. 들어가 앉았다라는 표현은 자기 열심을 내려놓고 주님 앞에 멈춰 섰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그

입에서 첫마디로 나온 고백이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이지요. 미천한 베들레헴 목동이었던 자신을 이스라엘의 왕으로까지 이르게 하신 그 은혜를 돌아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압도적인 은혜 앞에서 자신의 비천함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19절에 주 여호와여 주께서 이것을 오히려 적게 여기시고 또 종의 집에 있을 먼 장래의 일까지도 말씀하셨나이다. 주 여호와여 이것이 사람의 법이니이다 라고 해요. 지난 이틀에 걸쳐 다윗에게 주신 약속은 엄청난 것인데 하나님은 마치 사람이 사람에게 하듯이 말씀해 주세요. 그래서 어려운 것이 없는 거예요. 말씀은 이렇게 사람의 이야기로 풀어주어야 영적 원리가 쉽게 깨달아집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우리에게 항상 쉽게 다가오시고 생생하고 구체적으로 복을 베푸시는 분입니다. 20절에 주 여호와는 주의 종을 아시오니 다윗이 다시 주께 무슨 말씀을 하오리까? 라고 해요. 나를 너무도 잘 아시는 하나님 앞에서 무슨 말이 더 필요하겠습니까? 그저 잠잠히 그분 앞에 머무는 것이 가장 큰 기도입니다. 21절에 주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주의 뜻대로 이 모든 큰일을 행하사 주의 종에게 알게 하셨나이다 라고 해요. 반드시 말씀대로 행하시는 주님입니다. 그리고 그 행하신 일을 종에게 알게 하시는 주님이세요. 다윗은 자기 노력이 아닌 주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주께서 그분의 뜻대로 큰일을 행하셨다는 걸 깨달았어요. 우리도 그래요. 지금 내가 여기까지 온 것은 내가 잘나서가 아닙니다. 주께서 말씀하시고 주의 뜻대로 주님이 큰일을 행하셨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자기 열심을 내려놓고 주님 앞에 잠잠히 들어가 앉은 적이 있나요? 나는 누구이오며 라는 비천함의 고백이 내 입에서 나옵니까? 내 인생을 돌아보며 주께서 뜻대로 행하신 큰일을 깨닫고 감사하나요? 주의 뜻대로 행하신 큰일을 믿고 구하려면 둘째,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구해야 합니다. 22절에 그런즉 주 여호와여 주는 위대하시니 이는 우리 귀로 들은 대로는 주와 같은 이가 없고 주 외에는 신이 없음이니이다 라고 해요. 다윗의 기도가 개인의 감사를 넘어 구속의 역사로 확장됩니다. 들어도 안 들리고 보아도 안 보이는 사람이 많은 세상에서 다윗은 주와 같은 이가 없고 주 외에는 신이 없다고 분명히 고백해요. 25절에서 다윗은 여호와 하나님이여 이제 주의 종과 종의 집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을 영원히 세우시며 말씀하신 대로 행하사라고 기도해요. 다윗 언약은 사양할 일이 아닙니다. 사양하는 것은 인본주의예요. 다윗은 이제 말씀하신 대로 행하시옵소서가 자기 기도 제목이 되었어요. 성전 건축 소원은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자기 소원을 하나님의 뜻 아래 복종시키는 거예요. 27절에 주의 종의 귀를 여시고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세우리라 하셨으므로 주의 종이 이 기도로 주께 간구할 마음이 생겼나이다 라고 합니다. 다윗 언약을 통해 시내산 언약이 더욱 구체화되었고 그것이 자기를 통해 이루어진다는 사실 앞에서 다윗은 비로소 이런 간구를 드릴 마음이 생겼다고 해요. 28절에 주 여호와여 오직 주는 하나님이시며 주의 말씀들이 참되시니이다 라고 해요. 우리가 날마다 큐티하며 맞아 맞아 말씀대로 되었어 라고 고백하는 게 바로 이런 거예요. 하나님은 항상 오르시고 말씀은 참되십니다. 다윗은 자기 기도가 응답되지 않았어도 자기 소원을 하나님 뜻 아래 일치시키고 있어요. 어떤 사건 앞에서도 하나님은 100% 오르시고 참되시다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29절에 이제 청하건대 종의 집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주의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라고 기도를 마무리해요. 말씀하셨사오니가 중요합니다. 말씀을 잘 알아야만 하나님께 확실히 기도할 수 있고 당당한 기도가 나옵니다. 그리고 다윗은 세상적인 왕국의 화려함을 구한 게 아니에요. 인생 채찍으로 징계하시겠다는 말씀까지도 알아들은 다윗이 주 앞에 영원히 있게 해주시기를 구합니다. 이것이 진짜 복이에요. 주님과의 관계가 영원히 지속되는 것, 내가 주 앞에 한결같이 머무는 것이야말로 가장 큰 복인 것이죠. 적용 질문이에요. 내 기도는 내 뜻을 관철하려는 간구입니까? 말씀을 근거로 한 당당한 기도입니까? 내 소원을 하나님의 뜻 아래 일치시키고 있나요?
중독이 있으신 아버지를 판단하거나 용서할 자격이 자신에게 없음을 깨닫고 회개하며 이제는 믿음의 가

0: 가정을 이루기를 소망한다는 한 청년의 청년 큐티인 묵상 간증이에요. 저의 아버지는 사역자인 동시에 마약, 도박, 음란의 문제로 온 집을 힘들게 하셨어요. 어머니는 세 아들을 믿음으로 키우려고 애쓰셨지만 저는 성인이 되어 억눌렸던 분노를 해소하고자 음란과 탐식으로 저 스스로를 방치하다시피 했죠. 어머니가 저를 믿음의 공동체로 인도하셔서 저는 신경정신과 약을 먹고 담임 목사님의 말씀을 빠짐없이 들으며 공동체에 힘겹게 붙어 있었어요. 그런 저를 불쌍히 여기신 하나님은 죽기보다 싫었던 기초생활수급자라는 환경을 통해 수급자 전형으로 공무원이라는 안정적인 직업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러나 물질이 생기자 저는 투기성 코인, 음란업소 출입, 게임, 음식에 마음대로 돈을 쓰며 제 인생을 보상받고 싶었어요. 그러나 남은 것은 비대해진 몸과 악화된 우울증, 중독자가 되어버린 제 모습이었어요. 저는 살고 싶다는 마음에 가족과 공동체 식구들에게 구조를 요청했어요. 그러면서 제게 중독자 아버지를 판단하거나 용서할 그 어떤 자격도 없음을 깨닫고 깊이 회개했지요. 일상이 회복되어 직장에 복직하고 약도 꾸준히 먹으면서 공동체 안에 한 자매에게 마음이 갔어요. 그러면서 늘 나는 피해자라는 프레임으로 제가 만남과 헤어짐을 결정하려 했던 교만을 내려놓고자 교제의 모든 위기마다 교회 공동체에 물으며 기도를 부탁했지요. 안목의 정욕과 상대방의 환경, 조건을 따지며 주고받는 사랑만 하려던 제게 하나님은 내가 받은 사랑을 기억하라고 하십니다. 얼마 전 저희는 주님의 은혜로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오직 말씀이 주인 되시는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저의 적용은 결혼 생활에 관련된 크고 작은 일들을 공동체에 잘 묻겠습니다. 결혼 예배에 참석한 사람 중 한 영혼이라도 주님께 돌아오도록 계속 기도하겠습니다. 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은 성전 건축이라는 자기 소원이 거절당했을 때 도리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 감사 기도를 드렸습니다. 자신의 비천함을 고백하며 자기 소원을 하나님의 뜻 아래 복종시켰습니다. 그러므로 내 기도가 응답되지 않았다고 원망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100% 오르시고 말씀은 참되다고 고백해야 합니다. 주의 뜻대로 행하신 큰일을 깨달을 때 비로소 우리는 말씀을 근거로 당당히 기도할 수 있어요. 화려한 번영이 아니라 주 앞에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하며 주님과의 영원한 관계를 구할 때 다윗 언약이 우리에게도 그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기도드립니다. 주님,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하며 자신의 비천함을 고백한 다윗의 기도가 저희의 기도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의 열심을 내려놓고 주님 앞에 잠잠히 들어가 앉아 주의 뜻대로 행하신 큰일을 깨닫고 감사하는 저희가 되길 원해요. 내 기도 제목이 응답되지 않았다고 원망할 것이 아니라 다윗처럼 내 소원을 하나님 뜻 아래 복종시킬 수 있는 성숙함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주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의 확신을 가지고 말씀을 근거로 당당히 기도하길 원합니다. 세상의 화려한 번영이 아닌 주님과 영원히 함께함을 구하길 원합니다. 어떤 사건 앞에서도 주님이 100% 오르시고 참되십니다.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이 다윗과 맺으신 언약의 축복을 우리도 다 받아 누리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1: 지금까지 우리들 교회 김양재 목사님이었습니다. 큐티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QTM 홈페이지 qtm.or.kr 또는 유튜브에서 QTM을 검색하시면 도움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문의사항은 지역번호 031-705-5360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FEBC 게시판. 이 시간에는 우리 지역 교계 정보를 안내해드립니다. 포항 제1교회에서 베리트 부부학교를 시작합니다. 5월 30일부터 7월 4일까지 토요일 5회 과정이며 오후 2시부터 5시 20분까지 진행됩니다. 한국가정사역협회 사무총장이신 오강근 목사부터 지구촌 가정훈련원 상담소장 최수경 소장 등 다양한 강사가 함께하며 하나님 나라와 가정의 영성, 부부 성격 분석 그리고 부부 대화 등 유익한 프로그램이 준비됩니다. 선착순 15쌍의 부부를 모시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라며 자세한 문의사항은 054-244-3311 포항제일교회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미랄선교회 심장재단에서 심장병 어린이를 위한 음악회를 평해 제1교회에서 개최합니다. 5월 31일 주일 오후 1시 30분에 시작되며 찬양사역자 이실로 권사가 함께해 은혜를 전합니다. 무료로 입장 가능하오니 사랑의 음악회에 많은 관심과 참여 바라며 자세한 문의사항은 051-255-4105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포항 중섬로교회가 설립 40주년을 맞아 홈커밍 데이 및 이웃 초청잔치를 개최합니다. 6월 7일 주일 오전 10시 30분부터 예배가 드려지고 이어서 기념행사 및 작은 음악회가 시작됩니다. 한동대학교 풍물패 한풍과 댄스 동아리 고 그리고 중섬로 여성 중창단의 축하 공연 등 다양한 무대가 준비되며 참석하시는 분들께는 고급 탁상용 시계와 텀블러 세트를 선물로 드립니다. 자세한 문의사항은 054-276-9191 포항 중섬로교회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어린이 전도협회 주관 2026 여름성경학교 강습회가 열립니다. 이번 여름성경학교는 다음 세대와 교회의 진정한 변화를 소망하는 체인지 업을 주제로 다루며 찬양과 율동, 설교 해설 등 다양한 활동 프로그램이 준비됩니다. 포항지회 강습회는 6월 1일 월요일 저녁 6시 20분부터 9시 40분까지 포항 충진교회에서 진행되고 경주지회 강습회는 6월 6일 토요일 오후 1시부터 5시 30분까지 경동노회 회관에서 진행됩니다. 자세한 문의사항은 포항지회는 054-281-0191로 경주지회는 054-741-7991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포항 남노회 중고등부 연합회 주최로 찬양 발표제가 6월 6일 토요일 오후 1시부터 5시까지 포항 연일교회 본당에서 열립니다. 중고등부를 대상으로 교회별로 한 팀까지 참가할 수 있으며 참가 부문은 찬양 또는 중창입니다. 1부는 찬양 발표제로 진행되고 2부는 기프티드의 찬양 콘서트로 이어집니다. 참가 감사 시상금뿐만 아니라 행운권 추첨의 시간도 있으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라며 자세한 문의사항은 휴대전화 010-5090-4915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포항 연일교회에서 남성 관리직원을 모집합니다. 지원 자격은 건전한 교단에 속한 세례교인으로 일종 보통 운전면허 소지자며 대형면허 소지자를 우대합니다. 교회 관리, 교회 행사 지원, 차량 운행 등의 업무를 맡게 되니 관심 있으신 분들의 많은 지원 바라며 자세한 문의사항은 054-285-8066 포항 연일교회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포항 극동방송에서는 지역교회 음향 시스템 점검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미자립 교회를 비롯한 교회의 음향 또는 음향 시스템 운용에 어려움이 있어 도움이 필요한 교회는

샵 9030으로 점검이라고 두 글자 보내주시면 신청 가능한 링크를 보내드립니다. 도움이 필요한 교회는 점검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FABC 게시판에서는 신앙생활에 유익한 정보를 안내해드리고 있습니다. 각종 집회 행사에는 이단들의 활동도 예상되니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지역 교계나 교회 소식을 알리기 원하시는 분들은 포항 극동방송 256-3000번, 팩스 253-9100번으로 또는 극동방송 홈페이지의 공지 요청 게시판을 이용하시면 무료로 공지해드립니다. 또한 게시판 내용을 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9030번으로 게시판이라고 보내주시면 안내 링크를 보내드립니다. 방송된 내용은 포항극동방송 홈페이지에서 다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FEBC 게시판이었습니다.

0: 샤프 에드워드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1: 제가 들어드릴게요.
2: 여기 앉으세요.
0: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3: 생명의 바람, 세상을 살리는 여성, 포항 YWCA. 포항 YWCA는 여성과 청소년이 행복한 세상, 평화와 정의의 세상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1979년 창립 이래 청소년 건전문화 형성과 지도력 양성, 성폭력 및 가정폭력 예방활동, 소외이웃과 함께하는 봉사활동 등 다채로운 활동을 이어가고 있는 YWCA는 회원운동체로 지역사회 변화를 위해 함께할 회원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YWCA 회원은 각종 강좌와 프로그램 및 교육에 참여할 수 있고 소식지를 받는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또한 노인복지기금 지원 사업으로 어르신들의 건강과 즐거운 일상을 위한 시니어 3색 활력 아카데미를 운영합니다. 보다 자세한 안내사항은 054-274-4444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새로운 기회를 제시하고 삶의 행복을 함께 채워가는 포항 YWCA. YWCA 도전에 함께하시기 바랍니다.

0: FM。
1: 생명은빛으로생명은빛으로오늘이시간에는포항제일교회박영호목사님께서베드로전서2장11절에서17절까지의말씀을본문으로우리의확신을존중에담아라는제목의말씀증거해주시겠습니다들으시고은혜의시간보내시기바랍니다
2: 위험한일을할때는안전장치가있어야됩니다군대가서유교훈련아찔한계곡사이에줄걸어놓고가라그러면부들부들뜹니다떨어지면죽을것같아요그래죽지는않습니다허리에안전장치메고있죠혹줄을놓치면대롱대롱허공에매달려서구출을기다려야하는상황치욕이죠당사자는죽고싶다할만큼부끄러운일이지만죽는것보다낫죠위험한일에는안전장치가있어야합니다성경해석은위험합니다성경을잘못해석해서이단이되기도하고잘못된하나님의이미지에눌려서신앙이왜곡되기도하고한시대가어두움을경험하기도합니다중세시대에성경을잘못해석했구나제대로해보자강력한운동이일어났습니다500여년전의종교개혁입니다잘못된성경해석을바로잡고자최선을다했습니다그런데그때종교개혁때의해석도완전하지는않습니다대표적으로지난주일에왕같은제사장아니고요제사장나라

하다고 했습니다. 사실 성경은 그 자체 안에 잘못된 해석을 막아주는 안전장치가 있습니다. 구절에서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읽었으면 사람은 크게 고향 업될 수 있습니다. 자부심 가득하죠. 이런 고대 사회에서의 가장 높은 사람이 왕이잖아요. 사회에 따라서는 사제가 더 높은 경우도 있죠. 그런데 왕이면서 사제다? 최고죠. 야, 우리가 이런 사람이야. 우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11절에 보면요, 사랑하는 자들아, 그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했습니다.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한껏 올렸다가 그류민과 나그네 완전 바닥으로 내동댕이 치는 거예요. 그렇죠. 혹은 바깥으로 밀려나는 겁니다. 왕이나 제사장은 그 사회에서 인사 중에 인사인데, 인사이더인데, 그루민과 나그네는 아웃사이드예요. 아무런 권리도 주장할 수 없고 누구한테도 자신을 내세울 수 없는 사람들, 그루민, 나그네와 여러분이 같습니다 라고 그리스도인들을 규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구절을 보면 왕같은 제사장 아니라 제사장 나라가 맞다. 지난주에 말했죠? 우리가 아닌 누가? 하나님이 왕이시다. 두 번째, 교회는 혼자가 아니라 함께 제사장의 사명을 공동체로 감당할 수 있다. 세 번째, 제사장은 스스로 나 잘났어 아니고요, 타인을 위한 존재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마르틴 루토의 만인 사제설은 틀렸을까요? 문자적으로 오류가 있지만 사상적으로는 의미가 있습니다. 성경적이지 않지만 현실적으로 대단한 기여가 있었습니다. 마르틴 루토의 시대는요, 소위 크리스텐덤, 기독교 왕국, 킹덤, 크리스천이티가, 교회가 킹덤을 이루고 살던 시대였습니다. 태어나서 보면요, 주위에 전부 다 모든 사람이, 학교나 직장이나 그에 다니는 모든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 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어떤 세상에서 어떤 사명을 감당한다는 생각 자체를 하기가 힘든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온통 관심이 교회 안에만 집중될 수밖에 없었고, 또 교회가 권력이 되었습니다. 사제들이 권력을 독점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깨트리자라고 하는 것은 꼭 필요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은 다릅니다. 안 믿는 사람들이 많죠. 기독교는 문화적으로 세상에서 소수가 되었습니다. 서구 사회도 그렇습니다. 그림으로 표현한다면요, 오랜 천년 이상의 기독교 왕국을 지내왔지만 지금은 포스트 크리스텐덤, 왕국 이후입니다. 기독교인들이 주변인이 되었어요. 사회의 핵심이 아닙니다. 문화적으로 소수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러고 나서 성경을 보니까 성경의 시대도, 베드로전서의 시대도 그루민과 나그네 소수자였구나, 우리하고 비슷하구나. 그렇게 보면요, 기독교 왕국 동안에 나름대로 성경 해석하고 신학한 거는요, 그 안에서 한 거예요. 그 안에서 성경하고 좀 완전히 다른 시대를 배경으로 한 겁니다. 그래서 굳이 따지자면요, 오늘 기독교가 다시 소수가 된 이 시대가 성경의 신앙, 프리크리스텐덤의 신앙을 제대로 이해하고 제대로 실천하는 어떤 의미에서 오히려 기회가 되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교회가 모든 것의 중심이 된 시대가 이미 아니라는 거죠. 그게 신학 성경의 시대하고 훨씬 더 닮아 있다. 그루민과 나그네, 아웃사이더입니다. 서구사회 기준으로 이 그림이 맞고요, 한국에서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한국은요, 크리스텐덤이었던 시대 자체가 없어요. 만인사제론, 이게요, 한국에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다수잖아요. 훨씬 많잖아요. 그런데 만인이 사제다, 말이 돼요? 말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혹 전신자 대사장이라고 고쳐 부르면 조금 낫습니다. 여전히 한계가 많습니다. 여러분, 성경적이지도 않고 현실적이지도 않습니다. 더욱이 제사장에게 요구되는 헌신, 성결한 삶에 대한 고민이 전혀 없이 그냥 권리 다툼으로 내가 잘났다, 내 목소리 높이고요, 권위에 순종하지 않으려는 핑계, 교만의 도구가 됩니다. 여러분, 물리적 세계에서 안전장치는요, 땅바닥에 떨어지지 않게 하려고 붙잡아주는 거라면요, 영적 세계에서 반드시 필요한 안전장치는 교만해지지 않도록, 너무 올라가지 않도록 반대 방향으로 작용해야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는요, 제사장직을, 그 영광을 힘주어 강조하면서 더욱더 자주 계속해서 여러분은 나그네입니다, 그류민입니다 라고 말하면서 그리스도인들을 낮추는 거예요. 우리는 낮아져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 되어서 세상을 품어야 됩니다. 이 사명에 대해서 지난주에 충분히 말했습니다. We cross, 십자가의 사람들 경계를 넘다. 요단강을 건너서 담대하게 전진해서 약속의 땅을 밟는 전사 여호수아, 우리가 배웠습니다. 동시에 갓난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제자를 사모하라는 말씀.

0: 함께 붙잡아야 된다 그랬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영생에는요 이 두 가지가 함께 있는 거예요. 영적 전쟁을 치르는 전사, 그리고 동시에 하나님 말씀을 간절히 사모하는 아기. 그렇죠? 이 두 이미지가 함께 있어야 됩니다. 치열한 삶의 현장으로 나가는 전투적 영성도 있고요, 그게 선교적 영성이죠. 하나님 앞에서는 어린아이와 같이 고요한 영성도 있어야 됩니다. 기도도 그래요. 성향적으로 통성기도 하고 부르짖고 크게 기도하는 거 좋아하는 분들도 있고요, 고요하게 침묵하는 것을 선호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뭐가 맞습니까? 둘 다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함께 모여 부르짖고 홀로 하나님 옆에 서는 훈련을 계속해 나가야 됩니다. 이 두 축이 균형을 이룰 때에 우리는 진정한 선교적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지난 4월에 묵상 온전히 할 때 강사님 이런 말씀 잠시 했죠. 비오스 프락틱토스, 참여하는 삶, 비오스 테오레티코스, 관조하는 삶. 두 가지 중에서 두 번째를 더 강조하셨지만 사실은 아리스토텔레스 입장에서는요 둘 다 필요하다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1997년도에 미국 유학 가서 한국에, 다른 친구들은 뭐 2년 3년 만에 돌아오고 방문하고 하는데 저는 처음으로 7년 반 만에 왔어요. 주위에서 다 독하다 그랬습니다. 그만큼 뭐 바쁘게 살았는데 부모님께 죄송하죠. 그래서 집에 와서 부산에 있는 당시 해운대에 있던 집에 가서 가정예배 드리면서 당시 찬송가 499장 저 장미꽃 위에 있을 불렀습니다. 그날 이후로요 저희 부모님이 늘 이 찬송 부르시면서 늘 499장 499장 아들 목사 위에 기도하시면서 애송하셨습니다. 지금도 저는 이 찬송을 부르면 돌아가신 부모님과 제가 하나님 품 안에서 연결되어 있다는 깊은 위로와 확신을 받습니다. 이 찬송, 하나님과의 친밀함, 그죠? 정원에서, 특별히 여러분 포항은, 저는 포항을 사랑하는데 요즘에 장미철이잖아요. 포항이 다녀보면 장미가 워낙 많은 것 같아요. 특별히 이 장미가 핀 길을 산책하는 게 얼마나 기쁜 일인지 모릅니다. 그런 하나님과 동행하는 깊은 사귐이 있는가 하면 이 찬송 3절에 보면 밤 깊도록 동산 안에 주와 함께 있으려 하나. 너무너무 하나님과 함께 하는 시간이 좋은데 그것만으로 안 되고 뭐라고요? 괴로운 세상에 우리가 할 일이 많아서 하나님이 보내신다, 그 사명 감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괴로운 세상, 이 치열한 세상에 나아가서 맞서서 싸우는 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싸움이 필요한 것은 분명한데 전사로 부름받은 우리가 치러야 할 싸움은 어디에 있는가? 11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1: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0: 우리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 싸움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인생에 가장 치열한 싸움이 어디 있습니까? 밖에 있는 게 아니고요,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모든 사람의 삶에 육체의 정욕과의 싸움이 있습니다. 여러분, 육체의 정욕이 없는 사람, 다 이긴 사람, 정복한 사람, 초월에 있는 사람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육체의 정욕에 시달리지 않는 사람 없습니다. 이 정욕은 성적인 욕망뿐 아니라 물욕, 명예욕, 과시욕, 그리고 무엇보다 자기중심성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 좋은 사람은요, 성숙한 사람은요, 이 모든 유혹을 완벽하게 초월해서 흔들림 하나 없는 사람이 아니라 매일매일 치열한 싸움, 이기적으로 대응하는 나, 여러분 치열한 싸움, 그 내면이 싸움에 있다는 것을 겸손히 인정하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입니다. 아무런 욕심도 정욕과의 싸움도 없이 나는 그 정도 이길 수 있어라고 하는 사람이야말로 어리석고 위험한 사람입니다. 우리 모두, 모든 사람은 어리석은 욕망에 시달리고 탄식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사도 바울도 그랬죠. 로마서 7장 말씀 함께 읽습니다.
1: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 도다.
0: 그렇죠. 안에 싸움이 있다는 거죠. 나의 마음의 법과 싸운다는 거죠. 근데 오늘 말씀에 흥미로운 것은요, 내 안에 정욕은 영혼을 거슬려, 다음 보여주세요, 영혼을 거슬러 뭐라고요?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뭐라고요? 제어하라. 파이트와 큰 출애를

0: 성경은 이 정욕을 똑같이 치고받으라 하지 않고요, 제어하라라는 명령합니다. 파이트하고 컨트롤 다르죠. 여러분, 학교에서 학생 둘이 싸울 수 있어요? 선생님은 제어합니다. 격투기 선수들이 치고받고 싸워요? 심판은 제어합니다. 깡패들이 싸워요? 경찰도 함께 싸웁니까? 아니에요. 경찰은 컨트롤 하는 게 맞아요. 앞에 코, 그리를 두고 똑같이 붙어서가 아니라 떨어져서 다른 차원에서 붙잡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다른 차원의 삶의 핵심에 자유가 있습니다. 16절에 너희는 자유가 있으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리는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하나님 우리를 자유를 주셨어요. 모든 죄에서, 죄의 결과에서 자유로울 수 있도록, 모든 두려움에서, 압제에서 해방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근데 그 실제로 우리가 자유인으로 살아가야 될 책임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베드로전서가 출애굽기와 함께 가고 있다, 여러분 기억하시죠? 출애굽 전체의 역사를 두 마디로 요약하면요, Liberation and Formation입니다. Liberation, 자유케 하는 거죠, 해방이죠. 그리고 하나님 자녀답게 Form 되어가는 것, 그게 진정한 자유인이 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를 들면 어떤 죄수가 출소했다 그러십시다. 몸은 자유예요. 오늘부터 자유예요. 어디든지 갈 수 있어요. 내가 하고 싶은 말 할 수 있어요. 근데 눈치 봐요. 두려워해요. 피해요. 불안이 있어요. 과거의 실패에 대한 불안이 있어요. 그리고 죄의 유혹이 있습니다. 거기로부터 자유를 얻는 것은요, 또 다른 문제예요. 자유인의 신분은 있으나 노예의 마음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 많습니다.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맞닥뜨렸던 문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자유를 주셨는데 정말 자유로 살아가는, 자유인으로 살아가는 것은요, 우리가 함께 걸어가야 될 지난한 길이라는 겁니다. 로마서 8장 21절 함께 읽습니다.
1: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0: 아멘. 해방이란 말 나오죠? 썩어짐의 종노릇에서 해방이 되었습니다. 그게 다가 아니고요, 갈 데가 있는 겁니다. 어디로 갑니까? 하나님 자녀다운 영광의 자유, 이루 말할 수 없이 자유로운, 영광스러운 그 자유에 이르는, 거기까지 도달해 가야 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점에서요, 자유의 반대는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비굴함입니다. 13절에 순종의 문제가 나옵니다.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총독 제도들에 순종하라 라는 말이 필요한 이유는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왕이 왕 같아야 순종하지, 어른이 어른 같아야 대접하지, 선생이 선생 같아야 존중하지. 맞아요, 틀려요? 나는 존중받을 가치만 있는 사람만 존중할 거야. 맞아요, 틀려요? 틀립니다. 주를 위하여, 주님 때문에 순종하라 그랬어요. 17절에는요, 무슨 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존대하라. 당시 로마 사회에 정말 존대하기 힘든 왕들, 황제들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존대가 그냥 존대가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존대하는 거예요. 그리고 맨 앞에 뭐라고 나옵니까? 뭇 사람을 공경하며. 뭇 사람, 모든 사람이죠. 여러분, 이 뭇 사람을 공경하라라고 하는 말에 누가 포함될까요? 높은 사람도 포함되죠. 여러분, 아래 사람도 포함될까요? 안 될까요? 포함되죠. 장애인도 포함되고요, 남자도 여자도 포함되고요, 노예도 포함되는 거예요. 그래서 왕을 존대하라는 말은 물론 여기 포함되어 있지만, 그것이 왕만 존대한다, 힘 있는 사람만 존대하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을 다 존중하는 맥락에서 이 사람도 존중하라는 거예요. 이 존중의 문제,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직장에 정말 고약하고 까다로운 사장이 있다고 하십니다. 날마다 억지로 흠을 잡고 비방하고 그렇습니다. 인격적으로, 도덕적으로 도저히 참아보기 힘든 사람입니다. 그런데 할 수 없이 존대하죠. 저 사람이 힘이 있으니까. 그럴 때 어떻게 됩니까? 비굴해지죠. 이런 비굴함은 나의 자존감을 깔가먹습니다. 그래서요, 영혼이 찌그러집니다. 찌그러진 강통처럼. 이 화려한 도시에 얼마나 많은 영혼들이 이렇게 찌그러져서 살아가는지, 번듯하게 넥타이 메고 출근하고 그럴듯한 명함 갖고 있지만, 최근에 이런 드라마가 있었습니다. 서울

나가에 대기업 다니는 김 부장 이야기. 여러분 제목도 묘하죠. 서울에 자가 주택 가지고 있고 대기업에서 부장이라 그러면 내세울만 하잖아요. 근데 찌그러져 가고 있어요. 이 사람이 한참 출세

0: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세상 법을 지키고 질서를 준수하고 사람들을 힘 있는 사람만 아니라 모든 사람을 다 존대하는 거예요. 사장만 부장만 아니라 내 동료들 하급자 나보다 약한 사람 내가 잘 보여도 나한테 별로 득이 될 가능성이 없어 보이는 사람 내가 심하게 해도 나에게 뭐라고 반박하지 못할 위치에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을 존중하는 거예요. 소위 갑질한다 그래도 여러분 아십니까? 내가 비굴하게 굴종할 때 영혼이 찌그러지지만 내가 힘이 좀 있다고요 갑질할 때 내 영혼은 더 피폐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약한 이들을 존중하는 것은요 내가 강한 이들 앞에서 비굴해지지 않을 자유를 얻어가는 거예요. 이런 태도가 결국 자유인으로서 나의 존엄성을 디그니티를 지키는 겁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거예요. 예수님 그러셨습니다. 나에게 되갚을 여유가 없는 사람들에게 이런 전심맞게 산다 그래도 가급적이면 내가 나한테 되갚을 여유가 없는 사람에게 사는 게 좋다는 거죠. 베드로는 오늘 잘 보일 필요가 없다 싶은 사람들을 존중하라 그랬습니다. 히브리서에는요 낯선 사람 그냥 지나가면 그만인 사람 대접하는 게 천사 대접하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이 모든 말씀의 핵심에 자유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잘 보여야 되는 사람한테 잘 보이려고 노력하는 거는 당연히 하는 거예요. 그럴 필요가 없는 사람 자유 가운데에 존중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요 진리에 대한 확신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확신이 나를 교만하고 거칠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더 부드럽게 더 온유하게 진짜 진리라면 그래서 확신이 있지만 우리의 확신을 어디에 담아서 존중이란 태도에 담아서 말하고 표현해야 되는 거예요. 리처드 마우라는 분이 이 풀러 신학교 총장 지내신 분인데 무례한 기독교라는 책을 쓰셨습니다. 팀 켈러 목사님과 함께 복음주의자들이 가장 존경하는 어른입니다. 현대 기독교의 가장 큰 문제 예수 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 무례하다는 거죠. 그래서 확신을 갖춘 교양, convicted, 그리스도인들의 확신을 양보하지 않으면서 civility, 예의 바르고 시민적인 태도를 잘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진리를 수호한다는 명목으로 이웃의 문화와 신념을 공격해서는 안 된다. 한때 그런 거 있었잖아요. 대학에서요, 막 장성 세워놓으면 막 우상이라 그래 자르고요, 막 불태우고요. 크리스천 대학생들이 그들의 잘못 아니죠. 교회가 잘못 가르친 거죠. 목회자가 잘못 가르친 거죠. 그런 열심이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웁니다. 오히려 복음을 막습니다. 선교 단체 간사들이 잘못 가르친 거죠. 타인의 다름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시민적 교양은 그리스도인의 필수 덕목이다. 그리스도인은 절대 진리를 믿지만 그 확신을 전할 때는 뭐 해야 돼요? 겸손한 태도로 해야 돼요. 복음의 진리를 타협하지 않으면서도 사회의 다양한 사람들과 협력하여 공공선을 실현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 된다. 오늘 말씀에 어리석고 무식한 자들이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기독교인들이 더 어리석고 더 무식한 시대가 되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무지하면 무례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선한 일을 쌓아가면서 열매를 맺을 때에 하나님이 어떤 결과를 주시는지 12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1: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0: 여기 나오는 선한 일은요 우리끼리 선한 일 아니에요. 기독교인들이 야 그거 잘한다 참 잘한다 우리가 보기에 선한 일 귀중한 일 그거 아니고요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아니 진짜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 안티크리스찬들 교회라 그러면 지긋지긋하게 싫어하고 공격하는 사람들도 인정할 수밖에 없는 선한 일 그렇죠. 그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세상과 삶이 공유되는 공통분모를 찾아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지금의 기독교는 자꾸 싸우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가르치고 그러면 안 돼 간섭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자꾸 싸우려고 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진짜 싸움터는요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거예요.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육체적인 정욕 교만한 마음 내 중심의 생각 무례함, 그것과 싸우지

0: 않으니까 이 싸움이 자꾸 밖으로 나와서 교회, 이 교회가 트러블메이커가 되고 있는 겁니다. 피스메이커가 돼야 될 교회가 트러블메이커가 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안으로는 치열하게 싸우고요. 그 결과 밖으로는 온유하게, 부드럽게, 존중으로 그리스도를 전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공동선, common good, 지금 한국교회가 실패하고 있는 일입니다. 이번에 부활절 예배 준비하면서 우리 교회가 중심이 되어서 민트리본 달았던 거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이 민트리본, 환경을 보호합시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만 통하는 선이 아니라 세상과 소통할 수 있는 행실이잖아요. 아름다운 행실이잖아요. 대표적인 예입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 하시는 일, 15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1: 곧 선행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식한 말을 막으시는 것이라.
0: 예, 무식이라는 말이 나와서 좀 그런데 무지라고 말하는 게 낫겠어요.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지한 말을 하나님이 뭐로 막으신다고요? 선행으로 막으신다. 말로 말을 막는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은 자꾸 말해요. 근데 우리가 말을 해서 이겨서 논리적으로 설득을 해서 아니다 코를 납작하게 하는 게 아니고요, 선행으로 막으신다는 거예요. 말로 말을 막으시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이들의 말을 막으신다는 겁니다.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지한 말이라는 거는요, 여러분 이게 왜 그런가 하면, 무슨 말인가 하면요, 모르니까 그런다는 거예요. 모르니까 핍박하고, 모르니까 하나님 욕하고, 모르니까 비방한다는 거예요. 그죠? 여기에 소망이 있습니다. 모르니까 비방하는데 알면 바뀌겠죠. 할렐루야. 그래서 무지해서 그런다라는 말에 여러분 공격적인 것 같지만 이 안에 소망이 있고 관용이 있습니다. 저 사람들 몰라서 그러는 거야. 너무 그러지 마. 그래서 우리가 기대하는 것, 12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1: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0: 아멘. 너희 선한 일을 보고, 너희 삶을 보고 언제요? 언제요? 오시는 날에.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한다라는 이 오시는 날이 언제인지 1차적으로 역사의 종말, 예수님의 재림을 가리킵니다. 오시는 날, 예수님의 재림 때에 역사의 종말에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직접 오셔서 흐릿했던 그분의 뜻을 명백히 드러내시고 모든 것을 바로 잡으시는 날입니다. 그리고 혼란스러웠던 선과 악이 분명히 드러나는 순간,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삶에서는요 선과 악이 막 혼재되어 있습니다. 악한 사람들, 나쁜 사람들이 더 착한 척하고요, 자기를 선전하고요, 선한 사람들이 눈물 흘리고 주목받지 못하는 세상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세상 속에서도요, 우리의 삶 속에서도요, 무엇이 선인지 무엇이 악인지 선명하게 드러나는 순간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오시는 날이에요. 하나님이 그 자리에, 하나님이 그 인생에 오시면 선과 악이 분명하게 드러나게 될 줄 믿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고린도전서에 나옵니다. 함께 읽습니다.
1: 그러나 다 예언을 하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나 알지 못하는 자들이 들어와서 모든 사람에게 책망을 들으며 모든 사람에게 판단을 받고 그 마음의 숨은 일들이 드러나게 되므로 엎드려 하나님께 경배하며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 가운데 계신다 전파하리라.
0: 예, 믿지 아니한 자들이나 알지 못하는 자들, 이게 무지한 자들이죠. 그런데 어떻게 예배에 와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그 마음의 숨은 이들이 드러나게 되므로, 그다음에 뭐라고요? 엎드려 하나님께 경배하며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 가운데 계신다 전파하리라. 엎드려라는 말은요 무슨 말이에요? 자세를 바꾼다는 말이죠. 예배의 자세가 된단 말이죠. 엎드려, 이전에는 어떤 자세였겠습니까? 이렇게 딱 팔짱 끼고 다리 꺼고, 이러면 가끔씩 그런 분들이 있잖아요. 가족 중에 남편이 아내를, 혹은 아내가 남편을 교회 가자 그러면 억지로 따라왔어요. 그렇죠? 앉아 있어요. 근데 딱 이렇게 무슨 말 하나 보자. 참 이 사람들 참. 근데 그렇게 팔짱 끼고 있다가 바로 앉고 아멘하고

0: 찬송도 부르고 엎드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순간. 어떤 일로 여기 왔는지 모르지만 어쨌거나 무지한 자, 하나님 모르는 사람인데 예배에 왔는데 그렇게 툴툴거리며 막 냉소적이고 픽픽거리고 있다가 어느 순간에 자세가 바뀌는 그런 날, 그게 언제예요? 하나님이 그 인생에 오시는 날이에요. 하나님 우리 공동체에 오시는 날이에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자기 마음에 숨은 일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빛을 비추어 주시면요, 환하게 드러납니다. 내 안에 숨어있는 어떤 일들 하나님이 알고 계시는구나, 도전을 받게 됩니다. 내 안에 있는 죄, 내 안에 있는 눈물, 상처, 그리고 소망, 예배 드릴 때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일 있지 않습니까? 설교 듣다가 오 목사님 우리 가정 얘기하시네, 어떻게 아셨지? 내 마음에 있는 거 어떻게 아셨지? 그게요, 하나님 하시는 일인 줄 믿습니다. 아무에게도 말 안 했던, 자신도 몰랐던 숨은 일, 자신의 고민과 불안과 소망이, 그 안에 있는 사랑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럴 때 뭐라고 말하는가? 하나님이 참으로 뭐라고요? 여러분 가운데 계십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을 막 서로 말로 논쟁하다가 그래요, 여러분 말이 맞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으면 좋겠지만 여러분 그런 일은 존재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말이 말을 이길 수 없어요. 싸우지 마십시오. 그냥 우리가 삶으로 예배하면,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면 언젠가는 하나님이 그 인생에 오시고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이 계십니다. 여보, 당신이 믿는 그 예수 진짠가 봐. 그런 말 할 날이 오게 될 줄 믿습니다. 저도 중등부, 고등부 뭐 이렇게 생활할 때에 친구들 막 이렇게 가가지고 교회 가자 데려가고 이랬는데, 저야 뭐 장로님 자녀였지만 안 믿는 친구들이 많았어요. 그때만 하더라도요, 교회 가면 뭐 한 집에 신이 두 개 있으면 안 된다 그러고 뭐 굉장히 핍박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성경책도 집에 못 가져가고 중간에 친구 집에 숨겨놓고 와가지고 성경 들러 가고, 뭐 들키면 막 성경책 찍고 막, 아우, 그런 친구들, 눈물 흘려간 친구들이, 두들겨 맞고 친구들이 참 많았는데, 그런데 어느 순간인가 교회 간다고 두들겨 패던 그 아버지가 교회 와서 은혜 받고 집사님 되고 장로님 되고 그렇게 하늘나라 가신 분들 많습니다. 그게 뭐예요? 오시는 날이에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오시고 그 인생 가운데 오시는 날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가정에 믿지 않은 가족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시는 분들 많습니다. 그 삶에 하나님 오시는 날 속히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자녀들 교회 안에서 자라지만 그냥 왔다 갔다 하다가 정말 그 인생에 하나님이 다가오시고 오시는 날 하나님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에 계실 때에 제자들이 같이 배를 타고 가다가 풍랑을 만났어요. 오, 풍랑 어떡하냐. 예수님 주무시다가 일어나셔서 잔잔케 하셨잖아요. 근데 바로 그 순간에 제자들의 관심이 풍랑에서 예수님으로 옮겨졌습니다. 그때 했던 말이, 저가 니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 거. 그리고 인생에 많은 문제들을 경험하면서 그것 때문에 씨름하다가요, 정말 하나님 우리 가운데 오시면, 하나님 일하시면요, 우리의 관심이 하나님께로 옮겨질 줄 믿습니다. 저가 니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 거, 바로 그 감탄사가요, 초대교회가 함께 살아갈 그들이 고난 가운데도 예배하고 찬송하고 선을 행할 때에, 핍박받아도 묵묵히 나 같으면 성질대로 할 만한데 존중하면서 겸손과 온유로 살아갈 때에 사람들이 여러분 가운데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날이 왔던 것입니다. 9절 말씀,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제사장 나라요 라고 했죠.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부터 다 같이 읽습니다.
1: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의 아름다운

0: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1: 아멘. 우리를 제사장 나라로 부르신 목적입니다. 우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서 하나님께서 그의 기이한 멋진 빛의 세계로 옮겨주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아름다움, 그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누가? 우리가. 포항제일교회가. 우리 가정이. 하나님이 얼마나, 야, 저 사람들이 사는 거 보니까 하나님 정말 멋진 분이다. 정말 아름다운 분이다.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이 계신 줄 이제야 알겠습니다. 이러한 고백 함께 듣게 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 생명은 빛으로 지금까지 포항제일교회 박영호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해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지역번호 054-244-3311번 포항제일교회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생명은 빛으로 오늘 순서를 맺습니다.

로이스 출산준비 도움센터에서는 임신과 출산 관련 정보, 신생아 돌보기 등 예비 부모들을 위한 무료 상담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고 있습니다.

0: HTBC 미션 FM
1: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사랑의 트란 정희숙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실패에 대해서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쉽게 시도하거나 도전하는 것을 망설이게 되죠. 전기를 발명한 에디슨은 150여 차례